0: 블루캅아, 너 왜 그래? 블루캅, 돌아!
1: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셔.
2: 소름 끼친다.
3: 물러나 있어.
4: 무슨 일이야? 블루드잉의 상태가 이상해요.
5: 오고 있어.
3: 그래, 가깝다.
4: 아들, 뭐? 달?
6: 네,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2: 왔거나? 야야, 저 달 때문이야?
4: 설마 저게?
2: 이건 대체...
4: 블러드윙 들어가 있어. 테이크백이 안 돼.
6: 달 표면에 중력 왜곡 수치 급상승. 설마 이건...
4: 웜홀 반응이야. 도착한 거예요. 타이런트 제로가...

0: 다시 사라졌어.
1: 젠장.
2: 어? 블루캅! 괜찮아?
1: 내가 왔어. 긴급소집이야.
3: 어? 아빠, 오셨어.
4: 경고가 현실이 되었네요.
5: 안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어? 레이아 박사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6: 메가트럭커의 메가파워 실드는 카드봇들의 동기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 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궤도만 파악이 된다면 우주 밖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7: 막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목표지. 준의 아이디어 덕분이야.
8: 항상 힘을 합쳐서 위기를 넘겨왔으니까.
9: 좋았어! 이번에도 해보자고!
10: 동료들을 수집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고.
2: 제로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11: 태오, 중력 왜곡 수치 보내줄게.
12: 어, 달과 지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위성 레이더 데이터랑 같이 봤을 때 어, 어떤데? 어? 대기권 진입 예상 시각까지 약 6시간 반!
9: 그렇게나 빨리?
12: 워머를 빠져나올 때 잔여 관성 때문일 거예요. 정확한 착지 지점은...
13: 파괴자는 이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여긴 와일드 카르봇과 메탈 카르봇의 냄새가 짙으니까.
7: 포르카크 쪽은 수집할 시간이 없겠네.
2: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만 모여야겠네.
4: 잠깐만. 비스트 바이러스 감염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메탈 카드봇을 제외해야 해. 다리 갈라질 때 블러드윙에게 이상현상이 있었거든.
2: 블루캅도 그럼...
13: 난 괜찮아. 최대한 많은 힘을 모아야 해.
14: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
11: 그러다 에너지 동기화 중에 폭주하면 파워실드 균형이 깨질지도 몰라.
13: 이 중요한데 난 이상현상이 없었으니 작전에 참여해도 되겠지.
7: 아니, 너도 안 돼. 네가 괜찮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13: 하지만
10: 걱정 마. 이번 작전은 메탈 카드봇뿐만 아니라 와일드 카드봇들도 함께한다. 너희 몫까지 해내지.
15: 강철과 야생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군.
3: 너희뿐만이 아니라고. 모타운도 함께 할 거야.
5: 그래, 안나. 노력해보마. 보고해주세요.
4: 네. 전력걸에서 승인 절차는 완료됐고 모타운 전역에 계획 정전 프로토콜 적용 중입니다. 공급 대상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5: 주택가에서 최대한 먼 곳. 도시에서 떨어졌지만 고압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바다가 인접한 곳이면 좋겠군요.
6: 이번엔 도시 하나를 덮을 정도의 쉴드를 출력할 겁니다. 각오는 되셨겠죠?
9: 어, 대륙 하나도 거뜬하지.
1: 부탁할게, 메가트럭커.
9: 나만 믿으시라.
8: 좋아. 메가트럭커 제동. 메가 프로텍터 장착 완료.
7: 알았어. 고압 전력 케이블 연결 부탁할게.
14: 고압 전력 케이블 연결 완료.
1: 절연 확인, 적지 확인,
11: 냉각 전치 가동, 전력 공급 1번 라인부터 투입.
9: 좋아. 다들 붙어붙어.
7: 우리 차례야.
16: 너희들 준비됐지?
17: 응. 네.
9: 뭐야? 어느 손 올리는 거야?
12: 아무거나 얹어.
6: 무슨 일이 벌어지지 기대되는군.
17: 우리 와일드 카르봇의 힘을 잘 견딜 거라고.
9: 받아던 받아.
10: 나머지 녀석들은 언제 오지?
6: 저기들 오는군요.
9: 얘가 늦어서 미안하다.
18: 내가 느려서 신세 좀 졌어.
8: 덕분에 편하게 왔지.
9: 만날 수 있잖아.
1: 모일 수 있는 멤버는 다 모였군.
10: 다녀올게.
7: 응. 힘내.
8: 좋아. 모두 서둘러.
11: 타이런트 체로 감속 중. 대기권 진입 준비해.
6: 전력 공급 30%.
19: 냉각 시스템 출력 이상 없음.
6: 전화 반점. 전력 공급 이상 없음.
11: 실드 에너지 동기화 35% 완료.
19: 동기화 문제 없음.
11: 타이런트 체로 대기권 도달.
6: 전력 공급 50% 완료.
11: 준, 보고 있어. 준비해.
8: 알겠어. 얘들아, 준비됐지? 문제 없어.
12: 조심한 내려.
9: 이거 기대되는데. 어? 가보자고.
11: 목표물 대기권 돌파.
19: 동기화 60% 완료.
11: 목표물 실드 유효 반경 내 진입 확인.
7: 빨라. 내가 파워 실드 준비.
2: 넵. 어, 저군다.
1: 목표물 확인. 온다.
19: 공기와 80% 완료.
11: 실드 출력 가능 수치 도달.
7: 메가 파워 실드 전개.
8: 메가 파워 실드.
6: 전력 80% 공급 완료.
19: 실드 출력 90% 돌파.
11: 목표물 충돌까지 5, 4, 3, 2, 1.
7: 이 정도의 고에너지를 버텨내고 있어?
11: 모두들 동기화 유지!
9: 견뎌!
19: 실드 출력 85%!
9: 90% 이상은 가야 하지 않겠어?
7: 그 이상은 위험해. 현상태 유지에 집중해!
6: 전력 공급 최대치 도달!
2: 어?
11: 목표물 에너지 분출량 저하 중. 조금만 더!
19: 실드 출력 90% 도달! 계속 밀어붙여!
8: 우주로 돌아가!
3: 어떻게 됐니?
11: 목표물 에너지 분산 성공이에요!
16: 된 거야!
20: 언니야! 너 해냈다고!
21: 모두 고생했어.
3: 잠깐!
19: 크레스트님!
20: 저기, 그 전설의 바비 신이냐?
10: 이런, 꽤나 멀쩡해 보이는군.
13: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이야.
20: 신축은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22: 그대들이 쏟아낸 빛과 비명
23: 아름다웠도다. 그러나 곧 고통은 끝난다.
22: 평온한 영으로 돌아갈 때다.
8: 모든 테이크백!
24: 바비신 타일런트 제로요. 당신은 이 땅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22: 난 너희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23: 응답하러 왔노라.
21: 마키나 행성은 이미 파괴됐어. 그 이상 뭘 더 하겠다는 거지?
22: 강철의 씨앗들이 이 우주에서 사라질 때 그때가 나의 응답의 끝이다.
21: 뭐라고?
7: 내 테카드복 모두를 없앨 생각인 거야.
8: 그런 게 어딨어?
24: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겠군.
21: 블레이언,
22: 서둘 것 없다. 나의 빈 그릇이 천천히 차오를 테니 달가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7: 그릇이 비어있다고?
8: 빈 그릇을 채울... 너 배고픈 거지, 그치?
21: 뭐?
11: 준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주를 가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에너지 소모가 컸을 거야. 게다가 메가파워 실드와 충돌까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무한한 힘은 없어.
4: 그릇을 채워줄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11: 우리 작전은 아직 안 끝났어.
21: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뿐.
24: 저 바귀신이 그릇인지 뭔지를 채우기 전 결판을 내야 되고.
8: 그랑 블루레온이 가야 할 땐가?
7: 하지만 블루캅은 아직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어. 그리고 블레이온도 에너지를 거의 소모한 상태야.
25: 전 내가 가겠네.
8: 블루도윈!
25: 우리에겐 모호타운의 전력이 아직 남아있어. 힘을 보충하게. 그동안 내가 시간을 벌어볼 테니. 나도 가겠어.
7: 사바나드, 넌 외포카드를...
25: 그게 없어도 시간 버는 정도는 문제없어. 그럼 나의 외포를 사용해. 없는 것보다 나을 거다.
8: 알겠어. 부탁할게. 블루도윈, 대놓!
22: 내 그릇을 채워줄 불신은 그대들인가?
21: 그건 내 전공이 아니다만 대신 신이란 자도 피가 흐르는지 궁금하군.
22: 낱낱이 해체해보겠다. 그대들이 내 그릇에 어울리는지.
4: 좋아, 어서 블루캅과 블레이언을 충전해줘야겠지.
11: 전력 복구 작업을 서둘러.
20: 알겠습니다.
8: 빌려두문

0: 흥미롭군. 기도를 올린 짐승과 강철의 침탈자가 하나로 섞인 자들입니다.
1: 곧 우리가 갈 때 조금만 더 버텨줘.
0: 그대의 불신은 그릇을 채우겠니였다.
2: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아니야, 그 저주 힘을 다시 불러낼 수.
0: 스스로를 향한 그 분노. 아직 여튼 그릇을 채울 자질은 있다.
1: 안 되겠어. 지금 간다. 준 솔레이유.
3: 저건

0: 적이 파괴시키려군.
1: 헤비아이요? 이런!
2: 아이고, 운송기사님 운전실력이 영 꽝인데.
1: 글로버?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녀석들이랑 같이 있었어?
2: 카피가 걱정되잖냐.
3: 좀 시끄럽다. 나는 더 세질라고 용가리 아저씨 따라간기라고. 정말을 우리 엄마가 깨웠단 거지.
0: 누구 마음대로 이 땅을 노리는 거냐?
4: 난 생명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할 뿐.
0: 그런 기도 따위 한 적 없다! 파비신이는 모든 새바롭다. 여기 네가 선댄 곳이 아니야!
4: 어, 힘에 목마른 자여. 나약한 꺾인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나.
0: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래, 그렇게 한 방에서 산산조각님께서는 차는 거다!
5: 줄이 척척 맞는군. 헤비아 현, 즐거워군.
2: 저 양반 요즘 조금 유해진 것 같아.
1: 저게?
5: 착해.
4: 이 아이도 힘에 목말랐구나. 원한 상실감, 아니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군.
3: 말카롱, 나는 재미밖에 가지고 없다.
5: 타키, 괜찮나?
3: 사바나드!
0: 예스긴, 어딜 보는 거냐?
2: 타키가 사바나드를 만나긴 아직 이른데.
3: 나는 니를 하지.
5: 뭐지?
1: 타키!
0: 무슨 소장이야!
4: 이렇게 빨리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탁한 불씨를 만나다니. 네가 가진 증오의 심장은 아직도 뜨겁구나.
0: 그 손 치우지 못해!
4: 서두를 것 없다. 원하지 않아도 내가 올 테니까.
0: 꼬마! 엄단단히 먹어라!
1: 헤비아이언!
2: 타키의 상태가...
0: 타키!
6: 터키의 모습이...
1: 사바나드!
7: 더는 못 기다려! 가자!
6: 잠깐만, 크리스토 오빠?
8: 전력 공급이 50%도 안 됐어.
5: 상관없어, 지금 간다!
6: 준!
9: 제발... 블루카!
6: 블레임!
4: 방해하지 마라.
2: 이런! 타키! 정신 차려! 이제 녀석과 싸울 필요 없어!
3: 엄마의 원수! 이 세상에서 사라져!
4: 아이야, 더 태워라. 그 시꺼먼 불씨로 내 첫 그릇을 채워 기도의 완성에 기여하거라.
5: 타키온, 네가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막았다면 타키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지. 난 도망쳤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
4: 그래, 네 모든 회로 속속들이 증오로 태우거라.
5: 타키의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네. 이러다가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을.
7: 타이런트 제노, 이런 짓에 무슨 의미가 있지? 당장 타키를 멈추게 해!
5: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네가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날 끝내고 모두 잊어버려.
3: 살았죠!
7: 사바나드, 너의 힘을 써. 그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야. 녀석들의 원한도 이제 네 안에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는 건 네가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건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너 자신이지. 도망치지 마. 타키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다.
10: 우리 타키를 부탁한다.
5: 알겠어. 이번엔 반드시 구할게. 놀라유, 부탁한다.
6: 알겠어. 사바나드 세더.

0: 착해. 난 이 힘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짊어질 생각이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아도 돼.
1: 사바나드 드라이 스펙터!

0: 네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를 나도 지키도록 해줘. 완죄를 짊어진 자가 증오를 길들였군.
1: 어? 내가 파워실드로 튕겨나간 타이런트 제로의 일부?
2: 웨퍼카드?
3: 신이라면서 그게 있어?
0: 아이가 태어낸 증오, 불완전에도 충분하다. 첫 번째 그릇을 채우게 놀아! 기도의 응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가 오리라. 평온은 응답의 끝에서 주어지리라.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첩첩 첩첩 첩첩 첩첩 첩첩 첩첩.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티스트 왔습니다.
1: 아니 오늘 컨디션 좀 어때요?
0: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 번에 또 전설을 써보시죠. 또 어떤 레전드가 써질까? 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2: 위아래로 요동치는 하루가
1: 하면서 앞으로 뉘엉 해봐봐요.
0: 내가 안 된다고 분명 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줘서. 햇살
1: 타기타 이 해만 갖다 붙여볼 수 있을까요?
0: 그녀니 많이 오늘을 놓치자냐.
1: 완벽하다. 들어볼게요.
0: 로리스처럼 믿어질 수 있게. 펜! 안녕하십니까.

0: 전 지금 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바나나랑 토마토 아주 맛있습니다.
1: 혹시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먹어서?
0: 아 근데 제가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라탕 먹고 왔거든요.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신곡 어떻게 들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같이 합주를 할 겁니다. 이게 다 선배님들을 제가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돌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흐름 따라가! 안녕. 자, 여러분,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자, 나와! 조사! 조사!
2: 어?
0: 옵니다! 어? 이야, 저도 처음 보는 게, 와.

0: 제 신곡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에 와주셨는데요.
1: 아, 그럼요. 아, 저희가 이미 합주를 한 200번 했고요.
0: 이야.
1: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에 앞서 펭수님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0: 어머!
1: 전수사 기다리세요.
2: 설마!
1: 자.
2: 설마!
1: 자.
0: 일심 동체!
1: 같은 저희 복장 입고 오늘 한번 신나게, 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0: 감사합니다.
1: 하겠습니다.
0: 와, 저도 같이 음악대가 돼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어울려요, 저? 아,
3: 잘 어울려요. 너무
0: 아,
3: 잘 어울려요.
0: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일심 동체의 마음으로 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여기 한번 타보세요.
0: 네. 야, 제가 이거 아, 얼마나 타고 싶었다고.
4: 역시로.
3: 나이스, 나이스.
0: 아우, 오케이.
3: 됐다. 괜찮았다.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1: 좋은데? 가자!
0: 여러분, 저 친구 나왔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냥 당장 좋아. 가면 안 될까? 아싸!
1: 왔다, 나. 도가 왜 이렇게 안 나냐? 미치겠네?
3: 갑자기?
1: 도가 안 나와, 소리가. 합주를 한 200번 했고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아주 신곡 홍보가 완벽하게 된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지금은 저는 위기 영스트리트 라디오 하기 전에 지금 선미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펭수님이요, 펭수씨.
0: 펭수죠. 그냥 제가 선미님보다 한참 후배인걸요.
1: 아, 너무 귀엽다.
0: 아니, 이게 꿈이야, 생수야. 야, 저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 너...

0: 있어서 너무 좋았고
1: 노래 진짜
0: 좋은 기운 가득하다고
2: 저도요.
0: 그 신곡 활동 그 음방 있잖아요.
2: 네.
0: 잘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본 받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0: 꼭 들어주세요.
2: 화이팅! 갈게요.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두 번째 음악방송 출연을 위해서 이슬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세계 역할.
3: 무슨 역할?
2: 세계 역할.
4: 사전 녹화.
3: 사전 녹화.
2: 사전 녹화요. 지금 다 저를 기다리시는 팬분들 같거든요. 역시 팬커요.

0: 자, 우선 도착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리허설을 해야 돼요. 지금 리허설 하기 전에 마사지부터 해야 됩니다. 카메라 마사지. 이러고 좀 있으면 재미가 이러고 있으면 한쪽에 붙이면 한쪽이 뜨고 머리 길도 스케치스케치스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 옆에 자, 구린나루도 보이시죠? 구린나루 잘 만들어야 돼요. 구린나루
1: 스케줄 엄청 많은데 안 피곤해요?
0: 피곤이 죽겠는데 피곤하다고 물어보면 나 시키지 말아도 되냐?
1: 네.
0: 이제 마스크도 깨! 우! 샤방샤방! 외모 체크는 됐고요. 무대 의상입니다. 오늘 혹시 낚시 스케줄인가요? 다음 가! 입에 쓰기 때문에 너무 입에 쓴 느낌 나요. 다음! 오! 아, 이거 놀이터네요.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1: 고마워요.

0: 회사의 영광이에요.
1: 저도요. 진짜 대박.
0: 형님 제 노래 이거 들어보셨어요?
1: 네.
0: 오! 어때요?
1: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0: 이야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0: 자, 그럼 선배님 이따 뵙겠습니다. 예, 어머,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구나. 와자! 이 하늘이 돋는다는 말 있죠? 제 첫 산옥에 무려 방지미 선배님께서 제 무대를 함께 해주시다니 이거. 나는 재수가 좋아. 정말 재수가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우리 팬분들 응원법 엄청 열심히 연습하셨대요.
0: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귀여워!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 리허설 했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계속. 근데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원래 음악방송이 이렇게 좀 대기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남을 때 또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챌린지도 찍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심심하니까. 자, 여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다들 대기하시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딱 눈 마주치고 오케이 준비는 바로. 아이고 선배 축하드립니다.
2: 아, 선배 축하드립니다.
3: 내가 완전 자랑 미소지에서 이게
1: 저 챌린지 좀 도와주세요.
2: 오케이 렛츠고.
1: 두 눈이
2: 에이
1: 마음이
2: 마음이
1: 오늘을 또 찌찌 자너
2: 아너
1: 그리고 뭐죠?
2: 괜찮아 나 영상 봤거든.
1: 진짜로?
4: 어떡해요.
1: 뭐야? 뭐야?
2: 와! 이야! 같이 한번 가보자고.
1: 좋아요, 좋아요.
2: 오케이.
1: 가자!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팀.
1: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팀 데이식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데이식스 화이팅! 영탱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

0: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영역 표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Let's go.
1: 행하! 귀염둥이 펭수와 방행장이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2: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영케이 씨를 만나볼까요?
1: 어서오세요! 어머, 어디, 어.
3: 펭하!
1: 컴백 축하드립니다!
0: 얼른 집에 가서 쉬어요. 이거 음악 방송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오! 오! 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음악 방송이 끝났습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식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당장 퇴근하면 안 될까?
1: 부질 수 있게.
0: 다음 편.
4: 뺑아.
0: 원하.
4: 후가 가려면은 템을 준비해야 돼.
0: 다다모.
4: 쓰러다모.
0: 다다모. 나도 멈춰줘.
4: 그만다마.
0: 그만다마.
4: 모자를 파네. 야, 모자도 귀엽지.
0: 야.
4: 우와, 안경.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거 좋다. 야, 펭수야.
0: 지금 제가 펭총들이나요?
4: 아, 이건 좀 멋있어.
5: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6: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7: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8: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9: 와, 이거 진짜야?
10: 에이, 설마. AI겠지?
9: 오, AI로 만든 거네.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0: 있어.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다들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는데 난 주걱을 들고 태어났네.
1: 자,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왔습니다. 시흥. 여기가 무슨 농장 같기도 하고.
2: 왜냐면 텃밭도 좀 보이고 약간 시골 할머니 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뭐 많은데요?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1: 잘 자라나요?
2: 되게 큰데요? 알이? 엄청 실어.
0: 사랑하는 서장훈 씨! 사랑하는 서장훈 씨!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아유,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1: 예.
0: 사랑하는 서장훈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눈물이 침몰라 그래, 보고 싶어.
1: 아이고. 아이고.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세요?
0: 네. 네, 맞아요. 백만장자. 지금은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제 손바닥을 보세요. 얼마나 큰지. 자, 밥 퍼주는 아줌마라고 하잖아요. 네. 밥을 다 해서 퍼줘서 다 퍼주고 네. 별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조금 있어, 조금.
1: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자기 소개.
0: 네. 예, 이경의 약선유리 연구가입니다.
1: 아,
0: 예.
1: 네,
2: 약선유리 연구가.
0: 아, 예, 예,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장님들을 가르쳐드리고 전국의 소상공인 컨설팅을 16년 동안 했어요.
1: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0: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자예, 그렇지?
1: 약선요리 연구가라고 하셨는데 약선요리라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약이 되는 음식
2: 약재 같은
1: 약재를
2: 건가요?
1: 좀 넣어서 만든 음식 뭐 이런 거죠?
0: 천연 화학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가고 약재물을 이용한 건강한 음식 자연 음식으로 만들어서 약선요리를 하고 있어요.
2: 바구니에 쌈채소 같은 것도 가져오신 것 같은데
0: 여기 호박잎이고 이 호박이고 고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호박잎은 장에 엄청 좋잖아요.
2: 네.
0: 고추는 비타민C가 어마어마해요.
2: 맞아요.
0: 고추 같아서. 예.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채소를 고백을 또 하자면 호박잎입니다.
0: 호박잎.
2: 진짜?
1: 제가 정말 호박잎 쌈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오늘 또 우리 마침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잎을 이렇게.
0: 그, 이거 내가 갈 때 이거 좀 따서 줄게.
1: 아니, 근데 따서
2: 따서 주셔도 해먹을지 몰라요.
1: 다듬을 수가 없어.
0: 네. 내가 다 다듬어서 해줄게.
1: 아니, 근데 그거 또 쪄야 되잖아.
2: 찢어야 되잖아.
1: 쪄야 되잖아.
0: 네.
1: 어찌됐든.
0: 네.
2: 마음으로 오늘 또.
1: 자, 마음으로. 여기 있는 지금 그 나무들도 다 그러면 약선에 필요한 나무들인가요?
0: 예, 저희 집은 지금 다 아로니아, 포도, 샤인머신 없는 게 없어요. 예, 예.
2: 부지가 넘네요.
0: 예. 눈 좋으셔? 눈.
1: 네,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0: 나쁘지 않아?
1: 네. 아, 블루베리요?
0: 얼마나 네. 눈이 좋아서 그래, 눈이 좋아요.
1: 블루베리를.
0: 얼마나 아, 크지 않아? 이거 봐봐, 이거.
2: 와, 포도 그치? 같아, 포도.
0: 어,
2: 와, 포도 같아, 포도.
0: 어, 이거 짠 데 자고, 이거 짠 거. 이거 짠 데 자고, 이거 짠 거.

0: 예, 예, 예. 자.
1: 아, 네. 맛있습니다.
0: 맛있어요? 네. 진짜 달죠? 네.
1: 저 건물은 근데 뭡니까? 그.
0: 요리연구소.
1: 연구소.
0: 예. 저희가, 제가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약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연구해라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지어줬어요. 아~ 예, 예, 예. 예.
1: 저거는 왜
2: 공작새를 키우시네요?
1: 키우시는 거예요?
0: 저희 공작새를 저희 남편이 네.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기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아~ 키우는데 지금 새끼도 나가지고 아~ 한번 가보실래요? 혜림아, 사랑하는 서정훈 씨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남편 분이신가 봐요.
0: 예, 네, 저희 남편이에요. 아~ 예.
4: 안녕하세요, 서정훈 씨.
1: 아, 이게 공작새의 병아리.
4: 예, 예. 예.
0: 어, 지금 갖다 예, 키우세요.
3: 아니요, 예. 어떻게 키워요, 이게, 저희가. 네.
4: 이건 이제 백공작. 네. 이건 천공작. 잡으세요.
1: 아니, 잡아야 돼. 예,
4: 놓치면은.
3: 아니, 아, 미안해.
4: 괜찮아.
1: 닭 병아리는 많이 봤는데 네. 공작의 이 새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 근데 너무
1: 좀 모양이 다르네요.
4: 예, 네, 좀 달라요. 어릴 때 나올 때보다 좀 크게 나오고.
1: 네, 좀 크고. 아니, 네. 저기 지금 이런 새끼들이 저 안에도 많이 있네.
4: 일주일 있으면 한 10마리 정도.
2: 10마리요?
1: 근데 선생님은 왜 갑자기 공작을 키우시게?
4: 원래 공작을 키우면은 백공작이 길조를 해가지고 아~ 오늘도 길조를 키우니까 우리 저 서장훈 씨가 또 조심히 또 오셨잖아요.
3: 너무 귀여워요.
0: 좋은데 들어가서 연구소에 가서 볼 게 더 많아.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2: 예. 오 시원하 시원해. 네. 뭐가 많네요.
1: 뭐가 많습니다. 네.
2: 여기 약주도 엄청 많아요.
0: 이 약주 저거 약손 요리잖아요. 네. 제가 사이 얻으면 사이를 주려고 네, 네. 약주를 담았는데 네. 오래됐어요. 근데 사이들이 술을 안 먹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술이 많아 여기 거. 네, 네. 이따 차에다 실어줄게.
2: 저는 자꾸 왜 실어주신다고?
0: 술 안 먹어?
1: 저는 괜찮습니다.
0: 네. 좋은 술 많아 여기. 아, 40년 되고 막 이런 것도 많아.
1: 약주 안 하셔? 아니 약주에 좀 약해가지고.
2: 아, 그래요?
1: 네. 네. 저쪽에 벽에 상장들이 굉장히 와. 많습니다. 네.
2: 아니 한가득 채워놓으셨는데요?
0: 예. 네, 네. 와.
1: 아유,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0: 예, 예. 저게 약손일을 하면서 대통령상도 예. 세 번 정도 받고, 그렇게 장관상도 많이 받고, 대체로 예. 요리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2: 선생님께서 네. 요식업 대가들의 선생님이라고 예, 제가
0: 예,
2: 들었거든요.
0: 맞아요. 한식 대가들 여전까지 한 1,000명 있는데, 집안에 김밥 예, 예. 회장님, 모종 회장님, 우리 회장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장님들을 제가 예. 요리를 김치, 저 김치를 가르쳐서
1: 쉽게 오는 쉽게 얘기해서 거죠.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시죠.
0: 예, 맞아요. 예, 예. 대단한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센 불로 졸이면 국물이 싹 없어지고 꼬들꼬들해져. 불이 약하면 안 돼. 어느 정도 돼야 돼, 불이.
5: 멸치는 박스채로.
0: 박스채. 이걸 먹는 거니까 한 봉지씩이라고 그랬어, 내가.
1: 저희가 밥을 조금 뭐 먹을 수 있을까요?
0: 네, 네. 그러면 내가 예, 밥을 예. 채대서 맛있게 알겠습니다. 해드려볼게.
1: 아이고.
2: 손이 엄청 크시네요.
1: 아니 근데 막 5, 6인분 같은데.
2: 5, 6인분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0: 자,
2: 에피타이저 같다. 이거 와 이거 너무 맛있다.

0: 짠, 이제 마지막에 짠.
1: 또 있어요?
0: 네. 짠. 자.
1: 네. 어디다 놔야 되나, 이거를?
2: 이야. 와. 잔치 같습니다, 잔치. 보기에만도 아주 눈이 행복합니다.
1: 맞아요. 예. 색이 막 다채롭고.
0: 그렇죠. 저희 집에 농장에서 키운 걸로 저렇게 해수를 넣었어.
2: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저는 이게 지금 숯불 돼지고기랑 숙주

0: 때 진짜 다 마시면 돼.
1: 근데 내일 아침에는 이게 더 맛있어요. 진짜.
2: 소주랑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맛의 밸런스가.

0: 너무 맛있는데?
1: 와.
0: 밥도 너무 맛있어요.
2: 너무 맛있는데.
1: 진짜 상을 받으셔야죠.
0: 차량 접고 먹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너무 맛있는데?
3: 차량 접고 드시오.
1: 와.
0: 조미료 안 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3: 예, 황옥 조미료는 안 들어가요.
1: 조미료를 네. 엄청
3: 예, 재료.
1: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조미료를 때려 부은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 간이 완전 되어 있어요. 네. 네.
3: 저는 조미료를 다 만들어요. 자연 재료로. 해물가루도 다 만들어 쓰지, 맛간장도 만들어 쓰지. 이거 진짜 맛있나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지금 네. 장난 아니고 네. 이거
3: 잘라드릴게요. 네.
0: 맛있죠?
3: 비타민C.
0: 좋아하는 맛이죠? 진짜 시원하죠?
1: 너무 좋아하는 맛이죠?
0: 어, 맞죠?
3: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리 연구를. 어디 가시오?
0: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아니, 저...
3: 물?
1: 아니, 아니, 저기 저... 뭐? 나 이거 저 국물 좀 한번...
3: 아, 저 다 보고 달라오지.
1: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이런 거 되게...
0: 전문이다.
3: 싸줘야 되겠다, 오늘.
1: 흘리지
0: 않고.
3: 포장해줄게.
0: 잘 어울렸는데요?
3: 네? 맛있다 그러면 무조건 포장해주는데, 내가 오늘 포장해줄게. 부살이 명하지 알아요, 나물?
0: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또 이거 해놓으셨어.
3: 이거 가져오지 마, 절로 가.
1: 아니, 아니, 아니.
0: 그래도 먹어봐야 돼.
3: 옛날 전통.
1: 네. 이걸 김치에다 한번 싸서 먹어보고.
0: 선생님, 저 이제 김치 이렇게 담글래요. 김치 진짜 너무 맛있어요.
3: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감독의 눈물이 날라 그래. 날 잡았어. 어떡해.
1: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3: 눈물이 날라 그래. 어떡해.
1: 저는. 예. 정말 우리 선생님이. 입말이 아니라. 정말 요리 잘하시네.
3: 아, 나 밥 안 먹을래. 오늘 하루 종일 굶을래.
0: 뭐 필요 없이 먹는 것만 나가도 선생님의 그 요리 인생 다 설명될 것 같은데.
3: 그래.
0: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3: 이거 진짜 맛있나 봐.
1: 아, 너무 맛있어요.
0: 토크하지 말까요?
3: 그렇죠.
1: 자, 50년간 요리를 연구해오신 약선 요리 연구가 우리 이경혜 선생님. 저희한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안 주셨거든요?
3: 짠.
1: 200억.
3: 정도.
0: 물음표를 해놓으셨네요.
1: 200억이 뭔가요, 200억이? 엄청난 금액인데?
3: 그래요. 네. 이제까지 남에게 쓴 돈 해서 200억 정도가 되지 않나. 무조건 어릴 때 결심한 게 성공하면 나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1: 네, 네.
3: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여전까지 살아왔어요. 예, 네, 그렇게. 그 배고픔은 국밥 온 사람만이 알아요. 예, 네, 그렇게.
1: 200억이라는 게 아마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내가 번 거에 반 정도는 남이랑 나누겠다라고 하셔서 200억 정도를.
3: 예, 예.
1: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200억은 있다는 얘기지?
3: 글쎄, 200억? 광명시에 지금 제가 건물이 있고 또 여기가 있고 가산동에도 몇백 평이 있어요.
0: 네.
3: 그리고 대림동에도
1: 다 합치면 200억 넘겠는데?
3: 네, 그럴지도 몰라요.
0: 백만장자답게.
3: 그런데 그러니까 백만장자라고 아니겠어요?
1: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건물주도 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대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길래 배고픈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3: 밥이 없어서 생강밭에서 생강, 어린 생강을 캐먹고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는 농사를 짓고 아버지는 누룽 네, 이거를 많이 즐기셔서 저희들을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1: 아니 그럼 어머니는 뭐 논이나 밭이 있었어요? 그러면
3: 하나도 없었어요. 팔아먹었어. 자꾸 팔아먹으니까 엄마는 충남 서촌에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야.
0: 어머님이.
3: 근데 예, 논을 사주면 아버지가 논 팔아먹고 밭을 사주면 밭 아이고. 팔아먹고 계속 그렇게 한량이었어요.
1: 아니 그 저 어머니 혼자 벌어서는 팔남매를 예. 먹여 살리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3: 지금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 머리가 이렇게 길면 가위로 잘려야 돼. 잘라서 그걸 팔아야 돼. 그래서 엄마가 보리 바꿔서 보리도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아요.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0: 그 당시에 진짜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는 꿈도 못 꾸셨을 것 같아요.
3: 그 학교 가고 싶은 그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까만 보직에 대요. 그냥 형식장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허리에다 매요. 그리고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요. 가면 부잣집 애들이 쓰다 남은 몽탈 연필 그 종이 쪽지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받아 쓰고 그렇게 공부를 뒤에서 육성예비 옛날에는 육성예비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성예비를 갖고 오라고 선생님이 안 오면 가라고 그러면 저 고집이 또 세서 안 갔어요. 선생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척하고 그냥 뒤에 앉아있고 그렇게 공부를 계속했어요.
1: 육성예비는 그럼 어떻게 해요?
3: 안 냈어요, 결국은. 오, 돈이 뭐, 없는데 어떻게 내요?
1: 아, 그럼 학교에서 암소리 안 했어요?
3: 계속 나가라고 그러죠.

0: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이제 고모님 댁에 사셨다고?
1: 고모네 집이 부여읍 면장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요. 그러니까 고모가 학교 보내주고 할 테니까 밥 먹고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고모네 집을 갔어요. 네. 네. 고모네 집을 갔는데 밥은 실컷 먹고 진짜로 원 없이 먹고 고모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계란 가서 팔아와라 온 부여 시장 가서 팔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나 학교를 보내줄까 엄청 그 공부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래도 결국은 못하고 근데 언니가 그 결국은
2: 아니 그럼 중학교를 안 보내주신 거예요?
1: 네
2: 아니 그 뭐 되게 부잣집이라며 왜 고모가
1: 그게 좀 쉽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 아이고
1: 그 결국은 못하고 근데 언니가 그 인삼 전매청 홍삼 말린 거 그거

0: 가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그 전매청에서 그 홍삼 말려가면서 그 홍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요. 홍삼 많이
1: 근데 우리 선생님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건강하신데 그 아까 보니까 그 물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데 그 어린 생강하고
2: 염증 잡는 거죠. 네,
0: 저도 그렇게
1: 생각해요. 홍삼하고 부시래기랑 계속 드셔가지고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거였지만 굉장히 건강한 거를 계속 섭취를 하셔가지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 네. 영양가 있는 것들로 네.
0: 저도 지금 74시잖아요.
1: 그러니까
0: 이제 75대잖아요.
2: 그것도 네. 너무 좋으시고
0: 너무너무 그 홍삼 말리는 그 과정이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4층 올라가서 완전 건조 반건조 된 거 얼마나 쫀득쫀득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막 짐이 모락마락 나는 걸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갑자기 음식 장사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0: 이제 제가 많이 배고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항시 먹는 거에 대해서 음식 장사를 할까 하고 배고프지 말고 실컷 먹고 하는 생각을 항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점 먼저 시작하자 했는데 중국집을 하게 됐어. 중국집을.
1: 네. 예전엔 뭐 외식하면
2: 중국집.
1: 대부분이 다 중국집만 있었어요. 뭐 다른 게 없었으니까.
2: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식당을 차릴 돈이 있으셨어요?
0: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2: 없죠.
0: 예. 없으니까 일수돈. 네. 하루 팔아서 하루 갚는 거. 네. 월세도 그 일수돈까지도 보증금을 걸은 거예요. 아. 그리고 파는 대로 거기에 네. 까나가는 네. 걸로.
1: 아니 근데 그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그게 잘 됐나요? 중국집이? 잘 됐나요? 중국집이?
0: 엄청 잘 됐어요.
1: 엄청 잘 됐어요.
0: 말도 못 됐어요. 이 음식을 못 해내고 배달을 못 할 정도로.
1: 원래 좀 솜씨가 있으셨나요? 손맛이?
0: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요리를 잘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처음에는 중국집 짜장면 짬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짜장면 간짜장 이 만드는 방법을 채소 쓰는 방법까지 다 섬세하게 다 알려줘서 짜장면을 만들어 놨을 때 아 대단하다고 손맛 이 실력이 굉장하겠다고 나중에 뭐 주방장이 그 정도로 칭찬을 해줬어요.
2: 그럼 이제 일수는 벗어나셨겠네요.
0: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벌고 조금씩 모으는 거 하잖아요. 네. 숨통이 트이려나 하니까 옆집 중국집 사장님이 건물을 샀어요. 저기 옆집이 너무 잘 되니까 옆집에서.
1: 아 그러니까 여기 경쟁 업체가 네. 이 건물을 사버렸어요?
0: 사버렸어요.
1: 그래서
0: 나가라고.
1: 나가라고? 네. 쫓아낸 거예요?
0: 6개월 만에.
2: 오버한데요?
0: 애기 아버지가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 네. 내가 사우디 한 4년은 갔다 오마.
1: 맞아요.
0: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2: 남편분은 언제 돌아오셨어요?
0: 4년 후에 돈을 좀 가지고 왔어요.
1: 네. 그 돈을 뭐 하셨어요, 그럼?
0: 말하자면 옛날 다방이야.
1: 예.
0: 그런 걸 목 좋은 자리 지하에 창고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그냥 예. 근데 그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신랑이 벌어온 돈 거기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을 거라 자신을 만만한 거예요. 막 중국집을 했으니까 이제 더 경험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찻잔 같은 거 장식 의자 같은 것도 최고급으로 다 해놓고. 손님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돈을 모으려고 거의 3년 됐는데 장사 잘 되니까 거기서도 나가라는 거예요.
1: 건물주가?
0: 아이, 건물주가요.
1: 건물주들이 왜 그렇게 다 나가라고 그럴까요?
2: 꼭 늘 잘 될 때마다.
1: 참고로 저는
2: 네.
1: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분에게도 나가시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2: 갑자기요? 네. 갑자기 참고를.
1: 혹시 그런 생각

0: 살짝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지금까지 저희 건물에 계신 그 어떤 분한테도 나가시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근데 거기 안에 인테리어하고 예. 한 건 다 어떻게 해요?
1: 다 이제 뭐 다 그냥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 그 많은 게.
0: 박가도르신께서 야 거기 사우디 진짜 미쳐요. 엄청 더운데 예. 거기서 진짜 땀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일해 가지고 벌어온 돈이 그 피 같은 돈을 예. 그냥 날리신 거잖아요.
1: 예, 진짜로 그 심정은 어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나와서 애들 데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그 계단을 밟아서 왔는데 여기까지 뭐. 왔는데 이걸 해보겠다고 해서 내가 다 날린 거 아니야.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같이 예, 조금. 본도를 다 날렸잖아요. 한 푼 거의 없을 정도로 날렸잖아요. 그 심정은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고 좀 중간에는 이랬고 너무 굴곡이 심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게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고생인 거 공책에다 네. 괴로울 때마다 쓰고 좋을 때 쓰고 다 써서 이렇게 해고록을 써놓은 게 있어요. 네.
0: 본인 얘기하신 것처럼

0: 근데 어떻게 다시 이제 일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1: 이웃집 분이 뭘 해서 못 먹고 살겠냐. 빈 가게가 하나 있으니까 월세 당분간은 안 받을 게 뚝수나. 네. 너무 열심히 사느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뻐라 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또 저기 넘어져도 오뚝 일어나는 똑순이네 막 이러면서 월세를 안 받고 돈이 아직 없으니까 벌으면 줘라. 그래서 아 살을 한 발짠가 보다. 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갈비 기술을 좀 알려줄게. 갈비집을 해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글쎄 제가 여태까지 잘 살아오려고 그걸 떠올랐는지 아 갈비집을 해? 그러면 한방으로. 한방 그때부터.
2: 한방 갈비?
1: 네. 한방 숯불 갈비. 한방.
0: 향기가 그때부터 등장. 네.
1: 한약재를 대면서 돼지갈비를 쟀어요.
0: 돼지갈비?
1: 그 한방으로 돼지갈비를 하니 잡내가 다 없어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엄마가 매실만은 그런 거를 산에서 캐오셨어. 캐오셨는데 그거를 푹 끓여서 그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걸 엄마가 끓여줘서 배고픔에 그걸 끓여줘서. 근데 그걸 생각해서 아, 이것도 약재로 이렇게 하면 뭐든지 나겠다는 그런 게 아마 돌아간 것 같아요. 예.
0: 약재를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약재는 다 어디 있나요?
1: 저희 보물창고가 있어요. 아, 한번 가셔요. 예. 자, 여기로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예, 보물창고예요. 예.
2: 보물창고다.
1: 예, 예. 우와. 여기서 약선 요리 연구를 해요.
0: 아, 여기서?
1: 예, 여기서.
0: 여기 뭐 계속 다리고 계시는데
1: 예,
0: 그게 뭐예요?
1: 밥도 하고 다리고 그리고

0: 이게 환기예요, 이게
1: 환기. 아, 환기구나.
0: 예, 예, 예.
2: 냄새만 맡아도 되게 건강해질 것 같은.
1: 이 지금 이게 환기예요, 보면. 환기.
0: 깜짝 놀랐지만 하나, 네. 둘, 셋 듣기. 네.
2: 막 웬만한 건 잘 안 놀라니까. 예,
0: 제가. 하나, 둘, 둘 셋.
3: 와. 왜 이렇게 많아요?
0: 네, 한번 봐.
2: 이야, 뭐?
3: 오, 여기도 진짜 많아요.
0: 네, 진짜 많아요.
2: 장아찌랑 막 이런 게.
0: 장아찌랑 여기 밭에서 재배해가지고, 네. 이런 장아찌를 다 담아서 보관해.
2: 시간장도 있고. 시간, 예. 이건 뭐예요?
0: 매실이에요.
2: 장아찌, 매실.
0: 매실, 매실 장아찌. 매실, 네, 매실 요소 만드는 거. 약재 냉장고도 이렇게고, 다섯 개 냉장고가 효소 담고 약재를 이용해서 담고. 예.
2: 깊은 맛이. 어떤 설탕의 맛이 아니라,
0: 네, 이렇게 약재를 다 이용한, 네, 맛.
2: 이런 효소의, 네, 맛이고,
0: 예, 네, 농장에서 다 재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약이 되고, 네. 비법 소스가 되고, 허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하고 건강에 음식을 할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2: 한방 돼지갈비.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잘, 장사가 잘 됐습니까? 장사가 잘 됐습니까?
0: 예. 너무 잘 되고, 이제 한 칸 했는데, 줄을 서는 거예요. 아~ 왜? 손님이 많고 하니까, 옆에 가게가 또 비어 있었어, 하나. 그걸 또 하나 헐었어요. 권리금까지 주고 헐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 헐었어요. 그래서 세 칸을 헐었어요.
3: 계속 확장해 나가신 거예요?
2: 옆에 세 칸을. 예. 다 터가지고.
0: 예, 예, 예. 확장을 크게 하니까 돈이 이제 막 엄청 벌기 시작하잖아요.
3: 소행님의 비결은 뭐였길래 그렇게 계속.
2: 환기요.
3: 환기만으로 이 정도?
2: 이 손맛이 타고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음식을 먹어본 결과 우리 선생님은 그냥 타고나신 분이에요. 딴 사람은 그 맛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하면 그 맛이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 그런 분들, 그런 분인 것 같아.
3: 선생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시네요.
0: 예. 그래서 이제 엄청 돈이 많이 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2: 얼마나 버신 거예요, 그때 거기서?
0: 그때, 예, 한 5억 정도 벌었나 봐요. 10년.
2: 10년하고.
0: 예, 예, 5억 정도.
2: 그게 90년대, 예, 예. 초.
0: 저 초반 때.
2: 돈이 90년대 초에 5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0: 세였잖아.
3: 네.
0: 이제 내 건물로 해서 내가 멋있게 한번 해보자.
3: 아~ 네.
0: 남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5억 들고 5억을 빚내서,
3: 네,
0: 진짜 좋은 데로 가자.
2: 그럼 어디로 가셨어요?
0: 광명으로 왔어요.
2: 광명.
0: 네. 땅을 샀어.
2: 아, 광명에다가 그러면 돈을 빚을 내서 더 크게 차리신 거예요, 식당을?
0: 이제 논밭이었어요.
2: 논밭.
0: 그러니까 아무데도 없는 이 산속에다가 그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혜림이 엄마 또 미쳤다고. 제가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논밭에다 저 건물을 저렇게 크게 짓냐고.
2: 맛있으면 다 찾아와요.
0: 예. 예.
4: 거기에서 식당 차릴 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0: 저는 어디 가서 장사해도 불안한 적 없어요. 다 잘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불안한 점 아직까지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손님이 안 오시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논밭에다 저도 내 손으로 음식하면 분명히 성공이라고 믿고.
2: 잘 돼야 하는데 잘,
0: 잘 됐어요.
2: 잘 됐어요?
0: 잘 돼서 손님이 오시면 반찬 맛있네, 김치가 더 맛있네 하면 저 그냥 그때는 포장용기도 없었어. 비누종이다 싸서 가져와서 드시라고. 그때부터 그냥 김치는 싸서 그냥 드린 거예요. 1년 되니까 교통마비가 될 정도로 말도 못했어요.
2: 훨씬
3: 더
2: 어마어마한 돈을, 네, 버셨을 것 같아.
0: 거의 뭐 매출 올라올 때 2천만 원도 팔고.
2: 하루에요?
0: 그때 당시에는 카드도 별로 없고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잖아요. 그거를 은행 갈 시간도 없이 챗바퀴 돌듯

0: 휴대자료도 넣고 저녁이면 비고 자고 또 장사하고 모으면 거기다 넣고 쌀 푸대로 한 두세 개까지 은행을 안 가고 놔둔 적이 있는 것 같아. 가운데 넣고 끌어안고 신랑하고 끌어안고 자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앞에 거 사고 사서 2,000평을 산 거야. 가산 디지털에 몇백 평도 사고 또 막 가게를 여기저기 해서 가든 5개를 했어요.
1: 딴 데도 그럼 돼지갈비집 네, 하신 거예요?
0: 돼지갈비집, 소갈비집, 한정식집, 우와. 횟집, 오리집 안 한 게 없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2: 그럼 뭐 다 직접 관리하셨어요?
0: 네.
2: 왔다 갔다 하시면서?
0: 그 우와. 음식을 다 해서 봉우차로 실어 날렸어요, 제가.
3: 대단하시네요.
2: 예전에 그 바쁘셔가지고 식당에도 계속 사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좀 좋은 곳에 사시나요?
0: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에요.
2: 아, 이 위가요?
0: 위에가요, 예. 2층에 네. 너무 좋게 해놓고 살아.
2: 아니, 그래요?
0: 예. 깜짝 놀래게 아니, 좋게 해놓고.
2: 네네.
0: 이렇게 좋게 해놓고 살아.
2: 아, 여기가 지금 살림집이에요?
0: 예, 예, 예.
1: 뭐가 없는데요, 손님? 예.
2: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0: 네.
2: 두 분이 주무시긴 너무 좁은데?
0: 여기서 자다가 TV 보다가 잠들고 그냥 생활을 이렇게 해요.
2: 여기 네. 보니까 네.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앉겠습니다. 경치는 엄청 좋아요.
1: 아, 이쪽 뷰가 좋네요.
2: 앞에 낮은 산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경치는 되게 좋은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돈을 엄청 많이 버셨다고 그랬는데 너무 검소하게 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소박하게 예. 이렇게 배만 부르면 돼, 저는.
2: 저 돼지 저금통은 몇 번 갈랐다가 다시 붙여놓은 건가요?
0: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떨어뜨렸어, 잠깐.
1: 아... 아니, 얼마나 많이 넣으셨으면.
0: 이거 몇십 년, 40년 됐나 한번 들고 집에
2: 가져왔어요. 아니, 이게 찢어져서 붙이신 거예요?
0: 예. 허리 다쳐 조심해 허리 아프네.
2: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어우 돈이 엄청 많아. 네. 아니
0: 다 동전이에요.
2: 이거 새로 하나 좀 사시지.
0: 아 그냥 옛날 때 가지고 있던 거라.
1: 네. 눈을 그리셨네. 눈을 그리셨어.
2: 뭘 보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1: 단촐하게
2: 네. 사셔서 우리 저 방도 한번 볼까요?
0: 네 방이.
2: 이게 옷이 이제 여기 있는 게 요게 다고.
0: 예, 다고 대통령 상 받는데 좀 옷 사입고 가자 했는데 네. 신랑이 백화점 갔는데 잡아 당겨요. 아마 옷 가격을 봤나 봐. 집 가자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 가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이거 입고 대통령상. 대통령상 받은 것이 이거예요.
1: 근데 거기서 사고 싶지 않으셨어요?
0: 내가 옷 좋게 입고 이런 건 하나 생각지 않아.
2: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는데.
1: 한 번 사셨어요.
0: 근데 백만장자가 아니라 옷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예. 사람들은 그 많은 돈 있고 한데 왜 저러고 살까? 다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도 그게 내 돈이다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그게 안 느껴져요. 그냥 풍부해서 그냥 좋다만 생각 들지, 아, 이 돈을 내가 쓰고, 어디다 쓰고, 내가 막 내 치장하고 해야 될 때는 생각이 하나 안 들어요.
2: 정말 검소하시고,
1: 네.
2: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2: 여기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덥지 했는데, 이 방엔 에어컨이 없어요. 그 여기서 여름엔 어떻게 주무세요?
0: 에어컨 없어.
1: 선생님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요?
0: 네, 에어컨 없어.
2: 여기 엄청 더워요.
1: 아니 쓰러지세요. 이렇게 더우면.
0: 예, 그렇게 살아요.
1: 쿨하게 나가셨네. 아니 쓰러지실까 봐.

0: 공작새가 알을 한 10개 낳더라. 10개 낳았지만
1: 맨날 공작새요, 공작새.
0: 우리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냐?

0: 친구들하고 맥주도 한잔 하고 얼마나 좋아. 그 인생 나가 이거.
1: 풀이 너무 많이 났다. 그 풀 좀 뽑아 그렇게.
0: 그래요.
1: 네? 근데 여기 호박은 파란데 왜 저기는 저렇게 거름 안 줬어? 거름을 골고루 줘야지. 뭐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줘?
0: 우리 사모님이 잔소리가 되게 심하네. 지금.
1: 근데 왜 나한테 와? 저쪽으로 가서 풀 뽑아, 얼른 가.
0: 아니, 마누라 이쁘니까
1: 이래. 아, 마누라 이쁘니까 맨날 이쁘다고 하면 돼. 이웃한테 있어야지. 저 가서 풀 좀 뽑아봐.
0: 이 뽑는 시간이라도 뭐 같이 있지. 맨날 너 뭐 요리하러 대고 뭐 어디 저, 어? 난 이리로 와.
1: 이리로 가, 그냥.
2: 너는 뭐라고 막 터치면서요?
1: 원래 그래.
2: 원래
1: 그런 사람은. 그래서 고추 갈아줘, 뭐 고추 갈아주고, 과일 갈아줘, 뭐 과일 얼른 갈아주고. 그런데 워낙 잘 도와주고, 5년 나를 쫓아다녔잖아. 소리질러도 이쁜가 봐. 이렇게 5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질러도 이쁜가 봐.
0: 여자 미리 맞추고 살아야 돼, 남자들은. 여자한테 반항하면 밥도 반찬도 잘 안 나오고. 용돈도 잘 안 줘요.
1: 에이, 여보시오.
0: 이 까만 고추 이거 닦아.
1: 예. 혜림아, 밥 먹어요. 어제 담았는데, 김치. 간 봐봐, 맛있나.
0: 그래. 항상 너 김치 맛있지, 뭐. 최고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1: 옆, 이렇게 안 앉아요. 요 옆에서 이렇게 해서 반찬 집어주느라고. 반찬 집어주잖아. 이상하게 반찬을 이렇게 집어줘, 나는 습관이. 그리고 여기서 국에다 이렇게 말아서 먹어. 소리는 질러도 이렇게.
2: 사람들은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면서 지금 드시는 식사가 너무 조촐한 거 아니에요?
1: 원래 국하고 김치만 있으면 먹어. 반찬을 여러 개 차려놓잖아. 한 번을 젓가락을 안 가. 반찬을 안 먹어요, 잘. 국만 있으면 돼. 그래서 반찬 없어도 이렇게 밥만 주면 웃어, 좋아서. 그게, 이 사람도 학교 다닐 때 굶고 살다시피 했고, 똑같은 게 밥 있으면 최고야, 그냥.
0: 자, 한 잔.
1: 한 잔.

0: 우리 선생님께서 나누는 낙으로 사신다고 했는데 500평 가까운 땅을 광명시에 기증을 하셨대요.
1: 진짜 어렵게 식당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손님이 많고 하니까 판자촌 동네에 이 동네를 어떻게 좋게 내가 다른 데 이사 안 갈 뿐에는 이 동네도 발전시켜서 좀 좋게 하자 해서 땅도 좀 많이 내놨어요.
0: 선생님이 기증하신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0: 별명이 밥퍼주는 아줌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 음식 봉사하면서 좀 생긴 별명일까요?
1: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거의 1년에 3천 명씩 그렇게 많이 밥을 드렸어요. 저 그때 버스하고 봉구차 7개 있었어요. 각 지역 복지마다 다 모시러 가요. 모셔오는 거예요. 직접 불고기, 소불고기. 소불고기, 능이, 저기, 그때 오리백숙, 한방 오리백숙, 이거에서 대접해드리고,

0: 우리 이경혜 선생님께 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1: 그게 진짜 배고픔 겪어본 사람만이 알잖아. 네. 그러니까
2: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끼니를 챙기시는 거예요?
1: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굶어 왔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할머니 집에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그렇게 내쫓았어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1: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2: 으쌰! 으쌰! 수박계 좀 큰손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0: 어우 엄청나네요.
2: 아 맛이 죽이네. 9,000명이 눈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1: 알려주세요.
2: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1: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3: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6: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6: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6: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6: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6: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4: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6: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4: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0: 허혈성 심근 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그건 정말 특별한 무궁화네.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보자.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5: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6: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7: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시골 밥상이 떠오르는 박영란의 구수하고 정겨운 반찬 레시피. 익숙한 재료들의 색다른 만남. 호박과 김치의 조합이 만들어낸 밥도둑 반찬. 구수한 된장 양념에 자글자글 졸여 침샘 자극하는 호박 된장 지짐이부터 기력 회복엔 이만한 반찬이 없다. 더덕으로 만드는 장아찌 반찬.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건강 만점 더덕 장아찌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우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4: 네. 선생님, 오늘 요리는 네. 뜨거워도 차가워도 맛있는 좋은 반찬이라고 들었는데요.
5: 네.
4: 이 호박 된장 지짐이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5: 네. 둥근 호박을 오늘 준비했고요.
4: 네.
5: 요즘 이렇게 맛있게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둥근 호박.
4: 자, 둥근 호박 준비됐고요. 네. 이건 뭔가요, 선생님?
5: 이거는 이제 뭐 디포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넙대기라고 하기도 하고 밴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4: 들어봤어요.
5: 네네. 예, 국물 맛으로 아주 훌륭한 거.
4: 네.
5: 예, 이거 같이 넣을 거고요.
4: 네.
5: 그다음에 고추하고 그다음에 양파 들어가고.
4: 네.
5: 오늘은 주인이 호박이고.
4: 네.
5: 그다음에 이제 김치가 이제 받쳐줄 거예요.
4: 서브가 네. 또 김치고요.
5: 네.
4: 선생님, 이 호박에 어울리는 된장 양념.
5: 네네.
4: 아무래도 이 양념 비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5: 네네.
4: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또?
5: 그래서 이제 다시마 이제 우린물이 꼭 들어가고요.
4: 네.
5: 그다음에 이제 된장하고 고추장이 같이 들어가요.
4: 네.
5: 장이 들어가는 음식은 장이 한 가지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4: 맞아요, 맞아요.
5: 그래서 된장도 들어가고 고추장도 들어가고 간장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파마늘, 뭐 이제 생강 이런 것도 고춧가루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 네.
5: 같이 양념해가지고 이제 뭉근하게 끓이는 반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기대가 되는데요.
5: 네. 네.
4: 이 된장 양념에 짭조름하게 졸여서 갓 지은 밥 위에 올려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5: 네.
4: 자,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5: 네, 네.
4: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5: 네.
4: 자, 저는 이 둥근 호박을
5: 네.
4: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5: 아, 그러셨어요?
4: 너무 신기한데.
5: 네. 네.
4: 요거는 지금이 제철인가요?
5: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또 가을에도 요런 호박이 나와요. 그럼 또 가을에 나오는 호박은 또 맛이 조금 달라요.
4: 맞아요, 맞아요.
5: 네, 네, 네.
4: 뭐 호박은 사시사철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먹으면 또 제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5: 그렇죠.
4: 이 둥근 호박은.
5: 네. 이거 이제 손질하는데요. 저기 조그맣게 썰지 않고 저는 큼직큼직하게 할 거거든요.
4: 네.
5: 네. 그래서 이렇게 끝에만 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4: 네.
5: 예. 길이로 한번 네.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을 잘라주시고요.
4: 네.
5: 안에를 씨가 이제 이렇게 조금 들어있잖아요.
4: 예.
5: 씨를 조금만 이제 파주세요. 이거를요. 네네네.
4: 큰
5: 네네. 이걸 할까요? 예.
4: 선생님, 이 둥근 호박의 특징이 뭘까요?
5: 둥근 호박은 이제 단맛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요. 그 다음에 과육이
4: 네?
5: 이 과육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또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뭐 이런 맛이 또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제 두 개 정도 할 거기 때문에
4: 네.
5: 이렇게만 잘라주세요.
4: 네.
5: 이렇게 잘라주셔.
4: 이렇게.
5: 예예. 예.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두 개 준비했습니다.
4: 네.
5: 네.
4: 자
5: 네.
4: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양념까지 다 만든 후에 저희가
5: 네.
4: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된장하고
4: 네.
5: 예, 된장. 된장이 들어가고.
4: 들어가고요.
5: 네. 이제 간장이 들어가죠. 요런 데 들어가는 간장은 이제 국간장이 들어가야지 돼요.
4: 네.
5: 국간장. 그다음에
4: 그렇고.
5: 이제 예. 고추 장 넣고요.
4: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재료 소개하실 때 이 장은 한 가지 장 말고 두 가지 장이 섞여야 맛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5: 그러니까 이제 장에 된장만 넣으면 된장맛만 나잖아요.
4: 맞아요.
5: 예, 근데 또 간장의 맛은 또 짠맛이어도 간장의 그 특유한 그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조금 맛이 좀 다르거든요.
4: 네.
5: 그래서 세 가지가 같이 섞여지면 훨씬 맛있는
4: 맞아요, 맞아요. 깊어지죠, 선생님.
5: 네.
4: 저는 이제 고추장을 좋아해서 고추장만 넣었다가 너무 텁텁해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5: 아, 예, 예.
4: 네, 확실히 된장 들어가니까 고소한 맛도 더하고.
5: 네, 맞습니다.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춧가루.
4: 네.
5: 고춧가루 들어가고. 식용유.
4: 네, 식용유. 어? 근데 선생님 양념에 식용유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네.
5: 식용유가 들어가면은 양념도 골고루 잘 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끓일 때 타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재료를 더 부드럽게 해줘요.
4: 아, 식용유가? 네. 맞아. 그래서 반죽에도 막 식용유 넣고 막 그러잖아요.
5: 그렇죠, 예.
4: 윤기도 나고요, 그렇죠?
5: 그렇죠, 윤기도 나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참기름도 지금 넣었고요.
4: 예.
5: 예, 그래서 참기름도 이제 저기 우리가 식용유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죠?
4: 네.
5: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마 그 우린물을 조금만 여기다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4: 확실히 다시마 우린물 이렇게 들어가면 양념이 들어가면 확실히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5: 그럼요. 그러니까는 음식은 뭐 어디 엄청난 데서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 맛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4: 맞아요.
5: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도.
4: 예, 맞아요.
5: 네. 이렇게 하고요.
4: 자, 이렇게 모든 손질과 양념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호박 된장 지짐을 만들러 가볼까요?
5: 네.
4: 준비가 다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선생님.
5: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4: 네.
5: 이제 김치를 먼저 여기다 이제 깔아줄 거고요.
4: 네.
5: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오래 묵거나 이래서 맛이 없는 김치

0: 같은 경우는 한번 씻어낸다 그랬잖아요.
1: 네.
0: 씻어내고는 요 양념을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김치가 맛있는 김치이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혔죠?
1: 예.
0: 그럼 이 된장 양념을 여기다가 이렇게.
1: 아. 묻히듯이?
0: 네네.
1: 어, 아예 이렇게 묻혀주시네요.
0: 여기다가 이제 발라주는 거죠.
1: 아, 그렇죠.
0: 네. 네. 이렇게.
1: 이렇게 하면 맛도 잘 배겠어요, 선생님.
0: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시간이 좀 뭉근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1: 맞아요.
0: 예. 그래야지 맛있어요, 이게. 하나 해보실까요?
1: 네.
0: 예, 예.
1: 해볼게요. 예. 저도 워낙에 애호박을 좋아해가지고.
0: 네.
1: 이 애호박의 맛을 좋아하는데 달큰하면서도 포근하고 뭐 이런 맛을 좋아하는데 이 둥근 호박도 이렇게 해서 네.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0: 애호박도 그냥 4등분 해가지고.
1: 예.
0: 4등분 해갖고 이거 하는 것처럼 하셔도 돼요. 애호박도.
1: 애호박도요.
0: 예. 크게 잘라가지고. 예.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1: 밴댕이를?
0: 네.
1: 아,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역할 잘해주고 감칠맛 예. 내게 해주는데
0: 예.
1: 왜 밴댕이는 왜 안 좋을 때 많이 사용해요? 아, 밴댕이 소갈딱지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는. 예, 국물, 하여튼 국물 맛으로는
1: 예.
0: 아주 훌륭한 게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1: 네.
0: 이제 국물을 여기다 이제 버주시면 되는데요. 위에다가 또 그냥 부면 이게 양념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1: 네.
0: 옆에도 이렇게 버주세요.
1: 조심히.
0: 네. 주시고요. 이렇게 보주시고 이제 끓으면
1: 네네.
0: 이제 끓으면 거의 됐을 때는 이제 홍고추하고 그다음 청고추하고 저기 양파
1: 예.
0: 올리시면 되거든요.
1: 자, 뭉근하게
0: 지금은
1: 끓인 후에
0: 예, 이렇게 이제 올리시면 돼요.
1: 가 볼까요?
0: 네.
1: 자, 한번 또
0: 네. 올려서 뚜껑을 닫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 자. 재료를 다 올린 후에 얼마 정도 어떤 불세기로 하면 될까요?
0: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센 불에다가 하면 이제 끓기 시작할 거잖아요. 끓잖아요.
1: 네.
0: 그럼 그때 이제 불을 이제 줄이시면 돼요.
1: 그러니까
0: 모든 음식은 처음에는 불을 이제 좀 세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이제 중약불. 예. 그래서 30분 정도를 뭉근하게 끓이시면 돼요.
1: 30분 정도.
0: 네, 네.
1: 한 뭉근하게 한번 네. 끓여 볼까요?
0: 네, 네. 자,
1: 선생님. 네. 저희가 30분 동안 약간 뭉근하게
0: 네, 네.
1: 한번 이렇게 조리를 해봤는데요.
0: 네네.
1: 지금 향이 구수하면서도 이 감칠맛 나는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0: 네. 그냥 냄새로만도 너무 맛있는 게 느껴지죠?
1: 예.
0: 네.
1: 한번 열어볼까요?
0: 한번 열어볼까요? 네.
1: 자.
0: 네.
1: 와.
0: 네. 지금 이렇게 이제
1: 와.
0: 하면 지금 이제 양파랑
1: 예.
0: 이제 고추를 넣으시면 돼요.
1: 와, 네. 선생님.
0: 네.
1: 아, 저도 이런 지짐이 같은 거
0: 예.
1: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0: 네.
1: 확실히 된장 들어가고 그리고 이 밴댕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향이 정말 감칠맛이 예. 엄청나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밴댕이가 없을 때는 굵은 국물 멸치 있잖아요.
1: 예, 예.
0: 그거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밴댕이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요. 또 아주 호박이
1: 예.
0: 이렇게 형태도 있으면서 또 먹으면 단맛도 있고 구수한맛도
1: 예.
0: 있고 뚜껑 닫고
1: 예.
0: 이제 양파가 손이 죽을 정도까지만 이제 끓이시면 끝입니다.
1: 야, 선생님 예. 진짜로.
0: 네.
1: 된장 들어가서 구수한 향도 나고 그다음에 그 김치의 그 향도 나는 것 같아요.
0: 예.
1: 그 새콤한 향, 김치의 그 향도 나고.
0: 예.
1: 와.
0: 김치도 맛있고
1: 예.
0: 호박도 맛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일석이조.
1: 예.
0: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식어도 맛있어요.
1: 그러게요.
0: 예.
1: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0: 네네.
1: 것 같고
0: 네네.
1: 이 밥이랑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예. 비벼 먹어도 너무 훌륭해요. 예. 밥도둑이야 이것도.
1: 그러게요.
0: 예. 예.
1: 자 이제 한번 네. 옮겨볼까요?
0: 네, 옮겨봐도 될 것 같아요. 네.
1: 끄고 네. 옮겨보겠습니다. 오, 정말 여러분 이 향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꼭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와.
0: 네.
1: 진짜
0: 네.
1: 이 둥근 호박에
0: 네.
1: 양념이 쏙 빠진 것 같아요, 선생님.
0: 이렇게 하면 이제 김치도 맛있고
1: 예.
0: 호박도
1: 맛있고
0: 예.
1: 밴댕이도 맛있고
0: 예. 호박이 정말 맛있어요, 이게.
1: 그러겠죠.
0: 네.
1: 정말 군침도네요, 선생님.
0: 그래서 양 많을 때는 시간 조금 더 가지시면 좋아요.
1: 넉넉하게 가지시고,
0: 네.
1: 시간도.
0: 네. 그래서 우리 음식은 이렇게 좀 음식도 다 이렇게 한참 시간이
1: 네.
0: 이렇게 좀 기다려야 돼요.
1: 그죠?
0: 예, 끓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야 맛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1: 네.
0: 이렇게 두고 두셔도 괜찮으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양념해서 올려놓으면 좀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1: 네.
0: 예. 그럼 이제 식구들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죠?
1: 그래요.
0: 네.
1: 자, 굉장히 푸짐한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호박 된장 지짐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호박 된장 지짐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둥근 호박을 길게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된장, 국간장, 고추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춧가루, 식용유, 참기름, 다시마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에 식용유를 넣으면 양념도 잘 섞이고 재료가 부드러워져요. 냄비에 속 털어낸 김치를 넣고 둥근 호박에 양념을 발라 얹어주세요. 그런 다음 밴댕이를 올리고 다시마 물을 부어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채썬 양파, 어슷썬 풋고추, 홍고추를 올려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호박 된장 지짐이가 완성됩니다.
1: 입맛 없을 때 꺼내 먹으면 입맛이 확 살아나는 원기 충전 더덕 장아찌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더덕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고추장, 그다음 이제 통깨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 이제 기본 양념이 들어가는데 네. 오늘 이제 포인트가 고추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여기 들어갑니다.
1: 이게 뭔가요?
0: 멸치, 굵은 멸치 가루가 아니고 다진 예. 거. 이제 뭘까 같이 들어가면은 아주 씹히는 맛도 있으면서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더덕 장아찌가 만들어집니다.
1: 네, 선생님 고추장이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더덕 어떤 걸 준비하신 거예요?
0: 더덕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깨끗이 물에다가 충분히 씻으셔야 돼요.
1: 예.
0: 씻은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나서는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1: 껍질 예. 벗긴 후에는?
0: 네네. 예. 얘를 이제 반 갈라가지고 예. 이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예. 밀어줘야 되는데요.
1: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렇게 이제 반으로 이렇게 먼저 갈은 다음에
1: 예. 네,
0: 가르고 수분이 이제 많은 거를 예. 세게 누르면 막 다 으깨지겠죠?
1: 맞아요. 막, 예. 막 진물 나듯이 막.
0: 예. 그래서 천천히 눌러주셔야 돼요.
1: 천천히.
0: 천천히 이렇게 지그시. 그래서 힘이 세서 또 막 이렇게 하면 다 부셔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한산이 이렇게 지그시.
1: 아, 지그시. 네.
0: 지그시. 밀어주시는 거예요.
1: 이 더덕구이 예. 할 때도 똑같은 과정이죠, 지금이랑.
0: 네, 그렇죠.
1: 그렇죠, 과정은.
0: 네, 네. 그런데 이제 구이 할 때는 뭐 이렇게 장아찌 하는 것만큼 덜 밀어주셔도 돼요.
1: 아.
0: 이렇게 밀고 나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한 번
1: 맞아요.
0: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더 밀어주세요.
1: 이렇게 보면은 약간 예. 그 황태포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0: 장아찌는 수분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1: 예?
0: 그래야 저장을 오래 할 수 있어요.
1: 아, 장아찌이기 예. 때문에.
0: 네. 그냥 이제 잘 수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물러요.
1: 맞아요.
0: 물르거나 쉬거나.
1: 예?
0: 예.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1: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제거하려면?
0: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밀었잖아요. 예? 밀으면 요걸 말려주셔야지 돼요.
1: 채반에?
0: 네, 네, 말려주시는데.
1: 기간은 얼마 정도?
0: 채반에 그냥 햇볕에 말리실 때는 한 이틀이면 되고.
1: 예?
0: 요즘은 가정용 그.
1: 건조기.
0: 건조기 많이 예. 쓰잖아요.
1: 건조기 있잖아요.
0: 네. 그거는 한 60도에다 맞춰가지고 한 1시간 전후면 다 말라요.
1: 오. 예. 저희 장아찌기 때문에 확실히 수분이 없어야 된다.
0: 예.
1: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0: 네.
1: 이틀 동안 말려놓은 게 있어요.
0: 네네.
1: 자연 건조한 거죠?
0: 네, 이렇게 이제 말린 걸 가지고
1: 네.
0: 이제 장아찌를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자, 이 다음은 또 제일 중요한 양념장을 예. 한번 만들어
0: 봐야죠. 양념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을.
1: 자, 양념은 네.
0: 얘를 이제 한번 끓여줄 거예요.
1: 네.
0: 예. 보통 장아찌 같은 거 한국 그러면 그냥 하잖아요.
1: 네.
0: 양념 뭐 장이나 뭐 된장 그냥 하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이제 끓여줘요. 예, 끓여주는 거는 얘를 이제 더덕을 말렸어도 여기에 또 수분이 남아져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여기에 양념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1: 예. 예. 예. 아무래도 네.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0: 네. 좋은가요?
1: 아, 그럼요.
0: 고추장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예? 물엿이 들어가요.
1: 물엿이.
0: 물엿이 들어가고, 예. 물엿 들어가도 되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조청을 많이 썼거든요.
1: 네.
0: 예, 근데 이제 물엿이 조금 저장성이 조금 더 있어요.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물엿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장 들어가고.
1: 간장 들어가고.
0: 간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도 들어가고.
1: 네, 그쵸.
0: 설탕도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의 고춧가루 역할은 수분을 얘가 더 많이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1: 맞아요. 고춧가루 네. 그런 역할을 하죠.

0: 그다음에 아까 이제 멸치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 네.
0: 멸치는 분쇄한 게 들어가면 가루로 낸게 들어가면은 이 장아찌가 텁텁해져요. 예, 그래서 굵은 국물용 멸치를
1: 네.
0: 칼로 그냥 굵게 다지시면 돼요, 이거는. 예,
1: 오.
0: 다져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분쇄한 거 말고 굵게
1: 네.
0: 다진 거,
1: 네.
0: 그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1: 네.
0: 이걸 이제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볼까요?
0: 네.
1: 이 더덕 요리할 때는, 뭐,
0: 네.
1: 오늘 장아찌지만,
0: 네네.
1: 항상 양념이 중요했던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1: 물론 더덕도
0: 양념.
1: 맛있지만,
0: 네.
1: 양념이랑 함께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0: 예. 오늘 요거 해가지고, 이제 장아찌로 이제 저장했다 드셔도 되고, 오늘 요 양념 한걸 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조금 두르고,
1: 네네.
0: 구워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1: 더덕구이 되는 거예요?
0: 네네, 예.
1: 오! 이 양념장,
0: 네.
1: 저희가 또 이제 한번 끓여주고 있는데,
0: 네.
1: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0: 네네, 예.
1: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바글바글 끓으면 제가 이제 불을 끌 거예요. 이제
1: 지금
0: 아직은 안
1: 올라오고
0: 끓죠? 네네,
1: 있어요.
0: 예.
1: 불 세기는 지금 중불인가요?
0: 네, 지금 중간 불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1: 중간불.
0: 이제 불이 세고요. 예, 조금. 예.
1: 타지 않게.
0: 네네.
1: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양념장은 뜨거운 채로 그대로 사용하나요?
0: 아니요, 식혀서. 예.
1: 그래서 옆에 이렇게 선생님께서 식혀놓은 양념장이 있는데,
0: 네.
1: 근데 이거는 왜 식혀서 올리는 거예요?
0: 요거는 이제 무칠 때
1: 네.
0: 만약에 뜨거운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익은 듯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예,
1: 오.
0: 그러니까는 조직이 이렇게 단단하고
1: 네.
0: 질기고 쇠고 그런 거는 이제 뜨거울 때 붙는데요.
1: 네.
0: 요렇게 이제 부드러운 거는 예, 식혀서. 네.
1: 연근과 달리 그렇죠? 연근은 뜨거울 때 저희가
0: 네네.
1: 넣었거든요.
0: 네.
1: 단촛물을. 네, 오늘은 식혀서
0: 식혀서. 네.
1: 넣겠습니다.
0: 그래서
1: 자.
0: 이렇게 이제 끓어서 이제 불을 껐어요, 지금.
1: 네.
0: 예. 그럼
1: 저희는
0: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을게요.
0: 예.
1: 자, 일단 이걸 올려놓고.
0: 네.
1: 손으로 묻히나요, 선생님?
0: 저기로 해야죠. 네.
1: 장갑으로.
0: 네, 장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빡빡하잖아요, 그죠?
1: 네.
0: 묻혀주시고요.
1: 네, 묻힐 때 노하우가 있을까요?
0: 지금은 뻑뻑하잖아요.
1: 맞아요.
0: 뻑뻑한데 이제 여기 더덕에서 다시 이제 수분이 촉촉히 또 나와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촉촉해질 거예요.
1: 네.
0: 끝까지 골고루 이제 버무리시면 되고요. 버무려갖고 이제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1: 네.
0: 이제 보관하시면 되죠. 예.
1: 근데 선생님, 저는
0: 네.
1: 이제 궁금했던 게
0: 네.
1: 더덕 저도 정말 좋아하고 하는데
0: 네.
1: 이제 어렸을 때는 이
0: 네.
1: 더덕하고
0: 네.
1: 도라지
0: 네.
1: 뭐가 뭔지 구별이 잘안 되더라고요.
0: 예. 그러죠.
1: 어떻게 다른지
0: 예.
1: 좀 알려주세요,
0: 예.
1: 선생님.
0: 그러니까 겉표면을 보면은 더덕은 조금 이렇게 골이 막 깊어요, 이렇게.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런데 이제 도라지는 매끈하죠.
1: 맞아요. 그런 게 깊지 않죠.
0: 네. 그다음에 하얀 즙이
1: 예.
0: 더덕은 많이 나오는데 도라지가 덜 나오죠.
1: 그쵸.
0: 예. 그래서 이제 통깨를 안 넣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이 상태로 그냥 저장을 하시고요.
1: 네.
0: 만약에 이제 바로 먹을 거다 그러면 지금 통깨를 넣으시면 돼요.
1: 식사할 그런데 때.
0: 네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저장할 거다 그러면 통깨를
1: 네.
0: 이제
1: 넣지 마시고.
0: 예, 오늘은 넣도록 할게요.
1: 그럴까요?
0: 네.
1: 다 넣어요?
0: 반만 넣어주셔도 될 것
1: 같아요.
0: 네.
1: 이건 뭐 그냥 조물조물해도 될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뭐 너무 세게만 아니라면.
0: 네. 이렇게 이제 수분이 이제 촉촉히 나와서 이렇게 좀 더, 아까보다
1: 그러게요.
0: 촉촉해졌어요. 그죠? 네.
1: 아까 되게 빡빡해 보였는데.
0: 네. 그래서 천천히 이제 하시면 되고, 용기에다 그건 뭐 필 필요는 없고요.
1: 네.
0: 그냥 이제 용기에다 담으시면 돼요.
1: 야.
0: 저장하면. 네.
1: 최고의 밥반찬이 될것 같아요, 선생님.
0: 이렇게 이제 하시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위에다가, 보통은 저장할 때는 이거보다 이제 많은 양을 하죠, 그죠?
1: 네.
0: 예. 위에다가 이제 고추장을 이렇게 올려주셔요.
1: 자, 어떤 걸 올릴까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자, 이제 저희는 저장을 또 해야 되니까.
0: 네.
1: 자, 오늘은 더덕 장아찌입니다.
0: 네.
1: 확실히 이렇게 고추장으로 덮어주면
0: 네.
1: 저장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숙성도
0: 네.
1: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해놓으면 위에 곰팡이가 생겨요.
1: 네.
0: 왜냐면 재료에 말리긴 했지만 수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1: 네.
0: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꺼내서 드시면 돼요.
1: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나 숙성시키고 어떻게 먹으면 맛있나요?
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드셔도 되고요.
1: 예.
0: 이제 한 뭐 2개월
1: 예.
0: 예, 이렇게 두고 드시면 되고 이제 더 오랫동안 이제 수분을 많이 하시면은
1: 예.
0: 6개월 뭐 이렇게 저장 가능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완성 굽지 한번 옮겨서 한번 볼까요?
0: 네.

0: 채로 담아볼게요.
1: 이거 간 만들고 실온에서 얼마나 보관해야 되나?
2: 이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네. 냉장고 보관하셔야 돼요.
1: 바로 냉장 보관이에요?
2: 네네, 냉장고로 가셔야 돼요. 예, 예. 제가 옛날에 김치통으로 이걸 하나 담갔어요. 네. 예, 근데 막 가격도 더더욱이 한 30만 원어치 됐어요. 예. 그런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거 지금 밀고 막 이러는 게 막 수고스럽잖아요. 예, 예. 나중에 3개월이 돼갖고 제가 꺼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 아니, 온전히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맛있게.
2: 예, 예. 그런데, 물렀어요.
1: 왜요? 예. 왜 실패 사례를 이렇게
2: 또, 예. 그게 왜 물렀냐면, 네. 아까 말렸잖아요. 네? 말릴 때 꾸덕꾸덕 말리는 게 꾸덕꾸덕을 얼만큼 말리는지 모른 거였죠.
1: 아, 그 상태를.
2: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수분이 제거가 덜 됐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건 말리고 요러는 거를 잘 하시면 네.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통깨 조금 물려주시고, 예.
1: 정말 네. 약간 분위기 있네요, 네. 그렇죠? 이런
2: 네, 이런 거를 올려주는 거는 이 반찬은 이렇게 처음 드리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1: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더덕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3: 더덕 장아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더덕을 반 갈라 방망이로 평평하게 펴고 이틀 정도 말려주세요. 냄비에 고추장, 물엿, 진간장, 설탕, 고춧가루, 다진 멸치를 넣어 중불에 끓인 뒤 식혀줍니다. 더덕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린 뒤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용기에 더덕 장아찌를 담고 고추장을 얹어줍니다. 이렇게 장아찌 위에 고추장을 발라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통깨를 올려주면 더덕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소고기와 버섯의 향이 밥 알에 싹 스며들어 밥맛이 일품인 소고기 버섯 솥밥부터 새콤한 양념을 버무려 참나물의 향긋함이 돋보이는 참나물 겉절이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4: 상담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노래들도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라고 느껴주시면. 그대는 노래 말고 사랑이 나한테 해주지. 소리 질러.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0: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는 징그러워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0: 샤워한 다음에 지금 귀 청소하고 있다고.
1: 와, 새들도 엄청 많아요.
0: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길이 진짜 시골길이라 이뻐요.
2: 북적이는 도시를 뒤로 하고 해맑은 자연의 품으로 갑니다.
0: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야, 여기 올라오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2: 베트남에서 즐기는 뜨거운 여름.
3: 느낌 있어요.
2: 야! 바캉스보다 재밌는 총캉스. 올 여름엔 시골 여행 어떠세요?
0: 야, 이게 시골이죠. 이게 시골이지.
2: 베트남은 한국 면적의 3배가 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 넓은 땅엔 도시부터 산과 바다까지 놓칠 수 없는 여행지가 가득한데요. 오늘은 도심을 떠나 때묻지 않은 농촌으로 향합니다. 먼저 닌빈으로 가시죠. 닌빈은 수도 하노이의 근교 여행지 중에서 하롱베이와 함께 가장 사랑받는 곳입니다.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의 풍경으로 육지의 하롱베이라고 불리는데요. 규모로는 하롱베이에 비할 수 없지만 산수화 속에 들어온 듯한 안온한 분위기는 닌빈만의 자랑입니다. 베트남에서 보트 투어를 많이 해봤다고 짱하니 뱃놀이를 그냥 넘기신다면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 무조건 타보시길 추천합니다.
1: 장안이라는 곳인데요. 강이 엄청 이쁘고 닌빈을 오면 반드시 와야 하는 그런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2: 현재 짱안이 뱃놀이 루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0: 세 번째 코스. 제일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3번으로 가시죠.
2: 닌빈에서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짱안 그리고 땀꼭입니다. 땀꼭이 먼저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라 여행자들에게 유명하지만 현지에서는 여기 짱안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땀꼭보다 짱안이 강폭이 더 커서 시야가 넓게 트이고 경치 감상하기 좋다고 하는데요. 짱안의 뱃놀이 3번 루트는 3개의 동굴과 3개의 사원을 지나는 약 3시간짜리 코스입니다.
0: 진짜 여기도 조용하고 평화롭네요.
2: 호수처럼 잔잔한 물살을 따라 짱안의 풍경 속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처럼 물에 녹기 쉬운 암석이 빗물과 지하수 등에 침식되면서 형성되는데요. 바위와 물이 맞닿아 있는 부분엔 집중적으로 침식이 일어나고 시간의 힘이 더해지면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0: 오이, 까이날라 까이지야?
4: 한나 이거 라 한돗.
0: 한돗.
4: 한돗.
0: 한돗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와, 여기가
4: 1000m.
0: 이게 장안에서 가장 긴 동굴이라고 하네. 와. 와, 이거 머리 진짜 스치기 직전.
1: 머리 조심, 감독님 머리 조심.
0: 머리 조심.

0: 야, 이거는 모험인데 모험?
1: 어드벤처인데요 갑자기?
0: 야, 1000m나 되니까 이게 불 없으면은 진짜 무섭겠다.
2: 아, 파티핸드 뭐래? 파티핸드 피나와.
3: 아, cái này thì lâu lắm rồi anh ạ.
2: Lâu lắm là tầm
3: cái này là ôi giời. Cái này từ xưa là từ thời cách đây hơn 1000 năm.
4: 스릴 있는 동굴 탐험은 짱한 뱃놀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위산 아래를 관통하는 깊은 동굴, 머리 위로 또 양옆으로 강물이 깎아놓은 조각들이 가득한데요. 기묘한 모습이 종이석들 사이를 지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친근한 실루엣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2: 나의 머리
4: 어때요? 비슷해 보이나요?
0: 그리고 이런 거
3: 나의 머리
0: 눈썹머리. 아, 이건 거북이래요. 거북이.
4: 거북이를 꼭 닮은 석순도 보이네요. 뭐 하나라도 놓칠까 열심히 설명해주시는 뱃사공 어르신 덕분에 더욱 신나는 동굴 탐험입니다.
2: 어, 깨끼엘라 꼬이드몬 꼬. 어, 저기 빛이 보이네요.
0: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와, 멋있다.
4: 여행자야 그저 재밌겠지만 뱃사공에겐 어두운 동굴은 난코스입니다. 림빈의 뱃사공은 주로 나이 지긋한 여성들이 많은데요. 베트남 여성들, 생활력 강한 건 잘 알려져 있죠? 예로부터 외침이 많았던 베트남에서 전쟁에 나간 남자 대신 가장 역할을 해온 여자들은 강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넣 sạch để mang đi. Nhưng mà ví dụ như các cô lao động ở ở vùng này thì các cô dòng sông nó như thế này các cô phải nghiêng nón xong để cho nước nó dò qua những cái lỗ này. 아, coi như mình lọc
0: uống luôn.
3: Lọc uống luôn.
0: 그렇게 물을 마시셨대요.
3: Nhưng lúc ấy là môi trường nó rất là sạch sẽ. Cô rất may mắn là được phục vụ các anh là là cô nói giới thiệu về quê hương của cô.
4: 일은 고되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커 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게 님빈의 뱃사공들은 모두 훈련과 자격시험을 거친 전문가들입니다. 단순히 배만 모는 게 아닌 님빈의 아름다움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죠. 이번 루트에 있는 세 개의 동굴 중 또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150여 미터, 다이 동굴을 지나는 동안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동굴의 끝, 절벽이 에워싼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고대의 궁전이 나타납니다. 부람 궁전은 13세기 후반 전 왕조 때 건설된 군사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세 번이나 막아낸 전 왕조는 여기에 군사 거점을 구축하고 전쟁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안을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이라 합니다.
3: 이 này là cái thủy đình.
2: 아, thủy đình.
3: Thủy đình. Là cái đình mà ở dưới nước. Được xây dựng ở trên nước nên người ta gọi là thủy đình. Thủy là nước.
2: 아,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물 위에 건설했다는 게 되게 분위기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너무 멋있어.
0: 너무 멋있네. 너무 멋있어.
4: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궁전은 그대로 풍경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불안궁전을 포함한 짱한

0: 우릉도원의 신선처럼 풍류를 즐기다 보면 3시간의 뱃놀이가 훌쩍 지나갑니다.
1: 오, 까만! 까만 꺼! 마이 꺼!
0: 님빈의 자연은 뱃놀이를 하면서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살짝 멀리서 한 발 물러나 바라봐도 좋습니다.
2: 지금 이제 항무와 전망대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가면 이 님빈의 모습이 한눈에 담겨서 정말 절경이라고 하네요.
0: 님빈 최고의 자연 전망대인 이 산은 예로부터 이 지역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 전 왕조 시대 왕이 찾아와 여인들의 춤과 경치를 즐겼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죠. 지금도 여전히 님빈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3: 항모아라는 뜻이 항이 동굴, 모아가 이제 춤을 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고대 베트남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의식을 치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모아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0: 산깃을 왕을 상징하는 용 장식과 함께 계단길이 시작됩니다. 정상까지 놓여있는 계단은 무려 500여 개. 산이 그리 높진 않지만 경사가 급하고 날씨가 더워서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2: 오! 저기 뭐가, 오, 이거 염소가!
0: 사람들이 힘들게 올라가는 절벽길에서 한가하게 놀고 있는 아기 염소들. 정말 귀엽죠?
2: 님빈이 염소로 유명하거든요.
3: 아마 키우는 거 아닐까요? 야생은 아닐 것 같아요. 야생은 아닐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여기서 키우는 것 같습니다.
0: 나중에 들었는데 님빈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자연 방목으로 염소를 길러왔다고 합니다.
2: 너무 신기하다.
0: 산으로 들로 마음대로 쏘다니다가 때가 되면 알아서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한텐 산길 오르면서 만나는 모든 풍경들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0: 되겠네요.
1: 일단 여기가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2: 산 허리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오전에 저처럼 뱃놀이 하는 사람들 모습도 보이고요. 아직 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경치가 멋지죠?
1: 여기 시원해. 야, 역시 님빈 오시면 땅 안에서 밑에서 위를 보는 거. 그리고 여기 항모와에서 위에서 밑을 보는 두 가지의 매력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여기가 아직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보시죠.
2: 항모와 전망대는 두 곳인데요. 중간 지점에서 오른쪽 전망대로 가면 탑을 볼 수 있고요. 좀 더 높은 곳에 자리한 왼쪽 전망대로 가면 다른 특별한 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1: 저희가 이제 완전 꼭대기인 것 같은데요. 네. 줄이 엄청나네요.
2: 대부분의 여행자가 찾는 왼쪽 전망대. 도대체 이 산 꼭대기에 뭐가 있기에 이렇게 줄까지 서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보통 항모와 전망대나 항모와 산이라고 불리지만 이 산의 또 다른 이름은 누이 응오 아롱. 우리말로 하면 용이 누워있는 산이란 뜻인데요. 저기 능선 위에 엎드려 있는 용 한 마리 보이시나요?
1: Is there something?
3: What?
1: Is there something?
3: Oh yeah, there's a dragon.
1: Dragon?
3: Yeah, but be careful, like it's so slippery and there's hole everywhere.
2: 500여 개의 계단길은 약과였네요. 정상에 있는 용을 만나러 가는 길은 아슬아슬 절벽길입니다.
1: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근데 여기 진짜 여기까지는 좀 위험하네요. 여기는 조금 위험해요. 와, 근데 진짜 시원하네요. 바람도 좋고.
2: 몸통은 용, 얼굴은 사자를 닮은 이 조각은 베트남 건축에서 자주 보이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1: Where are you from?
4: Germany.
1: Germany.
4: Yeah.
1: Ah, Guten Tag. Is it right?
4: Yeah, Guten Tag.
1: Is it right? Guten
4: Tag. Yes,
1: nice. How do you feel?
4: Very good.
1: Yeah, very good. Be careful. Be careful. Yeah.
2: 베트남 건국 신화에서 용은 민족의 시초로 등장하는데요. 그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예부터 자신들이 용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거친 능선을 지키고 있는 항모와 전망대의 용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것도 현지인들이 SNS에 정상 인증샷을 올리면서부터죠.
1: 야, 진짜 정상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야, 경치가 좋긴 한데 좀 위험해서.
2: 여기에 서보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지 알겠더라고요. 님빈 오시면 항모와 전망대에서 이 멋진 풍경을 확인해보시면 어떨까요? 단, 용이 있는 능선은 생각보다 험하니까 눈도장만 찍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험준한 카르스트 절벽과 무성한 초목, 넉넉한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님빈의 자연은 염소박목의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5: 염소가 그냥 도로에 막 있네요.
6: 아, 여기 사시는 분들이 키우는 거래요.
5: 드디룬.
6: 아,
5: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키운다 하시네요.
2: 자연스럽게 님빈에서는 염소 사육이 발달했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됐습니다. 도로가에서 이런 노점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죠.
1: 여기에 양고기를 직접 하시거든요. 아, 염소고기를 직접 하시거든요. 막걸리도 너무 유나요? 페날라 너무?
7: 페날라 토이.
1: 토이.

0: 특산 요리라고 합니다.
1: 식당에서 직접 광목해 기른 염소고기로 눈앞에서 요리를 해줍니다. 온 산천을 누비며 깨끗한 풀만 골라 먹은 민빈의 염소는 고기의 지방이 적고 풍미는 좋으면서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저도 염소 요리는 난생 처음인데 다른 고기들하고 뭐가 다를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맛에 도전해보는 것도 낯선 여행지에서의 재미죠. 고기엔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민빈에서 꼭 먹어봐야 할 염소 요리. 가격은 메뉴당 10,000원에서 17,000원 정도로 베트남 물가에 비해선 확실히 비싼 편입니다.
2: 와, 튀김은 진짜 맛있어 보이네. 역시 한국인은 마늘이죠. 와, 이게 마늘튀김이랑 같이 나오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맛인데요. 자, 이 뒷다리살은 치즈소스랑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요리해서 나와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사실 염소고기를 먹기 전에 걱정했던 게 냄새가 약간 비린 냄새가 날까봐. 근데 냄새가 하나도 없고 고기가 정말 정말 쫄깃해요.
1: 민빈이 특별한 환경이 기른 염소 요리. 이름값이 아깝지 않은 별미였습니다. 저는 5년 전 베트남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활기찬 도시가 내뿜는 강한 에너지에 끌렸는데 살면 살수록 베트남의 맑은 자연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3: 와, 진짜 완전 시골이네요. 진짜 이런 정말로 베트남 시골을 체험해볼 수 있다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1: 언젠간 저는 귀농의 꿈도 가지고 있는데요.
3: 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오이를 기르나 보네요.
1: 저처럼 시골살이에 관심이 있거나 자연 속에서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여기 님빈의 버팔로 동굴 앞으로 모이세요.
3: 이 옷은 사실 보통 농촌에서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입어볼게요.
1: 오늘 하루 저는 님빈의 농부가 돼볼 건데요. 장소에 맞게 복장부터 농촌 총각 스타일로 변신했습니다.
3: Goodbye, the mom. Wonderful.
1: 1일 농부의 처음 할 일은 물소와 인사 나누기.
4: 아니, 물소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요.
3: 엠라냐?
5: 엠라니?
3: 꽝댄지?
5: 미아.
3: 미아. 이름이 미아래요, 미아.
1: 미아는 7살, 앙컷입니다.
3: 엠라냐?
5: 엠라니?
4: 오!
6: 미아, 미아.
1: 베트남을 상징하는 동물, 물소. 전통적으로 산모작을 하는 농업 국가인데다 물이 많은 베트남에서 물소는 훌륭한 일꾼이자 큰 재산입니다. 베트남 속담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물소를 먼저 사고 그 다음 아내를 찾고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다. 그만큼 물소는 농촌에서 귀한 존재죠.
7: 마이남소예요.
3: 그리고 이 물소라는 동물 자체가 베트남 농촌에서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네. 옛날 저희 황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0: 시나몬 황소가 아니라 이런 물소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막 힘센 남자들을 베트남에서는 전 물소 같다 라고 해요.
1: 강인하면서 순박한 성격에 언제나 성실한 베트남 물소. 그러고 보니 베트남 사람들의 장점이 물소하고 많이 닮은 것 같네요.

0: Dạ, con xuống nha.
1: Xuống ngoài.
2: Cảm ơn. Cảm ơn nha. Xong rồi.
3: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도 말을 타볼 수는 있지만 네. 황소를 타볼 일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또 물소를 타봐가지고 네. 아,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우리 미아 씨.
4: 본격적인 농촌 체험은 이제부터입니다. 물에 들어갈 거라 단단히 채비를 해줍니다.
5: 근데 까나이 거 일라비요.
6: 놈,
5: 놈,
7: 놈,
5: 놈. 이게 놈이란 건데.
6: 조까,
5: 빡,
6: 마이.
5: 어디 거까? 방까이.
7: 나이 바이.
5: 나이 바이. 야, 오케이, 디.
7: 빠트린 바이.
5: 빠트린 바이.
4: 넘은 베트남 시골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고기잡이 도구입니다. 얼핏 우리의 통발과 비슷해 보이지만 설치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올려야 해서 나름 기술이 필요하죠.
5: 제노, 끈이나요?
8: 나이스.
5: 뭐, 남서 비에 어디 까고?
8: 와는 폭발하 비에.
5: 어, 일단 감각하.
8: 감각.
5: 이게 방법이 계속 이렇게 찌르다 보면은 물고기가 잡힌 느낌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 느낌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8: 아, 감사합니다.
5: 한번 해보겠습니다.
4: 설명을 들으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일단 여기저기 열심히 찔러봤습니다.
5: 어, 잡으셨나?
1: 잡았다.
5: 거를 거를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8: 엠남들
5: 거 없노? 오 있다 이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1: 어때요?
5: 느낌이 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녹화하듯이 두드려요.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걸? 이 사이에서도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1: 이게 어떡하냐. 이 너무 센데.
5: 물고기가 여기보다 커서 이렇게 못 꺼내요. 이렇게 꺼내야 돼요.
8: 아야, 야야야, 가만히 좀 있어라.
5: 야! 야! 너무 커! 너무 커! 하다가 땀이 눈에 들어가지고.
4: 처음엔 잘 모르겠더니 몇 번 해보니까 슬슬 감이 잡히더라고요.
5: 아, 이거 약간 해보니까. 바로 느낌이 오네요. 바로 느낌 와요. 자, 뽑습니다. 이야! 이야!
4: 오, 낚시의 손맛이란 게 이런 거군요.
5: 와, 진짜 재밌었습니다. 야, 까만해! 까만해! 아, 진짜 재밌네요, 근데, 와.
4: 여기서는 제가 했던 물소타기와 고기잡이 말고도 모내기나 물소 목욕시켜주기 같은 베트남 농촌의 소소한 일거리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나절 체험이라 별 부담도 없죠. 마치 친구네 시골집에 놀러 와서 잠깐 일손을 도운 느낌이랄까요?
9: 오이, 다 나한테 오는 거야. 어, 그래, 모여라. 밥을 원하는가.
4: 아기자기하게 할 것도 볼 것도 많고 무엇보다 노동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서 특히 아이들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0: 했더라고요.
1: 아! 느낌이 진짜 이상해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아프진 않은데 느낌이 누가 막 진짜 수백 명이 저를 꼬집는 느낌? 막 아프게 꼬집는 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꼬집는 느낌?
0: 저도 나중에 요 녀석들처럼 귀여운 제 아이들하고 꼭 한번 다시 와볼 생각이에요. 그 전에 결혼 먼저 해야겠지만요.
2: 아, 진짜 귀엽다. 아, 이게 시골이죠. 이게 시골이지.
0: 갑자기 시작된 비가 푹푹 찌던 풍경을 시원하게 적셔줍니다. 오늘은 날씨도 도와주네요.

0: 1일 농부 체험의 마지막 순서는 새참 만들기.
1: 내놔라, 가이드.
2: 먼냄.
1: 먼냄. 냄을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0: 냄은 라이스페이퍼에 속을 채워 튀기는 베트남 전통 음식인데요. 우리의 만두가 그렇듯이 지역에 따라 취향에 따라 조리법이 다릅니다. 냄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파파야를 좀 더 많이 넣는다는데요.
1: 이게 럭이라는 이유입니다.
0: 라이스 페이퍼 대신 식물의 잎사귀로 말기도 하는데 잎의 향기가 속에 배어들어서 맛이 더 특별해집니다. 흔한 음식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요. 대단한 게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도시보다 맛있을까요?
1: 얘는 완전 군만두 맛이네, 군만두.
0: 하노이에서 당일치기 여행지로 유명하지만 님비는 그렇게 다녀가기엔 아쉬운 곳입니다. 님빈에선 조금 여유를 부려보세요. 천천히 볼수록 더 예쁜 곳이거든요. 님빈에서 살짝 맛본 총캉스. 마이저우에 가서 제대로 즐겨볼까요? 베트남 북부 산간지방에 들어서니 차창밖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3: 지금은 이제 마이저우라는 데를 가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저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지만 되게 풍경이 예쁘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0: 여기는 퉁케 패스. 이 지역이 관문이자 전망대 같은 고갯길입니다.
4: 가는 길에 네. 여기가 또 산이다 보니까 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마이저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0: 풍경 좋은 고갯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해발 1000m가 넘는 고개 위에 자리한 카페에서 잠깐 쉬어갈까 합니다. 제가 사는 남부부터 중부까지만 해도 이런 산악 풍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마다 전혀 다른 풍경과 분위기. 그래서 베트남 여행은 어딜 가나 새롭죠.
4: 크지도 않고 언제들은 첩첩 산 중에 있어서 이런데 마을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0: 앞다퉈 일어서던 산들이 잠시 숨을 고른 것 같은 평온한 분지. 그곳에 오늘 저희 목적지 마이저우가 있습니다. 마이저우에서는 호텔 숙박이 아닌 홈스테이를 하기로 했는데요. 베트남의 소수민족 가족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4: 아, 지금요.

0: 길라선 떡국이요.
1: 엠니 타야.
0: 아, 여, 나... 여기 계신 분도 타이 소수민족이라고 하신 거예요.
1: 타이 소수 맞네.
2: 이 홈스테이가 경치 좋기로 소문난 곳이거든요. 내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3: 보이상 cây cảnh thế nào?
1: Trước nhà là cánh đồng lúa. Vâng, cánh đồng lúa đang sắp thu hoạch.
3: Vâng. Có sắp thu hoạch không?
1: Vâng. Hai tuần nữa là trên em thu hoạch lúa vụ này.
3: 여기가 다 아침 되면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아침이 되면 다 논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0: 마이쩌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마이쩌우는 그야말로 평범한 산골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여기 사는 타이족 분들이 홈스테이를 시작하면서 여행자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최근 지어진 시설이라 깔끔하고 무엇보다 타이족 분들이 무척 친절합니다.
1: 이게 장식인데, 이게 소수 민족들이 이렇게 직접 만든 걸 하시는 거예요.
2: 아침에는 베트남 핑커피. 이게 이제 베트남 핀커피예요. 이 핀으로 커피를 내린다 그래서 핀커피거든요. 이게 또 여기서 마시니까 느림의 미학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네요. 사실 저도 그 호치민시티 이런 도시에 있을 때는 너무 느려서 막 아 답답하다 빨리 마시고 싶은데 솔직히 카페 가서는 그냥 카페 한잔 탁 하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랬는데 또 여기 오니까 이렇게 뭔가 운치 있어 보이네요.
0: 마음이 바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심심한 여행지가 될 거예요. 마이쩌우는 뭔가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그동안 하던 걸 잠시 멈추러 오는 곳이니까요. 확실히 이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기분이 듭니다. 호찌민이 하루에 맞춰 살아간다면 마이쩌우는 계절에 맞춰 사는 느낌이랄까요?

0: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뭔가 좀 더 옛날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한. 한국은 이제 산과 논 이런 데 가도 되게 많이 발전한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는 진짜 진짜 그 옛날의 그 느낌 그게 있습니다.
1: 푸르른 논밭 뷰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하고 어제 못한 마을 구경에 나섭니다.
0: 여기 저 엠은 세답
2: Anh đang xin thêm lấy chút
0: chị nhé. Dạ, kia. Ừ, đằng sau nhà sàn ấy. À,
1: sau đó hỏi ở kia. Ừ. 3,500원 정도면 하루 종일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0: 이거 아. 이거 이게 이제 전통 복장이거든요. 예. 북쪽 지방 예. 소수민족을. 이거 판매하는 거냐 하니까 이 어머님 거라고.
1: 자전거보다 더 눈길을 끄는 화려한 옷감들. 50개가 넘는 베트남 소수민족 중에서 타이족이 만드는 전통 직물입니다.

0: 긴 시간 이 땅을 지켜온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풍경들. 마이저우를 특별하게 하는 건 바로 그 오래된 평범함들이 아닐까요? 산간 마을이지만 평평한 둔지에 터를 잡은 마이저우는 논두렁 따라 이어지는 모든 길이 최고의 자전거 코스입니다. 이 멋진 길을 한참 동안 독차지하다가 귀여운 자전거 부대와 마주쳤습니다.
1: có à? Bố mẹ các em sẽ xem cái này nha.
2: Ok.
1: Bye nha.
0: 특히 5월에서 9월 수확기에 오시면 베트남의 평범한 시골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 그렇다고 마이저우에 볼 게 논밭 풍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산간 지방답게 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풍경들을 찾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3: 네, 여기가 이제 폭포라서 물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네요. 저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사실 이 폭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베트남 분들도 많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애초에 마이저우라는 도시 자체가 많이 찾아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마이저우에서도 완전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폭포 같은 느낌이라
0: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걸어오느라 흘린 땀들이 싹 가시더라고요. 마이저우 주민들이나 홈스테이하는 여행자들이 더위 식히러 자주 들리는 곳이랍니다.
3: 이게 진짜 자연의 소리죠.
0: 시골 마을의 단순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휴식 같은 여행. 마이저우의 여름 안에서 잘 쉬었다 갑니다.

0: 이 하이라이트.
1: 야.
2: 상담 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5: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주길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6: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1: To the Korean film, Old Boy, Parasite of Bong Joon-ho.

0: 야, 너 당시 미쳤느냐. 5kg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아저씨.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0: 레디 고.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계 330여 개 단체는 어제 저녁부터 이틀에 걸쳐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학령인구 감소 핑계대는 교육예산 감축 시도 증가 중단하라!
2: 교사와 학부모, 학교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계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모인 겁니다. 어제 저녁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연 데 이어 오늘 오전까지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재이자 공교육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 반발이 커진 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을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교부금 총액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을 없애면 결국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섭니다.
4: 내국세 20.79%라고 했는데요. 그걸 법률에 명시해서 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즉 국가가 이 부분은 예산이 줄고 말고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을 책임지겠다라는 국가 책임성을 강조해야 했는데 이 부분을 없애겠다고 하면 이제 그런 책임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크게 줄지 않고 돌봄과 상담, 특수교육 등 맞춤형 지원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3: 아이들의 급식 한 끼가 민생이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이 민생입니다. 장애 학생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민생이며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민생입니다. 교육재정을 흔들면서 민생 정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교육부도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넘는 재원을 미래 대응기금으로 돌리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긴급행동은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0: 침해를 인정받은 상황에서도 교사를 상대로 고소와 시위를 이어가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직접 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3월 자녀를 지도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폭언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미칠 정도로 괴롭힌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자 학부모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2: 학교에서 어떻게든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이어가고자 출근을 하고자 노력하셨지만 교실 교문만 봐도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를 그리고 정신적 힘듦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년 2월까지 지금 병휴직 상태이고요.
1: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와 교육 이수 조치를 내렸지만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은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어제 부천 오정경찰서를 찾아 해당 학부모를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직 교육감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학부모를 고발한 건 이례적입니다.
3: 교사를 협박하고 학교의 권위를 침해한 어떤 행위는 앞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1: 지난해 경기도에서 교사가 교권 침해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은 사례는 2만 천여 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300명의 교권보호단과 함께 교권 침해 대응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어제까지 교원 110명과 변호사와 경찰, 의사 등 전문가 160명 등 보호단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신고와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정부가 비수도권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체제에서 벗어나 우수 인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지역 사립대들은 국립대로의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4: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수도권 국립대학생들에게 지역균형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5: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전국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 6만 4천여 명에게 지원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한 해 약 1천억 원. 지원 대상을 대학생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4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지역 사립대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립대 등록금까지 사실상 무료가 되면 국립대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도 있지만 국립대 지원 방안과 달리 성적과 소득 구간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사립대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6: 특히 이제 그 수시무집을 앞두고 이런 발표는 지역 중소규모 도시에 소재한 사립대학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이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사립대의 불만

0: 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EU형이 폐지되면 등록금을 동결해온 사립대에 대한 재정적 유인도 사라집니다. 재정난을 겪는 지역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경우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1: 네, 이상으로 8월 11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1: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난이는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2: 이번에 억수로 덥대. 지금 폭염주의보 두고 난리 났어.
3: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5, 4, 3, 2, 1. 앞에 니콜라주.
4: History is going to bifurcate along two directions. One path is we stay on Earth forever, and then there will be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What I really want to achieve here is to make Mars seem possible.
5: 하늘에 뜬 별을 손끝으로 더듬던 고대부터.
6: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5: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을 지나 오늘날 스타쉽에 이르기까지.

0: 인류는 언제나 우리가 속한 행성, 지구, 그 너머의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1: How do we live off of the earth? This group of people got together and started having conferences about different biomes of the earth and how would we do this and eventually there were drawings.
0: 30여 년 전 그 답을 찾고자 대담한 도전에 나선 이들이 있죠.
2: Yesterday, eight people were chosen to be pioneers for the rest of us. They are eight scientists who have agreed to become modern Adams and Eves.
3: In a real sense, it's a journey into another time, the future.
4: I take my last breaths of this atmosphere knowing that I will take breaths from a different atmosphere from all of you for 2 years.
5: Texas billionaire Edward Bass, a financial backer, said goodbye.
6: Bon voyage. Fly your spaceship well.
0: 과학, 철학, 생태, 그리고 어쩌면 신의 자리까지 시험한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과학 프로젝트. 달, 화성, 아니면 또 다른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일까요? 사실 이들이 들어간 곳은 지구에 지어진 인공행성, 바이오스피어 2입니다. 1987년 대범한 도전정신과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직접 창조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강철과 유리로 된 지구를 짓기 시작했죠. 세계의 지구 창조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 미국의 두 남성, 예술가이자 시스템 이론가였던 존 앨런과 억만장자 에드워드 베스였습니다.
7: How we're going to live off 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So Biosphere 2 was built exactly for that reason, to see how humans live in the loop in a condensed, you know, biosphere. So
0: 수백 명에 이르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인공 밀폐 생태계를 건설했는데요. 크기가 무려 축구장 두 개 반, 높이는 9층 건물에 달했죠. 6,500여 장의 유리창과 8만 6천여 개의 철골 구조대가 촘촘히 맞물리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견고한 철옹성이 탄생했습니다. 바닥에는 약 500톤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깔아 지구의 토양과 완전한 분리를 시도했죠. 인공행성 안에는 열대 우림, 해양, 사바나, 가시덤불, 맹그로브 습지, 사막 등 지구 생태계가 순환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생물 군계를 재현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닭, 염소, 돼지와 같은 가축을 비롯해 어류, 곤충 등 3,800여 종의 동식물을 인공행성의 구성원으로 초대했죠. 공기, 흙, 물, 불, 세상의 모든 원소를 담아 인간이 만든 두 번째 지구. 그들은 이곳을 바이오스피어 2라고 불렀습니다. 신화 속 태초의 낙원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면 인간이 창조한 두 번째 지구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0: So 2 years inside a closed system with seven other people, working face to face with the things that are producing your oxygen.
1: 지구 밖 미래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인간의 손으로 다시 써내려간 창세기. 지구를 통째로 축소한 밀폐 생태계에서 살아보겠다고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남자 넷, 여자 넷, 8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0: Hi, my name is Linda Lay. I was one of the first biospherians during the two-year closure. Honestly, when I give talks now and I say,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live in a biosphere like this? Everybody raises their hand. At that time, nobody wanted to be in here. And that was, you know, in the late 1980s. And people just thought it was such a ridiculous idea and kind of scary and like that. So there were 9 of us who applied, I think, or maybe 10 for 8 positions in the biosphere.
1: 인류 최초의 폐쇄 생태계 주민. 사람들은 그들을 바이오스피리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공기나 식량, 물 한 방울조차 공급받지 않는 고립된 세계에서 8명이 2년간 자급자족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실험이었죠.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된 밀폐 공간. 그 안에서 태양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자원이 순환하고 어느 것도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인간의 호흡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미생물의 탄소 순환 과정을 통해 다시 생태계로 돌아갑니다. 물의 순환이 특히 중요한데요. 물은 폐쇄 생태계 전체의 기후와 영양, 생명활동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시스템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합니다. 태양에너지가 지표를 데워 대기를 움직이고 물이 증발해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며 빗물이 땅을 적셔 영양분을 순환시키죠.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 생태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해 그 복제본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구를 창조한 것입니다.
2: The biospherians had looked at this whole system as controlling itself, right? They sealed it, and the plants and the atmosphere and the ocean and everything, just like our Earth, was going to control itself.
0: A system that's closed to any material input from the outside, where you can actually study how things travel through or cycle. Through an entire system.
1: 지구 위에 지어졌지만 지구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스스로 숨쉬는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스피어 2는 매우 성공적으로 밀폐되었고 공기 누출률이 연간 10% 미만으로 유지됐는데요.
3: When we look 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yes, the leak's a little bit lower than that, maybe as low as 7 or 8%, but sometimes it's higher. So the leak rate of Biosphere 2, in some respects, actually rivals tha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it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y sealed structures of this size and complexities.
1: 이곳에는 폐쇄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놓은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요. 두 개의 폐가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가 태양열에 의해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하는데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그 압력을 버틸 수 없죠. 그래서 밀폐시설 내 압력을 완충해주는 폐를 고안한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죠.
2: It's extraordinary, isn't it? It's the largest experimental facility in the world. I would say the bias.

0: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산소 농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4,000m 히말라야에서 숨을 쉬는 것과 비슷했죠.
1: We were treating it as a problem in the life systems, and it wasn't.
0: 바이오스피리언들은 각종 원인을 추측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물 상태를 점검하고 공기순환 시스템을 조정해도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편, 줄어드는 산소 농도와 반비례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솟고 있었죠.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찾아낸 원인은 등잔 밑도 아닌 그들의 발 밑에 있었습니다.
2: The ability of these newly planted plants inside Biosphere 2 to conduct photosynthesis

0: CO2 plus calcium hydroxide concrete actually becomes calcium carbonate. And so it was actually being bound in the concrete.
1: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불안정하면 식물은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죠. 인간이 만든 지구가 인간의 숨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기 균형이 무너지자 작물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이 줄고 저장고는 빠르게 비어갔죠. 식사를 하루에 세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2: We're a little bit short on food, so we were a little bit hungry a lot of the time. Oftentimes didn't really have all the calories we needed to do all the work that needed to get done. This is the percent of the recommended daily allowance for a person. And some stuff, vitamin D, we hardly got any out of the food that we were eating.
1: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원들 간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 If I look back, I can see that I was crabby. I was a lot. I was not a happy person, you know. And I attribute that to being hungry a lot of the time and also not having enough oxygen to breathe.
1: 서로가 서로를 숨 막히게 하는 사이가 되어갔죠. 바이오스피어2는 자급자족 실험실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실험이 막을 내리고 세상은 이들에게 실패라는 매몰찬 딱지를 붙였죠.
0: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ailed experiment. Not the fact that the experiment didn't go as they had planned, and a tremendous amount is learned. 'So, I started in October of 1995. I just thought, wow, this is so incredible. I had no idea that nearly 30 years later, I would still be here.
1: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바이오스피어2는 한동안 목적을 잃은 채 멈춰서 있었는데요. 한 대학이 시설을 인수하며 새로운 막을 열었던 1995년, 존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0: I believe that Biosphere 2 still has unique contributions that haven't been realized for us as a human rac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our systems that we're all so dependent on.
1: 1993년 세기의 프로젝트가 막을 내린 후 바이오스피어2는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황무지에 덜렁 버려진 줄 알았던 이 시설은 사실 사막 속에 피어난 오아시스였죠.
2: The first thing I would ask a person who said it was a failure, I would say, well, what do you consider a failure? What failed about it? So to me, a failure would be if we had done this entire Biosphere 2 for 2 years and didn't learn anything from it. We learned a lot from it. So to me, it was not a failure.
1: 1991년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대기, 바다, 땅, 생명.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그 순환의 고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의 일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작은 지구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구 시스템 과학을 연구하는 시설로

0: 여러분이 딛고 선 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오랜 시간을 들여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If we were in this space 30 years ago, I'd probably be covered in agricultural soil. This is where the biospherians grew their crops. This was what they called the intensive agricultural biome, or IAB.
0: 2년간 8명의 식량을 책임졌던 집중 농업 구역이 새로운 목적의 땅으로 탈바꿈했는데요.

0: What we are doing here is something completely new, which is to understand all kinds of different processes come together to make bare hill slopes, barren soil into a living landscape. So LEO is, in some ways, the largest laboratory on Earth for studying the Earth system.
1: 폭 11m, 길이 30m에 이르는 경사면 3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토양과 수문학을 연구하는 실험장이죠. 이 거대한 인공 경사면에는 100만 파운드 이상의 분쇄 현무암이 채워져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토양을 재현한 겁니다.
0: landscapes terraform themselves.
1: 경관 진화의 첫 단계는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끼와 같은 비관다발 식물이 자라나죠. 식물들이 지표를 덮어 토양을 보호합니다. 관다발 식물이 자라는 것이 3단계인데요. 식물이 뿌리를 내려 더 복잡한 식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닦죠.
0: And that we don't know the rules of how that comes together very well. So the purpose of this is to investigate how the interaction of water flowing through the hill slope interacts with the chemistry of what's happening in the small microscopic scale within the grains of soil that are in the hill slope, with how that interacts with the biology of first just microbes.
1: 토양 아래에는 1800개 이상의 센서와 샘플링 장치들이 배열되어 있어 토양의 깊이와 위치에 따라 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0: It asks not only how can we put people inside of a protected habitat like Biosphere 2, but how we can make a world, how we can start with a landscape and make the whole world habitable through this process of life.

0: transforming landscape. It'll be past my time, but it will be, it's a long-term, long-running experiment that we'll do a decade by decade.
1: 1990년대 초반 바이오스피어2에 살았던 일기대원 린다가 오랜만에 바이오스피어2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거에 2년간 살았던 유리천장 아래 작은 지구가 아니라 새로운 공간으로 발걸음을 했는데요.
2: I was inside this container for 3 weeks, 21 days. And that was to start testing what it would be like for a person to live in a small, closed environment. So what that means is that I had to grow all of my own oxygen, and I do that, of course, with plants, and I had to have something that was consuming the carbon dioxide that I exhale.
1: 이곳은 1991년 바이오스피어2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 프로토타입의 밀폐 실험을 진행했던 테스트 모듈입니다. 지금은 SEM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죠.
3: Today, we have the world's only operating hermetically sealed and pressurized human-in-the-loop research facility in the world. Where's my team? Where's my
1: team? 한 청년 과학자가 오늘 새로운 okay. 실험을 시작합니다. 1987년, 린다가 21일 동안 그러했듯 밀폐 환경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을 예정이죠.
3: So we are in the middle of a research project for my master's student, Attila Mazaros. We've been studying how many plants does it take to compensate for one human's CO2 production.
4: Test module. All right, this is the test module. This is where our hydroponics experiment lives. And I will be maintaining and tending to them for the first 8 days, and then I'm going to kill everything out of here, airlock it out proper, and then the next 7 days, see where my CO2 levels go, and then do the comparison of how much the plant scrubbed my CO2 versus not.
1: 마티아스는 이곳에서 오롯이 식물들과 숨을 나누며 실험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5: So it's a momentous occasion for us because this is the mission that we built SAM for. We literally spent 5 years and a little over $1 million preparing for this moment, which is to replicate Linda's experience, Linda Lay's experience of being inside of the test module, now expanded all of SAM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Sounds dangerous, but it's not. We've already done the calculations. It'll be within a safe level, approximately wh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as been operating at on a regular basis for 20 years.
4: So it's very important to figure out exactly how we're going to live off-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1: 밀폐 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선배 연구자인 린다가 배웅을 해주는 것이 이곳의 전통인데요. 닫힌 세계,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후배 연구자를 배웅합니다.
4: Bye. Well, see you Earth. Hello Mars.
6: See you in 2 weeks.
5: Bye.
4: Yes. Bye. Bye.
5: Toodaloo. You're in for 2 weeks.
1: We live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식물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까요? 이들이 진행하는 연구의 최종 목표는 화성과 같이 대기가 부족한 행성에서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밀폐 실험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공기에서 숨쉬고 있는 벽 너머의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중요한 업무에 돌입하는데요.
6: Let's just start with the first two, see how far we get. I don't think you're going to be able to process more than the first two today anyway. So I think it'll work.
7: Oh, okay. Yeah, I didn't realize how really time-consuming this is, for sure.
6: All right, Attila.
1: 지난 일주일간 밀폐 공간에서 마티아스가 뿜어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식물을 외부로 반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잎, 줄기, 뿌리에 고체 유기물 형태로 저장되어 식물의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의 건조 무게를 측정하면 누적 탄소량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역사가 깃든 공간에서 이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 We are the next generation of biospherians, and unless we learn our lessons from here on Earth and take those lessons to space, I'm afraid we're going to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everywhere. I'm not, and especially on the moon or Mars. There's no resources. The resources are very, very finite. So it's even worse than what it is on Earth.
1: 그런데 바이오스피어 1은 어디에 있을까요?
8: This is a question that we're often asked. Where is Biosphere 1? Biosphere 1 is the Earth.
1: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꿈에서 출발한 바이오스피어 2.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가르침을 건넵니다. 바로 바이오스피어 1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움이며 흉내내려 해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집이라는 사실이죠.
0: I'm a living in the biosphere. I'm living in both biospheres. I'm an integrated biospherian.
9: I think we need to reclaim the word biospherian because we're all biospherians. We live in the biosphere.
8: Yeah, I would say that I'm a biospherian.
10: So, thank you for asking me that question. From now on, I will consider myself a biospherian. Very good.
1: 밀폐 생태계의 문 넘어 진짜 실험은 바이오스피어 1. 이 지구의 발을 딛고선 우리 바이오스피리언들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실제 3일만 새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이래요. 네.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그렇죠. 증거거든요.

0: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1: 전 태어나서 한 번도.
2: 그래서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0: 아, 아시겠죠?
3: 아, 맞아, 맞아요. 네.
0: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2: 어, 진짜요?
0: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2: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아,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4: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0: 씩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4: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도 네, 좋을 것 같아요.
5: 가지고 오셨어요?
2: 어, 깜짝이야.
0: 야, 이게 레이저구나.
4: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유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5: 국내 최초,
4: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0: 탑3.
4: 우리께 훨씬 좋아요. 네,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는 거예요.
0: 넘산데요, 가성비가?
2: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어?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미선아, 미선아, 우리 미선이한테 나는 고마워가지고 그냥 나는 뜨거워도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서 이게 인사도 하고 우리 좋다야. 우리는 미선이와 사랑에 빠졌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4: 아기 염소 벗을 삼아 울고도
5: 사랑에 푹 빠진 사람 또 여기 있나요? 바나나 나무 앞에만 서면 흥이 절로 난다는 이분.
6: 바나나 딱 한 바퀴 돌면 누구보다도 힐링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5: 오늘은 나무를 향한 사랑이 남다른 못 말리는 순정남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향한 곳은 충북 괴산. 이곳은 동네에서 소문난 사랑꾼 한 분이 계신답니다.
3: 이선아, 요새 날 뜨거운데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 거냐? 자, 우리 이선이가 잘 있나? 아이고, 날씨도 너무 뜨겁고. 이선아, 날도 뜨거운데 이렇게 또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야.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우리 좋다, 야.
7: 누구랑 인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3: 미선이하고 같이.
7: 미선이요?
3: 예.
7: 미선이가 뭐예요?
3: 미선이가 우리 나무 이름입니다.
5: 미선이를 애타게 부르시기에 연인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나무 이름이 미선나무랍니다. 생소하지만 정원수로는 꽤 귀한 놈이라고요.
3: 꼬리 밑자, 부채선자 두 가지 글자를 넣어서 만든 게 미선나무. 그래서 내가 미선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얼마나 이쁜 이름이야 이게 미선이라는 이름이.
5: 이른 봄 하얗게 꽃을 피우는 미선나무는 그윽한 향기가 매력적인 꽃나무인데요. 가을엔 열매도 맺는데 이 열매에서 이름이 유래됐답니다. 앉으나 서나 오로지 미선나무 걱정뿐이라는 이 남자.
3: 더워가지고 그냥 뭐 날이 가물어 요새. 그래서 미선이가 아주 그냥 고생을 하네.
5: 그때
8: 아 미선나무가 아니라 이거 좀 싸네요. 좀 작아서 그래서 저는 목걸 다시 들었다 됐습니다.
3: 알았습니다.
8: 내가 어떻게 떠는 게 전화는데
3: 졌는데 저건 원래 그런 친구예요.
5: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3: 좀 말라야 소프라고 비슷해.
8: 물을 주려면 좀 골고루 다져야지.
9: 꽉꽉 말랐어요.
3: 아니 그걸 안 물린 대신 말아드려.
9: 물을 안 줘서 빠짝 말랐어.
3: 물을 안 준 게 아니고 물집어 있는 다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9: 또 하나 있어. 다시 들었어요.
3: 알았습니다.
9: 아침에 물 줬는데 내가 줬는데도
3: 신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8: 아이 그런 거 내지 말고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거를.
7: 어머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
8: 아니 여기 심어놓은 게 내가 돈 많이 주고 사서 심은 나무를 갖다 바짝 말려놨잖아. 저기 미선나무는 저 뒤에 있는 애들도 다 주면서 얘는 안 주는 거야.
7: 어, 아버님이 미선나무에다가 물 주세요?
8: 응, 거기만 주고 딴 나무는 쳐다도 안 보고.
3: 미선나무는 나무가 내 나무 아니요.
7: 이런 나무들은요?
3: 아,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거 우리 집에 있는 부속품으로 보면 돼, 부속품으로.
5: 부속품이라뇨? 듣는 나무 섭섭하겠어요. 미선나무를 처음 만난 뒤 그 매력에 푹 빠져 지낸다는 우종태 씨.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당이 꽉 찰 정도랍니다.
7: 미선나무에 빠지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많이 심어놓은 이유가?
3: 여기가 계산 아니에요. 나는 계산 사람이고. 근데 나무 농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보니까 계산에 미선나무라는 게 있는 거야.
5: 나무 농사를 천직이라 여긴 종태 씨. 이왕이면 좀 특별한 나무를 키워보고 싶었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바로 이 미선나무. 괴산에 있는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꽤 희귀한 나무인데요. 남편의 나무 사랑에 덩달아 바빠진 건 아내 명자 씨. 뜨거운 뙤약 배달에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요?
8: 이게 열매예요. 꼭 잎같이 생겼는데 미선나무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5: 열매랑 잎이 정말 구분이 잘 안 되네요.
7: 이걸로 뭘 하시는 거예요?
8: 아, 저희 이제 이거로 다 발효시켜서 식초도 만들고 또 술도 만들고 저희가 뭐 조청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5: 마을 어르신들이 예전엔 약처럼 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매를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고 있다는 명자 씨. 이게 바로 독성이 있는 씨앗을 제거한 말린 열매인데요. 말린 열매는 약성이 강하고 향도 진해 쓰임새가 많답니다. 오늘은 이걸로 여름 내내 시원하게 마실 식혜를 담글 예정. 그나저나 날도 더운데 뜨거운 불 앞에서 고생하십니다.
10: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7: 힘들다고 남편한테 얘기해보셨어요?
10: 뭐 얘기해본들 뭐예요. 얘기한다고 무슨 뭐가 바뀌는 게 있어야지. 하나도 안 바뀔 건데 뭐 얘기해봐야 말하지.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요.
5: 남편 덕분에 미선나무 요리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명자 씨. 엿기름과 밥을 삭혀 끓인 식혜에 미선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증류액을 더해준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가 다른가요?
10: 발효를 시키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거기에서 진액이 진짜 끈적한 진액이 엄청 나와요. 다른 식혜보다는 지금 보관이 오래되는 것 같아요.
5: 아내가 식혜를 끓이며 더운 불 앞에서 고생하는 사이 남편 종태 씨 역시 불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 뭘 하시려는 걸까요?
7: 날이 이렇게 더운데 불을 왜 지피세요?
3: 요새 날도 더운데 뭐 모시나야지. 더위를 안 먹지.
5: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힘이 나죠.
11: 야, 오셔. 야,
5: 오셔. 맛있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손님들이 오셨네요.
8: 네, 언니들이에요. 우리 동네 같이 사는 언니들.
7: 아, 여기 자주 오세요?
8: 예, 가끔 지나가다가 여기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들리고 또 이렇게 먹으러 오라고 하면 또 들리고 잘 와요.
5: 오늘의 메뉴는 미선나무 추출액에 숙성시킨 돼지고기와 발효액에 담근 장어. 특유의 잡내를 없애는데 이만한 비법이 없답니다. 노릇노릇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이 푸짐한 한 끼면 무더운 여름도 거뜬히 날 수 있겠네요.
7: 미선나무!
12: 사랑해요! 잘 먹겠습니다.
5: 맛있는 음식 앞에 체면은 필요 없죠? 한 입 가득 넣어봅니다. 맛이 어떠세요?
12: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맛있어요.
7: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12: 한번 잡숴보셔. 진짜요. 진짜 맛있어.
13: 1년에 한 번씩 축제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불러주시고 이게 완전 사랑방이에요. 지나가면서 들리고 더우면 쉬러 들리고 너무 좋아요. 꽃향기도 좋고.
5: 내친김에 미선나무 증류주로

0: 불쇼까지 김태 씨 오늘 제대로 신나셨습니다.
1: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가족 마냥 이렇게 그냥 오손도손 뭘 먹는다는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즐거움이지. 그 이상 더 좀 없을 거야.
2: 사장님이 엄청 좋으실 거예요.
3: 어머니는 지금 힘들어서 부채질 하시는 것 같은데.
1: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아가지고 땀이 나는 게 지금.
4: 대나가나 그냥 오만적이 다 불러드리는데 누가 좋다고 할 사람이 누구야? 좋아라고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래, 대한민국에.
1: 자, 여태까지 고생 많이 시켰는데. 아 하세요, 아 하세요.
4: 아 무참네. 아.
0: 쌈 한 입에 담은 미안한 마음. 오늘도 그냥 웃어주는 아내입니다.
1: 우리 부부는 이 생명 다 바쳐 나무하고만 살 거예요.
3: 부부가 맞으세요? 아버님만이 아니고?
1: 우리 부인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4: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0: 나무처럼 두 분의 사랑도 늘 그 자리에 머물길 바랍니다. 이번엔 전라북도 고창으로 갑니다.
5: 나느냐 흙에 살리라.
0: 비닐하우스에 울려 퍼지는 흥겨운 노랫소리.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기는 딴 세상 같습니다. 나무가 빽빽하니 정글이 따로 없는데요. 그런데 저기 노래에 심취한 분? 뭘 하고 계세요?
3: 아직 뭐 하시는 거예요?
6: 바나나는 이렇게 이파리를 좀 따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 그냥 놔두면 너무 우거지기도 하고 햇빛을 못 받기도 하고요.
3: 노래를 막 근데 신나게 부르시던데.
6: 아 제가 노래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도 바나나하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면 좀 즐겁고 식물한테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들이 좋아합니다.
0: 흥에 살고 흥에 죽는다는 김용태 씨. 고창에선 노래하는 농부로 통합니다. 공무원으로 28년을 살다 바나나 농사에 빠진 건 딱 10년 전.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죠.
6: 제가 좀 모험을 잘해요. 이게 바나나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따먹는 거 그걸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10년 전에.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한 식물이 아니잖아요.
0: 시행착오 끝에 주렁주렁 열린 바나나를 보며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다는 용태 씨. 비닐하우스의 뜨거운 열기쯤은 그의 열정 앞에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 오신 것 같네요.
3: 저 왔습니다.
6: 어? 동생 왔네. 어.
3: 아니 형님 혼자 날 더운데 고생한다 해가지고 왔지.
6: 어, 왔는가. 그래 반갑네. 어서 와. 네. 오늘 지금 이럴 것도 많은데 좀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3: 오신 분들 누구세요?
6: 내가 아끼는 동생들인데 가끔 이렇게 와서 제 일 도와주고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0: 고창 지역 가수분들인데요. 노래로 인연을 맺은 사이.
7: 어, 잡아드릴게요. 조심하세요.
0: 바나나는 나무가 크고 열매가 무거워서 일꾼이 꼭 필요하답니다.
6: 둘이 들어 둘이 두 사람이 들고 가.
8: 뭐야?
6: 어, 두 사람이 들고 가.
7: 고구마 잡아요.
8: 떨어졌어요.
7: 조심해요.
8: 이거 먹어도 돼요?
7: 얘는 가져가서 먹읍시다.
3: 네. 형님 이게 몇 킬로나 될까?
6: 난 25킬로.
3: 25킬로?
0: 이렇게 수확한 바나나는 다시 매달아 둔다는데요. 이유가 있다고요.
3: 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하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지가 아직도 나는 나무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0: 이렇게 하면 무게가 고르게 분산돼 색이 더 예쁘게 익는다는데요.
3: 아 이게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띄워도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또 다뤄야 돼서 안 그러면 상처가 나면 또 상품같이 떨어지잖아요. 바나나도 거름을 줘야.
0: 열대작물을 국내에서 키우려다 보니 손이 많이 간다는데요.

0: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랍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더운 날 후배들이 와서 땀 흘려 고생하는데 그냥 있을 수만은 없겠죠? 바나나 잎을 따는 용태 씨.
1: 깨끗하니까. 깨끗해요. 네.
0: 그리고 그 위에 큼지막한 돼지고기 한 덩이 올려주고요. 돌돌 말아줍니다. 그 후엔 그대로 소트로 직행. 이게 바로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식이라고요.
1: 바나나 잎으로 싸서 이렇게 찜통에다 삶잖아요. 부드럽고 이 잡냄새가 일단 없습니다.
0: 드디어 그 결과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
1: 짜잔.
0: 정말 고기가 맛있게 잘 익었을까요?
1: 드디어 맛있는 고기가 나옵니다. 짠.
0: 쏘는 것만 봐도 고기가 야들야들 입에서 살살 녹겠네요. 여기에 마실 것 빼놓을 수 없죠. 바나나와 우유에 얼음까지 듬뿍 넣고 먹기 좋게 갈아주면 무더위가 싹 가시는 달콤한 바나나 쉐이크 완성. 땀 흘린 뒤 마시니 그 맛이야 말해 뭐합니까? 입만 아프죠?
1: 와, 짱이다, 짱. 정말 맛있네요.
2: 인위적이지 않는 맛, 네. 건강한 맛.
0: 이젠 용태 씨가 정성껏 삶은 수육을 맛볼 차례. 맛이 어떠세요?
2: 진짜 맛있어요.
1: 먹어봐.
2: 이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우리 그 돼지 껍데기 먹는 것 같은 그 느낌.
1: 진짜 맛있어 이게.
3: 네, 진짜 오늘 맛있어. 땀 흘린 보람이 있네. 어?
0: 이런 게 바로 고진감래.
1: 바나나가 제 인생의 마지막의 인생이지요. 저는 이 바나나하고 노래를 즐기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제 원입니다. 그냥.
0: 실패를 딛고 얻어낸 성공의 열매보다 더한 단맛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될 용태 씨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2: 내가 내야 놀이터에
4: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또 운동하려면 여기 오고 혼자만 다니라 해야지.
5: 어머니만 갖고 싶으신가 봐요. 어머니 길에서 딴 꽃이에요.
4: 고맙다. 예쁘다.
6: 아이 어머니.
4: 할머니요?
7: 성경을 요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8: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9: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8: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10: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1: 입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10: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2: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은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13: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10: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

0: 서 찾아드립니다.
1: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2: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자, 이제 갱년기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갱년기 증상 대처법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다양한 갱년기 증상과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온 갱년기 증상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상열감과 땀, 어지럼과 두통, 관절통 등등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열감과 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상들은 여성 호르몬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상으로 짧게는 6개월 안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길게는 10년 이상도 지속되는 아주 불편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감의 정도도 개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열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소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율신경 안정화에 도움을 줘서 열감을 다스리게 만들어주고요. 또 생각 바꾸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열이 확 오를 때, 열나네, 또 열나네, 어떡하지? 라고 증상에 집중하면 할수록 열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오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다른 것에 더 몰두하고, 뭐, 갱년기니까 열나 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다른 곳에 몰두하게 되면 열이 오르다가도 쓱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줄어들면 열땀도 줄어들게 되니까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증상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이나, 향이 아주 강한 향신료, 또 술, 카페인 음료와 같은 것들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요. 복식호흡을 하거나 3대3 그 심호흡도 효과적입니다. 뇌에 산소를 공급을 원활히 해서 자율신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심한 열감과 함께 맥박이 빠르면서 가슴 두근거림을 동반한다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갑상선의 문제는 흔히 발견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어지럼증과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과 두통이 나타나면 먼저 혈압을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이런 수치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혈압이 좀 올랐다가 내려갔다.

두통 증상은 담음증이라고 해서 수분 대사 장애가 큰 원인이 됩니다. 밀가루 음식과 찬 성분의 과일을 많이 먹는 경우 쉽게 담음증이 생기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하면서 체액을 맑게 순환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뇌의 산소 공급을 돕기 위해서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수면의 질을 살펴서 충분히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이 머리 뒷부분에서 연결되는 승모근 부위의 뭉침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 주요 혈자리들이 많이 배속이 되어 있는데요. 뭐 풍지혈, 풍부혈, 천주견정, 고황 등 이런 혈자리를 중심으로 스트레칭, 지압 등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후두부 쪽으로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신욕을 하면서 이렇게 상하로 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승모근 뭉침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관절통, 손가락 관절통 등인데요. 이 손가락 관절통은 갱년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고 쉽게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증상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 관절인지 류마티스인지 구분이 필요하겠죠. 많은 여성들이 아침 기상 시 손이 뻣뻣해지고 마디마디가 아픈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손빨래를 한다거나 무거운 그릇을 씻고 주방에서 칼질,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컴퓨터 사용이 이제 증가되면서 손가락 관절이 많이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대부분이 손가락 관절통을 호소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신 근육통이 생기면서 관절 마디마디가 아픈 이런 증상들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 체열 진단 검사를 해보면 체열이 횡격막을 중심으로 중앙에 몰려 있고 말초 순환은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서 위와 장의 운동력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사산물인 노폐물의 이동이 잘안 되고 맑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소화에 너무 많은 혈액이 소모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소화가 잘 되고 쉽게 되는 형태로 소식을 하시고 식사와 식사 사이를 완전히 비워서 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기능 감소와도 당연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뼈에 좋은 음식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챙겨서 드시고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흡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위와 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관절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조리법이 중요한데요. 가장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조리법은 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찜의 형태를 거치게 되면 좀더 소화가 잘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좋은 것도 소식으로 자주 먹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과 허리의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이 있는 경우, 자, 예전에 추간판 탈출증을 경험한 분들의 경우에는 골관절의 퇴행화가 진행되면서 이 협착이나 이 퇴행성 디스크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평소에 꾸준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바른 자세로 앉기, 또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지 않기 등을 해서 혈류의 순환을 도와주시고요. 운동으로 근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물론 그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수영장에서 걷기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육을 늘리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건조와 가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 관계된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피부는 몸의 가장 표면에 있는 기관으로 열이 오를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열은 진액을 마르게 하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피부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피부 아래에서 열이 울체되면 가려움이나 발진 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 반신욕을 하거나 족욕을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열을 발산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가 되면 여름이라 할지라도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 장막을 보호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물 목욕은 피하시고요. 따뜻한 정도의 물로 목욕하시거나 샤워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건포 마찰.

0: 생활법이 있는데요.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피부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 마른 수건을 돌돌 감아서 이 손발에서부터 몸통을 향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피부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열이 발산이 되면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년기는 진액이 부족한 때이고 이 진액 부족, 한약용어로 음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허증인 경우에는 밤에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갱년기 가려움증 역시 음허증이 원인이 되어 밤에 증상이 심해져서 수면 불량을 유발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갱년기 정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가 갱년기라는 표현보다는 화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갱년기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50대 여성들이 스스로 화병이라고 칭하면서 진료실로 왔습니다. 화병의 원인은 남편, 시댁, 자식, 돈, 친정 등 아주 다양했습 빈둥지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요. 남편은 직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아이들은 다 컸다고 엄마의 간섭을 싫어하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존재 이유가 사라진 듯하고 외로워지면서 이 갱년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갱년기 자율신경 실조는 해마층을 건드려서 이 장기 기억, 아주 오래된 기억을 표면 위로 떠올라오게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힘들었던 부분,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새록새록 올라와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서 이 부부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에 내가 아니라 웬 중년 여자가 서 있는데 시간의 흐름을 갑자기 인식하게 되면서 이 무대에서 밀려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갱년기가 되면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생각해내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면서 이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갱년기 증상 중에 중요한 것이 또 하혈이 있는데요. 하혈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대량의 하혈을 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서 검진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량의 하혈을 장기간 하게 되면 빈혈, 무기력, 골기능 감소, 우울, 수면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궁 검사를 해서 자궁 내막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산 이후에 산부인과를 가지 않는 부인들이 굉장히 많죠. 폐경이 되면 이후에 자궁 내막과 난소의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2년에 한번 검사하는 것은 자궁 경부암 검사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보면 자궁 검사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자궁 경부암 검사입니다. 폐경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자궁 내막암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갱년기의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관리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힘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슈 중 근로자의 산재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뉴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폭염 속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사망해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조리 실무사가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결국 숨졌다. 이러한 산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게 업무상 재해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는 기준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있는데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고 그 인과관계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상당한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각호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제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입니다. 과목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고요. 나목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삭제가 되었고요.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목에는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비록 업무 시간은 아니지만 휴게 시간 중에도 사업주가 이건 지배 관리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미비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어라고 인정이 되면 업무상 사고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과목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호에는 업무상 질병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 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라고 정하고 있고요. 남욱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면서 어떤 부상에 따른 합병증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목은 정신적인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라고 정하고 있고요. 라목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포괄적인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3호는 출퇴근 제외였죠. 과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제공한 셔틀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남욱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내가 자차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동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다 포괄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부상을 입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거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보험급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호는 요양급여, 2호는 휴업급여, 3호는 장애급여, 4호는 간병급여, 5호 유족급여, 6호 상병보상연금, 7호 장례비, 8호 직업재활급여라고 해서 8가지의 보험급여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각 상황마다 받을 수 있는 8가지의 보험급여가 정해져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양급여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이라는 것은 부상 또는 질병에 따라서 내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의 요양이 필요한 그런 경우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액의 100분의 70, 즉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내가 취업을 못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4일을 초과하게 되면은

내가 평균 임금액으로 받던 것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해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질병 또는 부상에서 이제 치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후유 장애가 남아 있을 경우 이는 이제 별도로 장해 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간병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간병 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 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소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후 치유가 되었는데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았을 때 이렇게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이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원래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보상들은 이제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시효를 도과하게 되면은 내가 비록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을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3년으로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그리고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의 시효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진폐가 붙는 것들은 진폐증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시효를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내가 다쳤으면 다친 날로부터 하느냐? 아니면 병에 걸렸으면 병에 걸린 날부터 하느냐? 이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산점은 정밀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서 이제 진단명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었을 때그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현재 재직 중인지 퇴사 후인지를 불문한다라는 점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발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폐암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원발성 폐암입니다라는 진단명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육체노동이 수반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퇴직을 하신 후에 디스크나 관절염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록 이건 이제 퇴행성으로 일부 볼수 있겠지만 일부는 업무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될수 있고 이 경우에도 진단을 받은 후로부터 3년 혹은 5년의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점 아시고 이제 산재보상을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출산 자녀의 건강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별도로 정해놨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 제5조의 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일반적으로 산재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이 된다라는 거 상식적이기도 하고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근로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인 요인에 따라서 임신 중인 부모에서 발생해서 이제 연결된 것을 다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주는 좀더 포괄적으로 포섭을 해주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지 않고
일 때문에 발생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금동일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음식이나 접촉성 피부염 외에도 콜린성 두드러기, 햇빛 알러지, 그리고 레몬, 라임 같은 이제 식물에 의한 식물성 광피부염, 그리고 표고버섯 피부염 같은 특이한 다른 알러지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도 변화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피부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몸의 신부 체온이 올라갈 때 발생하는 두드러기입니다. 보통의 두드러기는 가려움이 주로 유발되지만, 콜린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가려움보다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따가움을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붉고 자잘한 펜진들이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땀띠랑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 외에도 이제 점막까지 침범이 돼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증, 두통, 복통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가 의심될 때는 우선 몸의 체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땀샘의 수용체와 반응하지 못하면서 땀은 안 나는데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비만세포와 반응하게 되고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이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햇볕 알러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광과민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광과민질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햇빛 자체로 악화되는 특발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 물질과 햇빛이 만나서 생기는 광과민질환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전 혹은 대사 질환에 의해 생기는 광과민질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원래 있었던 피부 질환이 악화되는 광과민 질환이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계시고 많이들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햇빛 두드러기가 이 특발 질환에 속하게 됩니다. 이 특발 질환은 다형광 발진, 우두 모양 물집증, 만성 광선 피부염, 그리고 일광 두드러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다형광 발진으로 주로 자외선 A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우리가 햇빛을 보고 나서 수시간 혹은 수일 내에 생기게 됩니다. 병변 형태는 구진이나 물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병변은 수일 내로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두 모양 물집증이 있는데, 우두 모양 물집증은 상대적으로 드물고, 처음에는 부풀어 오르다가 물집 형태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증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만성 광선 피부염은 햇빛을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사계절 내내 만성적으로 피부염이 존재해서 흔히 습진 또는 아토피 피부염과 혼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 일광 두드러기는 모기에 물린 듯이 병변이 부푸는 두드러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염은 평평한 병변 형태로 나타나고, 이제 그래서 습진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드러기가 생기게 되면 마치 모기에 물렸을 때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네, 우리가 평평한 병변에 습진 같은 피부염 형태로 생겼을 때는 보습제 정도만 발라주시고 지켜보셔도 되는데, 두드러기 양상을 보이게 되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항히스타민제 치료 같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햇빛에 의한 알러지 반응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UVB 차단을 위해서 SPF 50 이상인 제품을 꼼꼼하게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UVA 차단을 위해서는 PA4 positive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될 때는 2시간마다 덧바르기를 권장드립니다. SPF는 UVB를 차단해 주는 지표로 나타내는데, SPF 50 이상, 뭐 SPF 100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뭐 100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SPF 50 이상만 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자주 꼼꼼하게 발라주기만 하면 UVB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SPF 50 이상의 제품을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PA는 UVA를 차단하는 지표인데, PA가 원 파지티브도 있고, 뭐 차단해 주는 강도에 따라서 이 파지티브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PA4 파지티브 이상은 돼야 우리가 UVA 차단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PA4 파지티브 이상 되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름, 한여름에도 골프를 즐기시는 분도 많고, 뭐 한강이나 뭐 공원이나 야외에서 이제 산책을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럴 때마다 제가 2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습관을 들이면 이거를 실천하시게 되고, 이 자외선 차단제가 제대로 바르지 않으시고 노출이 됐을 때 알러지 반응도 생기지만, 그 외에 색소 침착이라든지 다른 여타 피부 노화라든지 피부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바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알러지가 심하게 올라온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뭐 알러지 반응이나 여드름이나 이런 염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럴 때에는 이제 챙이 큰 모자나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마스크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집 안에 있더라도 유리창을 통해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코팅, 이른바 썬팅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해가 강한 시간은 외부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햇빛에 의한 특발 질환의 원인이 자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완벽한 차단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상을 보이실 때는 치료법으로 면역 조절제, 스테로이드, 경구약, 외용제 또는 특정 파장의 빛을 직접 피부에 쏘아서 무뎌지게 만드는 광선 치료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사계절 내내 요즘 동남아시아들 여행을 많이들 가시죠. 최근 제 진료실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손등에 반점이 생겼다고 내원한 분이 계셨는데, 매년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식물성 광피부염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이거는 특정 식물과 햇빛과 연관이 있습니다. 식물성 광피부염은 프로쿠마린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성분이 포함된 식물을 만진 뒤에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이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로쿠마린 성분이 포함된 식물에는 감귤류인 레몬, 라임, 오렌지, 자몽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샐러리나 파슬리, 콩이나 당근 같은 채소 등에도 있고요. 최근 열대기후인 동남아시아에서 쌀국수 같은 걸 먹고 이 질환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쌀국수를 먹을 때 라임이나 레몬즙을 짜면서 이 손에 묻은 채 강한 햇빛에 노출이 되고 나면 이 식물성 광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자외선의 양이나 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유독 동남아시아 여행 후에 이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프로쿠마린 성분이 묻은 채 태양에 노출이 되면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수시간 이내에 홍반이나 부종, 가려움증,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손등 전체에 갈색 반점이 하루나 이틀 만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색소 침착은 평균 2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급성 염증 시기에는 진물이 난다고 하면 국소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국소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채 스포 드레싱을 해줘서 염증을 완화시켜야 되고, 광독성 반응에서 중요한 것은 자외선 노출이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질환의 예방법은 프로쿠마린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의 즙이 손등에 튀었다면 바로 닦아내야 되고, 해당 성분이 들어간 향수나 오일 사용 시에도 주의.

0: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 선글라스, 토시 같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음식의 특정 성분과 연관된 특이한 피부염도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생으로 먹었을 때 생기는 표고버섯 피부염이라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수확을 주로 봄, 가을에 하고 추석 때 선물로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이 추석 전후로 요즘 시기에 많이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을 생으로 먹는다고 누구나 생기는 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드셔도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혼자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렌티난, 이라는 독성 성분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이 렌티나는 뜨겁게 가열해 주시면 이 성분이 잘 파괴가 되어서 잘 조리해서 드시면 표고버섯 피부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표고버섯을 생으로 드시고 나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빨간 줄들이 쭉쭉 그어진 모양으로 몸통이나 이팔 다리 위주로 아주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이런 병변들이 생기게 됩니다. 긁은 자리를 따라 생기는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있는데, 이건 피부를 긁으면 그 부위의 혈관의 투과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 늘어난 혈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렌티난이라는 독성 성분이 피부로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렌티난이 많은 피부에서 면역세포들과 반응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긁은 자국들이 평소보다 더 두드러져서 보이게 되고, 또더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알러지 반응이 있은 후에 이 알러지 반응과 연관돼서 생길 수 있는 홍조, 염증, 색소 침착 같은 이제 기타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과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엄마! 아니, 전화를 한번 줘. 엄마?
2: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3: 디스크 파열입니다.
2: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4: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5: 1566-8202.
6: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7: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4: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0: 아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0: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2: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5: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6: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7: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0: 평소에 잘 안 하는 노래들도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라고 느껴주시면.
1: 그대는 노래 말고 사랑 있는 태워주지
0: 소리 질러.

상조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차.

유합차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넷,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go!
1: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2: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죽공예를 소개시켜드릴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로 가장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쉬운 형태로 카드 지갑을 재단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하지만 실용적인 형태로 완성을 하는 게 이제 오늘 수업의 목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접어서 완성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형태는 전개되는 이 형태, 즉 패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패턴을 어떤 식으로 그 입체화 시키는지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재료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가죽이 있겠죠. 주로 저는 이제 소가죽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가죽 중에서도 베지터블 태닝 가죽이라는 소재를 사용할 겁니다. 공예에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여러분께 이 소재를 통해서 완성시켜 드리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소재에 대한 특징은 제가 따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이 패턴, 제가 설명드린 이 패턴을 이용을 해서 재단을 하고 조립을 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또 마감을 하는 이 과정을 이제 하나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패턴의 그 테두리를 따라서 이 끝이 둥근 이 송곳을 이용을 해서 외곽선을 이렇게 표시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패턴이 움직이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만약에 좀 무거운 그 문진 같은 게 있다고 하신다면 그걸 응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선을 그어주고요.

지금 위치에서 표시해주는 이 점들은 나중에 연결을 해서 절개를 위한 어떤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빠짐없이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개도 상태, 이 펼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표시된 이 형태는 나중에 물건에 끼워져서 들어가서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형태로 재단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다 됐으면은요, 가죽을 치우고 표시된 부분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이제부터 재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단에 들어가기 앞서 칼을 사용할 텐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이 커터 칼을 저는 이용을 해서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커터 칼을 이용을 해서 재단을 할 때는 칼 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손이 닿지 않는, 즉 손을 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재단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재단하실 때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이 가죽이 굉장히 단단하고 두껍다 보니까 단한 번에 잘라지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나눠서 자르다 보면 오히려 더 재단면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커터날에 새로 잘라내고 새로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재단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잘라야 되는 부분들은 나눠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칼이 흔들리지 않게 한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지지해서 받치고 재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곡선 부분은 좀 여러분이 처음에는 제대로 자르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표시된 선을 따라서 천천히 어깨에 힘을 좀 이용하셔서 당기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어렵지 않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칼이 진행하는 방향에 손이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칼이 진행할 때는 왼쪽 손 또는 오른손이 칼을 함께 잡고 있거나 하셔야 이 칼이 지나가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재단을 마저 완료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 끝부분과 이 코너 부분, 즉 물건의 가장자리 부분들을 완곡하게 이렇게 둥글게 표현하는 부분을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유령을 따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칼로 잘라서 절개선을 표현을 해줄 텐데요. 이 전개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절개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요 끝점에 있는 점하고요. 여기 있는 점하고를 연결시켜서 칼로 절개를 해줘야 될 텐데요. 칼끝만 이용을 해서 절개를 해서 완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구멍이 표시된 부분에 이 펀칠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칼로 다시 연결을 해서 절개하는 방법. 이 방법을 저는 추천을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로만 절개된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약간씩 오래 사용하시면서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그랗게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균열을 좀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mm 직경 1mm짜리의 구멍을 뚫는 그 펀치라는 도구고요. 이게 미리수별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도구가 자주 등장하게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위치를 한번 이렇게 찍어서

0: 자, 이렇게 펀치를 통해서 구멍을 뚫었고요. 뚫린 구멍 사이를 이제 칼로 잘라줄 텐데요. 가죽 칼은 손에 쥐실 때이 자루를 쥐는 듯하게 감싸 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을 이 자루의 끝부분에 항상 이렇게 걸치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큰 힘을 줄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칼을 몸쪽으로 당기신 다음에 끝점에 닿았을 때칼 끝을 작두처럼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절개선이 깔끔하게 절단이 되고요. 잠금장치의 끝부분, 이 꼭지 부분을 동그랗게 자르는 거를 표현해 드릴 텐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요즘엔 좀 동전이 귀해졌습니다만, 동전을 이용을 해서 끝에 이렇게 그 곡선과 곡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동전을 잘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아까 사용하던 송곳을 이용을 해서 동전의 반 원을 따라서 가죽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된 거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각도를 틀어가면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재단은 다 끝이 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조립할 때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날개 부분을 안쪽으로 조금씩 꺾어서 형태를 조금씩 이렇게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아랫부분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세 면이 다 안쪽으로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형태를 좀 잡아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보여지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아까 그 절개했던 각각의 좌우 날개 부분의 그 틈들로 오른쪽, 왼쪽 각각의 날개를 조금씩 밀어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화살촉 모양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안에서 걸려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에는 모양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 준, 그리고 절개를 해준 이 부분을 안쪽으로 가운데에 절개했던 그 끼우개 부분에 이렇게 넣고 잘 눌러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좀더 완성도를 높여준다면 가죽의 단면은 굉장히 거칠고 건조한 느낌이 나는 이런 좀 거친 느낌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좀 정착시켜주는 약품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가죽의 단면에 발라서 안정화시켜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요. 잘 펴바르신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제 그 면이나 뭐 광목 같은 천연 섬유를 이용을 해서 그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묻어 있는 약품을 쭉쭉 펴서 좀 힘있게 문질러 주시면 마치 코팅 마감이 되는 것처럼 단면이 마감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앞으로 이 단면 마감제는 반복적으로 저희 작업에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익숙해지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카드 지갑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과 바늘, 즉 바느질을 통해서 카드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족치료 전문가 이남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가족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족치료라는 그 말이 이제는 이제 그렇게 낯설게 들리지는 않죠. 초기에는 어떻게 가족을 치료할 수 있는가 많이 의아해하셨을 것 같아요. 개인 치료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정신 상태, 심리 상태,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는 치료라고 본다 그러면 가족 치료는 치료의 대상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에는 사실은 사람이 한 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여러 명 들어있는데 그 구성원이 여러 명 모여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체계가 하나의 단위로서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체계가 문제가 될 때, 갈등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체계를 치료하는 것이 가족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구팀에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는 많은 선수들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팀이 한 팀으로서 잘 서로 협업이 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개인적인 능력이 하나도 발휘되지 않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여러 구성원이 있지만 구성원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능력도 있고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또 체계가 돌아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 가족으로서 체계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가족이 건강해야, 개인들도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도 하고, 또더 행복해질 수 있기도 하고. 그러나 체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치료를 이제, 사람, 거기 안에 있는 한 개인들만이 아닌 체계 자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 이런 것들이 가족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가족이 서로 구성원과 구성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로 갈등 관계인지, 좋은 관계인지, 아니면 아주 유리된 그 외톨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들이 서로의 정보 또 서로의 정서를 나눌 때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체계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또 하위 체계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어떤 세대 간 경계가 명확한지 또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규칙은 가족 모두에게 모두 공평하고 공정한지 또이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성원들 간에서의 그 관계에서 각자 가족을 위해서 좋은 가치관, 좋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어떠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파악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치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건대, 개인 치료하고 달리 여러 명이 참석한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죠. 네. 물론 가족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다 참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면 할수록 좋은 점은 있지만 가족이 다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 치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한 개인이 오더라도 가족 치료는 가능합니다. 가족 치료의 특징은 위기 상담이면서 동시에 단기 상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많이, 여러 명이 계속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치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사실은 체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체계의 건강함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주고 그것을 좀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미 그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왔습니다. 가족 치료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와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대면 상담도 있지만 가족 세우기라는 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가족들이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떤 그 구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한 3시간 정도의 아주 집중적인 가족 치료를 통해서 일회성의 가족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치료를 좀 필요로 하는 가정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만연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한 사례를 통해서 가족이 어떤 문제로 상담을 찾았는지 그리고 또 이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족이 정말 대가족이 왔어요. 부모와 자녀 셋, 성인 자녀 셋이 왔는데 그들이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70대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고 너무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호소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상담에 와서는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죠. 내가 평생을 벌어먹이고 평생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공부까지 다 시켜놓고 독립을 시켜놨더니 이런 데까지 끌고 와서 나를 망신을 시켜주는 거냐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리고 그 태도는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인 거죠. 나도 잘못한 게 없어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는 거였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있었고 부부 갈등이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아이들이랑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점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하더라도 외톨이가 되는 거죠. 가족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왕따 당한 상태에서 내가 이 가족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나도 여기 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돈 갖고 쥐락펴락 하는 거. 이러면 뭐 용돈 안 줘, 뭐 생활비 없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해 가니까 이제는 유산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이 불거지는 그런 사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례를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가족의 구조를 세워놨더니 아버지가 너무나 왕따 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서적으로 세 명의 자녀가 어머니의 편을 다 들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머니로서는 어머니는 굳이 이 시스템이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꾸려고 하지만 이 변화에 저항하는 어머니의 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세 자녀들은 어머니한테 다 딸려 들어가 있어서 어머니의 관점에서만 아버지를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명확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사실은 늘 피해자고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이 자녀들은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모른 척 하려고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상담을 통해서 다 하다 보니까 녹기 시작한 거죠. 그 호통치고 그렇게 화를 내던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눈물이 글썽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 자녀들도 아버지가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예. 그렇지만 또 어머니가 여기서 어머니도 나빴어요라고 한다는 건 치유적이지 않죠. 어머니도 그런 이 상태에서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격려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죠.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했던 말씀이 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아,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상담하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 아, 이 상담 선생님 저녁이나 드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 감정도 없고 소리만 지르고 가부장적이고 문제점만 가족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렇게 따뜻한 마음의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가는 모습, 뒷모습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이 가족들을 다 이렇게 인솔해 가시면서 아이고 우리 어디 가서 일단 따뜻한 저녁이라도 늦었지만 먹고 가자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 가족에 대한 재발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여기서 개인적인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아버지의 아주

0: 경직된 사고나 어떤 정서, 어? 또 뭐, 자녀들의 어떤 그 엄마한테 대해서 너무 미분화된 모습, 이런 부분만 본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 치료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쉽게 얘기해서 가족 치료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 중에 한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 이 사람만 없으면 돼. 이러면서 치료가 되지 않아요. 자, 이 사례에서도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가 존중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머니, 자녀들의 마음도 알아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그들의 마음들이 다 서로에게 존중받은 상태에서 다시 재구조화되는 거죠. 아버지는 다시 가족에 합류할 수 있었고 또 아버지가 있는 상태의 이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은 더 많이 어떤 장점이나 좋은 점들을 볼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가족 치료의 어떤 그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한번 쭉 같이 예, 설명해 보는 거, 쭉 같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보는 이런 과정들이 상담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알아간 다음에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어떤 그 실천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또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변화가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족 치료에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들의 어떤 그 관계의 변화 또 변화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여간다 그러면 이 상담은 이제 그 아주 만족한 상태로 우리가 마무리가 할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1년의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부부치료, 가족치료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런 갈등을 찾아내고 설명하고 또 변화시키는 그 이외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자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중한 노력들, 자산들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미운 점을 발견하는 작업이 아닌 본인들의 좋은 자산들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이 저는 부부치료, 가족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치료하면 마음의 부담도 느끼고 혹시 가족치료 받으러 가면서 내가 또 거기서 야단 맞거나 비난당하거나 이런 염려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가족치료는 아주 따뜻한 작업이라는 거, 개인이나 가족이 가진 좋은 자원들, 자산들을 좀 발휘하게 하는 작업이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 갖지 않고 이런 가족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한번 그 상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가족치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가족이란 단위가 치료되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어떤 요소들에 집중할 수 있는지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와 명상을 하는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가를 왜 수련하는지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요가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살을 뺄 목적으로 에어로빅 대신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심신의 평화를 가꾸기 위해서 수련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파워 요가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름 요가를 제외하고 보면 몸을 가꾸면서 정신까지 같이 함께하는 수련법들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존재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가라는 이름으로 발전된 곳은 인도라는 나라의 배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도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데 종교도 다양합니다. 왜냐면은 다신교 힌두 문화라는 것이 다신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알려져 있기로는 집안 전통에 따라 모시는 신이 3000위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이 공동체별로 나름대로의 수행법도 다양했고 명상법도 다양했습니다. 그것이 서로 각축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정년되는 과정으로 볼수 있겠는데, 힌두교 안에서는 또다시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한 대립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 전통과 믿음을 추구하는 수행 전통으로 갈라지면서 또 변증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몸을 다루는 하타 요가와 명상을 수행하는 라자 요가로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가라는 어원 자체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산스크리트 어근 유주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 뜻은 멍에를 씌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 마음을 야생동물처럼 조절이 안 되고, 날뛰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유래가 되었고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후대에 내려와서는 정신과 몸이 합일된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가에는 명상이 표현된 말인데요. 지금은 워낙 몸을 다루는 하타 요가를 수행하면서 마음을 다루는 명상 부분을 잊어먹게 되었기 때문에 요가와 명상을 따로따로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요가 자체의 원뜻 그대로 정신과 몸의 합의를 얘기할 때는 명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이 몸을 다루는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루는 수행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요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과 몸의 합의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실천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합일이 된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신상관적 존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내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배가 고파도 몸이 배가 고프다가 아니라 내가 배고프다고 나와 내 몸을 동일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수련을 하게 되면 몸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되고,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하는 요가는 또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있다시피 몸을 다루는 체조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가의 본교장 인도에서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몸을 건강 목적으로 몸을 다루다가 명상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원래 고전 요가 또는 정통 요가로 알려져 있는 클래시컬 요가에서는 반드시 요가의 구성 요소 8가지를 다 아우르는 수행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8가지 수행 구성 요소는 시작 단계에서는 염화와 니염화,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면 안 되는 금해야 될 계율을,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계율을 뜻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몸 수련으로 들어가게 되면 몸을 다루는 아서너라고 하는 체입법,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수련하는 호흡법인 프라나야마, 그리고 거기서 좀더 내면화 단계로 들어갈 때 감각 기관을 내면으로 수렴하는 프라띠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본격적인 명상을 얘기하는 다라너, 디아너, 사마디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서너의 원뜻은 명상을 하기 위해 바르게 앉는 좌법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넓게 광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명상을 하기 위해서 앉는 좌법만이 아니고, 그렇게 앉으려면은 평소

자세가 반듯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기 위해서 몸을 가꾸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과 자세, 즉 체법까지 포함하는 몸 다루기 방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서나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몸을 다루는 방법, 간단하게 몸 다루기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라나야마는 호흡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라나 자체의 뜻은 기운 또는 기체를 말합니다. 대기에 공기가 있듯이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적용이 될 때에는 결국은 들숨과 날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호흡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흡법이라고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호흡법만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는 방법 전체를 프라나야마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라띠하라는 간단하게 감각 철회, 철수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뜻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을 눈, 귀, 코, 혀, 피부 해서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인도 사람들은 마음조차도 감각 기관이라 일종이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을 포함하게 되면 육감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눈은 평소에 시각적 대상으로 달려나가지요. 귀는 청각적 소리에 달려나가게 됩니다. 코는 냄새를 맡으러 나가게 돼 있고, 혀는 맛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피부는 항상 촉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감각 기관은 항상 대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특성이 있는데, 내면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바깥으로 달려가는 감각 기관을 내면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할 때는 거북이가 팔다리 4개에다가 머리꼬리까지 6개를 이 껍질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계율을 지키고 몸을 다루는 아사나와 호흡을 조절하는 프라나야마를 통해서 그 다음 명상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에서, 즉 외적 수행과 내적 수행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프라띠하라, 감각 철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라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한데 모으는 작용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대상에 마음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대상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자꾸 딴 데로 떠나왔다가 돌아오고, 딴 데로 떠나왔다가 돌아오고, 이 흔들리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졌던 의식을 다시 모으고, 흩어졌던 의식을 다시 모으는 과정을 다라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흐트러지는 기간이 점점 줄게 되고, 이제 대상에, 그것이 호흡이 됐든 어떤 명상 대상에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게 될 때, 이것을 본격적인 명상 디아노라고 표현을 하죠. 서마디는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잊혀지고 오로지 대상만이 남는 단계, 우리가 소위 모라경이라고 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산스크리트어로 서마디라고 표현하는데, 한자로는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동작 수련 아사나와 호흡법 수련 프라나야마 속에서는 단순히 몸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그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작용이 미쳐지는지까지 지켜보는 그런 내면화하는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몸을 다루는 아사나와 호흡을 다루는 프라나야마, 거기서 내면화의 징검다리가 되는 프라띠하라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련에서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이런 수련을 하기 전에는 비틀어진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작과 호흡을 내면하는 수련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바른 자세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비틀어진 자세를 잡고 있는지 인식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 자세를 바르게 잡으면서 체형도 바로 잡게 될 것이고, 또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집중력이 개발이 돼서 업무 능력도 향상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몸 다루는 법도 반드시 선생한테 제대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다뤄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깊이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깊이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제대로 배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명상은 본격적으로 내면화시키는 작업, 즉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것도 자기가 생활하고 있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즉 너무나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며칠일지라도 정말 외부 환경과 동떨어진 곳에 가서 명상법을 제대로 배워서 수행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경쟁적으로 고난이도 동작을 마스터하려고 욕심내기보다는 기본적인 동작을 반복하면서 육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각 자세에서 주의해야 될 안전사항, 즉 수련하다가 몸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유연해지는 요가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2: 와, 우와, 우와.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3: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1: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2: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3: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2: 와, 장관이다, 진짜.
3: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4: 아,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
5: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6: 으쌰! 으쌰! 네,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7: 저희가 총 매출이 천억 정도 되는데
4: 어우 엄청나네요.
6: 아 맛이 죽이네.
7: 9천 명의 눈과 함께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6: 저는
5: 알려주세요.
7: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5: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0: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0: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경제나 정치, 문화 같은 것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깊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세계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죠. 냉전이 끝나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더 이상 따로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독보적인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화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세계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영향력을 넓혀갔죠. 하지만 미국의 힘은 단지 경제적인 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역사적 흐름과 함께 미국이 세계화에서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계화라는 단어는 1930년대에 처음 등장했죠. 당시는 국제교육, 언어교류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춰 세계를 하나로 보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교육적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세계화는 국경 너머로 눈을 돌리자라는 정도의 느낌 그 정도였죠.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세계 경제와 정보 흐름이 국경을 훌쩍 넘어 기업, 금융시장, 공급망, 문화교류 등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한나라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세계화라는 용어가 훨씬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 컴퓨터,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큰 화물선과 비행기도 성능이 좋아졌죠. 그 덕분에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훨씬 자유롭게 넘나들게 됐고 금융시장과 무역이 완전히 글로벌하게 연결되면서 세계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세계화는 단순한 국경 없는 경제가 아니라 IMF, WTO 같은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체제는 자유무역과 자본이동 확대를 핵심으로 각국의 경제정책까지 바꿔놓았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는 한계도 있었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은 어디서든 큰 자본이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는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충격을 겪었죠. IMF는 이 위기를 국제구조 문제보다는 각 나라 정책 실패로 보면서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주권이 침해되고 사회 혼란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만을 품었고 반세계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화에 관한 논쟁은 경제적 통합과 불평등, 문화 정체성,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세상은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단일 강국 제조로 재편됐죠.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는 평화 질서도 세웠습니다. WTO, IMF, 세계은행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은 미국 주도로 움직였고 자유무역과 금융시장의 개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대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생산시설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체제는 경제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선 공장들이 엄청 많았죠. 자동차, 전자제품,
신발 같은 것도 다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사람들 월급이 싸고 규제가 덜한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원자재가 이 나라에서 가공되어 다른 나라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 긴 공급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엔진 부품은 멕시코에서, 전자 시스템은 중국에서, 조립은 미국 근처 공장에서 하는 그런 식이죠. 그 대신 미국에서는 공장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비스업과 금융업 같은 일이 크게 늘었죠. IT 기업들이 떴고 은행과 투자 회사들도 엄청 성장했죠. 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정보기술 기업, JP 모간처럼 금융 쪽,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두뇌 산업과 서비스 산업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죠. 이렇게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신흥경제국들도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중국을 보면 인구가 엄청나다 보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자리를 차지했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제품이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걸 주변에서 다 봤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제조 경쟁력을 키우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거죠. 인도는 좀 달랐습니다. 공장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콜센터 같은 IT와 서비스 산업에 힘을 쏟으면서 성장을 했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서 세계 기업들이 인도의 IT 아웃소싱을 많이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술과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보여줬죠. 브라질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커피 같은 농산물과 철광석 같은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농업과 광업에 힘을 주면서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덕분에 브라질은 남미를 대표하는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요컨대 미국 기업이 공장 문 닫고 해외로 옮기면서 전 세계가 더 촘촘하게 연결됐고 미국은 새로운 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세계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경제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이 현대 세계화의 큰 그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엔 정보통신

기술, 즉 ICT와 인터넷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메카가 되었고,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단순히 기업끼리 거래한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나눈 플랫폼이 되었고,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무럭무럭 자랐죠. 이런 ICT 혁명은 단순히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 나아가 경제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조업이 주도하던 예전과 달리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 덕분에 필요한 만큼 원하는 걸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회사들은 디지털 기술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면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또한 세상은 공장과 물건 중심 경제에서 지식과 디지털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중심 경제로 바뀌게 되었죠. 이 변화는 일자리 구조도 바꾸고 사람들이 버는 돈의 분포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흐르는 데이터 흐름과 사이버 보안 문제,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제 규칙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들 간 협력과 갈등 모두 생겨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문제에서 손을 맞잡고 또 어떤 나라는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회와 문화도 달라졌어요.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며 민주적인 참여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격차, 몇몇 대형 플랫폼들의 독점 문제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죠. 한편 미국 내에선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 붕괴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이것이 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만으로 번지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중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확산,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등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직면한 명확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유엔, 나토, WTO 같은 다자주의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국제협력과 평화 유지에 기여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전쟁, 군사개입, 국제협약 탈퇴 같은 일방적 결정을 내려 국제사회에서 긴장과 불신도 키웠습니다.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동맹국과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낳았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신흥 강국들이 그 틈새를 노려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몇몇 국가는 미국 중심 질서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협력체를 모색하는 등 국제 정세가 복잡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경제 세계화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1997년 위기 때는 갑자기 들어온 외국 자본이 급히 빠져나가며 여러 나라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죠. 무엇보다 각국이 이런 급격한 자본 변동에 대비할 안전망이 부족했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지나친 믿음이 더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대출을 묶어 만든 위험한 금융상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약해지고 위험 분산이 제대로 안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시장 자율에 대한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이두 위기는 경제 안정

해결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위기를 계기로 중국과 신흥국들이 급속히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중심 경제 질서에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 내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심해져 세계화가 대다수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못 준다는 인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과 민족주의가 강해졌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와 무역 재협상 같은 정책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를 넘어서 국제무역, 외교, 글로벌 정치 질서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 세계화 모델에 대한 재검토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남겼죠.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나라들이 서로 경계를 넘어서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경제 세계화이죠. 또 세계화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 경제이죠.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WTO,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이기에 경제 세계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우리 삶과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TO부터 살펴볼까요? WTO는 1995년에 만들어진 세계 무역기구로 전 세계 나라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자동차를 좀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WTO는 이를 위해 여러 나라가 지켜야 할 무역 규칙을 만들고 관세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또 무역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도 하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죠. 특히 경제가 덜 발달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시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WTO가 항상 모두에게 공평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크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회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이 불만으로 남습니다. 환경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WTO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IMF와 세계은행 이야기인데 이두 기관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전쟁 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을 도왔죠. 지금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정책 조언과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IMF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나라에 빌려주지만 조건이 좀 까다롭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경제가 안정되는 데 도움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자리 줄고 사회복지 축소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 IMF에서 긴급 자금을 빌렸었죠. 그때 IMF가 빌려주는 조건으로 공기업 좀 정리하고 금융시장도 활짝 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덕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실직자가 확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상황은 단순한 경제 위기 이상의 사회적 아픔으로 남았죠. 정부가 IMF 조건을 수용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고치긴 했지만 단기간에 겪은 고통도 정말 컸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200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역시 IMF의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는 불만이 컸다고 해요. 경제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게 한 나라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않아서 더 큰 갈등을 낳았습니다. 세계은행이라고 하면 대체로 개발도상국들의 도로를 깔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만드는 데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는 기관이죠.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더 잘 살게끔 오래오래 도와주라는 게 목표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이나 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움을 줄 때 가끔 그 나라 실제 사정과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농촌 지역에 큰 도로를 짓는 프로젝트를 벌렸는데 그 도로가 사실은 현지 주민이 거의 안 쓰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데 너무 큰 도로나 고가의 시설을 만들었으니 돈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된 것이죠. 또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나라들의 빚이 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꾸준히 빌려 쓰다 보니 갚아야 할 빚이 점점 부담이 커지고 결국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몇 년 전 아르헨티나가 세계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 도로와 전기시설을 확충했죠.

그런데 막상 막대한 빚을 갚느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나 교육 투자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은행도 지금은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나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죠. WTO, IMF, 세계은행은 이렇게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 미국은 이 기구들을 통해 자신의 경제 전략과 안보 이익을 지키면서 동맹국이나 중요한 지역에 영향력을 넓힌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경제 자율권과 주권이 제한되면서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쉽게 말해 군사력이나 돈 같은 강제로 뭔가를 하는 힘이 아니라 문화나 가치, 생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와 미국 팝 문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의 대표 선수로 전 세계의 미국식 문화와 삶의 방식을 널리 퍼뜨리고 있죠. 생각해보면 20세기 초부터 할리우드는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미국식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전파한 매개체였죠. 예를 들어 로키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성공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개인주의를 찬양하고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또 ET 같은 가족 드라마는 가족과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노트북 같은 로맨스 영화는 젊은이의 사랑과 희망, 낙관주의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식

청춘 감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들은 자유, 개인주의, 낙관주의 같은 미국 문화를 은근하고 강하게 세계에 심어줬죠. 팝 음악도 미국 소프트 파워의 한 축입니다. 마이클 잭슨부터 비욘세,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이 스타들은 그 자체로 문화 아이콘이죠. 이들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패션, 언어, 소비 트렌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경과 언어가 장벽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스트리밍 덕에 이런 음악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힙합, EDM 등 미국 음악 장르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문화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 세계화가 모두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 문화가 너무 강하게 퍼지다 보니 현재 고유 문화가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험도 크죠. 어떤 나라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자국 영화 산업이 힘을 잃기도 하고 미국식 팝 문화가 현지 음악을 밀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 파워가 때로는 문화 제국주의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프트 파워는 문화 교류와 융합도 촉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점점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반영하면서 여러 나라 문화가 뒤섞이고 새로운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BTS, 블랙핑크, K-POP, 디몬 헌터스 같은 K-POP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 세계화가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는 다원적 세계가 된 거죠. 이 모든 건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 덕분에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쉽게 퍼지면서 각 나라는 자기 문화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세계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가 계속 우위를 점하도록 돕는 동시에 문화 다양성과 경쟁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경제력, 기술 인프라와 결합해 할리우드, 음악,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서 독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힘은 군사력과 연결되면서 미국 외교 영향력을 넓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식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이 세계에 전파되는 건 정치 이미지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미국 안팎의 변화와 세계 경쟁 심화로 미국 소프트 파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다른 나라와 문화들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K-컬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단순히 문화 상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협력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 세계화란 미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앞으로 문화적 책임과 균형을 요구받는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존중하며 다원적인 글로벌 문화 세계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K-컬처 열풍도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깊죠.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문화 산업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세우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K-POP, K-드라마, 영화 기생충 같은 작품들은 국경과 언어 장벽을 넘어 엄청난 팬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K-뷰티, K-푸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문화 제국주의 우려도 있지만 현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진짜

문화 교류 모델을 만드는 중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팬덤 중심의 문화 플랫폼 덕분에 K컬처는 다양한 사회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계 문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소프트 파워 다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했던 소프트 파워의 다리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이런 다원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흐름이 계속되길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K컬처를 얘기하게 되어서 묘한 마음이 듭니다. 일종의 자부심?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미국사 강의인데 너무 한국인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강의 때 이 얘기를 했죠. 미국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 얘기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미국사 강의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전 강의들에서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세계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위치와 이상을 되새겨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세계화는 분명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훨씬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내전이 발발했더군요. 그 중에 우리의 6.25도 포함됩니다. 그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고 이후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한 나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내전을 겪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 경제, 민주주의, 군사력, 그리고 문화, 그 모든 면에서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 최강국으로 들어선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국경과 민족, 인종을 넘어서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이후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미국사 강의가 미국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 미국을 통해 세계 속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이어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파괴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돌로 변했어요.
1: 안 돼! 똥똥아, 어떻게 좀 해봐! 크랑 강은?
2: 붉은 숲으로 가!
1: 붉은 숲 크랑?
2: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0: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버섯을 찾아다녔어요.

0: 있는지 알아?
1: 알지? 그럼 안
0: 알려줘.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그럼 그럼.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그럼.
0: 좋아.
1: 그럼. 그럼 뮤직 큐.

0: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2: 네?
0: 뭐라고?
1: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나...

0: 크렁크렁 다 왔어. 저기야.
1: 어? 크렁.
0: 그럼 난 간다.
1: 잘 가.
0: 크렁크렁.
2: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크렁, 러디.
1: 우릴 알아.
0: 크렁.
2: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1: 뭐든지.
0: 크렁.
2: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0: 크렁.
2: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0: 뭐야.
1: 진정해.
2: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1: 맞아.
0: 크렁.
2: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1: 그럼 붉은 숲이 어딨는지도 알아?
2: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1: 대단해.
0: 크렁.
2: 내가 좀 그렇지.
1: 고마워. 가자, 크렁.
0: 크렁크렁.
2: 잠깐.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먹히면 작아지거든.
0: 크렁크렁.
1: 알았어.
2: 그럼 잘 가.
1: 안녕.
0: 크렁.
3: 크렁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1: 정말 다 붉은색이네.
0: 크렁크렁. 크렁. 크렁. 크렁.
1: 이거 꽃괴물 같아.
0: 크렁.
2: 왜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

0: 무슨 짓이야?
1: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2: 샘물이 필요해.
3: 그럼 그럼.
0: 그렇다면
1: 보물을 줘. 그럼 떠가게 해줄게.
2: 보물?
0: 뭐야?
1: 설마 없어? 에휴.
3: 그럼
2: 빨리 줘.
0: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1: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2: 어떡하지?
0: 뭐야?
1: 이건 쿠키?
0: 맛있어.
4: 화끈한데 이게 바로 보물이지.
5: 쿠키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3: 그럼 그럼.
6: 야, 가져가.
7: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3: 크롱, 크롱.

0: 얘들아
1: 그럼 마법이 풀렸잖아.
2: 로디, 그럼 마법약을 찾았구나.
0: 역시 로디야.
3: 크롱도 대단한데?
4: 정말 고마워.
0: 크랑크랑. 크랑.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3: 이제부터 하면 되지.
0: 뭐?
3: 맞아. 아직 안 늦었어.
5: 어서 하자.
0: 좋아.
6: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노란 우산 진짜 진짜 이쁜데? 주인은 어딨지? 혹시 주인이 없는 거? 주인이 없다면 그 얘긴?
1: 내 거네?
0: 아닌가?
1: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0: 그러니까 내게 아니란 뜻이네.
1: 좋아, 그럼 가자. 주인을 찾아보자고. 자기 얘들아, 이것 좀 봐. 가람쥐들아, 이거 혹시 너희 우산이야?

이 노란 우산 정말 셀보가 많은데 누가 이렇게 멋진 걸 잃어버렸을까? 수영하면서 찾아봐야지.

너 혹시 니우산이야?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돼. 쓸모가 많은 물건이라고.

금새들 너무 귀엽다. 다들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얘들아,

저기 하늘에 구름 보이지? 꼭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어.

저기 저 구름은 어디 보자. 커다란 딸기 같아. 또 저건 오렌지처럼 생겼다.

엄마, 저거 봤어? 저기 저 구름은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케이크같이 생겼는데 정말 정말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같아. 엄마, 저기 날아가서 한번 먹어볼까?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저기 엄마, 그럼 집에서 즐겁게 잘 있어. 좋은 친구가 많구나.

저기 곰아,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가져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을 마음대로 실컷 먹을 수 있다고. 곰아, 너 왜 들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저걸 다시 가져오지?

얘들아, 너희 구름 맛은 본 거야? 알겠다, 딸기 맛이야. 대박, 이건 오렌지 맛이 나.

뭔지 모르겠어. 익숙한 맛이긴 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약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놀라이노.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커스터드 파이.
0: 짓궂은 장난도 이젠 끝이야. 무적의 쌍둥이.
3: 하나 둘. 잡았다.
0: 옥토블록 밧줄 풀기.
3: 그 밧줄은 옥토 레이저 밧줄이야.

0: 넌 이제 힘을 못 쓴다구.
1: 그러든 말든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오토 신호. 내 친구들이 금방 올 거다.
0: 그래봤자 걔들도 우리 함정에 걸려들고 말 텐데.
1: 너무 확신하진 마.
0: 옥토블록이 위험에 빠졌나 봐. 흩어져.
2: 이쪽으로. 방금은 운이 없었네. 하지만 7 바로
1: 8 옥토블록 점 1, 2, 3, 4, 5, 6, 7, 8 점.
3: 뱀과 사다리 게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야.
0: 우리 같이 해보자. 이 뭐야? 이건 반칙이라고. 이거 더하기 2는 바로
1: 8. 옥토블록 오르기. 1, 2, 3, 4, 5, 6, 7, 8 오르기.
3: 이런 함정에 누가 걸릴 줄 알고 사장 옆으로 돌아.

0: 마무리가 남았다구.
1: 오?
0: 더하기 3은 바로
2: 하이! 옥토블럭 무리기 1, 2, 3, 4, 5, 6, 7, 8 무무력.
3: 오! 안녕, 안녕. 오, 동그라미야. 다쳐버렸어. 4 더하기 4는 바로
2: 8. 옥토블록 터뜨리기. 1, 2, 3, 4, 5, 6, 7, 8 터뜨려.
4: 파이로 만들어줄게, 거미블록 친구.
5: 그만하시지. 우리 수가 훨씬 많거든.
4: 그러든 말든 우리에겐 다른 작전이 있단 말씀 몰랐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바로
2: 8. 여봐, 무적의 쌍둥이들이 악당 옥토블록을 만들어버렸어.
6: 본때를 보여주겠다, 옥토블록.
2: 말 조심하시지. 옥토블록 모두 합체. 넌 이제 끝이야.
6: 나부터 잡은 다음 말하시지. 악당 블록 탈출. 8, 7, 6, 5, 4, 3, 2, 1 탈출.
2: 무시무시한 악당 넘버블록이 아주 귀여운 파이가 돼버리셨네.
7: Welcome, Color Blocks. I imagine you're wondering why you're here. I, Purple, have had an amazing idea. You can all help me decorate my castle gardens in a style fitting for royalty. I've made a little practice space for each of you to invent a wonderful new pattern. Whichever one I like the most, I shall use to decorate my gardens.
8: It's a competition!
9: Cool.
7: Let the pattern competition begin!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줄까? 숨차 자아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3: 레오미. 네 주인님.
4: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3: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4: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원앤원.

0: 병원 앞에서 정말 뭐 하는 거야?
1: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0: 아니, 웬 오리 한 쌍이 병원 앞에서 이러는 거야. 동물들 다 보던 애 정말. 어?
1: 요즘 사랑이 피어나는 짝짓기 차리잖아.
0: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난 이 칙칙한 병원에서 주사기 소독이나 하고 있으니. 아, 나도 내 반쪽 만나고 싶다.
2: 조심 조심. 어떻게 내 반쪽?
0: 아까 병원 앞에서 본 오리 한 쌍이다.
1: 오리? 오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3: 아, 그게 다리랑 부리를 좀 다쳤어요.
0: 부리 때문에 아깐 오린 줄 알았는데 몸을 보니까 너구리 같기도 하고.
1: 차트를 써야 하는데 오리 아니시죠?
2: 어머, 간호사분들이 우리 잘 모르시나 보다.
3: 그러게.
0: 오리랑 비슷한 너구리인가?
1: 오리예요, 너구리예요?
3: 우리는 과연 오리일까요, 너구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2: 아, 자기 정말 짓궂다니까. 그래서 귀여워.
3: 자기가 더 귀여워.
2: 아, 자기가 더.
0: 저기요. 진료실로.
3: 까칠했어.
4: 오늘의 반장 오리너구리. 수컷 오리너구리가 다쳤어요.
5: 부리도 다치시고 물갈퀴도 찢어지셨네요.
3: 아야야, 자기야, 나 너무 아파. 손 좀 잡아줘.
1: 우리 자기 많이 아파.
5: 진통제 작동.
1: 여보.
3: 아, 역시 우리 오리손 너무 귀여워.
0: 물갈퀴 제대로 드실게요.
5: 근데 부리에 물갈퀴에 참 오리 같단 말이야.
2: 두 분 다 오리너구리 처음 보시나 보다.
6: 우린 오리처럼 부리도 있고 오리발 같은 물갈퀴도 있어서 수영을 아주 잘하죠.
7: 그치만 몸과 꼬리는 너구리처럼 생긴 주로 호주에 사는 아주아주 희귀하고 신비로운 동물이랍니다.
0: 우와, 진짜 신기하긴 하다. 근데 오리 너구리니까 새는 새겠지?
5: 동동! 오리 너구리니까 너구리에 가깝겠지.
0: 어? 너구리에 가까우면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겠네요?
2: 그건 문제로 낼까봐.
3: 너무 좋은 생각이야.
0: 그러세요. 내세요, 문제. 문제 내시라고. 문제 내시라고.
3: 왜 저래?
0: 문제.
2: 왜 저래?
6: 오리 너구리는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1번 알, 2번 새끼.
0: 오리는 알을 낳고
5: 너구리는 새끼를 낳는다.
0: 뭐를 낳을까?
2: 정답은
6: 알을 낳는다.
1: 우리 귀여운 알 얼른 깨나와라. 우구구구구구.
6: 알을 약 10일 동안 품으면
1: 어머나,
6: 알에서 귀여운 새끼가 나오죠.
1: 우리 귀여운 아가. 아유, 엄마 젖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자, 엄마나 엄마 젖 먹어. 그루그루그루. 천천히 먹어.
5: 네, 새끼들이 엄마 젖을 먹는다고요?
0: 허,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젖을 안 먹고 먹이를 먹는 거 아니었나?
3: 오리오리 너구리 너구리. 다른 동물들은 그렇죠. 하지만
1: 우리 오리 너구리는 특별하니까
8: 특별.
2: 언니한테 너무 잘 맞았어.
3: 하트가 완벽해.
5: 왜 저래?
3: 너무 귀여워.
2: 귀여워.
7: 보통 알에서 깨어난 동물은 젖을 먹지 않고 어미가 먹이를 잡아다 주거나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죠.
6: 하지만 오리너구리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젖먹이 동물 포유류예요.
5: 포유류라고? 왜 알도 낳고 또 젖도 먹이는 거지?
7: 보통 알을 낳는 건 파충류. 아주 옛날에 살았던 포유류는 파충류와 비슷한 특징이 많았대요.
6: 우리 오리너구리는 오래전 포유류의 특징이 많이 남아있는
8: 아주 특별한 포유류죠.
3: 자긴 너무 특별해.
2: 자기가 더 특별해.
3: 몰라 몰라.
0: 네, 특별한 만큼 사랑도 아주 특별히 유난스럽게 하시네요.
5: 아니 그런데 그 어쩌다 다쳤어요?
3: 그게 사실 우린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거든요. 따라라다다 따라라다다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 신혼집. 자기 어때요?
2: 아는 척은 너무 좋다. 여기에는 우리 닮은 아기 나와서 예쁘게 키우고.
3: 아 맞다 맞다. 우리 자기 아기 나와서 키우려면 먹이를 많이 먹어야 할 텐데. 그럼 이쪽을 먹이방으로 할까요?
2: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먹이방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3: 어? 어 우리 자기 배고프면 안 되지. 아 그럼 얼른 가서 사냥이 올게요.
2: 고마워요. 난 여기 예쁘게 꾸미고 있을게요.
3: 좋아요. 오리 오리 너구리 너구리 퐁당.
7: 그렇게 전 사냥을 하러 나갔죠. 오리 너구리는 물속에서 사냥을 하는데 잠수할 때 물이 안 들어오게 피부주름으로 눈과 귀를 막고 콧구멍도 닫아버리죠.
0: 잠깐! 눈도 막는다고? 그럼 안 보일 텐데 어떻게 사냥을 해요?
3: 아, 그럼 그것도 문제로.
2: 방금 표정 너무 귀여웠어.
5: 그러세요 그럼.
3: 자자 우리 오리 너구리는 눈을 감고 어떻게 사냥할까요? 1번 먹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2번 부리로 전기를 탐지해서.
5: 소리? 근데 좀 아까 피부주름으로 귀도 닿는다고 했는데 들리냐?
0: 아! 사냥할 때만 조금 여나?
5: 그럼 물 들어가잖아.
2: 오! 정답은 2번 부리로 전기를 탐지해서.
5: 부리로?
3: 우리 부리는 아주아주 특별한 부리.
2: 우리는 부리로 전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요.
5: 부리로 전기를?
7: 물속 생물들이 움직이면 아주 작은 전기가 나오는데
6: 우리 부리가 바로 뛰어난 전기 탐지기.
7: 우리는 부리로 먹이에서 나오는 전기를 탐지해 눈을 감고도 가재, 지렁이, 올챙이 같은 먹이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찾은 먹이는 물 위에 올라와서 먹죠. 맛있어.
5: 우와, 부리가 전기 탐지기라니.
0: 알면 알수록
5: 신기한 오리너구리야.
3: 아, 우리 부리는 먹이를 찾는 부리.
2: 그리고 사랑의 부리이기도 하죠.

0: 어머, 이 목소리는? 넌 구리남?
1: 어리순

0: 꽃다발.
1: 너 왜 이래? 우리 이미 예전에 끝난 사이잖아. 구질구질하게 정말 왜 이러는 거야?
0: 나 아직 너 못 잊었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1: 이미 나 결혼할 짝 있는 거 몰라?
0: 알아. 근데 어차피 짝짓기 철이잖아. 이번 기회야말로 내가 널 다시 만날 수 있는 철호의 찬스. 내가 강하다는 거를 보여줄게.
2: 누구 맘대로! 우리 수는 나랑 결혼할 사이라고!
0: 어차피 더 강한 수컷만이 원하는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게 이 세계의 법칙 아니야? 결투다.
2: 좋다!
1: 오늘 화이팅!
3: 헛! 그렇게 결투하다 다친 거군요.
2: 맞아요. 결투는 정말 처절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3: 또?
4: 원하는 암컷을 얻기 위해 수컷 오리너구리는 어떻게 싸울까? 1번, 부리를 이용해 마구 부딪히며 공격한다. 2번, 다리에 있는 독발톱으로 찌르며 공격한다.
1: 오리너 화이팅!
5: 오리 부리에 물갈퀴에 알도 났는데 독발톱까지 있다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3: 내 생각에도 독발톱까지는 없을 것 같아. 저 딱딱한 부리로 먹이도 찾고 또 공격할 때도 사용할 것 같아. 맞죠?
1: 정답은?
2: 하! 2번 독발톱으로 찌른다.
3: 독발톱?
4: 우린 결투하러 강으로 나갔죠. 그리고 다리 뒤쪽에 있는 독발톱으로 찔렀어요.
3: 진짜 독발톱이 있어?
4: 독발톱은 수컷만 가지고 있어요.
3: 수컷만?
4: 독발톱은 독샘과 연결되어 있는데 짝짓기 철엔 독의 양이 많아져서 위기의 순간 뿜어져 나와요. 독발톱에 찔리면 피부가 부어오르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죠.
2: 이봐, 구리나. 오리수는 널 싫어해.
0: 자, 내가 이기면 오리수도 달라질걸. 받아라, 독발톱!
2: 아, 위험해!
4: 구리남이 계속 공격했지만 전 버텼어요. 물갈퀴가 찢어지고 부리가 다쳐도 버티다가
2: 받아라, 독발톱! 자! 독발톱 찌르기! 야! 야!
4: 야! 전 포기하지 않고 구리남을 계속 찔렀어요. 야! 야! 결국
2: 자!
4: 그 녀석을 쫓아낼 수 있었죠.
0: 아이고, 도망가자.
2: 그렇게 이 독발톱으로 우리 사랑을 지켜낸 거라고요.
3: 우와, 정말 다행이다.
1: 이렇게 다쳐가면서까지 날 지켜주다니. 오리남!
2: 오리수!
5: 아니, 결혼할 짝도 있는데 그 구리남이란 오리너구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1: 우리 오리남 이렇게 만든 구리남 진짜 나빠!
3: 그러니까 구리남 나빠!
2: 자, 우리 싹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1: 그래요.
3: 자, 치료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셔도 됩니다.
1: 네.
2: 근데 싹 다 잊어버립시다.
1: 아, 이쪽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3: 자, 이제 가셔도 됩니다.

0: 진짜 잊어버린 건 맞아요?
1: 아이 그럼요.
0: 둘이 난 보는 눈빛이 조금.
1: 아 진짜 내가 귀여워.
0: 진짜 잊어버려야 돼요.
2: 하나 둘 셋 일어나시고.
0: 아, 잊지 못하는 건 아니죠?
2: 다 잊어. 네 하나
0: 밖에 없죠.
1: 그럼요. 우리는 밖에 없다.
0: 그렇죠. 우리 남은 없죠. 아, 나밖에 없다.
1: 귀여워.
0: 진짜 잊어버린 거 맞죠?
1: 그렇다니까.
0: 신기하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3: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4: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3: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4: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5: 영혼 좀 담아줄래?
6: 와하하.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7: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8: 아닐 수도 있어.
9: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1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11: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2: 의자가 둥글둥글해.
13: 이거 신기한데?
14: 뭐지? 여기 앉은
15: 거. 신기하다.
4: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6: 그래비트렉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트렉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8: 오래전 그날 난 쓰레기통을 한참 뒤지고 있었지.
19: 뭐야? 어? 생쥐잖아. 이 조그만 해서 안 보였네.
5: 어? 어머, 다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어, 귀여워.
19: 아유, 만지면 안 돼. 지지,
5: 잠깐만.
19: 지지.
5: 어, 생쥐 안녕.
18: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지구에서 실수로 암흑 포털을 열어 이곳에 떨어진 박사. 이봐, 고소한 냄새 맡고 정신 차려.

0: 먹으라고 나는지.
1: 그때 난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하고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암흑 포털만 열어놨지.
0: 그 암흑 포털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게 나야, 이 조그마 왕. 근데 나를 배신해?
1: 이봐, 나를 먼저 배신한 건 조그마 왕 너야. 네가 나를 구하고 얼마 뒤 일이었지.
2: 조그마 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0: 암흑 포털 근처에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다는데? 근데 암흑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2: 암흑 에너지를 아주 많이 모아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0: 강력한 무기?
2: 무기.
1: 넌 그 말을 듣자마자 직진 마법으로 날 좁은 방에 가두고 강제로 암흑 보석검을 만들게 했어. 그래야만 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
0: 사둘러 박사!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암흑 보석검 다 만들기 전에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지.
1: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3: 아빠 어디 있어?
1: 내 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0: 박사, 네가 빨리 만들었으면 됐잖아.
1: 암흑 보석검이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0: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서 암흑 보석을 노사랑 그 꼬마한테 쓱 밀어줬다.
1: 맞아. 암흑 보석 너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0: 그래봐야 남은 반쪽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슈퍼 크드라마 왕대야. 우주를 정복할 거라지.
1: 아니, 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번개맨이 그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0: 네, 뭔데? 지구 영웅 번개맨 아빠라도 되냐? 나는 헛소리 못하게 직진 마법! 직진!
4: 조그만! 조그만 날 꺼내! 날 꺼내줘, 어서!
0: 조그만
4: 꺼내줘!
0: 안 들려? 나의 우주 정복을 방해한 게다.
5: 10화 지구로 온 조그마 왕.
6: 노사랑, 내 말 잘 들어. 번개맨이 쥐아본부로 갔지만 그 사이 악당들이 암흑 보석을 찾아 이곳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함께.
7: 핑키, 잘 됐어 핑키.
8: 근데 한 번개쌤이 여행 가면서 핑키를 왜 하필 너한테만 끼셨지?
6: 저기, 내가 사랑이를 맡은 거거든.
8: 나를 어떻게 믿긴.
9: 내가 핑키랑 얼마나 친한데. 그치, 핑키야.
8: 핑키, 언니랑 더 친하게 지내자.
9: 더 친하게 지내자.
8: 왜 저래? 동생한테 하면 되나?
9: 넌 나를 화나게. 핑키야.
8: 아, 만지지 마. 핑키가 네 강아지야?
9: 그럼 언니 강아지야?
8: 너 좀 만지지 말라고!
9: 아, 싫다고! 아!
10: 사랑이 왜 아직 잠옷이야?
8: 이번도 잠옷인데요?
10: 언니 이따가 태권도 대회에 있어서 오늘 학교 안 가거든. 사랑이 유치원 가야지. 얼른 준비하고 나와.
8: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11: 맞아. 강아지 아니면 아, 다른 동물이라도.
3: 아빠!
10: 강아지! 나중에 엄마 오면 엄마랑 얘기하자. 아, 지금 아빠 지금 전화하고 있어. 잠깐만. 사랑아, 빨리 준비하고 나와.
8: 핑키도 안녕 밥 먹으러 가자.
10: 어?

0: 뭐야? 이거 왜 두고 갔어?
1: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있어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징크스라고.
0: 이거 오늘은 내가 필요해. 나 암흑보석을 지켜야 하니까.
2: 자, 모두 지구로 떠날 준비됐지?
3: 네, 조그마님.
2: 좋았어. 그럼
3: 가자.
2: 지구로.

0: 어딘가에 암흑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뭐야? 얘네들 내 팬이야? 참나.
1: 개미니? 우리 아들 말이 컸구나. 개미야.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나. 개미나. 아빠 여기 있어, 개미나. 개미나. 개미나. 아빠 여기 있어.

0: 지킬 수 있어. 봉개민이 도달할 때까지만 무사히.
1: 어머나, 저게 뭐야?
0: 어떻게 된 거지? 봉개민이 지하본부로 갔는데? 못 걸렸나?
2: 저 사람들 지난번에 했던 그 악당들이야.
1: 너희들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가버려! 어쭈? 안 가? 아구!
3: 아주머니는 빠지시지. 우린 너 사랑 저 녀석의 암흑보석만 가져가면 되지.
2: 하이도 암흑보석 가지고 있었어?
0: 어, 맞아.
3: 마해! 알린 자동 패션!
4: 네, 조금만님!
1: 백조회장!
5: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다들 안으로 피해요!
1: 어,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숨어!
6: 연구실이다. 누군가 여기 갇혀 무언가를 연구했어.

0: 암흑포스금을 만드는 사람이 아버지?
1: 근데 우리 여기 숨어있으면 안전한 거 맞아? 그러게,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악당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2: 헐, 그럼 지구 망하기 전에 고백해야지. 지구야, 나 너 좋아해.
3: 뭐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 예전부터 지구 좋아했잖아. 그치?
4: 응.
3: 야야,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악당 오면 어쩌려고 그래.
1: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돼서.
3: 괜찮아. 우린 다 친구잖아. 암흑보석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4: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1: 얘들아.
5: 푹 주무세요.
6: 대장, 대장.
7: 아, 깨요.

0: 원계 유치원 원장실은 이 조그마왕이 접수했지. 이제 유치원은 남아있는건 유규?
1: 자꾸 힘없는 꼬맹이들 뿐이지요.
0: 그렇다면 노사랑의 암흑보석을 뺏는건?
2: 쉬워도 너무 쉽겠지요.
3: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조용 하지? 팽원장님이 다 물리쳤나?
4: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다녀올게.
5: 괜찮겠어?
4: 응. 나한텐 이게 있잖아. 반쪽이긴 해도. 안녕.
5: 조심해, 사랑아.
6: 조심.
5: 뭐지? 학당들 정말 다 갔나?
7: 까꾸!
1: 알지는 다 알지. 이제 아무 보석은
2: 우리까지.
8: 사랑이가 이 암흑 보석을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5: 번개맨, 미안해요. 나 암흑 보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9: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0: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8: 친구들 안녕. 암흑보석 반쪽을 사랑에게 준 번개 박사는 액자 속에 갇혀버렸어. 악당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암흑보석 반쪽을 찾아 주야본부로 온 난 그곳에서 암흑보석을 만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 번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2: 아버지.
8: 그 사이 사랑이가 갖고 있는 암흑 보석을 뺏으러 지구에 온 악당들.
13: 네, 조그마왕님.
8: 이대로 사랑이는 암흑 보석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14: 희망, 빨리 가자. 대회 늦겠다.
5: 아, 잠깐만요. 내 머리핀 어딨어? 그거 있어야지 태권도 이길 수 있는데.
4: 언니, 지금 머리핀 찾고 있지? 미안, 이 행운의 머리핀 오늘은 내 거다 필요해.
5: 너 사랑이 이게 진짜...

0: 암흑 보석검과 슈퍼 크다마왕.
1: 사람이 괜찮은 건가?
2: 방금 사랑의 목소리 같은데?
3: 그렇지, 빨리 빼서 빨리.
4: 이제 암흑 보석은
5: 우리까지.
2: 안돼, 제발.

0: 저기요.
1: 왜? 방금 고양이 소리 맞게라서.
0: 우는 눈이 소리 맞고 이리로 온 게 분명했지. 그러니 당장 고양이부터.
2: 네? 저거 막님.
3: 그 나한테 맡기고 모르지던 고양이 쫓아내.
2: 알았지.

0: 뭐지?
1: 태연아, 너 괜찮아?
0: 버르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저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야?
2: 일단 위험하니까 너희부터 숨겨줄게.
3: 암흑 부서가 비록 반쪽짜리지만 친구들 숨겨줘. 제발.
0: 이제 좀 괜찮아?
4: 괜찮아. 안 괜찮아. 이상.

0: 아무것도 안 돼. 내 아무 보소.
1: 아버지는 저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암흑보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암흑보석이 지구로 온 걸까? 혹시 아버지가 암흑보석을 지구로 보내신 건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날 꺼내줘! 네, 번개 대장님.
2: 번개맨, 긴급 상황이다. 쪼개진 암흑보석 둘 다 지구에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된다.
1: 예? 둘 다요?
2: 둘 다 녀석들 손에 들어간 것 같다.
1: 이런데...

0: 희망! 노희망! 아, 대체 어디를 간 거야?
1: 여보세요?
2: 희망아, 너 지금 어디야?
1: 나 번개 유치원 가는 중. 노사랑한테 내 머리핀 받아오려고.
2: 어? 아, 희망아, 아니 그거 지금...
1: 아빠, 나 1분에 겨우 이겼어.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2: 아, 그렇다고 거기를...
1: 이게 다 그 머리핀이 없어서야.
2: 너 이러다 2부대에 놓치면 어떡하려 그래?
1: 노사랑? 만나기만 해봐.
3: 드디어 암흑버섯이 모든 모양군.
1: 뭐야? 유치원에서 무슨 어린이 드라마 찍나?
4: 드디어 슈퍼 크다마왕이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3: 이 모든 영광을 그동안 암흑보석을 찾느라 애써 중. 네, 조그마하게 바칩니다.
0: 최고십니다.
5: 네.
3: 자, 이제 암흑보석을 끼우지.
4: 반쪽.
5: 나머지 반쪽도
1: 안 돼! 어? 절대 안 돼!
5: 어? 저 꼬맹이가? 예, 자장가 공격!
1: 어, 멈춰! 너네들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3: 가만 안 두면 웃길 건데 웃길 건데.
1: 하이!
4: 조그마왕님, 어, 정신 차리시지요.
1: 가볼까? 나 불고 있어. 노사랑! 언니 최고!
5: 이것들이 공포의 댄스 나체파!
1: 언니,
5: 자,
3: 어서 암흑보석을 마저 띄우지.

0: 조금만 해서 안 보였네.
1: 살아왔던 시간도 이제
2: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3: 잘 잤다. 뭐야?

0: 슈퍼 그녀 마와 결국 암흑 보석을 뺏긴 거야. 아우!
1: 자,
2: 동전에
0: 왔군.
1: 사람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3: 번개네, 나 아무 보석.
4: 그만으로 너 살아.
2: 어우, 시끄러워. 어, 난 애들 우는 건 딱 질색이라지.
5: 나도지.
1: 사랑아, 내가 지구에 없는 동안 이만큼이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잘했어. 사랑이 최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걸.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기대되거든.
0: 같은 생각이다, 번개는. 얼마든지 상대해줄지.

0: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니.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스텔라 냉떡볶이.
2: 김치 하우스에서
3: 해마다 치즈를 따라다니네.
2: 김치 하우스에서
3: 밥 먹자. 잘 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응?
2: 김치 하우스에서 김치 닮아주세요.
3: 자니?
0: 무다지 엿보기.
4: 페퍼마이 뮤지컬 유쾌한 양파 준비가 한창이에요. 오늘은 페퍼가 무대 의상을 입어보는 날이에요.
5: 아우, 내 사랑 아기 양파 여기 있네.
0: 짜잔!
5: 무대라 생각하고 뛰어다녀볼래? 떨어지는 건 없는지 보게.
0: 알았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5: 좋아, 페퍼는 합격! 자, 다음은 아기 파인애플을 볼까?
6: 오, 반이 이비, 반이 조지. 페파가 아기 양파가 됐어.
0: 엄마.
5: 왜 그러니, 페파?
0: 저분들은 저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5: 아,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0: 오.
5: 진짜 마법은 바로 저기서 시작되는 거야. 무대를 칠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조명을 바꾸지.
0: 오, 그럼 저 양파 말고 저거 해도 돼요?
5: 뭐? 어우. 아직 잘 모르잖아. 가서 한번 둘러보는 건 어때?
0: 알았어요, 엄마.
5: 하나만 명심해. 무대가 잘 돌아가는 건 모두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기 때문이야. 알겠지?
0: 알았어요.
6: 오, 저런. 이러다가 아기 양파 안 한다면 어떡하죠?
5: 둘러보고 분명 다시 올 거예요. 안 그러면 대본을 다시 써야죠, 뭐.
4: 여기는 무대 위에요. 수지 할머니가 뮤지컬 배경을 그리고 계시네요.
7: 안녕, 아기 양파 왔구나.
0: 이제 아기 양파 아니고요. 할머니처럼 무대 뒤에서 일할 거거든요.
7: 오, 잘 됐네. 나 좀 도와줄래? 그림이 완전 엉망이 됐거든. 나쁜 소식을 듣고 잔뜩 찌푸린 토마토 같은데 어떻게 칠하면 좋을까?
0: 알았어요.
7: 그런데 왜 아기 양파 역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하고 싶은 거니?
0: 그냥 이렇게 무대 꾸미는 게 더 좋아 보여서요.
7: 아, 그렇구나. 그럼 원래 무대 위 네 자리는 누가 대신할 건데?
0: 어?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됐다? 다 했어요.
7: 오, 깜짝 선물 케이크네.
0: 케이크만 있으면 다 좋아지잖아요.
7: 맞는 말이야. 고맙다, 페파. 자, 이제 한 바퀴 둘러보러 가야지. 무대 뒤에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0: 네, 할머니, 갈게요.
4: 이분들은 코뿔소 아줌마 밴드예요.
0: 저 아기 양파였지만 무대 뒤에서 일해요.
5: 오, 아기 양파 역은 안 하기로 했어?
0: 안 해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딩딩딩 트라이앵글.
5: 이제 보니 트라이앵글 잘 치네. 근데 알지? 노래는 무대에서야지 부를 수 있다는 거.
0: 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 연주 노래까지 다 할 순 없어.
0: 무대 뒤에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안녕, 코뿔소 아줌마.
5: 안녕, 페파.
4: 조명을 조종하는 곳이에요.
0: 우와, 우주선이다.
8: 다는 아닌데 저 큰 손잡이 하나는 맞아. 저건 진짜 우주비행사로 일할 때 가져온 거거든.
0: 오!
8: 오, 앉아봐. 보여줄게 있어. 이 버튼을 눌러봐.
0: 와!
8: 네가 무대에 처음 나올 때 쓰려고 만든 거야. 아기 양파로 나올 때.
0: 오! 근데 이모는요, 무대 뒤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8: 그야, 당연히 좋지. 왜냐하면 난 연기엔 소질이 없거든. 그 대신 너희를 빛내주는 게 내 일이야.
0: 각자 다 맞는 일이 있구나.
8: 바로 그거야.
0: 저 다시 아기 양파 할래요. 제가 할 일 같아요.
8: 그래, 잘 생각했어.
0: 엄마! 엄마!
5: 어, 왜?
0: 다 다시 제 역할 할래요. 아기 양파 역이요. 정말 중요한 역할 같아요.
5: 오, 다행이다. 이렇게 딱 맞는 아기 양파가 또 있을까?
0: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정말로 최고의 아기 양파가 될 거예요.
4: 팔팔은 뮤지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생각에 신났어요. 뮤지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건 누구한테나 신나는 일이죠.
0: 뮤지컬 유쾌한 양파.
4: 오늘은 뮤지컬 첫 공연 날이에요. 모두 팔팔 엄마의 공연을 보러 왔어요.
6: 드디어 한다, 조지.
0: 잘했군.

0: 하죠. 왜 결국엔 다 우는 걸까요?
1: 여러분 모두 좋은 아침!
2: 너 지금 졸려야.
1: 이제 막 잠에서 깬 유쾌한 양파 힘내요.
0: 안녕 아기 양파야. 나 같은 양파도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1: 그럼 할 수 있지.

0: 아무도 내 모자 안 봐주네. 너무 속상하네. 아무도 내 모자 안 사면 뭐 잠이나 자야겠네.
1: 어떻게 하면 웃는지 물어봐.
2: 안녕 토마토야, 넌 어떻게 해줘야 웃어?
0: 내 웃긴 모자를 써볼래?
2: 응, 그래 알았어.

0: 아무도 내 신발 안 봐주네. 발이 안 맞아서일까? 아무도 내 신발 안 사면 그냥 확 던져버려.
1: 잘했어, 라지브.
2: 어떻게 해야 웃는지 물어봐.
3: 안녕, 바나나야. 넌 어떻게 해줘야 웃어?
0: 내 웃긴 신발 한번 신어주면 어때?
3: 자, 어때?
0: 그게...

0: 쉬기 좋네. 날씨가 좋아서 난 야호! 장사를 안 해서 좋아.
1: 쟤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해야 웃는지 물어봐.
2: 안녕, 파인애플아. 웃긴 물건 사줘야 웃어?
3: 아니, 꼭 물건을 사야 누구를 웃기는 건 아니잖아. 그냥 웃긴 일을 하면 되지.
2: 오! 따디디다 빠빠빠빠 따디디다.
4: 아유, 저런.
1: 잠깐, 유쾌한 양파야. 양파는 원래 사람들을 울린대. 우리 아빠가 그랬어.
5: 맞아, 그랬지.
1: 전부 고글을 쓰게 하면 어떨까?
2: 아기 양파야, 네 말이 맞아.
1: 좋아, 얘들아, 고글 다 썼지. 다시 해봐, 유쾌한 양파야.
2: 따디디다.

0: 뼈부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4: 우와, 여기가 고대 이집트구나. 내가 시간여행을 하게 될 줄이야.
5: 궁전이 정말 멋지다.
4: 어?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
6: 분명 하늘을 나는 주먹 여섯 개랑 관련된 일일 거야.
7: 가서 확인해보자.
6: 일이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하지?
8: 왕자님! 왕자님! 지금 피라미드 근처에서 금색과 검은색 몸으로 된 괴물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왕자님도 얼른 피하셔야 해요.
7: 금색이랑 검은색? 골든보이가 틀림없어.
5: 우리가 막아야 해.
6: 하지만 너희는 너무 작잖아.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을 어떻게 막아?
4: 걱정하지 마. 우린 늘 방법을 찾아내니까.
8: 그래, 맞아. 피라미드로 가자.
4: 좋아.
8: 저게 뭐야?
4: 감히 이 골든보이의 앞길을 방해하려 하다니. 다크 골든 주먹, 가라.
9: 막아.
4: 너희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자, 자.
9: 괴물이다. 못해, 못해.
4: 난 괴물이 아니야. 위대한 골든보이지.
8: 골든보이.
4: 어?
8: 역시 너였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그 조그만 몸으로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거야?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구나. 그만 가.
8: 어?
6: 잡았다.
4: 너무 작고 약한데?
5: 골든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4: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주지. 난 피라미드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거야. 거기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6: 뭐? 피라미드의 보물을 찾을 거라고?
7: 보물이라니? 무슨 보물?
6: 전설로 전해지는 왕가의 보물이야.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4: 맞아, 바로 그게 내가 찾고 있는 보물이야. 피라미드 안에 있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6: 이제 어떡하지?
8: 저리 가, 이 주먹들아.
5: 어? 거기, 저기 좀 봐. 골든보이가 보물을 가지러 가나 봐.
4: 난 이만 갈게. 너희랑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 돌아와, 골든 주먹. 전설의 피라미드 보물을 찾으러 가야지.
6: 안 돼! 왕가의 보물이!
5: 골든보이를 쫓아가자!
4: 이제 전설의 보물은 내 거야!
6: 이런...
7: 빨리 따라잡아야 해!
6: 잠깐, 정말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좀 무서워 보이는데...
7: 걱정할 거 없어. 우리랑 있으면 안전해. 그리고 보물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
6: 맞아. 여기 너무 으스스해.
5: 어두워서 앞이 제대로 안 보여.
7: 골든보이는 어디 있을까?
6: 이런.
10: 서둘러야 해.
7: 괜찮아? 안 다쳤어?
6: 난 괜찮아. 어디 걸려 넘어졌나 봐.
5: 어? 어? 어? 무슨 일이지?
10: 세상에, 이건...
11: 함정이야!
6: 도망쳐! 어서!
5: 출구를 찾아야 해!
7: 피할 곳이 안 보여!
10: 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반대쪽에 빈 공간이 있는 거야. 다 같이 벽을 밀어보자, 어서! 이쪽이야, 빨리!
6: 어? 저건 또 뭐지? 안 돼! 갇혔어! 어떡하지?
7: 괜찮아, 진정해. 이럴수록 침착해야지.
6: 어?
10: 작아서 다행이다. 가끔은 곤충처럼 작아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5: 얘들아, 좋은 수가 있어. 구조용 루프 액션! 다들 준비됐지? 당겨!
6: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하지만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냥 돌아가자.
7: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10: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6: 그치만 나 여기 너무 무서워.
10: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근데 왕자님도 무서워할 줄이야.
6: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집트의 왕자인데.
7: 겁이 많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거야. 겁이 날 때조차도.
5: 맞아. 힘내. 할 수 있어.
6: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7: 당연하지. 골든보이가 왕가의 보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보자.
6: 좋았어. 어서 가자.
12: 그래.
4: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와! 어? 어? 와! 이게 뭐지? 어? 뭔가 이상한데? 아,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아! 골든 주먹! 어서 모래를 파줘! 이런... 작동을 안 하네! 도와줘!
7: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4: 도와줘!
6: 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4: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줘!
7: 골든보이?
4: 슈퍼윙스!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
5: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갇혔어?
4: 보시다시피... 근데 말이야,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가의 보물이 뭐 꼭 나한테 필요한가 싶네.
7: 이제 와서?
4: 보물을 찾더라도 딱히 쓸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 좀 꺼내줄래?
6: 네 말을 어떻게 믿어?
4: 진심이야. 여기서 꺼내주면 이 배지도 전부 돌려줄게.
10: 내 배지! 모래 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

0: 가라! 다크 골든 추막!
1: 널 믿는 게 아니었어!
0: 믿으라고 한 적은 없거든!
1: 슈퍼 윙스!
0: 이리 와! 넌 나랑 같이 가자!
1: 안 돼!
0: 너인 여기 있어! 거기! 너 생각보다 순진하구나! 진짜로 내 말을 믿다니! 어?
1: 이거 놔!
0: 그냥 얌전히 있어! 어차피 나랑 같이 가야 하니까!
2: 우린 걱정하지 마!
0: 가자고!
2: 잊지 마! 골든보이한테서 보물을 꼭 지켜야 해!
1: 보물을 지키라고? 알았어!
0: 왕자를 데리고 있으니 이제 왕가의 보물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어? 여긴 뭐하는 방이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인가? 바로 저게 고대 이집트의 보물? 네!
1: 저건...
0: 황금 딱정벌레잖아! 이 골든보이랑 딱 어울리는데? 어?
1: 그만둬! 이 보물은 가져갈 수 없어!
0: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덤벼! 어떻게 된 거야? 이 빛은 뭐지?
2: 왕자님!
3: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2: 나갈 수가 없어!
4: 이제 어떡하지?
2: 잘하고 있어!
4: 누가 어떻게 좀 해봐!
2: 구중 루프 액션! 어쩌지? 여기 너무 멀어서 구중 루프가 안 가!
4: 거기! 넌 어때? 꺼내줄 수 있어?
2: 나도 잘 모르겠어!
4: 뭐라도 빨리 해봐, 제발!
2: 안 돼!
5: 거기! 섀도우 스핀!
4: 이제 안전해.
6: 호기 역시 넌 최고야.
1: 그 새로운 기술 볼 때마다 정말 멋져.
2: 이제 왕자님을 찾으러 가자.
6: 좋았어.
2: 양갈래 길이네. 어디로 가지? 이쪽인가?
1: 골든보이 목소리야! 저쪽에서 들렸어!
2: 가보자! 골든보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1: 슈퍼윙스! 왔구나!
0: 이 딱정 벌레한테 신비한 힘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지.
2: 잠깐! 멈춰!
0: 골든 주먹! 나한테 가져와! 됐어!

0: 어떻게 된 거지? 어?
1: 속상들이 갑자기 살아났어!
2: 어쩌지? 골든보이가 속상들을 화나게 했나봐.
0: 그래서 뭐? 그래봤자 속상이잖아, 안 그래?

0: 내가 가만히 서서 당할 줄 알았어?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내 주먹 맛이 어때? 뭐? 뭐야? 생각보다 훨씬 강하잖아.
1: 왕자님이 위험해.
2: 안 돼. 이제 어떡하지?
1: 이봐, 이쪽이야. 구조용금을 발사. 왕자님한테서 떨어져.
3: 상대가 너무 빠르고 강해.
2: 내가 유인해볼게.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어디 한번 잡아봐. 나 여기 있어. 야호.
0: 좋았어! 얘들아!
3: 어?
0: 어서 나 좀 도와줘!
2: 배지를 돌려주기 전엔 도와줄 수 없어!
0: 상대가 너무 강해! 방법이 없겠어! 배지 줄 테니까 원래 크기로 돌아와!
4: 어? 배지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5: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어? 내가 지켜줄게.
0: 응. 우와!
2: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크네.
0: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어? 어? 시간 포털? 아, 골든 AI가 열어줬나 봐. 이렇게 딱 맞춰 열어주다니. 수호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갈게. 해물을 빌어.
1: 지금 그냥 도망친 거야?
3: 잠깐, 골든보이의 AI가 시간 포털을 연 거야?
2: 생각할 시간 없어. 싸움에만 집중해.
1: 맞아. 구중 루프 액션. 포기! 버키!
2: 알았어!
6: 슈퍼윙스가 위험해! 어떡하지? 멈출 방법이 있을 텐데. 어? 혹시 이건가?
5: 어? 조심해! 다칠 수도 있어!
6: 멈춰!
2: 이게 뭐지?
7: 난 이집트의 왕자야! 너희들의 적이 아니라고!
5: 우와! 수호신들이 왕자를 알아봤어!
3: 우와, 진짜 멋있다!
1: 이런 신비로운 장면은 처음이야!

0: 수호신들한테 공격을 멈추라고 말해줘.
1: 알았어. 우린 이집트 왕가의 보물을 훔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이곳을 지키러 왔지. 너희처럼.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

0: 수호신들이 다시 잠들었어.
1: 하, 다행이다. 이제 모두 안전해졌어.
2: 성공이야. 이제 다 끝났어.
3: 우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4: 호기랑 있으면 이런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벌어져. 이제 익숙해서 놀라지도 않는다니까.
1: 아깐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 고마워.
0: 천만에, 오늘 정말 용감했어. 진짜 파라오처럼 말이야. 그래서 보답으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1: 어? 그게 뭔데?
0: 짜잔!

0: 계세요, 왕자님.
1: 어? 우와! 이건 정말 멋지다. 피라미드랑 딱정벌레 수호신도 있네. 이제 이게 내 보물이야. 평생 간직할게.
2: 정말 잘 됐다.
0: 이제 넌 공식적인 슈퍼익스 명예 홍보 대사야.
1: 명예 홍보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3: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지키는 특별한 친구들 중 한 명이 됐단 뜻이지.
1: 정말이야? 완전 멋지다. 마음에 쏙 들어.
0: 어? 돈이잖아. 오랜만이야.
4: 호기! 런던에 강추위가 닥쳐서 템스강이 스케이트장처럼 꽁꽁 얼어붙었어. 사람들도 갇혔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큰일이야! 빨리 와줘!
0: 정말이야? 걱정 마, 도니. 바로 출동할게. 그럼 이만 갈게. 안녕, 왕자님!
1: 마살라마!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0: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있는데요.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0: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이번 여행지는 노르웨이의 항구 도시 베르겐, 수도인 오슬로 다음으로 큰 도시야. 이 알록달록한 도약 브리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아! 신난 건 알겠지만 진정하라니까. 이곳 항구 도시 베르겐에서 크루즈를 타며 감상하는 속내 피어오르는 절경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 크루즈 투어의 끝에 아빠가 그토록 기대하던 바이킹 마을인 야르다르 헤임에 도착하게 된단 거지. 바이킹이 뭐 그리 좋다고 저 난리라. 금강산 도시 구경이지. 크루즈에 타기 전 배부터 채우자고. 오, 노르웨이의 명물 연어잖아. 엄청 크네.

0: 보여주기만 했어.
1: 잠깐! 누가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0: 아까 좀 너무했나? 아니야, 분명 철없는 모습이야. 하필 이런 타이밍에 랜디온 반응이. 녀석이라면 여기에 나타날 줄 알았어. 노르웨이의 바이킹 엘라프.
2: 오늘 밤 바랄라에서 축배를.

0: 그렇기만 해서는 답이 없어.
1: 언제까지 도망만 칠 거지? 전사의 긍지도 없나 바랄라.
0: 승리하려면 보스인 엘라프를 직접 타격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저 바이킹들이야. 도끼와 갑옷으로 주무장하고 있어서 은근히 성가시다고. 공격에 특화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든든한 방패야. 너네가 싸워서 죽었잖아.
1: 너희가 숨을 숨을 거 이젠 없는 것 같은데. 아이.

0: 말로? 이놈을 바랄라로 보내주마.
1: 그렇구나. 우리 빼놓고 수산시장에서 배불리 먹고 와서 생긴 저 뱃살, 최고의 방패가 돌아왔다고. 궁극기 사용이 가능해졌어. 가라 배불뚝이.
0: 그대에게도 바이킹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것인가? 파랄라이스 축배를! 파랄라에 어울리는 강한 전사였다.

뭐? 바이킹 마을엔 이제 안 가도 된다고? 나 참, 혼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뱃살과는 반대로 뭔가 한층 더 단단해진 모습인걸?

0: 그래, 정말 특별한 무궁화네.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깨깨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꿀이라고 생각해요. 꿀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E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역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역 사립대학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대와 지역 인재에 대한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이 국립대에 집중될 경우 대학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사립대 총장들은 국사립대 구분 없이 지역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과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지역 사립대가 처한 현실은 어떤지, 또 지역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한국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총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학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인지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1: 예, 사립대학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충원 대학이 한 40여 개 대학이 나올 정도로 사립대 위기감이 조금씩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대학 알림이 자료에 따르면 지역 사립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8%를 현재 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2026년도 수능 지원자 수가 55만 4천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2024년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23만 8천 명으로 올해가 작년에 좀 증가하긴 했지만,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2040년이 된다고 하면 50% 정도 감소가 되는, 그러한 충원율이 적게 돼서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10년 후에는 아마 사립대학들의 존립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0: 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립대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1: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전국의 국립대학이 한 38개 규모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에 있는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1학년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국가장학금이 그러한 소득순위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전원 지급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현재 이제 고등교육 정책이 국립대,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가 5국 3특 연계 지방대 육성 정책 또 인문사회 분야 대학 기초연구소 지원 사업 수행원의 거점 국립대 선정 등등이 이 국립대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국립대에 편중된 그런 재정 지원이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에게는 더 위기감으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0: 당장 다음 달부터 수시 모집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1: 네네.
0: 거의 모든 지역 대학들은 사실상 수시 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정책이 신입생 모집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1: 예, 최근 대학들은 이제 정시 모집을 줄이고 수시 모집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인데 9월 7일부터 이제 27년도 수시 모집 그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8월 말까지 이 정책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지역 사립대학이 학생 유치에 있어서 국립대학에 경쟁을 하게 되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단지 장학금만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정부가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지역 국립대를 집중 육성을 해서 지역의 교육, 연구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인데 이런 의도를 살리면서 또 지역 사립대와도 상생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어려운 거는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국립대학, 특히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거점 국립대학들은 이제 광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있고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중소도시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광역시 집중 현상으로 되고 그로 인해서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 광역에 소재한 거점 대학들로 진학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 사립대학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국립대학만큼의 그런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사립대가 주로 있는 지역의 소도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역 대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사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또 중요하잖아요. 최근 교육재정 전반의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등교육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고등교육 80%를 사립대학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게 이제 현재까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OECD 통계와 비교를 해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2025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초등교육에 있어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55%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은 179%로 OECD 38개국 중에도 최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이 된 금액들은 68.5%로 매우 낮은 그래서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이고 초등보다도 1인당 교육비가 낮은 나라는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초중등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최상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그러니까 내국수의 20.79%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특수에 의한 이러한 초과 세수가 지방교육 재정금에서도 확충이 될 것인데 이 확충된 금액들을 고등교육에 쓰고 또 정부가 미래 대형 기금을 만든다.

0: 그랬을 때 여기에도 고등교육의 그 몫을 충분히 부여한다 그러면 좀더 안정적이게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에서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을 제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한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재정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동시에 이런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지역 사립대들도 스스로 좀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AI 시대가 접어들었고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온 이후에 그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환경에서 이미 AI가 일반화가 돼 있어요. 학생들의 그런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들의 사용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투자가 이제 확대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 대학들은 AI와 관련된 학과가 증설하거나 교과목을 개설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의 다른 그런 교육 형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이러한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대학 시스템으로는 AI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AI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인 학사 운영 시스템, 이러한 것들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1: 네. 지역 대학의 위기는 또곧 지역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대학이 우리 지역의 어떤 동력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균형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1: 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입시 전략을 알아보는 입시의 정석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는 11월 19일 치러집니다. 오늘로 꼭 100일 남았는데요.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경기 소명여자고등학교 김진석 교사와 수능 D-100 학습 전략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수능까지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전체적인 학습 방향 한번 짚어주시죠.
1: 네, 100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좀 냉정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100일이라는 시간 중에 학생부 점검이나 수시 원서 접수, 그리고 대학별 고사 준비 등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시간 제외하고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남은 시간을 어느 영역에 나눴을지 정하는 것에서부터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공부보다 지금까지 쌓은 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에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아는 내용은 실수가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하고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게 학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전에는 국어 수학을, 오후에는 영어 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수능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영역을 학습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두면 시험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네, 지금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또 중요해 보입니다. 기출 분석, 오답 정리, 개념 복습 다 중요한데요.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 게 좋을까요?
1: 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새 문제집을 계속 늘리는 것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출 분석이나 오답 정리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우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의 정답과 오답의 유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기출을 제대로 학습한 것입니다. 오답 정리도 문제를 그냥 모아두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실수해서 틀렸는지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몰라 틀린 것은 해당 단원을 복습하고 그리고 실수로 틀린 것은 나만의 실수 목록을 만들어 시험 직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각 영역별 개념 복습은 개념서를 처음부터 다시 정독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먼저 다지는 것이 100일 남은 시점에 더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 영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어와 수학, 남은 10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1: 네, 국어는 무엇보다 시간 운영이 중요하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시간이 부족하면 실력이 점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서에서

0: 저는 까다로운 질문을 어떤 순서로 읽고 어떻게 시간을 배분할지 자신만의 방식을 정해서 반복하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 영역은 낯선 작품이 나와도 작품 안의 근거를 바탕으로 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중위권 학생이라면 어려운 문항에 매달리기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문제풀이를 통한 실전 연습도 중요하지만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신이 놓쳤거나 착각했던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두 과목 모두 한 번에 몰아서 학습하는 방식보다는 매일 일정량의 연습을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영어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최근 수능에서 꽤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0: 네, 맞습니다. 절대평가라고 방심할 과목이 아니죠. 또한 현실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 수험생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영역 중 하나인 만큼 중요도가 절대 낮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어휘와 구문의 기본기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풀이 기술이 있어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일정한 분량의 지문을 꾸준히 학습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주 틀리는 유형을 공략해야 합니다. 빈칸 추론, 순서나 문장 삽입처럼 배점이 높고 까다로운 유형은 지문의 논리 흐름을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 표시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1: 네, 탐구 영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중요하죠. 특히 최근 사회 탐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데요. 사탐과 과탐, 각각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0: 네, 최근 지속적으로 과학탐구 응시자는 줄고 사회탐구 응시자는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탐 선택 학생들의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사회탐구 역시 응시자 규모가 늘었기에 경쟁자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영역이든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만 탐구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을 끌어올리기 좋은 영역입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대다수의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으로 탐구를 한 과목을 요구하기에 자신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에 맞춰 준비하는 과목 수를 달리할 수 있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먼저 기출을 분석해 반복 출제되는 개념과 자료 해석 유형 등을 추려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탐구 영역은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헷갈렸던 개념이나 또는 실수했던 해석 자료 등을 모아두고 시험 직전까지 반복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도 있죠.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0: 네.
1: 모든 과목을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면 어떤 과목에 집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0: 네, 사실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지원할 대학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또는 2개 영역 등급 합 4, 5, 6등급처럼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한 선택이 또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보통 몇개 영역만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비슷한 시간을 투자하거나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금만 더하면 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영역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미 안정적인 성적이 나오는 영역이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해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보다는 경계선에 있는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더 효율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탐구 영역은 한 과목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잘하거나 성적을 올리기 수월한 과목을 먼저 학습해서 실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전해주시죠.
0: 네. 지금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100일 동안 자신의 약점을 하나씩 지워간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변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단 하나라도 나아진 점이 있다면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하루의 기분이나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불규칙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서 시험 당일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최근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일은 곰도 사람이 될수 있는 시간이다. 끝까지 자신을 믿고 차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 네, 정말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될수 있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위치를 점검하고 또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또 강점은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8월 11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곳에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4: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거기서 많이 놀았다고 합니다.
5: 2200년의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12개의 동네가 한 테두리 안에 들어있어요.
6: 옛날 말로 큰 대도시예요, 여기가.
3: 팔길 닿는 곳마다 문화유산이 가득, 역사 박물관이 따로 없는데요.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옛 이야기에 귀가 즐겁고 아름다운 풍경에 눈이 황홀한 곳. 여름이면 별미를 맛볼 수 있어 입도 즐겁다는데.
7: 다 맛있겠다.
3: 이 마을이 어딘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 같이 떠나보시죠. 오늘 찾아갈 곳은 전라남도 영암군 서쪽에 자리한 마을 두 곳인데요.

0: 먼저 훈서미원으로 향합니다. 예로부터 기의 고장이라 불렸던 영암, 그중 부림마을은 월출산의 기운을 품은 명당으로 유명했다죠. 마을에서 제일 처음 마주한 것은 나무 두 그루인데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1: 어르신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집 살인문으로 심어놓은 나무예요. 한 300년 가까이 됐어요.
0: 팽나무 두 그루가 집 입구를 지키니 든든하시겠습니다.
1: 완전 좌청룡 우백호 같은 느낌입니다. 네. 선생님.
2: 좌청룡 우백호는 옛날 말이고 요즘은 좌버스 우택시요. 그래야 명당 자리예요.
1: 그렇습니까?
2: 네.
1: 근데 여기는 어떤 마을입니까?
2: 여기 구림마을인데요. 구림마을은 2200년의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12개의 동네가 한 테두리 안에 들어있어요. 12개의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동네는 거의 없어요.
0: 마을 역사만큼 오래된 연주현 시촌과 무려 580년째 살고 있답니다.
2: 들어오려면은 상당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와야 돼요. 집이 모양새도 이상하고 또 이 살인문 거리도 멀어요.
0: 더 들어가니 고풍스런 정자 중림정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바지런히 지켜왔는지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요.
2: 들어서 이쪽에다 걸어서 다 열려서 방과 마루짝이 한쪽에 헌하게 다 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0: 그러고 보니 뭐가 좀 다르다 싶었는데 순식간에 방과 대청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에 그저 놀랄 수밖에요.
2: 옛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이렇게 넓은 장소로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연주현가 시죠?
1: 네.
2: 현담윤. 약간 우리 현건. 약간 우리 중림공 할아버지 현징.
1: 송시현 선생님이나 이순신 장군이 오셨어요?
2: 이순신 장군이 오셨죠. 네. 이것이 양무호남 시무국가. 선조님한테 보내신 편지에가 저 말이 쓰여 있어요. 호남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호남을 지키랍니다. 만약 호남이 없어지면은 나라가 없어져요. 그렇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0: 대를 이어 지켜간다는 것. 현삼식 어르신의 자부심이자 구림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1: 선생님, 동네 길이 참 예쁘네요.
2: 네, 오래된 옛날 동네 길이라 아주 멋있어요.
3: 어디 가셔? 어디 가셔?
2: 반갑네. 네. 국사암 거기 한번 구경하려고.
0: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바위.
2: 여기가 바로 이제 도손국사를 버렸던, 애기 나가가지고 버렸던 바위죠. 여기가. 처녀가 애기를 갖다 나와서 버렸는데, 그 애기를 보고 싶어서 며칠 뒤에 와서 수풀을 헤치고 이런 거 봤어요. 봤더니, 비둘기들이 날개로 감싸주고 먹이를 물어다 먹여서 아기가 퍼덩퍼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보통 애기가 아니까 데려다 키우자. 그래갖고 키운 게 바로 도순국사가 됐죠.
3: 숲이 많고 비둘기가 많으니까 비둘기 굿자에다가 수풀림자를 써서 구림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숲이, 이런 마을에 숲이 이렇게 많은 마을 봤어요? 이렇게 숲이 많아 지금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갔다가 이제 오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놀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2: 장대를 걸쳐요. 저쪽에도 바위건데 장대를 걸치고 마람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 밑에서 책도 보고 그러고 놀았다니까요.
3: 이 숨을 때가 많잖아요. 숨바꼭질 많이 했어요 여기서.
0: 구림 마을에는 45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이 있습니다.

0: 주민자치 조직인 대동계인데요.
1: 1565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회의 장소예요. 여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다 모시고 접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초가집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다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1642년부터 46년 사이에 대동계 계사도 다시 짓고 이 회사장도 다시 지었거든요. 기아집으로. 그런데 6.25 때 불이 나갖고 타져버렸어요. 1980년 때 이 회사장을 대동계에서 다시 지었죠.
0: 지금도 봄, 여름, 겨울에 모임을 갖고 있는 대동계.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엄격한 규율로 마을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1: 잘못한 사람이 나타나면 잡아와요. 잡아와서 이 돌에다 묶어. 묶어놓고 매를 때려. 앞으로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앉혀서 묶어요. 묶으면은 사람이 매도 때리고 그러면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묶어놓은 게. 그러면 이게 우개가 크지 않으면 올라와 버려. 묶어놓은 게. 그렇게 우개다 못 올라오게 크게 한 거예요.
0: 구림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지금껏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대동계 공이 컸다지요. 회사장 안에서 위를 바라보면 관련된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름다운 풍경 속에 이렇게 정자가 있으니 70개원이 다 흡족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그래서 대대손손 후손들도 이와 같이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주로 그런 내용이.
0: 네, 대동계가 지금까지 이어오니 대대손손 잘 사실 겁니다. 아미요. 구림은 일본의 학문과 문화를 전파한 왕인 박사가 나고 자란 마을이기도 한데요. 일본으로 떠난 출발지가 이곳 상대포구입니다. 이 상대 바위 위에서 배를 탔다네요.
3: 엄청 높습니다.
1: 엄청 높으죠. 이 상대포구가 상당히 큰 포구로 지금 옛날에 그랬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2: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마을이 큰, 말하자면 옛날 말로 하면 큰 대도시예요. 여기가 대도시에 있는 큰, 요새 같으면 부산 항구나 목포 항구처럼 큰 포구지 여기가.
1: 왕인 박사가 여기서 일본으로 건너갈 정도 포구니까 엄청 컸다고 봐야죠.
2: 여기서 배만 타면 서울을 가니까. 이제 서울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0: 국제 무역항이었던 상대 포구. 간척 사업으로 평야가 되기 전까진 이곳이 바다였답니다. 구림마을 동쪽에는 왕인 박사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탄생지를 중심으로 왕인 박사의 발자취를 복원해 놓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 일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답니다. 왕인 묘에는 영정과 위패가 봉안돼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백제지 14대 왕인 군구수 왕 때 태어난 왕인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힘쓴 결과 오경 박사로 등용됐는데요. 일본으로 건너간 후 아스카 문화의 창시자가 되어 지금도 일본에선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되면 유적지에서 왕인 박사의 업적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죠. 왕인 박사에 대한 영암 사람들의 존경과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데요. 축제의 백미는 1600년 전 일본으로 백제의 문화를 전파하러 가는 퍼레이드. 봄이 되면 이걸 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 시작을 한 전설의 탄생지가 여기였군요.
1: 함양박시 박읍장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유경제를 낳았어요. 그래서 유구당이라고 그래요.
0: 유구당의 현파는 명필로 알려진 한석봉 선생이 직접 쓴 것인데요. 개성에서 태어났지만 스승을 따라 영암으로 내려와 공부한 흔적이랍니다.
1: 엄마는 떡을 썰고 한석봉은 글씨를 쓰기 둘이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궁이 불때는 거죠.
0: 그런데 아궁이 위에 있는 요것은 무엇이던가요?
1: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영 안에다가 유패를 넣어놓고 제사 때나 명절 때는 유패 뚜껑을 열고 보이게 하고 밑에다 상을 놓고 방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죠.
0: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전통을 지켜가는 이유, 이곳이 자신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1: 고향이 이곳이니까 영원히 자손 만대까지 지키고 싶고, 지금 약간 580년째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1000년 이상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살았으면 합니다.
0: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한옥들로 가득한 구림 마을. 걷다 보니 길끝에서 그림같이 예쁜 한옥 한 채가 발길을 이끕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전통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카페네요. 차를 마시는 카페지만 한옥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시골 할머니 댁에 온 듯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래서 일상 속 작은 휴식을 찾는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는 것이죠.
2: 아, 일단 이 동네 자체가 조용하고 그다음에 이 카페가 한옥 카페다 보니까 여기서 앉아서 이 밖의 정원을 보고 있으면 마음의 안정도 되고 또 아이들하고 그 잔디밭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0: 이 부녀가 주인인데요. 4년 전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인규 씨의 바람이 어머니 한옥을 카페로 변신시켰습니다.
3: 굉장히 입장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4: 누가 만든 건데?
3: 딸내미 눈높이에 못 맞춰가지고 제가 굉장히 하여튼 변화하려고 굉장히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사고 채색이 전에 빨리 만들어야 돼.
3: 맞아요.
0: 인규 씨가 이곳에서 각별히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3: 부모님이 이제 계실 때부터 이제 심어놓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제 잎이 이게 나이가 들면 요 잎이 그대로 처집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새순이 이게 난 건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자로의 교양목이라서 교체해서 양보한다 해서 세대교체 나무라고 합니다. 굴거리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부모로서의 역할은 일단 자식이 어떤 식으로든지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저 나름대로의 또 다른 길을 또 결정한다든가 그런 의미 있는 나무입니다. 맨날 볼 때마다.
0: 이곳에서 행복을 찾은 분이요. 더 바라는 게 있을까요?
3: 젊은이들도 많이 찾아오고 주변 대도시에서 많이 우리 구림마을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골목길이 많은 그 구림마을. 아, 이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 꼭 귀농이 아니어도 살기 좋은 시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뭐 젊은이들만 와라 이런 것보다도 저처럼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그런 마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아, 그것 또한 좋겠네요. 자, 발길을 옮겨 찾아간 곳은 서호면에 위치한 신풍마을입니다. 동네 초입에서 만난 아낙네들.

0: 3, 3, 5 모여서 분주히 손을 움직이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풀인지 몰라도 이곳 사람들에게 더없이 귀하다는 이것 바로 모신잎입니다.
1: 딱 하루 딸을 받아. 그래갖고 모신잎 비요 하면 온 동네가 전부 모여. 그래갖고 이 남은요 밑에 있는 것까지 전부 뜯어. 귀하니까. 그래갖고 송편 해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는 요거 다 해놓고 나면 이 대를 비어가가지고 껍질을 벗겨. 그래갖고 모시를 이렇게 모시 배를 놔. 이거 하면 이 줄기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거를 껍질 벗겨가지고 이거 갈라갖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째요. 전부 이렇게 째. 그래갖고 그 모시를 또 삼아. 딱 이빨로 이렇게 뜯어갖고 있으면 해갖고 졸졸졸졸 해갖고 그걸로 배를 놔. 옛날에 그랬어요.
0: 이야, 모신잎이 풍년이네요. 자, 오늘 채취한 모신잎으로 다 같이 송편을 만들 계획인 제이 씨. 13년 전에 귀농해 전통 음식 전문가로 활동 중인데요. 귀농한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 농가 소득도 올린답니다.
2: 선생님, 모신잎 냄새가 어떤 건지 알아요? 이게 시골 냄새.
3: 아니, 송편 냄새나.
2: 이게 시골 냄새. 멋있는 갖고 송편을 하니까.
1: 그러니까 난 그 송편의 향이 나.
2: 향이 아주 가득해. 정말 맛있네.
0: 이 떡은 영암의 향토 음식입니다. 추석 명절에 데친 모신잎과 불린 쌀을 곱게 갈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죠. 독특한 향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서 지금도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하지만 떡을 만들 수 있는 이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 제이 씨가 그 맛을 잊기 위해 틈틈이 만드는 법을 알리고 있다는데요. 모신잎이 들어가자 손놀림이 더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가루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고요.
2: 그 쌀가루만 보면 이렇게 막 먹고 싶은 생각.
0: 모신잎을 많이 넣어 쌀가루가 진한 녹색을 띠기 시작하는데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지만 실은 다른 이유도 있답니다.
2: 이거를 많이 넣을수록 떡 자체가 찰져요. 그래서 저는 매번 많이 넣어요. 맛있는 떡 쫄깃쫄깃한 떡 먹으려고. 이렇게 나와야 돼.
3: 비단이 나오듯 펄프가 나오듯 툭툭 나오니까 먹음직해 보이네.
0: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반죽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 저 물 깨끗한 물. 이거 옛날에는 이거 없이 손으로 했어요. 반죽을 손으로 칠했어요. 참 이게 잘 나왔어요.
0: 중요한 과정이라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2: 잘 치대야지만이 맛있는 떡이 나온 거죠.
0: 드디어 확인할 시간 어디 한번 볼까요?
2: 도미 딱 도미
3: 한 입 먹고 싶은 맛.
2: 색깔 이쁘잖아요.
3: 네. 향은 여전히 송편 향이고
2: 전라도에서는 계속 많이 흔히 해먹으니까 그냥 송편 맛이라고 이렇게 해도 다 통일하니까 네. 이게
3: 단맛이 느껴져.
2: 찹쌀이 원래 몹쌀보다 단맛이 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맛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0: 송편 잘 빚는 비법도 아낌없이 공개.
2: 일정한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똑같이 분배를 해놓고 이렇게 자 하나씩 그래야 일정하게 나오지 띄어서 하면 일정하게 안 나와. 이렇게 해서
0: 다들 제이 씨에게 음식을 배워온 사이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척하면 척 찰떡 호흡을 자랑합니다. 명절 때는 함께 만들어 판매해서 가게에 보탬도 된다네요.
1: 지금은 진짜 이 송편도 잊혀져 가요. 근데 이런 걸 또 되살려서 또 이렇게 또 야 천지가 모신잎인데 그걸 또 살려갖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또 떡을 만들어서 또 남의 입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입니다.
2: 보통 모신잎, 송편 이런 모르신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신잎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이걸 이제 후배들에게 또 계속 남겨줘야 하는 그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이제 완성이 컵 맛있게 찌는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와우, 드디어 완성된 모신잎 송편.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네요. 바로 여기 백나무 아래에서 식혜랑 같이 먹는 것이죠.
1: 아따 맛있겠다. 겁나게 맛있겠다. 그래.
2: 예쁘게 되라.
1: 오미 맛있겠다. 진짜로 맛있겠다. 짠작짠작하니.
3: 겁나게 맛있네.
2: 오미 나는 콧도 오네.
4: 진짜 맛있네.
1: 맛있다. 하나 드릴까?
3: 자자자.
1: 진짜 쫀득쫀득하게 맛있네. 우와.
4: 진짜.
1: 보들보들하니.
2: 쫀득쫀득하니. 진짜 맛있네.
1: 아, 이러시 이렇게 모여서 만들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럴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수다는 있는 수다, 없는 수다 다 떨고.
2: 우리 마을 어르신들, 우리 언니들, 우리 회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음식 준비해가지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5: 놀고 먹고 즐기자.
6: 멋있는 일을 하면서.
0: 옛것의 가치와 전통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고장, 이곳은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1: 옷이 크게 있었고, 미얀마 아빠들에서 낙지가 많이 나와서 갈락탕을 끓이게 됐어요.
7: 영암 마가가 국내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8: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화덕이 됐잖아요. 그것이 보물이죠.

0: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2: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0: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7: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경이로운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하죠.
8: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제 딸을 보는 것 같아서요.
7: 동영상들을 보고 감탄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극적인 순간들을 맞이했던 주인공들을 만나보고
8: 큰일이다 싶었어요. 비행기 프로펠러 바람에 휘말릴까봐 겁이 났죠.
7: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8: 일생 일대의 경험이었죠. There's some bird
7: in my car. 아슬아슬한 탈출극.
8: 겁이 났습니다. 죽는구나 싶었어요.
7: 생사를 가른 구조작업.
8: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와서 한참이나 몸이 떨렸어요.
9: 괜히 모는 비행기는 처음 탔죠.
7: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9: 그리고는 청혼을 하는 거예요.
7: 대자연의 위력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 15분 정도가 지나면 산소가 바닥날 것 같았어요.
7: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들이죠.

0: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빙벽 등반가는 빙벽을 오르다가 눈사태를 만나죠. 살아남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버텨야 합니다.
1: 그때 난데없이 눈사태가 시작됐어요. 물론 말도 못하게 겁이 났죠.
2: 차가 추락한 곳으로 갔더니 벌써 가라앉고 있더군요.
0: 구조훈련 현장은 순식간에 진짜 구조현장으로 바뀌죠.
2: 운명 같은 걸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께서 그분을 데려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요.
0: 외딴 곳에서 가축을 기르는 부부는 양떼를 살리기 위해 혹한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3: 대체 어디로 갔을까, 찾을 수 있을까, 괜찮을까 걱정이 됐죠.
0: 제어력을 잃은 자동차는 위험합니다. 악천후에서만 조심한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동물병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오전 업무가 악몽으로 돌변한 건 이 사고 때문이었죠. 여자 직원이 무사했던 건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다리 위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죠. 난간을 부수고 얼음장 같은 물로 추락합니다. 다음 장면은 더 영화 같습니다. 운전자는 멀쩡하게 운전석을 빠져나와서 트럭 지붕으로 올라갔고 1시간쯤 뒤에 구조됩니다. 이번에도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고 장면이죠. 미국 루이지애나에 사는 이 남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정비 공장에 다녀와야 했죠. 잠시 후 사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사고차 오디오에서는 자기 개발 강연이 흘러나옵니다. You take responsibility for action. 이제 뉴욕주로 가볼까요? 용커스 시경찰관 폴 사모예드니와 로코 포스코는 우연히 사고 현장 곁에 있다가 큰일을 해냅니다.
1: 제 할아버지도 경찰이셨어요. 그분을 존경했고 발자취를 따르고 싶었죠.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가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이고요. 힘든 날도 많고 즐거운 날도 많아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요령을 익히는 게 중요하죠.
2: 가족폭력, 절도부터 소음까지 다양한 문제를 처리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전부 다요.
1: 로코하고 팀을 이뤄서 근무하는 날은 많지 않아요. 그날은 오랜만에 같이 근무를 하게 됐고 아침부터 먹기로 했죠. 팬케이크, 베이컨을 주문했어요.
0: 하지만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한 직후 건물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출근 차량으로 북적이던 식당 앞길에서 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기 때문이었죠.
2: 코너를 돈 다음 주차된 차량이 충돌했어요.
0: 사고 차량은 길 건너편 가게로 방향을 틀었고 CCTV는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합니다.
2: 주차 차량에서 튕겨나온 뒤 길을 건너던 여성분과 아이를 치웠고 두 사람을 범퍼에 매단 채 이발소로 돌진했어요.
1: 여자 한 명이 차에 껴있다더군요.
2: 사고차 앞으로 갔더니 진짜 여자 한 명이 보였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아기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그 여자가 임산부라는 건지 아기가 있다는 얘긴지 몰랐기 때문에 전 여자분께 물었어요. 여자분은 쇼크 상태였는데도 차 아래쪽을 가리켰죠. 아기가 밑에 있다는 건 그때 알았어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제 딸을 보는 것 같았어요.
1: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했죠.
2: 차체와 범퍼 사이엔 15cm 정도 틈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기어가려고 하는 아기가 틈으로 보였죠. 차를 이동시키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들어올리기로 했습니다.
1: 로코는 누군가 아기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죠. 엄마가 해주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팔을 다쳐서 아기를 붙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차 밑으로 갔고 사람들이 차체를 들어올리자 아기를 끌어냈어요.
2: 모두가 도와주셨어요. 사고차 시동을 꺼주신 분, 저희 곁에서 같이 차체를 들어올려주신 분들도 계셨죠. 벽에 박힌 차량 파편을 치워주기도 했고요. 아기 엄마한테 떨어지면 위험할 테니까요.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했죠. 안 보이는 부상이 더 심각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엄마를 이동시키지 않았죠. 목에 지지대를 끼우고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슬로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죠. 닥친 일을 해결하고 아기와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1: 다행히 아기를 꺼냈고 아기는 울기 시작했죠. 울음소리가 그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었어요.
2: 아기가 울어서 안도했죠. 숨도 잘 쉬고 큰 외상도 안 보여서요.
1: 아기를 아빠한테 넘겨주고 그제서야 안도감이 밀려오더군요.
2: 아기한테 엔진 오일이 많이 묻어 있었는데 그땐 핀지 뭔지 알 수가 없었죠. 곳곳에 화상도 입은 상태였고요.
4: 생후 8개월 아기는 화상에 두개골 골절까지 당했죠. 몇 분 후엔 소방관들이 도착해 엄마도 구조합니다. 엄마는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죠.
1: 구급차가 떠난 다음 누군가가 근처 가게에서 생수 큰 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덕분에 엔진 오일을 씻어낼 수 있었죠. 전 로크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둘 다 좀 어리둥절한 상태였죠.
2: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삶은 한순간 달라져요. 그 가족은 해변으로 가던 길이었죠. 하지만 1초 만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4: 운전자도 마찬가지였죠.
2: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서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어요.
4: 넉 달 후 엄마와 아기는 건강을 대부분 회복했고 목숨을 구해준 두 경찰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1: 11월 추수감사절 바로 첫날이었어요. 두 사람과의 재회를 기념하고 아기의 첫돌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죠. 아기와 엄마가 다시 건강해진 걸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뿌듯했죠.
4: CCTV와 경찰관들의 바디캠에 담긴 사고 장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1: 그렇게 큰 관심을 보여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제 길을 걸어가면 아주 많은 분들이 절 알아보고 다가와서 그 사고 얘기를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신기하죠. 저를 손으로 가리키고 뚫어져라 보면서 아기 구한 분 맞죠 하실 때마다 흐뭇하고요.
2: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저희처럼 대처했을 겁니다.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1: 거기 저희가 있었다는 게 기쁩니다. 아기와 엄마 모두 잘 회복한 것도요. 사실 아기는 시민들이 다 함께 구했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4: 동력을 표시하는 단위 중 하나는 마력입니다. 이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마력을 체험했죠. 네덜란드의 한 교회 지역, 말 한 마리가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여자가 즉각 구조에 나섰죠. 오토바이 운전자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은 말도 수긍을 했나 봅니다. 결승선에 들어오듯이 멋지게 주행을 멈추네요. 웨일스의 이 경찰관은 뭐라는 걸까요? 그네에 뿔이 걸려서 어쩔 줄 모르는 사슴을 구조하는 중입니다. 사슴은 얌전히 구조될 마음이 없죠. 경찰관들이 다가갈 때마다 사슴은 겁을 먹고 사방으로 날뛰기를 반복합니다. 한참이나 어르고 달랜 뒤에야 사슴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죠. 이번엔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이번 동물 구조는 훨씬 긴박하죠. 한 남자가 반려견을 구하겠다며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방관들은 깜짝 놀랐죠. 다행히 남자는 개를 구해서 탈출했습니다. 가벼운 화상 외엔 개도 사람도 무사했죠. 이제 탁 트인 바다로 가서 전문가들의 동물 구조를 지켜볼까요? 이곳은 그리스의 케팔로니아 섬입니다.
5: 아냐 맥켄지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해양 생물과 바다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해양 생물학을 전공했고요. 4년 전에는 그리스로 건너왔고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다거북 보전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죠.
4: 케팔루니아에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은 바다 거북의 개체수 조사와 보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 서식지는 계속 줄어들어 왔는데 기후 변화와 관광 산업, 어부들의 배와 그물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죠. 그날도 조사 작업을 하러 나간 팀원들은 예전부터 낯이 익은 바다 거북 틸리를 만납니다. 틸리는 괴로워하고 있었죠.
6: Yes, coming out the right side of the beach, right side of the corner.
5: 척 봐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6: Okay.
4: 플라스틱 그물을 물고 있는 채 뱉어내지 못하는 것 같았죠.
5: 그런 거북이 보이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물을 완전히 삼키면 소화기관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6: Yeah, it's going straight back through. I can see it going through. Yeah, yeah.
5: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하죠. 입안을 살펴봤더니 바늘도 있었어요. 낚싯줄에 그물이 얽혀 있었고 그 끝에도 낚싯바늘이 보였는데 그건 목구멍 쪽에 꽂혀 있었죠. 그물을 완전히 삼키는 것도 밖으로 빼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7: Where's the hook?
8: It's on the...
7: Okay.
8: It's here. There's one right here.
7: Where?
8: Like sticking upwards.
4: 문제 파악은 끝났습니다.
9: Can we get that light that's in there?
4: 이제 입을 벌리고 낚싯바늘과 그물을 빼내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5: 붉은 바다 거북은 부리가 단단하고 턱 힘이 세거든요. 손가락 정도는 간단하게 잘리죠.
9: Just wash your hands. I need you to wash your hands. So you're going to go up here just like that. Yep.
5: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성과 정확성이 필요하죠. 가는 팬츠로 낚싯바늘을 빼내야 하는데 잘못하면 거북 피부에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9: Okay, you ready?
6: Yeah.
4: 마침내 팀원들은 바다 거북의 목 안에 박혀있던 낚싯바늘을 제거했습니다.
5: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물은 여전히 목구멍에 걸려있었고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도 몰랐으니까요.
9: You can see it right now. You can see it.
8: Yes.
5: 위까지 내려갔는지 한 조각뿐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다른 바늘이 있을 수도 있었죠. 저희는 입 밖으로 나와 있는 그물 끝을 천천히 잡아당겼어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당겨내야 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물 끝에는 큼직한 물고기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좋았죠. 낚싯바늘하고 그물을 무사히 깨끗하게 제거해냈으니까요. 바다 거북 한 마리를 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9: Okay, girl. Okay, there we go.
5: 거북 구조는 자주 했지만 틸리의 경우는 특별했어요. 낚싯바늘하고 그물을 한꺼번에 꺼낸 건 처음이었죠. 바다 거북들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틸리 같은 바다 거북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 건 결국 인간들 때문이잖아요. 고기잡이는 바다 거북한테 큰 피해를 주지만 해결이 힘든 문제죠. 그래도 틸리를 구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긴 덕분에 저희는 동영상을 공개할 수 있었고 저희가 매일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스의 작은 섬에서 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세계가 알게 됐죠. 세계 각국에서 저희 동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4: 익스트림 스포츠는 말 그대로 극한의 스릴을 추구합니다. 등에 매는 개인용 분사 추진기 제트팩으로 날아볼까요? SF 영화에 나오는 장비 같지만 작동은 쉽지 않나 봅니다. 갑자기 제어력을 잃고 빙빙 돌더니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엔 제트스키를 타는 사람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0: 하지만 재미있다고 속도를 자꾸 높이면 원치 않는 종류의 스릴을 맛볼 수밖에 없죠. 동료의 바디캠 덕분에 사고 장면은 생생하게 기록됐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사람도 금세 기운을 차렸죠. 그리고 곧바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네요. 세상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걸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헬멧끈을 더 단단히 조이셔야겠네요. 이제 로키 산맥이 지나는 콜로라도로 가보겠습니다. 등반 전문가 릴런드 니스키는 모험을 즐기죠. 제일 좋아하는 건 맨몸으로 암벽과 빙벽을 타는 겁니다.
1: 저는 혼자 암벽을 오르는 게 좋아요. 고산지대의 암벽이나 빙벽을 혼자서 등반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고요함, 외로움이 좋아서요. 등반의 즐거움에 푹 빠지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0: 2022년 2월, 그 즐거움은 순식간에 공포로 돌변합니다. 릴런드는 리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봉우리를 혼자 오르고 있었죠.
1: 예전부터 가고 싶었어요.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죠. 바람도 거의 없었고 쾌청한 날이었어요. 눈사태 위험도 아주 낮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반하기 최고로 좋은 날이었죠.
0: 혼자 등반할 경우 성공을 증명할 영상도 자기가 찍어야 합니다. 릴런드도 동영상을 촬영하죠.
1: 360도 카메라를 써요. 작은데도 기막히게 움직임을 포착해주죠. 그걸 셀카봉에 고정시킨 다음에 셀카봉을 가방에 꽂고 등반해요. 그럼 정말 기막히게 멋진 장면이 찍히거든요.
0: 동영상은 등반을 마치고 친구들한테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등반 일정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죠.
1: 어디를 등반할 건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죠. 금세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등반을 시작했어요. 정말 즐거웠고요. 잠시 후엔 얼음에 덮인 부분에도 도착했죠. 하나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덮인 벽이었어요. 그런 곳은 꼭 플라스틱을 오르는 것 같죠. 스틱으로 얼음을 찍으며 한 걸음씩 올라가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멋진 빙벽이었죠. 그 순간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해 겨울 최고의 등반이었죠.
0: 하지만 정상을 코앞에 둔 고도 120m 지점에서 재난이 닥칩니다.
1: 그때 난데없이 눈사태가 시작됐어요. 물론 말도 못하게 겁이 났죠. 로프로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를 빙벽에 붙여주던 건 스틱 두 개하고 크램폰뿐이었죠. 온몸이 떨렸고 무서웠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직감했고요.
0: 추락하면 구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릴런드가 그곳에 간 건 아무도 몰랐죠. 살 길은 하나, 죽을 힘을 다해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1: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스틱과 크램폰을 얼음에 단단히 박은 채 떨어지는 눈을 맞았죠. 눈의 무게 때문에 몸은 아래로 밀렸고 스틱 박힌 곳은 헐거워졌어요. 새로 박아도 자꾸 밀려나왔죠. 그러다가 정말 단단하게 스틱을 박아넣는데 성공했고 그 후엔 고개를 숙이고 버텼어요. 밀려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눈이 내려왔죠.
0: 눈사태가 언제 재개될지 몰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눈의 양이 줄자마자 릴런드는 탈출합니다.
1: 옆으로 이동해서 빙벽을 내려갔어요. 6m 정도 내려간 다음 앵커에 로프를 연결했고요. 엄청난 난도감이 밀려왔죠. 그 순간부터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맙소사, 진짜 식겁했네. 이제 어떡하지? 릴런드, 정신줄 놓지 마.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그런 일을 겪으면 시간 개념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평생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었던 것도 같고 한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죠. 나중에 동영상을 보니 2, 3분 동안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0: 극적인 순간이 담긴 암벽 등반 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되자마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회수는 100만 단위로 올라갔죠.
1: 공개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왔어요.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1,990만이더라고요. 엄청나죠? 등반은 계속할 겁니다. 앞으로도 혼자 등반하며 촬영을 할 거고요. 그 경험은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인적 없는 곳에서 혼자 등반할 때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지 더 고민하게 됐죠.
0: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위험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무서운 속도로 이동하는 물이죠. 호주 시드니의 롱리프 해변 바로 옆에는 석호가 있습니다. 호수에 독이 터지자 한 노인은 자신의 차로 돌아가려고 급류를 건너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물살에 휩쓸리고 맙니다. 서퍼들을 촬영하던 드론 카메라는 그 순간을 포착했죠. 서퍼들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급류에서 끌어내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브리즈번에서는 폭풍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 주거용 보트가 계류장에서 풀려났죠. 안에는 70세 노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트는 인근의 여객선 선착장으로 떠내려갔죠. 주인은 마지막 순간 탈출에 성공했고 보트를 주시하고 있었던 소방관들 덕분에 구조됐습니다. 보트는 전복돼 침몰했죠. 호주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해변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망망대해를 떠돌던 두 소년과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2: The police vessel has just arrived on scene.
0: 집치만한 파도에 보트가 전복되자 삼부자는 90분이나 선체에 매달려 버틴 끝에 배에 무전기를 찾아냈고 구조를 요청했죠. 다행히 가벼운 저체온증 외에는 모두 건강했고 금세 회복도 했다고 하네요. 미국 메릴랜드에서도 수상사고가 벌어져 극적인 구조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아니죠. 이건 지역민들로 이루어진 의용수상구조대가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겠네요. 그렇겠죠.
3: 마틴 월시라고 합니다. 서스케아나 호스 컴퍼니 대장이죠. 저희는 봉급이 없어요. 자원봉사죠. 직업들은 따로 있고요. 전 IT를 하며 생활비를 법니다. 수상구조대 일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죠. 구조대 본부는 하버디 그레이스시의 타이딩스파크 계류장에 있어요. 하버디 그레이스시는 소도시입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챙겨주죠. 그날 저희는 구조훈련을 하면서 그걸 촬영하고 있었어요. 구조대 지원자를 늘리고 대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게 목적이었죠. 구조 대상은 카약에 매단 마네킹이었고요. 비슷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0: 하지만 촬영팀이 보트에서 내리기도 전에 마틴의 수상안전 교육 비디오는 실제 상황으로 돌변합니다. 진짜 비상 상황이 벌어졌죠. 이건 훈련 장면이 아닙니다.
3: 차가 추락한 곳으로 갔더니 벌써 가라앉고 있더군요.
0: 고령의 운전자가 탄 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부두에서 추락했고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3: 보트가 제 옆으로 왔고 전 로프를 달라고 했어요. 로프를 받자마자 그걸 조수석 쪽 뒷차축에 묶었고요. 그래야 차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차 안엔 노인 한 분만 계시더군요.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트가 방향을 바꾸며 유리창을 깨고 제가 그분을 구하기로 했죠.
0: 차엔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조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됐죠.
3: 전 그 할아버지를 붙잡았고 그분을 밀면서 구조보트 쪽으로 헤엄친 다음 함께 보트에 태웠어요.
0: 다행히 이날 구조보트에는 잠수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팀도 승선해 있었습니다.
3: 할아버지를 살펴본 응급의료팀은 그분이 물을 먹진 않았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할아버지는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하셨죠. 그분이 구급차로 떠나실 때쯤엔 다들 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낙관했어요.
0: 구조 작업은 끝났지만 의용 구조대의 영웅들한텐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3: 전 남아서 현장을 지휘했어요. 다이빙 팀과 자동차를 끌어올렸죠. 그냥 두면 강이 오염되니까요.
0: 그날 밤 수상 구조대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엔 구조 영상이 게재됐죠. 전 세계가 의용 구조대를 향해 칭찬을 보냈습니다.
3: 재미있네요. 옆에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면서도 그때 몰랐는데 이제 보니 할아버지도 조수석 창을 열려고 애를 쓰셨어요. 전 이분을 구한 게 아니라 구조에 일조를 했죠. 자동차 유리를 깨준 대원, 보트에 타고 있던 응급의료팀 모두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운명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께서 그분을 데려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요. 운이 좋으셨죠.
0: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끔은 행운이 필요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한 운전자가 과속 단속에 걸렸죠. 하지만 불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큰 부상은 아니었죠. 댈러스에서는 소방관의 머리 위로 불타는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몇 초 후 동료들이 그 소방관을 꺼냈죠. 다행히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관도 병원에서 잠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죠. 프랑스의 안시는 알프스 산맥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사는 모드 페링은 패러글라이딩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죠. 짜릿하지만 위험한 사랑입니다.
4: 전 패러글라이딩을 6년 전부터 했습니다. 15살 때였죠. 아크로바틱 패러글라이딩은 좀 늦게 시작했어요. 2년 전에 시작했죠.
0: 아크로바틱 패러글라이딩은 극한의 스릴을 추구합니다. 비행보다 아슬아슬한 공중묘기에 중점을 두죠.
4: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새로운 묘기를 할 때는 촬영도 합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 거죠.
0: 2021년 10월, 모두는 튀르키예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트위스트 인피니티 텀블링이란 걸 시도해보기 위해서였죠. 아주 까다롭고 위험한 기술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4: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완벽하게 기술을 구사하진 못했지만 안전하게 비행을 마쳤죠.
0: 2차 시도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산줄을 당기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했죠.
4: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게 산줄을 당겼어요. 타이밍이 어긋났죠. 그래서 에너지를 잃어버렸고 전 캐노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0: 1800m 상공에서 모두는 거꾸로 뒤집힌 채 패러글라이더 선들에 마구 엉켜 있었습니다. 이럴 땐 비상 낙하산을 펴서 제어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죠.
4: 줄을 당겼는데 껴서 안 되더라고요. 비상 낙하산이 안 펴질 땐 두 번째 비상 낙하산을 쓰죠. 그것도 안 펴지면 진짜 끝이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바닥에 추락했겠죠. 낙하산을 펴지 못했으니까요.
0: 두 번째 비상 낙하산은 펴졌고 모두는 하강을 제어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몇 초 뒤면 수면이었습니다.
4: 땅보다는 물 위에서 연습을 하는 게 안전해요. 왜냐하면 땅보단 수면에 추락하는 게 그래도 충격이 덜하니까요. 전 이제 물이네 하고 생각할 시간밖에 없었어요. 물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글라이더가 젖어요. 입수 직후에는 글라이더가 비행을 이어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은 글라이더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네, 침몰하는 거죠.
0: 다행히 구조보트가 재빨리 다가와서 모드를 건져 올렸습니다. 단단한 땅에 발을 딛자마자 모드는 무시무시했던 추락을 SNS에 게재했죠.
4: 그날 밤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금세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보트에 끌어올려진 뒤에도 다리가 줄에 엉켜 있었네요. 보트 갑판에서 기어다녀요.
0: 2주 후 모드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기술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0: 패러글라이딩을 향한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위험은 알고 있었고 감수하기로 했으니까요. 피할 수 없는 부담이죠.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면 다시 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 묘기는 안시에서 다시 시도해봤는데 대성공이었어요. 육지에서 그 묘기를 해도 무섭지가 않고요.
1: 다음 순간 이 여자는 6살 배기 반려견이 2층 창문에서 떨어지는 걸 봅니다. 주인의 놀라운 반사신경 덕분에 보더콜리는 주인 품에 안겼고 중상을 면했죠. 귀엽지 않은 동물한테도 인간은 종종 친절을 베풉니다. 바하마로 휴가를 온 이 남자는 그물에 걸린 상어를 발견했죠. 그리고 용감하게 혹은 무모하게 구조작업에 나섭니다. 만만한 일은 아니었죠. 상어는 물에 들어가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떠났고 남자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동영상을 포스팅했습니다. 미국 테네시의 한 농부도 위기에 빠진 동물을 보자마자 힘든 구조작업을 자처했죠. 사다리를 놓고 싱크홀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집 송아지가 거기 빠졌기 때문이죠. 농부와 송아지 모두가 한참이나 노력을 한 끝에 그리고 송아지가 다시 싱크홀로 떨어질 뻔한 위기도 넘긴 다음에 송아지는 마침내 물 위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위기에 빠진 가축은 송아지만이 아니죠. 이제 영국의 피크 디스트릭트로 가보겠습니다. 네브와 케이트 바커는 양을 기르죠.
2: 저희 농장은 피크 디스트릭트 가장자리에 해발 400m 고지대에 있습니다. 주변엔 숲이 거의 없고 상당히 외진 지역이죠.
0: 언덕이 굽이치고 황무지, 계곡, 산림지대, 저수지, 호수가 있어요.
2: 저희는 허두익 품종 양을 소규모로 키우죠. 저희 양들은 거의 반려동물이에요.
0: 양들마다 사연이 있죠. 어디서 데려왔는지도 다 기억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 양으로 점짓고 이름을 붙여준 녀석들이라서 저희도 정성 들여 보살폈죠.
1: 2021년 11월, 영국엔 폭풍으로 시속 160km가 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일기예보는 밤사이 피크 디스트릭트에 폭설이 쏟아질 거라고 했죠.
2: 아는 분이 많겠지만 양은 갇혀있는 걸 싫어해요. 폭설이 예고된 밤에 저희는 걱정하며 잠이 들었죠.
1: 날이 밝으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강설량은 일기예보에 나온 것보다도 많았죠. 양떼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0: 유리창으로 마당을 내다봤더니 눈이 쌓여있더군요. 사람 키보다 높이요. 출입구는 모두 닫힌 상태였죠. 양들을 어디로 대피시켜야 할지, 눈을 어디로 치울지 난감하기만 했어요. 물론 양들이 어디로 갔을지가 제일 궁금했죠. 찾을 수는 있을까, 괜찮을까 걱정됐어요.
1: 궁금증을 풀 방법은 단 하나, 추위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보는 것이었죠.
2: 눈보라가 계속 몰아쳤어요. 서 있기도 힘들었죠. 모퉁이를 도는 순간 강풍에 넘어져서 정신을 잃고 날려갈 것 같았고요.
0: 날씨가 무시무시했어요. 몇 겹이나 옷을 껴입었죠. 얼어 죽지 않으려고요. 밖에 얼마나 오래 나가 있을지 예상할 수가 없었죠.
1: 42마리 양 중에서 무려 26마리가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 시간이나 수색을 계속한 부부는 눈밭에 난 작은 구멍을 보게 됐죠.
2: 그 순간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나머지 양들을 찾아낼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곧바로 뛰어가서 구멍 주변을 깊숙이 파기 시작했죠. 한참 눈더미를 파다 보니까 양들 머리가 시야에 들어왔고요. 양들은 나오기 싫어했어요. 안이 더 따뜻하니까요. 하지만 오래 있으면 체온 때문에 눈이 얼음으로 변해서 동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양털이 얼음에 들러붙어서 제 힘으로 나오기도 힘들어지죠.
0: 양들은 저 인간들 뭐 하는 거야? 왜 우리를 도와주지? 싶었을 거예요. 평소에 저희는 주사를 놓는 사람, 약을 먹이고 발굽을 깎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1: 체온을 지켜주는 양털 가죽도 없이 5시간이나 혹한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네브와 케이트는 모든 양을 찾아냈습니다. 조금도 고마워하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양들은 건강했죠.
2: 정말 피곤했어요. 양들 걱정.

0: 걱정을 많이 해서 마음고생도 심했죠. 찾아서 다행이었어요.
1: 양떼 구조작업을 끝내고 몸을 녹인 다음 케이트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죠.
0: 포스팅하자마자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 저희를 영웅으로 부른 분도 많았죠. 양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쓴 게 대단하다고요. 영웅 소리를 듣긴 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은 저희 일상이에요. 가축을 기르면 늘 해야 하는 일이죠. 위험에 빠지면 구해주고 몸이 안 좋으면 약을 먹이고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영웅이기는 한데 그게 저희 일이기도 하죠.
1: 이 양들은 눈에 파묻힌 적이 없습니다. 호주의 건조한 지방에 살기 때문이죠. 주인은 한 차원 높은 이 양머리를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봉쇄령으로 이모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농부가 자신이 아는 최고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네, 영상 통화보다는 확실히 독창적이네요. 멕시코에서 휴가를 즐기던 관광객들 앞에 불쑥 나타난 혹등고래입니다. 초대형 애교쟁이의 요구사항은 쓰담쓰담과 뽀뽀였죠. 텍사스 사람들은 통이 큰 걸로 유명합니다. 2020년 미군 조종사 댄 부그는 여자친구 제나한테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한쪽 무릎을 꿇는 정통적인 방식 대신 댄은 통 큰 청혼을 계획합니다.
3: 댄하고 저는 한 데이트 앱 덕분에 만났어요. 그때가 2017년이었죠.
4: 제나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3: 전 보건학을 전공 중이었고 댄은 조종사 훈련을 받았죠. 시간이 흐르며 댄을 점점 잘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더 좋아졌어요. 다른 남자들하고 달랐죠. 사랑에 빠졌어요.
4: 조종사 훈련을 받는 동안 제나가 공부를 많이 도와줬어요. 파견 근무가 많아서 오래 못 만날 때도 많았지만 제나는 늘 자리를 지켜줬죠.
1: 만난 지 2년이 지나자 댄은 청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4: 청혼을 좀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3: 그날 청혼은 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줬죠. 군인이라서 그런 성격이 강해진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댄은 계획 세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어느 날 그이는 본가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추수를 도우러 가자고요. 댄의 부모님은 사우스 다코타에서 농장을 하시거든요.
4: 추수를 끝낸 다음 저희는 들판에 깃발을 꽂았죠. 줄자로 재면서 글자를 썼어요. 아버지는 트랙터로 글자 부분을 갈아 엎으셨고요. 한 글자에 한 시간은 걸렸죠. 글자를 쓰고 있는데 제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곧 도착하는데 어디 있냐고 묻더군요.
3: 댄의 누나하고 여동생은 여자들끼리 뭉쳐서 놀자고 했죠. 댄이 메시지를 완성하도록 시간을 벌어줬던 거였어요.
1: 댄이 제나한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공중에서도 보일 만큼 커야 했죠.
4: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이 제나의 이름을 마무리하시는 동안 전 이륙 준비를 했죠. 글자가 잘 적혀서 기분이 좋았어요.
3: 댄이 모는 비행기는 처음 탔어요.
4: 전 식사부터 하러 가자고 했죠. 여동생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자고요. 그래서 로라도 탔죠.
3: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댄이 하는 말들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고요.
4: 전 관제 탑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3: 관제탑에서 응답이 없는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꽤 강하게 부니까 뭔가 이상이 있나 보다 생각했죠.
4: 그날 제가 조종한 비행기는 체크리스트가 172개 항목인데 전 그걸 PDF 파일로 내려받아서 단어 몇 개를 수정했죠.
3: 조종사 공부를 자주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 번 한 일이었어요. 전 체크리스트를 읽기 시작했죠.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반지 작동 과정에 돌입하라도 읽었죠. 시작하라.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4: 공포의 비명이 터져나오는 건 피해야 했죠.
3: 대는 불시착을

0: 말문이 막혀버렸고요.
1: 중요한 날, 중요한 순간이었죠.
0: 엄마도 정말로 좋아하실 텐데 여기 계시면 정말 좋겠다 싶었어요.
1: 그런 순간에는 가족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제나의 가족도 초대했어요.
0: 축하해 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제 강아지까지 와 있었어요. 정말 세심했죠. 정말 특별했고요.
2: 군인인 대는 그 직후 해외로 나가야 했습니다. 같이 있을 수는 없었지만 특별한 청혼은 댄의 마음에도 남아있었죠.
1: 아프리카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시간이 생겨서 청혼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수십만 명이 봐줬어요.
0: 다른 소셜미디어로도 저희 영상이 퍼져나갔죠. 댓글도 정말 많았어요. 비행기에 태워서 공중으로 올라갔으니 제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댓글도 많았는데 전 거절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댄도 제가 승낙할 걸 알고 있었고요.
1: 거절을 했다면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모든 걸 건 청혼이었어요.
2: 낙하산으로 탈출했으면 거절이구나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둘은 곧 결혼사진을 포스팅했죠.
0: 저흰 2021년 8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 고향인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했는데 멋진 결혼식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제일 놀라운 건 댄이 그렇게 공들여서 세심하게 청혼을 준비했다는 점이에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줬다는 게 감동이었죠.

0: 식남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9: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10: 와, 우와, 우와.
9: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11: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10: 아이, 아야!
9: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 와.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9: 감동적이라고 좀. 미치겠네. 와, 장관이다, 진짜. 여기는 진짜 와바이른다.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5kg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아저씨.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0: 레디 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열차의 승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민원 처리는 기본.
4: Have a nice trip here. Okay.
3: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영무원.
5: 저희 또 뛰어야 돼서.
6: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3: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6: 관리방인, 승하차항인.
3: 운행이 시작되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7: 차들어옵니다.
3: 안전을 위한 열차의 점검과 정비는 필수.
7: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분리한 작업입니다.
3: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무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정비 작업에 집중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기. 편리성과 내구성뿐 아니라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 것이 관건.
8: 대학 비율은 자식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3: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아침부터 종일 이어지는 반복 작업. 선체로 집중해 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이 뻐근해지기 일쑤인데요.
9: 어깨도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3: 누군가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이 여름 뜨겁게 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달리는 도시철도 노선이 47개. 그중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있는데요.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만 약 1천만 명. 이 노선을 이용하는 외국인 수도 늘고 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철도 이용혁 대리라고 합니다. 서울역 근무하면서 승객들 안내하고 안전관리 등을 담당을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저희 영무실이고요. 부역장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역장님은 늘 언제나 잔소리는 많으시지만 잔정도 많으신 저희 부역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11: 부역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의 부역장 정진입니다.
1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저희 역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늘 언제나 서울역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0: 드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늘 언제나 저에게 좋은 말 주시는 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역장 소병일입니다.
0: 잘생겼다. 역장님하고 구역제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사회생활 하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열심히 먹고 살려면 열심히 지금처럼 사회생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화이팅 해주시오. 화이팅!
2: 역사 내 역무원의 주요 업무는 시설 관리와 이용객 응대, 빠른 대처를 위해 CCTV 화면에 집중합니다.
0: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동하는 부분을 사각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역무실에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역사 내에 설치된 CCTV 개수만 무려 135개나 되는데요. 화면이 변할 때마다 시선을 옮기기 바쁩니다.
3: 역무원의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역산에 이제 감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CCTV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더라도 눈은 CCTV를 갖다가 보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기기들도 또 돌아보고 있죠.
2: CCTV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승차권 판매기와 개찰구까지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는데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3: 274번 승차권 걸림 발생했거든요. 가서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2: 상황 발생 즉시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역무원.
4: 뭐가 잘못된 거예요?
5: 아, 지금 기계에 승차권이 좀 걸린 것 같아요.
2: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대처가 필수. 서둘러 문제가 생긴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4: 아, 왜 계단으로 가요?
5: 에스컬레이터는 뛰면 안 되니까 또 저희 또 뛰어야 돼서.
2: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5: 항공분들은 일회용교통카드를 못 본 경우도 있으실 정도로 일회용교통카드 별 이용 안 하시는데 공항철도만 조금 특수한 경우여서 외국인분들이 많아가지고 일회용교통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세요.
2: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더욱 서두르는 건데요. 5분열을 달려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4: 4개 캐비넷 같은 게 또 발권기예요?
5: 네, 앞에서 보시면은 모니터 4개인데 뒤에서 보면은 캐비넷 4개로 보여요.
2: 아하, 발권기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문제가 생긴 곳을 점검하고 걸린 카드까지 제거. 간단한 수리 정도는 역무원이 진행합니다.
6: 네,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2: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까지 한 후에 역무실로 돌아가는데요. 가는 길에 뭔가를 발견한 역무원.
7: So, may I help you, sir? Is it work?
8: It keeps saying
7: okay, let me check. Okay. So, can I insert this one?
8: Yes.
7: Okay. So, where are you going now?
8: We're going to the airport.
7: Airport, okay. The second place.
2: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일회용 승차권의 수요가 많은 서울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5: 신용카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기서는 안 되셔가지고 그런 경우 종종 이제 외국 카드 같은 경우는 있어요. 혹시 이 두 분 건데 이걸로 저기 결제가 안 돼서 여기서 두 장 한번 주면 될까요? 네.
2: 잠깐 수리하러 나왔다가 승객을 돕느라 발목을 잡혔네요.
9: So I just want
7: to buy tickets for tomorrow. You can buy tickets tomorrow for service center over just here. Only for today. Okay. 자,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Just second place here. Okay, second place. Let me go there.
2: 주저없이 매표소로 입장. 이번에는 발권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7: Alright, ticket for tomorrow, right? Two tickets, 23, right? 23rd. Seoul station to terminal 2 or...
9: I think I'm terminal 1.
7: Terminal 1, okay.
9: Yeah, just...
2: 발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기계 수리부터 승객 응대의 발권까지. 야,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네요.
10: 아니, 발권 업무까지요?
5: 네, 여기서는 대부분 다 해야 돼서 일단은 뭐 여기저기 다 투입돼서 일단 해야 될 정도로. 잠시만요, 가겠습니다.
2: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리를 지킵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돌아왔네요.
5: 어디 갔다 오셨나요?
11: 지금 열차, 네. 열차 승객들 잡아주는 역 하고 왔어요. 아,
5: 저희가 출발 이제 5분 전쯤에는 승객분들이 굉장히 급하게 오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5분쯤 되면 이제 좀 열차 출발할 것 같아서 그때에만 이제 저희가 전진해서 전진 서비스를 해서 승객분들한테 이제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2: 드디어 역무실로 돌아가나 했는데 이번에는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0: 유실물함이 저희가 승강장에도 하나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 청소 여사님분들과 기관사님들이 열차 안을 순회 한번 더 돌아주시는데, 근데 고액분절이 떨어뜨린 유실물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유실물 보관함에 넣어주시거든요.
1: 이곳을 관리하고 유실물을 챙기는 것 역시 영무원의 업무 중 하나. 지금 보이는 것이 모두 당일에 들어온 유실물입니다.
0: 여행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공항철도에는 특이한 유실물 좀 많이 나와요.
1: 모자나 우산은 기본이고 면세품, 특산물, 캐리어까지 다양하다는데요.
2: 유실물 종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0: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우산이 유실물 하면서 자라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산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1: 잠깐 나갔다 온다는 게 한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유실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유실물들은 전산망에 등록부터 하는데요. 이후 꼬리표를 만들어서 유실물에 부착,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종점이 서울역이라 물건을 두고 내리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4: A phone.
5: Oh, so when did you lost?
4: We lost it on the express train about an hour ago.
5: In an hour, just arrived here, right?
4: Yeah.
5: Do you have ticket? Did you...
1: 유실물 꼬리표에는 습득한 열차 번호를 기록하기 때문에 열차 티켓이 있으면 찾기가 수월합니다. 다행히 방금 수거해온 휴대전화가 있네요.
6: 휴대폰 티켓이고 저희가 발견된 내용인데
1: 열차 번호가 동일한 걸 보니 외국인 승객이 잃어버렸다는 휴대전화가 맞는가 봅니다.
4: Have a nice trip here. Okay. Oh, it's my pleasure. Thank you so much. Really good.
7: Relieved.
4: Thank you so much.
1: 괜히 제가 다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8: 이제 한국 오셨는데 처음 뭐 첫날부터 또 이렇게 망치게 되면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럴 땐 너무 좋아하시면 저도 그만큼 또 기쁘기도 합니다.
1: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물건을 찾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데요. 때문에 외국어는 영무원들에게 필수 무기입니다.
5: 아, 从仁川过刚刚刚到的是吧？什么颜色？什么颜色？黑色。黑色的背包是吧？哦，背包。啊，等一下，等一下。
2: 중국어도 하세요?
5: 여기는 간단하게는 다 할 수 있어서 외국인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1: 그야말로 영무원은 현장의 해결사나 다름이 없네요. 보통 유실물들은 최소 일주일 정도 역에서 보관됩니다.
9: 안녕하세요, 과장님.
1: 일주일이라는 보관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10: 무선 이어폰
2: 같은 거. 비싼 거 아니에요?
10: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좀 많이 잃어버리세요.
2: 아, 알맹이는?
9: 네, 알맹이는 네. 이제 귀에 꽂고 계시니까 이거는 많이 잃어버리시는데.
1: 이거... 습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분실물을 꼼꼼하게 챙겨서 승강장으로 내려옵니다.
8: 아니, 그냥 전철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5: 네, 저희는 따로 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철밖에 없어서 전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관 작업 역시 영무원의 목. 유실물을 모아두는 센터까지 직접 물건을 옮기는데요. 서울역에서 유실물 센터가 있는 거암역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에 공항철도 노선의 모든 유실물이 모입니다.
11: 각 역은 일주일, 그리고 유실물 센터에서는 한 달 보관하고 저희가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1: 센터에서는 이관받는 물품 중에서도 현금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금액이 꽤 됩니다.
12: 외국인들이 그냥 주머니에 넣으시나 봐요. 그래서 티켓 그리고... 빼시면서 흘리거나 아... 뭐 그런 경우도 조금 있어요.
11: 그리고 이렇게 이거 성함인 것 같은데 외국분들은 돈을 현금을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2: 지갑 같은 거 찾으러 오셨다가 금액이 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11: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CCTV도 저희가 유심을 받을 때도 다 촬영되는 곳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2: 여기 CCTV 어딨어요?
11: 여기 CCTV 여기 있습니다. 딱 지금 여기가
1: 유실물을 인계하는 모든 과정은 CCTV로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확인을 거칩니다.
11: 80만원입니다. 5개에 80만원.
1: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은 금고에 따로 보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역에서 가져온 목록과 유실물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해야 인계 작업도 끝이 납니다.
11: 18번에
2: 서울역에서 유승물 맡기러 오면 별로 안 좋겠어요. 일이 많아서.
11: 맞긴 맞습니다. 서울 죄송합니다.
2: 아니 본인 죄송한 걸 알잖아요.
11: 아 그렇긴 한데 약간은 뭔가 모르게 제가 조금 죄송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일단 그렇게 말했습니다.
1: 유실물 인계를 끝으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던 영무원의 고단한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12: 뭐 당연히 뭐 저희가 해야 되긴 한데 저희 수고를 알아준다는 게 되게 보람차더라고요. 수고한다, 더운데, 뭐 좀 쉬었다 해라, 뭐, 덕분에 그래, 편하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 가장 보람도 느끼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항철도 기관사 김태경 기관사입니다. 오늘 저는 야간 근무인데요. 그래서 지금 7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출근 중이고요. 자, 여기는 우리 기관사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이고요. 참 카페처럼 좋게 생겼죠.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이제 열차를 타러 가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3: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관사 최윤석입니다. 오늘 저녁 근무 출근했습니다. 출근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잠시 후에 열차 운행 시작합니다.
7: 저도 이제 8시 17분 차라서 지금부터 저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열차 출발 최소 1시간 전에는 출근해서 대기하는 기관사들.
2: 기관사들은 다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요?
7: 기관사들, 그렇죠. 이거는 가방, 여기에 이제 필수품, 네, 기관사 필수품들을 다 넣고 다니죠.
2: 필수품 뭐가 있는데요?
7: 필수품은 일단은 고장조치 교범이라든지 손전등, 휴대용 시각표, 순무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14: 그리고 이거가 좀 중요한데 이 봉투가 이게.
1: 이건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7: 급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 쓰라고 이걸 지급해 주십니다.
2: 아니 이거 사용해 보신 적은 있어요?
7: 저는 있죠. 최다 사용자로 하시는데. 좀 장이 예민해서.
2: 선생님들, 나는 배변 봉투를 사용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7: 신입이가 아직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여기는 신입들.
2: 아, 다 신입이에요?
7: 여기 3일 됐습니다. 여기 3일 됐고. 여기 10년 된 사람 사용해본 적이 있다.
12: 다녀봤습니다.
7: 있다, 없다. 없다.
1: 열차를 운행하는 중에는 화장실 가는 것이 불가능해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태경 기관사는 8시 17분 거맘역을 출발하는 차량을 운행하는데요.
7: 거맘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까지 가고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다시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오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2: 2시간 반 정도요?
7: 네, 2시간 반 정도.
2: 그럼 저도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요?
7: 화장실 갔다 무조건 갔다 오셔야죠. 네.
2: 금방 갔다 올게요. 저 부르고 갈게요.
1: 아이고, 우리 PD가 꽤나 급했던 모양이네요. 드디어 운행할 차량이 들어오고 전임 근무자와 교대합니다. 열차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대 후 곧바로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7: 열차 출근됐습니다. 열차 출근됐습니다.
1: 도심의 빛을 뒤로 한 채 열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뒤에 계신 저분은 누굴까요?
15: 오늘 촬영 때문에 그때 열차 안전을 좀 더 함께 승차하고 있어요.
7: 야간에 이렇게 운전하는 게 주간에 운전하는 것보다 집중도에서 두세 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2: 야간 운행하면서 졸릴 때는 없어요?
7: 아, 있습니다. 네. 없을 수가 없죠. 졸음 참기도 기관사의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든 참아야 되니까.
1: 거맘역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는 열차로 30분이 걸리는 구간인데요.
7: 이번 정차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인천공항 2터미널역입니다.
1: 종착역에 도착하면 다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7: 운행을 마치면 마스크키를 제거해서 운행을 종료합니다.
1: 열차의 양끝에는 각각 운전실이 있는데요. 운행 방향이 바뀌면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운전실을 바꾸는 겁니다.
7: 교환하자마자 바로 나가야 돼가지고

0: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하면서 열차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맞춰야 됩니다.
1: 아, finish?
2: Finish.
1: 아.
2: Where are you going?
1: Panama.
2: T2? Terminal 2?
1: No, going home.
2: Seoul? Okay. Stay.
1: 네, okay.
2: 홍대?
1: 홍대.
2: Okay, okay. Stay.
3: 방향을 잘못하셨나?
0: 네,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내렸다 다시 타느니 그래서 대기했다고 홍대에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 서울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빠르게 운전실을 바꾸고 운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실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기관사. 청소 작업자가 발견한 우산까지 들고 어딜 가는 걸까요?
3: 이거 무슨 통이에요?
0: 아, 이거 유실물함이네.
4: 유실물은 발견된 역에 보관함에 두는 것이 원칙이라 가져다 두러 간 겁니다.
3: 뭐 엄청 바빠 보이는데.
0: 아, 예. 원래 저렇게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4: 종점인 인천공항 2터미널 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운행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는데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0: 관리 확인, 승하차 확인.
4: 열차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 확인 사항을 복창하며 철저하게 운행합니다.
5: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4: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기관사들의 노고가 있기에 오늘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합니다. 역과 역 사이의 이동 거리가 긴 구간이 많은 공항철도. 이때 기관사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5: 매니아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오늘을 잘 견디며 걸어온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한강에를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의 창밖의 야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창밖의 불빛이 더 빛을 발하듯 오늘의 이 고단함은 여러분을 더 눈부시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번잡한 마음 비우고 온전히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승객들을 위한 방송은 필수가 아니지만 김태경 기관사는 이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3: 이런 건 뭐 책에서 본 거예요? 아니면 직접 쓰신 거예요?
0: 저 솔직히 얘기해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AI에서도 AI로 좀 도움을 많이 받죠.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은 힘을 받죠. 내 스스로도 그래 뭐 할 수 있지 나도 뭐.
4: 밤 11시, 2시간 40분에 걸친 야간 운행을 안전하게 끝냈습니다. 기관사는 마지막 승객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열차에서 내리는데요.
6: 운행 끝나고 이렇게 네. 정리할 때 무슨 생각 때문에?
0: 아, 오늘도 무사히 승객분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릴 수 있어서 기쁘구나라는 생각도 그리고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잘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들죠.
4: 주간 야간으로 불규칙하게 바뀌는 근무 일정. 생활 리듬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이 기관사들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3: 그럼 집으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7: 아, 집으로 퇴근하는 건 아니고요.
8: 잠깐 쉬고 첫차 운행 아침에도 해야 됩니다. 이게 야간 근무 패턴입니다. 네.
4: 내일 새벽 운행을 위해서 쉬어야 할 시간인데요.
0: 저희 숙소입니다. 저는 또 빨리 자고 또 빨리 일어나서 첫 차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밖에 못 자서 빨리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4: 하루 이용객 약 29만 7천여 명. 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37대 열차가 매일 400회 이상을 운행하는데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모든 열차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종도에 위치한 차량 기지입니다. 매일 하는 경정비는 기본, 운행거리에 맞춰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고 정비해 새 열차로 탈바꿈시키는 곳인데요.
9: 안녕하십니까.

0: 그러니까 공항철도 주공장 중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여기 중정비는 주행거리 60만 킬로를 기준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완전 분해 정비 후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분해 후 재조립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 다 들어옵니다.
2: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6개월 정도 운행한 열차인데요. 약 60만 킬로미터 운행 후 중정비를 받으러 온 겁니다.
3: 여기 표시기하고요. 스피커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확인하는 중.
2: 열차가 입고되자마자 내부 검사를 시작으로 작업이 개시되는데요.
1: 화재 감지기 시험하겠습니다.
2: 화재를 감시하는 센서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 화재 감지 센서에 직접 연기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1: 강제로 저희가 이제 비상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2: 운전석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정상 작동된다는 뜻. 이렇게 차량 칸마다 있는 화재 감지 센서를 모두 점검하는데요.
1: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215편성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하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 기동을 정지하고요. 뭐 차량을 시동을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곧바로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2만 5천 볼트의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접지선까지 걸어주면 비로소 완전히 전기가 차단되는데요. 단전 상태 확인 후 50여 명의 작업자들이 투입됩니다. 정밀한 정비를 하려면 열차 분해가 우선, 앞칸과 뒷칸,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모든 부품을 제거하는데요.
1: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점퍼 연결기라고 해서 이제 호차가 연결되어 있는 점퍼 연결선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4: 제동이면 제동, 각자의 지워진 파트별로의
2: 신속한 작업을 위해 50여 명의 정비사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형 너트라고 합니다.
1: 오케이!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주 연결고리를 분리한 작업입니다. 오케이!
2: 이 너트를 빼내야 차량의 상부와 하부가 완전히 분리되는데요. 열차 아래 낮고 비좁은 공간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힘을 써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도 고된데요.
1: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너트하고 볼트입니다. 이게 너트입니다.
2: 손바닥만한 이 너트가 열차의 상부와 하부를 고정하는 주요 부품. 그만큼 단단히 고정돼 있어 전용 도구를 사용해서 빼냅니다. 대형 너트는 차량 한 칸에 앞뒤로 두 개씩 있는데요. 여섯 칸짜리 열차라 총 12개를 분리해야 합니다.
5: 호수랑 이펙이랑 해서 다 크다 보니까 하나당 하는데 작업 수모가 많이 소모됩니다.
6: 그럼 거의 이거 작업 끝나면 이 전체 작업 끝난다고 보면 돼요?
5: 네, 그렇습니다.
2: 50여 명의 작업자를 투입해 차량의 부품을 분해하는 데만 두어 시간. 대형 너트를 분리하는 것을 끝으로 외부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7: 선생님, 허리 안 아프세요?
8: 아, 예, 견딜만 하면 됩니다. 또 뻐근하긴 한데, 예, 또 나와서 스트레칭도 하고 해요. 예.
0: 하차 주성 작업은 끝났고요. 상하차 분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2: 분리 작업장까지 열차를 옮기기 위해 견인차 투입. 시동이 꺼진 열차를 밀어서 이동시킵니다. 그 후 한 칸씩 분리하는데요. 차체 상부의 무게만 무려 23톤. 이 무게를 기중기를 이용해 들어 올리려면 정확한 위치에 걸쇠를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만약에 중심이 안 맞춰져 있을 때, 사람들 옆에 있을 때, 들었을 때 옆으로 쏠리거나 중심 안 맞으면 차가 전도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맞추고 지금 태클을 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2: 신중하게 걸쇠의 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자. 50여 명의 정비사들의 안전이 달린 과정이라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9: 딱 맞았나요?
8: 네, 맞았습니다.

0: 고각 소리에 맞춰 23톤의 차체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승객이 탑승하는 차량의 상부와 바퀴가 달린 하부가 차례로 분리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천천히 진행하기에 이 과정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바퀴가 달린 하부는 초고압수를 이용 2년 6개월 동안 묵은 먼지와 녹을 말끔하게 벗겨내는데요. 이후 바퀴와 틀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바퀴 하나의 무게만 무려 300kg이나 되는데요.
1: 네, 이쪽은 레일에 닿는 부분이고 이쪽은 레일 밑에 이탈되지 않게 하는 플랜지 부위인데 플랜지가 너무 얇으면 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자동차가 운행할 때 좌우로 진동이 발생하고 최대한의 이탈까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부품인 바퀴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비파괴 검사로 내부의 크랙까지 확인한 다음 매끈하게 다듬으면 새 바퀴처럼 탈바꿈 되는데요. 이야, 새 바퀴가 됐습니다. 바퀴의 회전과 관계된 베어링 역시 바퀴만큼 중요한 부품.
1: 베어링이 안에가 내부가 좋지 않아서 고착이 생긴다던가 회전할 때 하면 열이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해서 차축에까지 열이 전달돼서 차축이 부러질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0: 6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느라 먼지와 윤활유 범벅이 된 베어링 세척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작업자가 현미경을 이용해 베어링 하나하나의 표면을 관찰, 균열이나 상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1: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축상 베어링만큼은 이렇게 정확하게 현미경까지 도입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열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정비사들. 한 달 뒤 새롭게 변신할 열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1: 수십만의 고객이 이용하는 전동차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이다, 우리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0: 온갖 상품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지하상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무장한 주방용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3: 주로 어떤 제품 사세요?
4: 실리콘 물자.
5: 이거 지금 두 개 사셨어?
4: 얼려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 다른 거는 뽕 튀어나오잖아. 얼려서. 나도 여기 밑이 망가지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6: 우리 아저씨 국구로 살라고. 딴 것은 막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소리가 안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4: 양배추 쌈 같은 거.
5: 양배추 같은 게 큰 게 나아요. 이게 왜냐면 요거는 그거 양배추 같은 거 그냥 씻고 넣기만 하면 되잖아.
4: 네, 응? 찜 하려면 가스레인지 올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물 조금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0: 실리콘 용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여름 더위에도 불 앞에 서야 하는 주부들에게는 편리한 용기인데요. 옥수수도 6분에서 10분 정도면 뚝딱 삶아집니다.
7: 감자, 고구마, 단호박 등등 그런 거 씻고 넣고 물도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6, 7분만 주면 맛있게 쪄져 나오고 냉동만두 같은 데 밑에 물 까시면 되고.
0: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달걀 찜부터 라면까지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조리 용기뿐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 필수인 얼음 틀과 주방 기구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7: 옛날에 원래 실리콘 공장에 가면 그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패킹 있잖아요, 바킹. 그것만 만들다가 이 국산화가 됨으로써 그 하는 재료 하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15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돼가지고 실리콘 공장 하는 분들은 다 이 주방용품을 다 만들어내고 있죠.
0: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만드는 곳을 찾아 인천광역시로 왔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실리콘 제품을 생산해놓은 이종용입니다. 여기

0: 여기가 저희 공장인데 앞에 보이는 게 성형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서 원자재 배합하는 곳입니다. 고반장.
1: 네.
0: 잘하고 있어?
1: 네, 잘하고 있어요.
0: 뭐 문제 되는 거 있나?
1: 없어요.
0: 없어?
1: 네.
0: 여기가요,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곳입니다. 한반장, 오늘은 분량 많이 나왔나?
2: 세 개만 있어요.
0: 아, 세 개?
2: 네.
0: 저희 직원들은 18명 정도 되고요. 이곳에서 실코로나 된 주방용품들을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3: 아침 8시, 이곳의 출근 시간은 좀 이릅니다.
4: 안녕하세요.
0: 8시 반서부터 출근했는데 조금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준비도 해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계 작동 좀 해봐. 불켜고.
3: 직원들 대부분은 경력 1년 내외 외국인인데요.
0: 치료를 한 번 더 다 치우고 작업 준비를 빨리 해야지. 빨리 여기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여기 먼지 봐라, 먼지.
3: 아침부터 사장님의 잔소리가 계속됩니다.
5: 사장님, 잔소리 시작해. 그러면 이 시작해서요.
3: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 시작. 주방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을 틀에 넣고 120도의 고온에서 프레스로 눌러 모양을 만드는데요.
5: 15인장으로 보내요.
0: 네.
3: 프레스의 움직임에 맞춰 모양을 갖춘 주방용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릇과 주걱 등 70여 가지의 주방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저도 이제 직군서부터 작업 시작해야 됩니다.
3: 잔소리를 쏟아내던 사장님도 작업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6: 이건 뭐예요?
0: 이게 원재료입니다. 실리콘.
3: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는 실리콘은 내열 내구성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6: 청소국처럼 생겼네요. 양념장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친환경 소재인가 봐요.
3: 실리콘 원재료에 안료를 배합해 제품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민트색을 만들 예정입니다.
0: 이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컬러가 들리면 100% 분량이다.
3: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서는 0.1g 단위까지 안료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요. 오랜 경험이 필요한 작업 때문에 색 배합은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6: 민트색 만드는데 주황색도 들어가요?
0: 네. 여기다가 블랙도 들어가요.
3: 노랑, 주황, 거기에 검정색까지 이걸 배합하면 정말 민트색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본격적으로 민트색 실리콘 제작에 돌입하는 작업자. 먼저 색을 입히지 않은 원재료인 실리콘을 롤러에 넣고 얇게 펴줍니다. 이후 공식대로 정확히 측정한 안료들을 떼어 실리콘에 붙이는데요. 이때 조금씩 떼어 군데군데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6: 아니, 이렇게 하면 색이 섞여요?
0: 네. 알려 맞춰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라고 골돌 말아가지고 삼각적게 하고 손가락하면서 지금 미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3: 실리콘을 삼각형으로 접었다 돌돌 말기를 반복하며 20여 분. 거짓말처럼 민트색이 나왔네요. 이야, 참 신기합니다.
0: 그래서 대학 비율은 그 누구도 자식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3: 실리콘 원료 30kg 중에서 10kg은 색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남은 20kg에는 백금 촉매제를 넣습니다. 촉매제는 말랑말랑한 실리콘 원료가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경화제인데요. 이 또한 골고루 잘 섞이도록 조금씩 떼어서 붙여줍니다.
0: 맞아, 알려놔.
3: 여기에 만들어둔 민트색 실리콘을 합체 두 개를 잘 섞는데요. 배합된 민트색 실리콘은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폭과 두께를 맞춰 소분합니다.
0: 네, 이쪽 두께하고 이쪽 두께하고 똑같아야지 돼요.
6: 아, 양쪽이요?
0: 네, 양쪽이.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고 그렇게 되면 저쪽에

0: 그래서 원자재료를 수적이 한쪽은 많이 퍼지고 한쪽은 덜 퍼지고 했게 되면은 제품에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한 장씩 자른 실리콘은 깨끗한 비닐을 덮어서 포장해주면 작업 완료입니다.
2: 이거 비닐 안 덮으면 먼지 붙여요. 먼지.
1: 색상 배합부터 소분까지 모든 과정은 네팔 출신의 작업자와 함께하는데요. 두 사람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
0: 3년 됐습니다, 여기서. 아. 이 원자재의 중요성을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제일 고참을 선임을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전투를 해주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법원장 지금 몇 살이에요?
2: 27살이요.
3: 27살. 아이고, 27살이면 아들뻘이네요.
0: 우리 막내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2: 사장님이 우리 아빠 같아요.
3: 어, 아버지 같아요?
2: 아버지 같아요.
3: 어떤 아버지요?
2: 아, 이렇게 이어 많이 시키고 돈 주는 아버지요.
0: 법원장, 이제 마무리 할 수 있어?
2: 사장님 다음 받아요.
0: 고마워. 네. 또 칼라 확인해야지 된다. 칼라가 맞는지 안 맞는지.
1: 실리콘에 색을 입히는 작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종일 해야 하는 일이라 혼자서는 무리. 돌아가면서 일할 작업자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오래 일을 한 직원에게 이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 보통 한국 사람보다 더 예쁘게 쓰는 것 같은데 글씨를?
2: 아니요. 한국 올 때 네팔에서는 한국말 배우고 시험 받아서 시험 합격하면만 한국에 올 수 있어요.
1: 열심히 한글을 공부해 한국에 온 지 3년. 실리콘 공장에서 기술을 익히는 중입니다. 준비된 실리콘은 곧바로 생산 쪽 작업자들에게 보내는데요. 금형틀에 넣기 전 다시 소분을 진행합니다. 0.1g 단위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4: 그러면 아마존이요.

0: 지금 또 잔 놓고 해야 돼.
1: 분량 나오면 또 사장님 잔소리 하세요?
0: 네, 잔소리.
2: 실리콘 양이 부족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넘치면 재료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소분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3: 한나가 내 차를인데 저렇게 먼지가 있고 그러면 안 돼. 요 머리 나오면 안 돼. 머리 풀풀 집었어 모자. 어? 머리 안 나오게. 그래.
2: 색 배합을 직원에게 맡기고 다시 순찰을 시작한 사장님. 여기저기 참견하며 잔소리하는데요.
3: 이거 봐봐. 기포가 생겼잖아. 이거 붕 떠있으면 안 된다고.
2: 불량은 재사용 불가, 완전 폐기가 원칙입니다. 재료 손실을 막기 위해 더 꼼꼼하게 살피는 건데요.
3: 작업자들은 계속 똑같은 작업했다라고 계속 작업하게 되면 불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꾸 순회해가지고 작업자들 작업하는 거를 자꾸 잔소리를 다 하고 얘기도 했어요. 이거지.
2: 반복 작업이라 잠깐만 정신을 놓아도 불량이 생기기 쉽상. 불량률을 줄이려면 잔소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1: 사장님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0: 사장님 좋아해요.
1: 좋아요?
0: 문제 없으면 사장님만 없어요.
2: 아침 일찍 시작한 작업은 점심때가 돼서야 잠시 멈추는데요. 오늘 점심 메뉴는 중국 요리입니다.
4: 맛있겠어요. 식당 먹는 것보다 이거 더 맛있어요.
5: 나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6: 일할 때가 제일 좋아야지.
7: 일할 때 좋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좋아요.
2: 국적은 제각각이지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메뉴. 그래서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요.
8: 우리 친구들이 그 중국 음식들을 좋아했는데 제가 잔소리 해놓은 거 맞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야죠.
2: 잠깐의 휴식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작된 작업.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 주문량을 맞추려면 쉴 짬이 없습니다.
3: 저희가 하루 작업하는 게 30초

0: 만들어진 주방용품들은 검수팀으로 이동, 불량 검사와 제품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1: 여자들은 다 사상하고 검사해요. 남자들은 생산하고.
2: 다른 작업자들은 어디 있어요?
1: 거기 한 명은 길게 나온 거 나오고 하고 여기 안에도 검사하고 각자 자리에 있어요.
0: 프레스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제거는 필수. 동시에 불량 검사도 합니다. 만드는 제품이 대부분이 주방용품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1: 이거 같은 경우 미성형 불량이에요. 이거는 이물질 불량이에요. 이거는 기포 불량이에요.
0: 불량으로 확인된 제품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전량 폐기합니다.
1: 이 불량 때문에 사장님 잔소리 많이 하세요. 잔소리 하면 작업자 더 조심해요.
2: 아, 그럼 불량이 좀 덜 나오겠네요.
1: 네, 맞아요.
0: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집중해야 하는 작업. 종일 서서 일을 하니 다리와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는데요. 세 아이의 아빠인 미얀마 출신의 작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요?
3: 300만 원 나와요.
2: 300만 원요?
3: 네, 맞아요.
2: 그럼 그거 다 미얀마로 붙여주는 거예요?
3: 아, 네, 다 미얀마 나라에서 보내요.
2: 미얀마의 회사원 월급이 얼마나 돼요?
3: 30만 원, 그거 정도 만 써요.
2: 30만 원 정도?
3: 네네네.
2: 그럼 엄청 많이 보내주는 거네요?
3: 네.
0: 검수까지 완전히 끝난 제품들은 상자에 포장, 오후 5시 전까지 주문처들로 배송을 하는데요. 이 일은 사장님이 도맡아 합니다.
2: 직원들 안 쓰고 왜 사장님 직접 하세요?
4: 아, 제가 해야지 빠르죠. 직원들은 기계 잡고 일하기도 바쁩니다.
0: 실리콘 배아파리아, 직원들 관리에 배송 작업까지. 사장님이 직원들보다 더 바쁘네요.
2: 트럭에 이 정도 실을 정도면 가격으로는 얼마어치예요?
4: 얼마 안 돼요. 구비 못해요.
2: 그 얼마 안 되는 게 얼마어치?
4: 네. 1500만 원?
2: 에?
4: 1500만 원.
2: 이 지금 실은 게 1500만 원어치?
4: 네.
2: 우와.
0: 마지막 물량까지 발송하면 오늘 작업도 마무리.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5: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어.
0: 누군가의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6: 이런 업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보니까 계속 뭐 배워가면서 또 시장조사해가면서 샘플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또 그 제품이 나왔을 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끼시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0: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3분기까지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기행이 방송됩니다.

0: 그건 정말 특별한 부분이네.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깨끗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 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전 뿔이라고 생각해요. 뿔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5: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6: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7: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8: 제가 아파서 대신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9: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0: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9: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0: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2: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9: 와우, 와우,
8: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10: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8: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11: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8: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와, 장관이다, 진짜.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12: 지난 세월, 이 아름다운 도시를 탐내는 침략자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이젠 평화의 상징이 되었죠.
13: 진도브레.
14: 캐시.
13: 아하. 와.
14: 와.
13: 와.
1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12: 도시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준 소금광산. 그 영광 뒤에는 광부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15: 이 조각상들 봐요.
8: 감동적이다, 그냥 좀.
13: 너 왜 눈물이 나지?
12: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 소망이었던 사람들.
16: 너 태고 예드네고. 도브레고. 태고 도브레고 예드네고.
12: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행. 천년 도시 크라쿠프의 골목길을 걷습니다. 폴란드는 생각보다 큰 나라예요. 남한 면적의 3배가 넘는데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있고 발트해를 끼고 북유럽과도 가까워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국토 중앙에 바르샤바를 수도로 옮기기 전 폴란드의 중심은 크라쿠프였어요. 폴란드에서 가장 큰 강인 비스와 강입니다. 크라쿠프를 가로질러 멀리 바르샤바까지 흘러가는데요. 물길 따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도 크게 번성했습니다. 14세기 크라쿠프를 거점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왕국을 세워 동유럽의 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만든 왕이 있습니다.
8: 저기 맨 위에 말을 타고 있는 저분이 폴란드의 야기 에워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세종대왕님처럼 아주 인기 있고 유명한 폴란드인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12: 십자군 전쟁 때 당대 최강이었던 독일 기사단을 꺾고 그룬발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야기 에우어. 폴란드 집회에도 새겨질 만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야기 에우어 왕조가 열리면서 밖으로는 영토를 확장하고 안으로는 경제와 문화가 부흥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8: 굉장히 웅장한 요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르바칸 요새라고 하는데요. 크라쿠프가
12: 바르샤바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를 지키기 위한 튼튼한 요새를 지었어요.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는데 저 구멍은 이제 총을 쏘기 위한 구멍이라고 합니다. 이게 130개가 있다고 해요. 바르바칸 요새는 성문의 바깥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감시탑입니다. 입구에 눈에 띄는 분이 계셨어요.
0: 아니, 신기해서 봤는데 우리 보고 오래요. 오래.
12: 복장이 남다릅니다.
0: 진도브레이.
14: 패시.
0: 아하. 와, 우와. 우와.
14: 너
0: 같은 편 우리는 같은 편. 아,
12: 의상이 되게 독특한데 이거 어떤 의상이에요?
14: Przełom XVI-XVII wiek milicja miejska. To jest arkebus. Nie muszkiet, arkebus. O tyle z tego mogę z ręki strzelać. Do muszkietu potrzebuję jeszcze podpórkę. Otrzymasz? Do walki.
12: Ja, to jest głupota.
14: Do walki z bliska.
0: Kal. Dalej kal.
14: Wczesny.
0: Wow, 멋있다. 안 좋아? 야.
12: 저도 뮤지컬 하면서 칼 좀 잡아봤거든요. 실력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0: 튀어나왔네 이게.
14: 삼삼이사류. 아.
12: 근데 생각보다 꽤 무겁던데요.
14: Much more.
12: 야.
14: Like this.
0: 아. 와우. 아. 아. 아. 심장을.
12: 근데 오늘 날씨가 한 30도 되는데 이렇게 입고 더운데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14: Będąc tutaj, rozmawiając z turystami, troszeczkę edukując, zabawiając.
12: 아,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래도 관광객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도 감사해요.
14: 아, 또 예, 또.
0: 바이 바이.
14: 인심.
0: 바이.
14: 헤이.
12: 이날 크라쿠프의 기온은 38도. 서유럽의 열돔이 동유럽으로 이동하면서 도시가 펄펄 끓었습니다.
0: 와, 진짜 덥다. 어, 저 뭐지?
12: 물을 막 받아가는데요, 여기? 살인적인 더위에 인명피해까지 잇따르면서 급수차까지 등장했습니다. 물 한 잔도 공짜가 없는 유럽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4: But it's a hot days. And it's a good idea from the city to supply free water here for the people.
12: 와, 오, 시원해. 어. 아, 물이 그냥 미지근한 물이 아니고, 야, 시원한 물이 아주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원한 물을 갖다 놨네요. 와, 야, 이거 아이들 좋다. 공원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덕분에 시원하게 목을 축이고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0: 야, 또 이 바르바칸 바로 앞에 보면은 커다란 또 이렇게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구도시로 들어가기 위한 그 문입니다. 14세기 초에 몽골족, 타타르족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쭉 세웠어요. 근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8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플로리안의 문이에요. 네.
12: 이 문을 통과하면 마치 시간여행을 떠난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한때는 오스트리아 빈, 체코 프라하와 함께 중부 유럽의 중심지였던 크라쿠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바르샤바처럼 폐허가 될 뻔했지만 나치 독일의 사령부가 있어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걷다 보니 파란 손수레가 자주 눈에 띄었어요. 빵을 파는 노점입니다.
0: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17: No to może ze solą, może z serkiem.
0: No okej.
17: Okay. Proszę pana, będzie 5 złotych,
0: 5 złotych.
17: Ja tu wybijam 6 złotych, ale jest obniżone to 5 złotych.
0: 아, 두 개 5 주어티네요. 두 개 5 주어티 5,4,20. 2,000원 정도. 야, 그럼 하나에 1,000원이네. 어머니 말고도 광장에 이 베이글 파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여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17: 크라쿠프 słynie właśnie z pieczenia obwarzanków. No. To jest oryginalny, po prostu, jak to powiedzieć, produkt Krakowa.
0: Ja, Holandii, Zungangangjang에서 먹는 베이글을 닮은 빵입니다.
10: 또 그새 이거 봐. 내가 약간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없다가도 내가 오면은 손님이 생겨요.
17: 7 8 9
10: 왜 이렇게 많이 사가세요?
18: 뭐 맘 두죠 어르신네.
10: 와. 와.
18: 바이.
17: 땡큐 바이도 땡큐야.
19: 땡큐. 슈퍼 스테이크.
10: 이 빵 자주 드세요?
19: 아, 저 15 lat temu jak była wojna polsko-germańska pod Grunwaldem w 1410 roku, to wojsko przez parę miesięcy było pieczone obażanki, żeby za improwizację zrobić. Tradycja to historia, to jest bardzo ważna sprawa w Polsce.
12: 빵을 굽기 전 반죽을 살짝 데치는 베이글의 원조라고 합니다. 과거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팔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대요.
19: 땡큐 바르죠.
13: 땡큐 바르죠. 땡큐 바르죠.
19: 도미 바르죠.
13: 땡큐.
19: 바이바이.
0: 와, 막 특별히 너무 맛있고 막 그런 빵은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 예전의 그 이야기들 뭐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즐겨 먹는 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맛있어요.
12: 빵 한 조각에 담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광장에서 가장 큰 건물이 눈에 띄었는데요. 한때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직물회관입니다. 동방에서 가져온 향신료와 비단, 크라쿠프의 소금과 직물이 거래되는 곳이었어요.
0: 중앙광장에 있는 직물회관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입니다.
12: 지금은 주로 장신구를 파는데 예로부터 왕궁의 재정을 책임질 만큼 인기가 높았던 보석이 있습니다. 노란 호박이에요. 폴란드산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13: 샌드브레.
10: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는. 와, 이만한 호박이 있어요, 이만한 호박이. 우와.
12: 호박은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한 물질이 화석처럼 굳어져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20: 그네라니에 to jest takie określone dla, jak ten kamień określa się u nas w Polsce jako polski diament. Pochodzi z naszego morza bałtyckiego. Bardzo dużo jest wydobywanych w czasie sztormu, również zbierane przez spacerowiczów na plaży. Także też jest nazwana taka droga bursztynowa, prowadząca od Gdańska.
12: Wow. 폴란드 북쪽 발트해 연안에서 전 세계 호박의 70%가 나오는데 품질도 최고로 칩니다.
10: 얘가 더 크네.
20: 일단 지난해 나이 870.
10: 야, 이게 멋있다 근데. 뒤에 모양 보셨어요? 모양 너무 멋있다 이거. 35만 원.
12: 유럽에서는 호박이 통증을 가라앉힌다는 속설이 있어 건강을 위해 몸에 지니기도 한대요.
10: 중간에 빨간 거, 옆에 약간 하얀 거, 옆에 녹색 있는 것.
12: 귀하다는 발트의 호박. 그냥 갈 수 없죠. 저도 하나 골라봤습니다.
10: 와이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결혼기념일이라 기왕이면 여기 왔는데 그래서 하나 사가면 좀 좋지 않을까요? 깎아주셨어요. 240까지. 270인데 240 주어티까지 깎아주셨어요.
21: 한국 돈으로 얼마죠?
0: 한 80만 원 될 거예요. 여보, 80만 원짜리 사간다.
21: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또비세니아. 또비세니아, 바이.
0: 계산서는 빨리 없애겠습니다.
1: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22: 상쾌
1: 통쾌 변비엔 메이킨.
23: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2: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대한민국 연구완료. 국내 최초 개별인정 콘드로이친 형산염.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500.
12: 크라쿠프에는 화려한 궁전과 교회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교회가 성모승천 교회입니다. 보시면은 저기 뒤에 두 개의 탑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탑의 높이가 다릅니다. 야, 근데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탑 중에서 높은 탑은 형이 만들었고 작은 탑은 동생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 공사를 시작했는데 형의 탑이 훨씬 더 빠르고 멋있고 웅장하게 만들게 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거를 시기한 동생이 형을 아이고 칼로 그만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저 탑 위에 올라가서 그 형을 찔렀던 칼을 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저 탑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3: 질투와 욕망은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한없이 약하지만 또 한없이 선한 게 사람의 마음이죠. 아주 오래전 침략자들로부터 도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위험을 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12: 그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시 정각에 나팔을 부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3: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22: 오, 입구가 작아요, 나보다. 우와. 오. 와, 바로 이렇게 돌계단이야. 나선형 돌계단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3: 형이 건설했다는 더 높고 아름다운 북탑으로 올라갑니다. 높이가 82m.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22: 이게 옛날에 그 왜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여는 문 다락방 올라갈 때 그런 문이네요. 와, 와, 다 왔다. 와.
3: 꼭대기.

0: 중간에 끊으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갑자기 다 돼서 그러셨나? 갑자기.
1: Zapis nie to by wygląda w ten sposób.
2: A idzie Ola.
1: I mamy firmatkę właśnie na tym przedostatnim dzięku.
3: Pewna pani przekazała na ręce prezydenta strzałę, z którą przejechała z Mongolii, kiedy miasto zostało zaatakowane, Kraków został zaatakowany przez Tatarów. I hejnalista na sygnał, na alarm zaczął grać. I został trafiony strzałą w gardło. Przerwał ostatni dźwięk na znak takiej wdzięczności. Każdy teraz hejnał jest przerywany. Każdy ostatni dźwięk hejnału jest przerywany.
4: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나팔수. 몽골군이 세 차례나 쳐들어와 도시가 쑥대밭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일깨워준 크라쿠프. 가까운 곳에 또 다른 감동을 주는 명소가 있습니다. 소금광산이 있는 도시 비엘리치카를 찾았어요.
5: 여기는요, 크라쿠프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소금광산인데요. 지금은 뭐 소금광산으로 쓰진 않고 지금 관광지가 됐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4: 13세기부터 소금을 캐기 시작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1996년까지 운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광부들이 드나들던 곳입니다.
5: 입장료가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전담 가이드가 붙고 거대한 지하시설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5: 와, 재밌다 이거. 너무 작다.
4: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씩씩하게 들어갑니다.
6: To jest model tej trasy turystycznej. To jest szyb Regis i to jest najstarsza istniejąca, nadal istniejąca część kopalni soli w Wieliczki. I to jest coś z XIV wieku. 327 metrów głębokości ma najgłębszy poziom. Jest tutaj 9 poziomów.
5: Kościół.
6: Proszę.
5: 드디어.
4: 광산 초기에는 죄수와 전쟁 포로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될 만큼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14세기 광산법이 제정되면서 직업 광부들이 투입됐는데요.
5: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 우와.

0: 와, 여기만 들어와도 약간 찬물이 시원한데요?
1: 당시 소금 채굴은 유독가스와 붕괴 사고가 뒤따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0: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네요. 보니까
1: 180여 개의 갱도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0: 아, 여기 천정이 조금씩 낮아지고 넓이가 조금 좁아지고 있어요.
2: Here.
3: 우와! 이거는 그냥 와, 소금꽃이 피었어요.
0: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지붕까지.
1: 1996년 생산성이 떨어져 채굴이 중단되었지만 지금도 소금이 많이 나옵니다.
0: 먹어도 돼요?
2: It wasn't I yes?
0: 어?
1: 암염은 처음 먹어봐서 맛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4: 오, 짜.
3: 오, 많이 짜. 와, 진짜 짜다. 아, 우리가 먹는 소금보다 훨씬 짠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땅 속에 소금이 있어요?
2: 13 miliardów lat temu tu na tym terenie było morze. Bardzo słone morze. I my jesteśmy na dnie tego morza. Przez 200 tysięcy lat to morze odparowywało i zostawała sól. I ona się tu skrystalizowała. Mamy duże kryształy soli.
0: 바위에서 이렇게 소금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1: 중세시대 소금은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했습니다. 당시 소금으로 얻는 국가 수입이 막대했지만 그 뒤에는 광부들의 난무를 고충이 있었다고 해요.
3: 우와!
1: 지하 100m 아래 예배당이 있어요. 천정과 바닥, 조각상과 제단, 심지어 샹들리에까지 모두 소금입니다.
3: 이 조각상들 봐요. 우와, 이거 뭐야?
5: Więc znajdujemy się teraz w najpiękniejszej części naszej kopalni. Można nazwać to sercem. Jest to największa kaplica, którą mamy tutaj, cała wykonana ze soli.
3: 이분들이 실제로 조각을 하고 다 해서 만든 거라고?
5: Wszystko, całą tą komorę wyrzeźbili tylko trzej górnicy, rzeźbiarze, czyli to byli ludzie, którzy pracowali na co dzień w kopalni, ale też posiadali jakiś talent artystyczny.
1: 130년 전 소금 바위를 깎아서 만든 예배당. 캄캄한 지하 갱도에서 위험과 싸우며 일하는 이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리하여 오늘도 무사히 사랑하는 가족과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리는 곳이었습니다.
4: 와, 그 광부들이 되게 서로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무사고를 빌면서 여기를 다 조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지친 몸을 끌고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와.
1: 신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운명. 이들은 어떤 내일을 꿈꿨을까요? 세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된 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폴란드 소도시를 따라가는 길, 작은 상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0: 서점이 있네요. 와, 근데 안에 뭐 축구공도 있고, 뭐 장난감들도 있고 막 그래요. 옛날 학교 앞에 있던 문방구 같은데?
6: 바르소스피에.
1: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6: 바르소 쇼프라시안.
4: 아, 진더브레.
7: 진더브레.
4: 아, 야, 너무 자상하게 생기셨다, 진짜. 우리 할머니 같아. 아, 약 두고 예스테시 텐스 클랩.
7: 댄스 클럽에서 55년
4: 이 가게가 저보다 15년 더 먼저 태어났어요. 와, 세상에 대단하시다. 그럼 그때부터 쭉이 가게를 하신 거예요?
7: 네, 또 musiałam mieć ponad 100 lat.
4: 아,
7: 예, �estem od 72 roku.
4: 72년도에는 그러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7: 26.
4: 참고로 저는 그때 두 살이었어요.
7: 아,
4: 애기. 아니, 근데 이 가게는

0: 뭐 하는 가게인가요, 혹시?
1: To jest sklep w zasadzie, to jest taka księgarnia malutka jak na wsi. Aha. No a żeby utrzymać się, no to trzeba inne artykuły, i papiernicze, i zabawki. I taka mieszanina jest.
2: 1955년 사회주의 시절 국영서점으로 문을 연 곳입니다.
0: 미니 칠판. 어머님들의 운동기구, 플라우프. 야, 크기도 다양하게 있어요.
3: 야, 이쪽은 이제 아이들 장난감, 뭐 허동품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와.
0: 어? 우와. 이야, 이거 바쁠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야, 이거. 야, 이거 보고, 으아!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리코더. 세상에, 어머. 우미야, 그때 이거 진짜 많이 불었는데. 이거 한번 불어봐도 되나요?
1: 맞다.
0: 제가 한번 한 곡 불러드릴게요.

0: 야,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솔직히 아픈 추억밖에 없어요. 이거 깜빡하고 안 가져갔다가 선생님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데, 와, 이 추억의 리코더를 여기서 만나다니.
1: 26. 책을 좋아하던 마리아 할머니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결혼 후 서점을 인수했고 한때는 좋았던 시절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장사가 시원치 않아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동네의 작은 가게들이 다 문을 닫으면서 생필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아이들이 드나들던 서점은 어르신들의 잡화점이 됐습니다. 행여나 이 가게가 문을 닫을까 동네 분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2: 아니, 나 거시지?
0: 장사 잘 되시네요. 언제가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또 시기가 있지 않나요? 혹시 돈 모자라거나 이런 애는 없었어요?
2: 매우. 비켜면 wszystkie szeni płaci się. No bo trzeba wydać. A to mam taką klientkę, którą pamiętam, bo tak obiecywała i to dorosła osoba i też. I pamiętam, chociaż to minęło, ale jednak się zostaje to w pamięci.
0: O, w to by tu mógł leżał, że gdzie? Ojku. Kiedy jednak namżąg mógł, 사장님, 죄송합니다. 자기다. 와, 나 왜 이렇게 퍼졌지? 그때는 좀 많이 그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흥청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장님 분명히 다 아셨을 거야. 네. 아이고, 죄송하네요.
1: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어떤 추억을 계속 그 간직하고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너무 좋네요. 이거 아까 피리는 제가 입을 댔으니까 이건 제가 사갈게요. 깎아주실 수 있나요?
2: 아니, 여러분.
1: 네. 18 주어티. 땡큐.
0: 호비?
1: 예? 땡큐. 땡큐. 땡큐 할머니, 땡큐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문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폴란드 남부에서 발원해 발트해로 빠져나가는 비스와강. 고대부터 상업과 교통을 이어주는 국토의 대동

0: 노르웨이였습니다. 폴란드를 상징하는 이 강에서 뼈랑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 쿠라쿠페의 비스와 강입니다. 오늘 이쪽 강변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네.
0: 1년 중 해가 가장 길어지는 하지가 되면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꽃장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축제 이름도 화관을 뜻하는 비앙키.
1: 아, 끝까지 여쭤볼게요. 아니, 지금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 It's a flower wreath. It's for the Polish tradition of Bianki.
1: Bianki?
2: Yeah, Bianki. Generally, ladies, the unmarried women who would like to get married would, plate those wreaths, toss them into the water. If they drown, it's bad luck. If they get lost, it's bad luck. However, a handsome man or woman could catch them on the water, and that's it's the only one. It's the chosen.
0: 1년 중 생명의 기운이 가장 넘치는 하지에 사람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화관을 띄워보내는 행사입니다. 고대 슬라브인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세월 크고 작은 전쟁으로 기나긴 어둠 속에 있던 폴란드. 암흑의 시대,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막아낸 건 폴란드인들의 저항정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이죠.
1: 막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런 네온사인이 있는 막 그런 야경은 아니지만 저는 화려함보다 이런 소박한 멋진 야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0: 언젠가 다시 새벽은 찾아오기에 희망의 빛을 놓지 않던 사람들. 폴란드의 밤이 더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해가 뜨는 폴란드의 여름. 아침 일찍부터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0년 전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자 성벽을 허물고 만든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걷기가 좋았습니다.
1: 네, 여기는 크라쿠프의 푸른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플란티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게 공원이 이렇게 말구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말구평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이 공원 바깥쪽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19세기에 그 성벽을 허물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공원을 조성했다고 해요.
0: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배가 고팠어요. 뭘 좀 먹어야겠습니다.
1: 이쪽에 아주 또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자리에서만 80년을 한 빵집이라고 그래요.
0: 맛있는 냄새가 나서 찾기 쉬웠어요. 근데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 보이세요? 1946년. 진짜 딱 80년이네요. 와, 진짜 유명한 빵집이라더니 줄이 서 있어요. 와.
0: 새벽 6시에 문을 여는데 아침빵을 사러 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그냥 소박한 빵집이었어요.
1: 크라쿠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맞죠?
3: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rodzinna piekarnia. Rodzinna od trzech pokoleń. Mój dziadek założył tą piekarnię po 46 roku. Tu jest jego zdjęcie.
1: 아, 바로 있어. 아, 저기 위에.
3: 그 starym piecu, który już nie istnieje, ale tak pracował właśnie dziadek.
0: 폴란드 출신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가게의 빵을 사랑했고 토요일이면 끝도 없이 줄을 섰던 전설의 빵집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빵집을 물려받은 모니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4: 아, 뭐 굉장히
0: 유명하신 분이네요. 저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었네.
4: Jak tutaj tata mu dawał, mój tata dawał mu chleb, to mówi, pamiętam smak twojego chleba.
0: 이야, 아버님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는군요, 진짜.
5: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옛날엔 석탄 화덕에서 빵을 구웠다고 해요.
3: Dzisiaj już na tym nie pracujemy, musieliśmy zniszczyć, ale to jest włas do starego pieca, na którym pracował mój dziadek. To jest to zdjęcie, to jest tutaj.
0: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3: 딱.
0: 아, 멋있다.
3: Żeby ludzie widzieli, że to jest prawdziwa piekarnia, nie tylko sklep.
5: 1990년대 이후 예전만큼 빵이 팔리진 않지만 그래도 명성은 여전합니다.
3: 뭔가?
5: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500개 정도 빵을 판다고 해요.
1: 이 정도면은 얼마 동안이나 쓰는 양이에요?
3: To tak dwa tygodnie. Dwa tygodnie jakieś 5 ton mąki.
1: 2주에 5톤을 쓴다고요?
3: 와. Tak. Plus minus. Są dni takie albo takie albo takie miesiące.
5: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호밀빵 구울 준비를 하는데요. 이 가게와 함께 나이를 먹은 반죽기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쌩쌩해서 잘 쓰고 계시대요.
0: 이 기계는 얼마 된 거예요?
3: Bardzo stara, to jest dziadka maszyna. Ale ja byłem bardzo mały, jak on umarł. Ja pamiętam, jak on pracował, ale no, nie pracowaliśmy aż tak dużo razy.
0: 할아버지가 지금 만약에 우리 손자가 일하시는 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3: 네, dobra robota.
5: 크라쿠프의 전통빵, 플론드니츠키를 만듭니다. 호밀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삶은 감자를 넣고 반죽한 후 천연 발효종으로 발효시킨 빵이에요.
0: 이 반죽 있잖아요. 이게 반죽 냄새만 맡아도 향이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맛있는 빵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어요, 진짜.
3: Ze starożytnej, bardzo starej mąki, odmiany. Ona no, bardzo jest rzadka, nie jest taka popularna jak pszenica, ale to jest typ pszenicy takiej sprzed kilku tysięcy lat.
5: 이곳에서 쓰는 밀은 고대 품종으로 식감이 거칠지만 풍미가 좋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빵이 커서 속까지 익었는지 알기 위해 두드려보는데 잘 익어서 빵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면 속에서 빈 나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4: 뭐 wtedy słychać odgłos, że jest upieczony. Nie jest, słychać stuk. Jakby był głuchy odgłos, to znaczy, że jest siadnięty, znaczy niedopieczony. Tak? No stukasz, bierzesz chleb i słychać? No. Super, bardzo dobry chleb wyszedł. Taki jak mój tata robił, a twój dziadek.
5: 할아버지의 맛을 손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4: 돋기.
0: 우와. 우와. 따끈따끈해. 우와.
4: 아, 테라스 zobaczysz cuda.
0: 우와. 최초 공개. 구운 빵을.
4: 네.
0: 우와.
4: 레치 파라. 레치 파라.
0: 우와,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와, 너무 맛있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4: 아, 이게 jeszcze tak surowo. Ale to już on jeszcze się dopieka.
0: 굉장히 건강한 빵의 냄새가 나요.
5: 천연 발효종으로 발효시켜 빵 냄새가 진짜 구수했어요.
4: 거런스 예스. 예스. 아.
0: 좋죠. 야, 이게 보셨다시피 겉은 이렇게 딱딱해요. 딱딱하고 안에는 이렇게 눌러보면은 부드러워요.
4: 나도 더블이겠어.
0: 잘 먹겠습니다.
4: 먼저 urwać.
0: 부러뜨려서.
4: urwać, urwać, no.
0: 이렇게. 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5: 정말 뜨거웠습니다.
4: 맛나.
0: 이거 먼저.
4: No, it's much like that.
0: 너무 고소하고
4: 맛있지.
0: 바삭바삭하고 와 현란한 막 그런 맛을 내는 건 아닌데 고소함이
4: 딱 치마 스쿨에 다시 wszyscy chrupiące bardzo lubią.
0: 진짜 맛있는 빵이에요.

0: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빵이래요. 천연 발효종 특유의 풍미가 정말 좋았습니다.
1: 한국 가면은 진짜 생각날 맛이에요. 너무
2: 좋아요.
1: 이거 한국에 지점 하나 내주시면 안 돼요?
2: 네 맛이 좋지 못해. 남 네 맛이 좋지 못해.
1: 어머님은 이 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2: 야, 실수 얘기도 먹어야 또시 울어지고. 그래서 ja jestem tu cały czas przesycona tymi zapachami i smakami, dlatego cały czas mnie się to podoba.
0: 폴란드 속담에 빵과 물이면 족하다라는 말이 있대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크라쿠프를 떠올리면 구수한 빵 냄새가 납니다. 크라쿠프를 떠나 시골길로 접어듭니다. 폴란드는 어디를 가든 탁 트인 풍경이 정말 좋았어요. 여름 들판에 보랏빛 라벤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 유럽에 왔구나.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3: 유럽에 와서 이렇게 기분 좋게 라벤더 꽃밭을 걸을지 상상도 못했는데 또 좋은 기분으로 다음 여행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향기로운 꽃향기에 취하고 싱그러운 풀내음에 행복해지는 계절. 여름이나 더 예쁜 곳이 많았습니다. 이 마을도 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런데 가만 보니 벽과 지붕, 담벼락까지 온통 꽃을 그려놨습니다. 그 사연이 궁금했어요.
4: 진도브리.
2: 아,
4: 여기구나. 와, 너무 예쁘다. 와.
0: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꽃을 그리기 시작한 분의 집입니다. 벽과 천장, 가구, 화덕까지 온통 꽃밭이에요.
4: 집 안에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찬장 같은 데도 이렇게 이쁘게 다 꾸며놓으셨고, 천정도. 천정도 그냥 안 놔두셨네. 와.
2: I to jest dom pani córkowej, która jedna z pierwszych, która rozpoczęła malowanie i właśnie tutaj jest jej zdjęcie. Pani córkowa ta młoda, w środku rodzice, mąż i syn. Moja babcia jest jedną z pierwszych, która rozpoczęła malowanie w Zalipiu i która rozsławiła Zalipi nie tylko w kraju, także poza granicami.
4: 처음으로 이제 이 마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가지고 마을이 이렇게 이뻐진 거네요. 와, 멋있다.
0: 처음엔 겨울철 난방으로 생긴 벽의 그을음을 가리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다 마을 여인들이 하나 둘씩 동참하면서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4: 이야, 오, 어머, 집이 다 꽃 그림이네. 어머, 웬일이야. 저기 그림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0: 집 외벽에 꽃을 그려놓고 계셨어요.
4: 진도브레. 진도브레.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5: To jest moja mama Maria.
4: 네, 마리아.
5: A to jest moja bratanica Marysia.
4: 어머니시잖아요, 그죠? 어머니도 이제 그림을 몇 살 때부터 그러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셨나요?
6: No, ja wiem, jakieś 40 lat na pewno już maluję.
5: Tradycja jest wielopokoleniowa. Malowała moja świętej pamięci babcia, mama Marii. O. Moja mama maluje, maluję ja.
0: 그 옛날 변변한 그림 도구도 없이 붓은 나무 껍질로 만들고 석회와 우유, 달걀을 섞어 색칠을 했다는데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여성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4: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리세요?
5: Głównie o tym, co maluję. Ale to jest takie odstresowujące. Po prostu nie myśli się o niczym innym, tylko o tych kwiatkach, które powstają. O tym, jak dobrać kolor, co następne.
4: 꽃을 그리시니까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얼굴이 꽃 같아요.
5: 그렇게.
4: 진짜로.
6: 너 또 śpiewasz to też można. Każdy może zaśpiewać, to żaden problem. Jak to się temu zaśpiewam, jak to
5: zrobię. Nie,
6: śpiewam,
5: bo maluję, rozmawiam
6: o malowaniu. Żadnemu mężczyźnie, bo to jest cukierek maczany w truciźnie.
4: Oni zarazili mnie, wy piłzą.
6: Bo ja nie słyszałam.
5: Nie słyszałam tej piosenki.
4: No rynku, bo nie jestem. A prudu, kiesukieso, i punkt, i pani kryje się, bo konga ma się.
5: Bardzo dziękujemy. Bardzo dziękujemy.
0: 인생은 얼룩져도 꽃을 그리며 마음을 달래줬대요. 모두 꽃처럼 고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7: 왜 안 되지? 나는 폴란드에 피사에서 탄 거야.
8: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역사입니다.
9: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1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1: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2: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3: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14: 아,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15: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16: 으쌰! 으쌰!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14: 아, 대신.
17: 저희가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14: 어우, 엄청나네요.
16: 아, 맛이 죽이네.
17: 9,000명이 몸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15: 알려주세요.
17: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15: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18: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9: 와, 이거 진짜야?
20: 에이, 설마. AI겠지?
19: 오, AI로 만든 거네.
2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0: 돼지가 자라 청년 돼지가 됐으니 더 넓은 평수의 새 집으로 모신답니다. 그냥 돼지가 아니거든요. 남다른 혈통의 족보까지 있는 토종 돼지.
1: 항상 뭐 될 때가 따로 할 것 없이 뭐 볼 때마다 이뻐요.
2: 타지에서 공부하고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도시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타일 성향이.
3: 저는 약간 시골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풀 보고 개 돌아다니는 거 보고 돼지들 보고 그래서 형은 약간 도시형이고 저는 농촌형 약간 촌놈 완전 극과 극이죠. 잘 맞는 것 같아요.
0: 평범함을 거부하는 개성 만점 토종 패밀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0: 경북 경산시의 한 농장. 이른 아침부터 토종 패밀리가 떴습니다. 혹시 모를 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은 필수. 돼지들이 살고 있는 돈사에 들어가려면 소독조에 발을 담가 2차 소독까지 해줘야 합니다.
1: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조용히 해야 됩니다.
2: 여기는 저도 다른 데 갔다 오면 잘 안 들어옵니다.
0: 행여 발소리라도 날까 숨죽이는 이유는 바로 요 녀석들 때문이랍니다. 돈사 중에서도 가장 방역에 신경 쓰고 출입을 삼가야 하는 분만실.
1: 얘네들이 어제 갓 태어난 돼지들이고요.
0: 생후 2일 차 신생자 돈이라 불리는 새끼 돼지입니다.
1: 진짜 애기 냄새나. 진짜 신생아 애기 냄새가 나가지고.
0: 세상에 온 걸 환영해. 탄생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출산의 고통까지 공존하는 분만실.
3: 좀 이래 낳다가 쉬었다가 일이 나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0: 어미 돼지는 분만시 8~9마리의 새끼를 순차적으로 낳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신문지랍니다.
3: 아, 이거 새끼가 금방 나오면은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차원 바닥에 닿지 말았고, 그럼 아무래도 이 종이가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0: 모유 수유를 하는 동시에 분만까지 해야 하는 상황. 진통을 겪는 어미를 위해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4: 가슴 마사지를 하면 그렇게 눕거든요. 그래야 새끼도 잘 넣고 이제 새끼들도 초유를 빨리 섭취해가지고 건강해지거든요.
0: 아직 뱃속에 새끼가 남아있건만 많이 지쳤는지 어미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럴 땐 그저 곁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4: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분만이 다 끝나면 폐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5: 왜요?
4: 아니면은 얘가 너무 사람도 똑같이 분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들잖아요. 돼지도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돼지도 너무 힘들고 안에 새끼들도 죽을 경우가 있어서.
0: 걱정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던 그때 가슴 마사지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4: 나온다.
0: 어미가 젖 먹던 힘을 다해 새끼를 밀어냈습니다.
4: 폐가 계속 묻어있으면 수분 때문에 춥거든요. 그래서 태를 빨리빨리 닦아줘서 말려줘야 돼요.
0: 출생 직후엔 체온 조절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온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녀석까지 무사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0: 예뻐요. 기쁘자.
1: 걱정했는데 건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0: 너무 예뻐요.
2: 예뻐요?
0: 네, 예뻐요.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그제 너무 이쁘잖아. 크다니, 그죠? 아유, 예뻐라. 이제 걸어 가자. 이쯤 가서 여기 누워 있어봐. 전 냄새 맡아봐. 얘들은 보면은 처음에 차지한 젖꼭지를 계속 저 뛸 때까지 물고 있어요. 젖꼭지 전쟁이야. 치열해요.
1: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젖 먹는 새끼들만 보아도 절로 배가 부르고 웃음이 난답니다. 돼지 키우는 농부의 보람이 이런 거겠죠.
2: 내 어릴 때 여섯 키우고 했다며. 어떻게 키웠는데?
0: 이 엄마 여기 새끼 맞고 주사 놓을 때, 이 애기니까 혼자 두면은 울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은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이불하고 다 깔아놔.
2: 아, 이불도 깔았어?
0: 그래야지 애기를 그러면 그냥 채워.
2: 그치. 아, 그래?
3: 어느 장면에서 졌어요?
0: 여기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누워 자는데 깨끗한데. 옛날에 여기가 이제 따뜻하게 열선이 있었어. 따뜻했어. 거기다 깔아 눕혀놓으면 그래? 잘 자요. 엄마 일하라고.
2: 너 돼지였어?
0: 아니지, 우리 아들이 왜 돼지.
2: 돼지같이 키웠는데.
1: 돈사 바닥에 갓난쟁이를 뉘어놓고 얼마나 소구름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 방도가 그뿐이라 돼지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한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0: 내 농장에서 먹고 자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돼지하고 같이 거의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때 생각하면.
2: 그래, 내가 이래 돼지 키우는 거야. 조기 교육으로 확실히 시켜놔가지고. 엄마 사랑해.
0: 그래, 우리 아빠.
2: 아빠도 사랑해.
3: 뭐야.
2: 아빠 사랑해.
1: 1987년 돼지 10마리로 시작한 농장은 이제 3,000두를 사육하는 전문 농가로 성장했는데요. 10년 전부터는 흑돼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육 흑돼지는 대부분 외래종이지만 이 녀석들은 토종이랍니다.
4: 저희가 돼지 중지 키우는 그런 흑돼지입니다. 우리 흑돼지는 진짜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1호로 만들어낸 옛날 그 재래돼지 토종인데 일반 돼지에 비해가지고 좀 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골격이 강건하다. 폐사가 잘 안 난다. 아프지를 잘 않는다. 색깔이라든가 이 모발이 아주 윤택이 나잖아요. 이거는 아주 건강하다는 것이죠.
1: 사라져가던 토종 돼지의 혈통을 복원해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낸 품종이 바로 우리 흑돈입니다.
5: 회장님은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6: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일하게 됐어요. 해외에서 요리 공부하고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 그걸 접고 다시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삶 자체가 돼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얘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토종 돼지를 아버지가 이렇게 이끈 거를 물론 내가 이제 2세지만 그거에서 더 부응을 시켜서 더 잘 키우고 더욱더 이제 우리 토종 흑돼지가 전 세계나 뭐 전국을 다 알려지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됩니다.
1: 평생 돼지를 키운 아버지의 삶이 돼지와 함께 자란 아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가훈처럼 토종 돼지를 잘 키우려면 한 마리 한 마리 혈통을 증명하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0: 있습니다.
1: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종축 그 개량 협회가 있어요. 거기하고 이천산 똑같아야 돼요. 그냥 그런 작업을 모든 게 이제 아들이 도맡아 갖고 다 하는 게 된 거죠.
2: 우리 흑돼지라는 이 품종이 토종 흑돼지로 인정을 해준다.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듣자마자 아버지한테 우리 이거 토종 흑돼지 우리 받을 수 있다. 우리 아빠가 이제 이때까지 전산 기록 해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취합을 잘 해가지고 이거를 제출을 하겠다. 그럼 우리 받을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전산 기록을 다 잘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받기도 쉬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취합을 잘 해서 이제 제출했을 때 되게 뜻깊었죠. 엄청 뜻깊었죠.
0: 덕분에 국내 최초로 토종 돼지 인정서를 거머쥐었습니다.
1: 이 보이시죠? 통장 바뀔 때마다 촥 쌓아놓은 겁니다. 이걸 나중에 뒤다보면은 그때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했을 때 그 사료값 많이 올라가고 농장 경쟁이 마이너스 날 때 그때 되새기고 빼앗군 기억이 남아있죠.
3: 1199원이다. 1199원. 2099원.
4: 이거 통장 정리했을 때 아버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1: 눈물 나죠, 진짜로. 맛있는 것도 사먹게 되잖아요. 그 한정된 금액이 돈이 있다 보니까, 그 애들, 뭐, 애들이니까 먹고 싶어서 하는데, 그걸 사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가서, 뭐, 지금도 진짜 생각하면은, 매우 눈물이 그렇습니다.
0: 기쁜 날보다 아프지만 견뎌야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할 것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생태 같은 녀석들을 한순간에 잃기도 했고 15년 전엔 구제역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박복용 씨를 다시 농장으로 이끈 건 본디 이 땅에서 나고 자라 대를 이어온 생명의 힘. 작지만 강인한 우리 흑돈처럼 그의 삶도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1: 이 농업 자체는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노력하면 한 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고 손에 간 만큼의 그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 돼지들도 내가 노력한 만큼 애지중지 여기면은 쟤네도 잘 큰다는 거죠.
0: 농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육가공 센터. 토종 돼지 흑돈의 가공과 판매를 담당하는 곳. 박복용 씨와 막내 아들 성범 씨가 정성 들여 키운 돼지를 큰아들 장범 씨가 직접 수매해 운영합니다. 축산업을 전공하고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까지 갖춘 장범 씨. 그는 발골을 하면서 돼지라고 다 같은 돼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토종 돼지는 지방이 많아서 풍미는 독보적이고 탄력 있는 육질의 쫄깃한 식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답니다.
5: 아버지가 이제 키우시는 것만 했지 이제 돼지를 판매하거나 이제 유통하는 걸 안 하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가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삼겹살이랑 돼지 등심이 이제 같이 붙어 있거든요. 등심이랑 삼겹살을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는 살은 이제 토시살.
0: 이제는 대형 백화점에서 찾는 고급 식재료가 된 토종 돼지. 입소문이 퍼지자 가공센터 옆에 마련한 식육 식당은 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삼복더위 날려줄 복다림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몸보신을 해볼 참입니다.
1: 이쪽은 우리 딸이고 애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6: 가족은 다 모였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제 손자들. 맞아.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7: 안녕하세요.
0: 토종돼지는 구울 때 버터향이 난다죠. 그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라서 팝콘 돼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답니다.
8: 수박고기랑 달라. 이거는
6: 먹어볼게요. 그냥 사다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거 먹으니까 배가 더 부르죠.
9: 제일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6: 이제 노년에 와서는 이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랑스럽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예요, 가족이.
10: 자, 우리 가족을 위하여!
0: 가족이란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서 토종 패밀리의 돈거 돈락은 대를 이어 계속될 겁니다.
11: 예안향교에는 특별한 토종이 있다고 하는데
12: 안동무궁을 하고 있습니다.
11: 아, 그건 정말 특별한 무궁화네요.
13: 여기는 일산 시인의 청포도시 때문에 만들어진 와이너리니까 끝까지 청포도로만 와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11: 퇴계 이양 선생님이 아주 즐겨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진정한 토종길입니다.
1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4: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5: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6: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미안해.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Strength, 원하는 공간 연출에서 원하는 컬러 연출까지 공간을 코디하라. 코디너.
2: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3: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서 운명처럼 만난 지 평생 꿈꿔온 로망을 오롯이 쏟아보았답니다.
2: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주길놈의 취향이구나.
3: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다는 이화동 양옥집살이.
2: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3: 어린 시절을 보낸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와 만난 집.
4: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아이들의 고향 집이 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집이랍니다.
4: 과거와 현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집.
5: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3: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서울에서 오래된 양옥집에 둥지를 튼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종로구로 갑니다. 한양 도성, 그 중에서도 낙산성과 길인데요. 혹시 오늘의 건축주 성곽길로 산책 나오셨나? 동네 산책할 맛 절로 나겠어요.
6: 오늘은 아현동에 왔는데요.
7: 근데 소장님, 이화동인데 아현동이라고. 네.
6: 아, 이화동. 아, 죄송합니다. 뭐를 딴 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3: 아, 새로운 소장님이셨군요. 오랜만에 여성 소장님 환영합니다.
6: 건축가이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3: 낙산성곽길 아래 이화동 벽화마을. 1950년대 후반 시멘트로 지은 최초의 서민주택단지가 들어선 동네입니다. 지금은 벽화로 더 유명해졌죠. 칠순을 바라보는 집들과 80년대 빨간 벽돌 집들이 공존하는 근대 양옥의 박물관 같은 동네랍니다.
6: 아, 여기 건축탐구집. 아, 여기 맞네요. 여기 빨간 벽돌이 있고요. 예, 여기 다른 것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3: 옥상부터 눈이 환해지는 집. 한쪽은 정겨운 빨간 벽돌인데 이쪽은 설마 아직 공사 중?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6: 여기 있는 하얀 대문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아, 여기 포크가 손잡이로 되어 있네요.
3: 이런 발상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댁 주인장, 어떤 분일지 궁금해집니다.
8: 안녕하세요. 아,
6: 안녕하세요.
8: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8: 멋있어서 감사해요.
6: 네. 4층? 총 4층인가요?
8: 맞아요. 일단은 1층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이제 2층도 제가 홈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3, 4층은 저희가 구조를, 거주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화동에서 40년 된 양옥집을 고쳐 살고 있는 강미입니다.
9: 이런 빨간 양옥집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추억이 있으세요?
8: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역삼동에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거의 태어나고 계속 자랐는데 역삼동이 사실 저희 어릴 때는 테헤란로에 밭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곤충채집 같은 거 나이가 나오지만 네, 아무튼 곤충채집 하우라고 하면은 그 잠자리채 들고 가가지고 테헤란로에서 곤충채집해서 그 시절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0: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이화동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뭐 연인이 이렇게 걷다가 하늘 맞닿은 그곳이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늘을 맞닿았다고? 도대체 뭐지? 그래서 가을인가? 그때쯤 왔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랗고 진짜 꼭대기까지 오르니까 정말 넓은 이제 서울이 다 전경이 보이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화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흠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벌써 차를 팔았습니다. 네, 주택, 이화동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딱 잡고 나서 아예 차를 팔아버렸어요.
1: 여기에 근데 지금 밖에 부분에 상당히 옛날 부분을 남겨놓긴 했으나 되게 독특한 터치가 있는 것 같은데
0: 벽돌, 레드브릭이 있는 빨간색 벽돌집을 살고 싶었어요. 네. 이 집이 딱 그런 곳이었는데 네. 요 보이는 부분만 네. 그 왜 80년도에 부잣집에 있었다는 그 대리석, 넓은 네. 대리석으로 네. 쫙쫙쫙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 덮방이었던 네. 것 같아요.
2: 아, 원래 이런 형태였군요. 외장재로 대리석을 쓴 거 보니 찐 부잣집이었나 보네요.
0: 벽돌 위에 대리석을 붙인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을 떼내면 안쪽에 히끗히끗 빨간색 이제 벽돌이 보일 것이다. 듬성듬성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그 빨간색 벽돌이 보이면서 구옥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느낌을 찾고자 시안도 이제 독일 어느 집을 찾아서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따뜻한 느낌을 딱 이제 찾은 거죠.
2: 요새 말로 힙하다. 힙해.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1: 보통은 집을 방문을 하면 커플이 나오시는데 혼자...
0: 아, 저도 짝꿍이 있기는 한데 아, 출근했습니다. 돈 벌러 가가지고. 아, 그는 돈을 벌고 그렇죠. 저는 원샷 받고.
2: 아, 네, 오늘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집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어요.
0: 다 오셨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우와, 야, 여긴 정말 딴 세상이네요.
2: 현관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주방이 맞아주는 집이로군요.
1: 주방이 사실은 이게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0: 일단 그 이 집을 공사를 할 때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했을 때 집에 사람들 같이 음식 먹고 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이 착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신기하셨죠. 오자마다 주방이 보이는 집은 사실 그러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2: 깔끔한 화이트 톤에 레트로 감성의 가스레인지와 주방 도구들. 주방만 보면 어디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요.
1: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정말 익숙하게 왔던 서울의 한 단면이 액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0: 예전 구옥들의 특징이 그 창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창을 뭔가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액자처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은행나무가 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나무를 온전하게 담고 싶어서 네. 이쪽 창을 조금 더 크게.
2: 격자무늬 창과 동네 풍경이 정겹게 잘 어울리네요.
0: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저쪽에 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창이 있는 주방을 해야겠다 해서 당연히 주방은 옮겨야 한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면서 음식을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 센터로 가야 한다가 성립이 된 거죠.
1: 제가 보니까 네. 여기에 뭐 스토브도 있고 디시워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냉장고가 안 보여요?
0: 저희 집 가장 큰 특징이 네. 냉장고가 숨겨져 있다.
2: 아니, 아무리 봐도 냉장고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0: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냉장고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둘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창을 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나름대로 그 고민이 되게 오래 하다가 밑으로 넣어야겠다 해서 이 아일랜드 비치 냉장고예요.
1: 아,
0: 네. 네. 열어보시죠.

0: 이쪽은 이제 한식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1: 엄청 네. 크네요.
2: 옳지, 아일랜드 아래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군요.
0: 엄청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는 업체를 찾았는데, 그래서 유레카를 외쳤죠. 이거다.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인스톨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너무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 업체랑 상담을 해서 이제 냉장고 3개, 냉동고 1개를 이 아일랜드 밑에 넣게 된 거죠.
1: 그러면 여기 공간은 뭔가요?
0: 여기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1: 여기는 원래 어떤 공간이었나요?
0: 여기가 원래 이렇게 주방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작고 네. 여기가 좀 많이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이게 또 내력벽이야. 그래서 원래는 플랜은 이걸 다 뜯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공사가 돼버려서. 재밌는 게 이 패널로 된 집들이 해당촌에서 좀 많이 봤고.
2: 꼼꼼히 따져보고 취향에 맞게 구조를 직접 재구성했답니다.
1: 이거 의자도 각각 다 다르네요.
0: 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사고. 그리고 이 바닥에도 사놨던 것도 제가 해외를 출장을 다닐 때마다 따로따로 사놨던 거예요. 얘는 영국에서 샀고요. 쟤는 미국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협화음 같은데 이게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서로 다른 소품을 매치시키는 감각. 어우, 한수 배우고 싶은데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도 오래 사용하던 세월이 묻은 것들이랍니다.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떠나 미술을 전공하고 패션업계에서 일했던 강미 씨. 최신 유행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취향은 늘 빈티지라네요.
1: 항문도 되게 특이한데.
0: 우리나라 창호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지만 미국에 살 때 그 오르내리기 창을 꼭 갖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창이 결국엔 좀 집의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2: 아메리칸 스타일 창으로 내다보이는 정겨운 이화동 벽화마을. 이국적인 동시에 한국적인 일상 풍경입니다.

0: 여기는 또 어떤
1: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네. 1년에 두 번씩 여름에 좀 오래 이제 겨울엔 좀 짧게 오는데 그때 이제 머무르는
0: 근데 침대가 없어 보여요?
2: 설마 바닥에 이불 갈고 자는 건 아니겠죠?
1: 침대가 사실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고민을 하다가 매립을 해서 넣었습니다. I've been searching all my
2: life. Someone just like you. 아드님 마침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군요. 오, 침대가 거기 있었구나. 좁은 공간 넓게 쓰기, 이거 괜찮은데요?
3: 사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 단독주택에 사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새롭지만 거부감이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내가 몰랐던 가능성을 체험한 약간 그런 거죠.
0: 저기 안에 저 공사가 아직 덜 된 부분인가요?
1: 우연히 이쪽 안쪽에 저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천정 부분이 네. 있었는데 네. 저기가 마치 약간 한옥에 보면 석가래 같이 이 집에 뭔가 약간 히스토리를 담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뭔가 하나를 네, 남기고 싶었군요.
2: 내부 인테리어 구경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맞아 이 집 오래된 옛날 양옥이었죠.
1: 정보에 의하면 84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건축물 대장을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화목한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이었대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 기운이 여기 왠지 다 있지 않을까. 이 집이 겉은 그대로 유지가 돼도 안에가 싹 다 바뀔 건데 이 집을 좀 기억할 수 있게 저걸 살려야겠다 해서 먼지만 나오지 않게 조금 코팅 작업 이런 거.

0: 것들을 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1: 여기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네네. 만들어낸 이게 되게 강해요. 이게 이렇게 마치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 맞아요.
2: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가 강렬한 계단이네요.
1: 올라가 볼까요?
0: 네.
1: 이야, 와, 여기 좀 딴 세상이군요. 어?
2: 계단부터 뭔가 신상치 않다 했더니 역시 아래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군요.
0: 여행 온 것 같지 않으신가요?
1: 네네. 뭔가 네.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0: 이 공간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 있는데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스 네. 호텔을 아, 너무 네, 좋아해요. 네. 그 호텔은 도시마다 그 버려졌던 공공기관들을 네 다시 호텔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네. 굉장히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문도 없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열려 있으면서 네. 저를 가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컬러들을 많이 매칭을 했죠.
1: 밑에 부분 어둡게 칠한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되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여기 층고가 그렇게 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위에는 이렇게 밝은 색깔로 좀 뭔가 확장된 느낌? 답답하지 않은 느낌? 그런 걸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2: 건식 세면대에 분리된 욕실과 화장실까지 전부 미국 호텔 분위기로 꾸몄답니다.
1: 여기 침대 바로 네. 옆에 벽이죠?
0: 네, 네. 네.
1: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0: 세탁기를 돌리면서 음악을 듣는
1: 오.
0: 네, 제 짝꿍이 취미가 또 음악 트는 거고
1: 네.
0: 벤치 앉아서 뭐 이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이 뒤에 여기 나무 보이시죠?
1: 네.
0: 너무 예뻐서
1: 네.
0: 그래서 원래 여기도 창이 이렇게 작았는데 제가 아예 이렇게 열 수 있는 양개형 도어를 만들어서
1: 네.
0: 앉아서 한번 보시면
1: 네네네 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딱 그 타이밍에
0: 네.
1: 낮잠을 한숨 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 잠깐 머물러도 마음이 청량해지는 공간이랍니다. 돈 벌러 갔던 그 짝꿍님이시군요.
3: 음악 뭐 들어?
0: 밝은 분위기.
3: 밝고 잔잔한 브라질 음악?
0: 좋다. 딱인데?
3: 네.
2: 휴일에는 무조건 배짱이 모든데요. 모백화점 콘테스트 개발팀에서 일하는 짝꿍 정원 씨. 최신 트렌드의 한복판에 있지만 취향만큼은 역시나 아날로그랍니다.
0: 맛있다, 그치?
3: 응, 맛있어.
0: 딱 좋네.
3: 응?
0: 오늘 같은 날씨에.
3: 아, 예.
2: 서로 취미와 취향이 같은 거 중요하죠, 아무녀.
4: 어때요? 이 빨간 야옥집에 이렇게 있어 보면 뭐가 이렇게 좋은가요?
3: 감성도 있고 그냥 조금 어떤 느리게 사는 삶? 동네도 되게 느리고 예전 감성이고 예. 그냥 그런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원래
0: 가끔 이제 이화동에만 있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가끔 지나갈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아파트 단지 보면서 우와 아파트다 도시다 막 이러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 치고는 너무 시골 같아서 사실 약간 진짜 시골지가 된 느낌인데
3: 또 강남 한번 강남 네. 한번 넘어갔다고 완전 눈이
0: 깜짝 놀랐어요. 우와 강남이다. 근데 이 골목을 딱 들어올 때 그 주는 안락함도 너무 좋고 네, 이 평화로운 이 풍경도 너무 좋고 이 안에 또 이제 저희 아지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속도, 저희가 저희만의 속도로 이렇게 흐르는 것도 너무 좋고
2: 누가 뭐라든 내 보폭대로 느릿느릿 걷는 일상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더랍니다.

0: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강민 씨가 한눈에 반했다는 이화동 벽화 마을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군요. 와!
1: 여기가 하이라이트군요.
2: 맞아요. 네. 이 동네로 이사 오게 한 풍경이죠. 네. 옥상을 그래서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빠르면 3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이렇게 꽃이랑 식물이 계속 가득할 수 있게끔 예. 예, 그렇게 조경을 조금 여기 설치를 했고요.
1: 지금도 너무 풍성하고 네. 예, 마치 여기 한 적어도 3, 4년은 있었던 것 같은.
0: 누수 문제가 없도록 3중으로 철저하게 방수 공사를 했고요. 건물 하중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가벼운 흙으로 채워 꽃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자동 급수장치까지 설치를 했대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옥상 정원이네요.
2: 작년에는 요만큼 정도밖에 키가 안 됐는데 올해 햇빛을 잘 받았는지 거의 뭐 숲이 된 느낌.
0: 햇빛도 듬뿍, 주인장 애정도 듬뿍인 정원입니다.
2: 저희 집이 코너집이라서 이 윗동네랑 아랫동네가 연결이 되는 시점인데 올 여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가 2층 이제 입구 들어오는 쪽이랑 이제 옥상 쪽에 제가 조경을 직접 다 바꿨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이 멋진 조경들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1: 집을 짓는다는 거는 글에 비하면 건축가가 작가가 되고 건축주가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건축주가 본인의 스토리를 쓰는 직접 작가로서 쓰는 자전적 소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건축주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새겨 넣은 그런 과정이 정말 대단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마치 한 사람의 그 일대기를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그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그만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2: 소파에서 앉아서 쉬는 시간에 앉아서 그 창을 딱 바라보면 이 유화동 벽화마을이 싹 보여요. 그 모습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한 10분, 20분 앉아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냥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이 오래된 전축을 저는 아침을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93.1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정말 집은 결국 제 취향을 반영하는 마지막 그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다.
0: 약간의 불편함마저 나만의 특별한 일상이 되는 곳. 가장 나를 닮은 집에서 비로소 나답게 숨 쉬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북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동네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몇 안 되는 곳이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들과 7, 80년대 양옥집들이 한 골목에 사이좋게 이웃한 동네랍니다.
1: 이런 골목도 있네요.
0: 서울이란 도시 속속들이 볼수록 참 매력적이네요.
1: 여기는 오래된 집이라고. 건축가 승유상 건축가님께서 재생을 하셨군요. 여기에 이런 공간도 있고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같은 골목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데요.
1: 여기군요.
0: 소박한 양옥집을 기대했는데 제법 대저택 분위기인데요.

0: 하나의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아담한 2층 양옥집을 생각을 했는데 규모가 꽤 크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회장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3: 대문까지 내려오는데도 한참이네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3: 회장님이시라기엔 젊은 분이시네요.
2: 여기 동네 분위기가 되게 아담하고 되게 좋아요.
4: 문화예술가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전통적인 가옥들과 한옥과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였고 부동산에서 이제 알려준 정보죠. 그래서 최초의 양옥 주택이라고.
3: 주변이 온통 한옥이던 1961년 당시 건설회사 회장님이 지은 성북동 1호 양옥집이랍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65년 된 주택을 만나서 어린 시절 살던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온 미수라는 작가 이완입니다.
5: 남편을 따라 성북동 살이를 하게 된 디자이너 안의 구희선입니다.
4: 제가 작업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공간은 아파트였는데, 아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과 작업실을 같이 결합한 구조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3: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완 작가. 손때 묻은 오래된 사물들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읽어내는 일이 그의 주된 작품 세계라는데요. 아이 둘의 아빠가 되면서 작업과 육아를 병행할 공간이 필요해졌답니다.
4: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 3, 4살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산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산에 있는 개울 같은 곳에 가서 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뭐 가재를 잡으러 간다든지 골목길의 어떤 형태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어렸을 때 가졌었던 어떤 그런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2: 하지만 외관은 지금 새로 한 것처럼 보여요.
4: 이 건물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벼락하고 대문 쪽을 수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3: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군요. 차가 두 대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말끔하게 새 담장을 했답니다. 그 시절 회장님 댁 본격적으로 탐구해보자고요.
2: 마치 여기는 그 거의 옛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신 듯 싶은데
4: 예전에 지어진 집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네. 이 집에 왔을 때 어서 집을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었고
2: 라인이 되게 모던하고 수평선 수직선의 이런 느낌이 상당히 현대적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저 벽돌이 일반적인 그 붉은 벽돌이랑 좀 달라요.
4: 아마 그 저 벽돌은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든 벽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한 벽돌.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 같이 네. 한 번 구운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운 벽돌.
3: 그 시절 재벌집이라 벽돌 하나도 재벌한 걸로 쓰셨나 보다. 고급 대리석에 서양식 조명까지 65년 전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4: 저는 사실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근처에서 레지던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이 되게 나무가 예쁘다. 그리고 되게 크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근데 이 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6: 그래서 소름 돋으려고 해요.
4: 아내가 궁금해.

0: 했었는데 비어 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집의 기운 같은 게 저를 좀 받아주는 느낌?
1: 저 아내도 아주 궁금한데요. 네, 아내 좀 볼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0: 내부도 중환 옛날 회장님 때 그대로가 아닐까 했는데 가족의 삶에 맞춰 손을 봤답니다.
1: 여기 보면 창이 상당히 큰 창이 또 프레임도 없이 프레임 되게 얇은데
2: 이 집에 창문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창문에도 요만한 사이즈면 저쪽 방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있을 텐데 여기는 28개의 창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0: 정말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60년대 회장님 때 글래스? 각기 다른 28개 창문에 일일이 세실을 맞춰 다느라 고생 좀 했다지 뭡니까?
1: 화장실도 창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너무 큰 거예요.
2: 화장실에 전면 창이 아마 그때는
1: 뭐가 없었을까?
2: 건물이 없었을 테니까.
1: 그러니까
2: 그냥 다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프라이버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의 벽에 거의 한 3분의 1은 유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무실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주택인데 이렇게 창이 많으면은 열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썼고 일단은 보일러 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라디에이터 시절, 그러니까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아마도 이 집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0: 아궁이에 구운불을 대거나 연탄을 쓰던 60년대에 서양식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군요.
2: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생각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집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방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건축물이었었어요. 벽에 곰팡이 쓸거나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만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0: 그런데 이 방은 용도가 뭔가요? 침대를 보면 안방 같기도 하고 또 이쪽을 보면 아이들만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정체성 대혼돈의 방인데요.
1: 여기는 아이 방인가요? 아니면 부부 방인가요?
2: 저희가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는 네. 아이들이 매우 어렸어요. 둘째는 이제 거의 두 돌, 그리고 첫째는 이제 네 살. 네. 그래서 이제 한방살이를 했었거든요.
1: 네네.
2: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을 네. 이제 2층에 네. 준비를 해주는 지금 과정이 있고요.
1: 아, 네네.
2: 그 동안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1: 네.
2: 그래서 계속 좀 생활을 하고 있죠.
0: 그러게 아이들 크는 건 순식간이죠. 단칸방 생활 어서 청산하셔야겠는걸요.
1: 도어 뒤에 있는 그 공간이 왠지 수납 공간일 것 같은데
2: 사실은 이 공간이 네. 원래부터 있던 공간은 아니고
1: 네.
2: 사실 주방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1: 아 저희는 원래 연결된 공간인가요?
2: 그건 아닌데 주방이 사실 상당히 좁았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공간이 주방이 밀고 들어왔죠.
0: 설마 그래도 회장님 댁 주방인데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1: 여기도 지금도 결코 크지 않은 주방인데 원래는 더 작았다는 네. 거잖아요.
0: 왜 옛날엔 주방을 구석진 곳에 비

0: 이적게 두었잖아요. 회장님 댁, 저택도 예외는 없었구만요.
1: 예, 그 어느 정도였었나요?
2: 그 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나와 있었으면 요 정도까지 나와 있었을 거고,
1: 네네네.
2: 그 정도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죠.
0: 냉장고 자리 양옆 빈 공간에는 알뜰하게 수납장을 짜놓았답니다.
3: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플랜 중에 하나는 이 마루가 전체가 주방인 것도 있었어요.
1: 맞아, 맞아. 네.
3: 그래서 아일랜드 옮기고. 바가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마루는 없고 그 대신 위에 마루를 쓰고.
4: 처음에 저번에 어땠어요, 주방?
1: 근데 제가 막 거대한 요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아 주방이 이것보다 요즘엔 주방을 되게 크게 잡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사실 제가 쓰기에는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또 문이 저기도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인가요? 아마 전에는 여기에서 그 밑에 층에 기사님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기사님의 전용 통로였군요. 계단이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는 이쪽에 차고가 있었다는데 장본 물건을 바로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겠죠? 차고였던 공간은 이제 작업실 겸 전시실로 사용을 한답니다. 한쪽에는 버려두고 간 회장님의 책상과 빛바랜 자료들을 고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2: 이 전 주인분께서 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를 기록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얼만큼 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알게 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0: 오래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서의 작품 세계와도 맞닿아 있네요. 65년 된 이 양옥집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그 역사를 이어가는 날들. 아파트를 떠나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날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파의 방향을 창밖을 향해 돌려놓은 거였답니다.
1: 훨씬 편리함과 사실 되게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 멀고 뭔가 막 그랬었는데 이 성북동 자체도 되게 그런 옛날 동네 느낌이 있는데 저희 집도 약간 그 주거 형태가 옛날이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과 굉장히 구분이 확 명확하고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나만의 삶의 풍경을 그려가는 일상입니다.
1: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간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는 게 있네요.
2: 2층은 제 작업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1: 네.
2: 집과 그리고 이제 2층 작업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했는데 소음도 차단돼야 되고 그리고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차단돼야 되니까.
1: 네. 이게 유리로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창으로 통해서 뷰도 있고 또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와, 여기는 거의 미술관이군요. 오, 엄청난 예, 작품들이. 오, 맞네요. 와.
1: 2층은 온전히 남편 혼자만의 공간인데요. 거실 안쪽에는 방 두 개를 하나로 터서 마련한 환하고 널찍한 작업실이 있습니다.

0: 아, 얼마 안 남으셨군요, 기한이.
1: 쫓겨날 때가 돼서.
2: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재원 씨가 코앞이라 2층 작업실에서 종일 살다시피 한다는데요.
3: 이렇게 창 많은 거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자연환경이 잘 보이는데.
4: 너무 좋죠.
3: 도움이 돼요?
4: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풍경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양한 자연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또 날씨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항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2: 아니 그런데 2층 독점의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옛 물건 수집이 작가로서 작업의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 수많은 소장품들은 이제 어떡하나요?
3: 보관해야 될 게 많고 유지할 게 많아지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장난 아니에요.
4: 창고에는 이제 제가 수집한 이제 수천여 개의 물건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5: 얼마 전에 이제 농담으로 그 짐들을 보면 이제 난 자기보다 하루 더 일찍 죽을래.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촬영 오시면서 저희가 이게 뭐 나름 정리를 많이 하면서 이게 많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빠진 상태에 있으면 또 되게 좋아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여기서 늘리지 말자. 막 이러는데. 또 약간 직업적인 특성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0: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선잠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2: 조선시대 누에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잠신에게 제의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5: 저는 이런 문화재 옆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얘네들이 커도 여기 오면 이 집 형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길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0: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아이들의 추억이네요.
2: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고향집 풍경이 되겠죠.
0: 와, 뷰가 엄청 좋네요.
5: 답답하지 않은 동네 뷰가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4: 네. 우리가 어떤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고향같이. 저는 기억의 구심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길을 잃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0: 정말 집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잇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일인 것 같습니다.
2: 오늘 성북동 집에서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0: 여기서 지금 같이 건축주 분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느껴진 점은 여행을 할 때 생가를 방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다 누구의 생가죠. 여기에는 또 이 건축주의 그 예술가님으로서의 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잘 자라게 될 그 자녀분들의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 네, 누군가의 삶이 스며있던 오래된 집에 또 다른 일상의 온기를 채워갑니다.
4: 이 집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저에게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함께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집에 그리고 이 장소, 이 동네 위치에

0: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가족 구성은 각자의 생가로 기억될지. 어느 날 거즈넉한 성북동 골목을 걷다가 우연처럼 문득 두 분 마주치는 일. 나 기대해봐도 되겠죠?
2: 그 AI와 같이 지은 집?
3: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4: 나는 행복이 돼요.
5: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6: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7: 한 책장 사이 손때 묻은 한 칸 바랬지 못한 이 넘기면 돼.
5: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8: 송도문 씨, 지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6: 이게 뭐가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성도물류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6: 이게 뭐가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0: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블유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0: 평소에 잘 안 하는 노래들도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라고 느껴주시면.
1: 그대는 노래 말고 사랑 있는 대여주지
0: 소리 질러.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다둥이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0: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창시자. 새롭게 도전하시고 그걸 완성해내신 분.
1: 와, 참 자랑스러웠죠.
2: 선생님의 100년은 한국 여성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우리 섬유 패션 산업에 있어서 노란호 선생님은 은인이자 애국자죠.

0: 문제는 선생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짓게 됐어요?
1: 입센의 노라의 인형의 집을 처음 영어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처지가 됐을 적에, 그렇지, 내가 노라같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여자가 독립해서 나간다는 그런 결심, 또 그걸 실행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많이 저한테 영향을 주었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잘못했다고 하실까? 시부모라고 내가 뭐 만난 지 얼마도 안 되고, 신랑이라고 만난 지 얼마도 안 되고, 얼굴도 잘 모를 정도인데 내가 여기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아니지. 이 집에서 내가 그냥 살아나가

되면은 이 집에 내가 식모살이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만일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미지수거든요. 나는 나가서 미지수의 길을 가보자. 그러고 나와서 끝이에요. 다신 안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노라로 살아온 거죠.

0: 제가 좀 일찍 찾아뵀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시간이 있어요? 김선생님 지시고 막 피곤해가지고
2: 오늘 제가 손님을 많이 초대했는데 어떡하죠? 남성도 맞춤 디자인 선정을 회사 사장님이세요. 오늘 선생님 인사드린다고.
1: 네.
2: 일부러 시간 내서 어제 출장 갔다가
0: 너무 축하드려요.
2: 우리가 언제 또 볼지 모르는데 선생님을 제일 존경한대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중에서 선배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제 선생님도 이제 건강을 잘 추스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오늘 선생님 나중에 못 뵈실 수도 있다고
3: 건강하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1: 건강해요. 아니 글쎄 하늘에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백수가 돼가지고 이러고 선생님이
4: 예. 아니 저는 저 패션 디자이너로 우리 노란 선생님의 한참 후배인데 야 진짜 우리 패션계에 우리가 사실은 해방 때부터 다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러한 어른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해 계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죠.
1: 아유 오래간만이다.
2: 선생님 그리고 이 옷도 선생님 옷이에요. 기억나세요?
1: 현대 사이즈가 이게, 맞아요?
2: 이게 조금 작은데 엄마보다 제가 덩치가 커갖고 근데 아무리 작아도 오늘은 무조건 이걸 입고 가야 된다 그래갖고 막 엄청 입고 잠궈지지도 않아요.
1: 아니 그러지 않아도 늘 생각을 했어.
4: 네. 이건 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네 노란 옷.
5: 저희 또 헤리티지가 있다. 저희 한국의 패션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고 이런 분이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왔고 그걸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좀 뿌리잖아요. 사실은 패션한 사람이 노란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역사를 모른다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6: 완전 표지 모델 같아요.
1: 응?
6: 완전 표지 모델 같아요. 잡지 모델. 잡지 표지 같아요.
1: 근데 6.25 때 많이 없어졌어요. 사진들.

국민학교 들어가서는 어머니가 외출하시면 그 옷을 다 입어봤어요. 내가 구두도 신어보고. 그래서 내가 옷을 해입기 시작한 거는 국민학교 한 4학년 때부터 내가 옷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전부 한복 치마 조거리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입학을 했다고. 그 시대에는 나하고 두 사람만 세라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그 우리 집 DNA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없었죠. 여자의 직업이라는 건 글쎄 두 가지라니까. 학교 선생님 아니면은 그 인터테이너들.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자락도 영어를 하고 타이프를 치고는 취직이 됐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옷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드레스를, 이브닝 드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일본 옷감이었어요. 일본 기모노 옷감, 일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간 거, 거저 주다시피 하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패턴을, 신문지로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롱 드레스를 해 입었어요.

그때 깜짝 놀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여러분, 얘가 옷 잘 입는 거 아시죠? 다 안돼. 얘가 그렇게 자기가 했는다고 그러는데 패션 디자이너로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우리 공부시키면 어떠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팔자가 핀 거예요.

처음에 미국 가니까 미국은 천국이고 우리나라는 지옥같이 그만큼 차이를 느꼈죠. 그래서 여기는 내 살 곳이 아니구나. 한국도 공산화되니까는 가지 말라고 다 말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죽고 살기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뭔가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그런데 한국에서 패션쇼라니까 전부 쇼라는 게 뭐, 한 가지 노래 춤추는 게 쇼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패션이다, 무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모지에서 시작을 한 거죠.
1: 단독 호텔 옥상에서 지난 6월 9일 남녀 2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레자이나 노라노 여사의 제2회 가기 파션쇼가 개최되었습니다.

0: 지금까지도 내가 그때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 2부에는 이제 애프터눈 드레스 하고 이브닝 드레스 하고를 이제 하는데 한국 옷감 치마 조거리감에서 이제 골라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 모델들도 직접 손님들 중에서 뽑아서 트레이닝 해가지고 걸음걸이 가리키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1: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래서 와 그 50년대 나 저 한번 뿅 약간 진짜 타임머신 타고 잠깐 가서 선생님이랑 좀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난 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 옛날 40~50년 넘은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디테일적으로 성격까지.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같고 사진 속 분들도 너무 멋있었고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뭐 하선이 하신 거 옆에서 구경하고 같이 파티하고 놀았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1: 이날 노라노 씨가 보여준 의상의 대부분은 우아하고 고아로운 의상으로 디자인의 새로움을 보여주어서 모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사관, 대사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부인들이 파티에 같이 가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요. 한복은 너무 초라해. 한국 조거리를 좀 브라우스 시기로 만들고 안에 치마를 슬리블레스, 롱드레스로 하고 한국 옷감에다가 그 한국적인 무늬를 넣어서 한국 옷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도 그 파티에서 손색이 없도록 그래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게 인기를 끌었죠.

노라종 선생님 이전은 어떻게 보면 생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생존을 위한 옷들. 노라노 선생님 이후의 옷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 그리고 생존에서 마음껏 향유를 하는 패션. 예,

0: 그때쯤에 제가 노선생님 의상실을 가려면은 그때는 명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는데 앞에 걸어오던 남자가 없어진 거예요.
1: 어디 갔어요?
0: 맨 홀로 빠졌어요. 저를 쳐다보고 오다가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 오던 남자가 갑자기 맨홀로 빠졌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도선생님 옷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19인가 20살 때인데 그리고 제 결혼식 옷도 해주셨고 하얀 벨벳으로 이렇게 투피스를 해주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스커트에 위에 자켓이 길었어요. 그 웨딩드레스 아주 이뻤어요. 다른 걸 안 입어봤어요. 맞춰서 입는 건 내가 노선생님 거밖에 안 입어봤어요. 네.

폴시스터스의 바지를 입었는데 보통 바지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좀 율동을 하는 노래하게요. 그래서 나팔바지를 해주면은 그 율동에 효과가 있을 거다.

네, 그러면서 뭐 진짜 판탈롱이 완전히 대히트를 했죠. 의상상은 저희가 단독으로 바꿔왔죠. 특히 남자분들이 더 판탈롱을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학생, 학생들과 뭐 젊은이들, 청소년들한테는 판탈롱이 정말 대히트였죠. 그 시대를 함께 같이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0: 굉장히 프라우드를 주죠. 네, 프라우드를 주고 그 옷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프라이드를 갖고 입고 나갔을 때그 노래에 아마 100%는 풀로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연동성 있는 그 관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이제 그 길거리에 먼지 쓸고 다닌다고 뭐 흉부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노란호 선생님의 옷을 입고 나가면 어디든지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1: 자신감. 그거는 확실해. 우리 집 옷을 입고 나가면은 자기가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옷을 입고 편안하니까는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뭐든지 편안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

이런 건가. 아, 그러네. 이건 최은희 씨가 자매 화원에서 입은 의상이고, 이거는 박현욱이가 미스 코리아 때 입은 거고, 1957년, 59년 그때에.

0: 당신의 털을 깨뜨렸다.
1: 아가 시력해 있는 것이?
2: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양장점을 차리니? 아버지 병원 판단 있지 않오? 아니, 얘가?
3: 염려 마십시오. 개인전에서 집을 이미 팔리면은 그 돈을 몽땅 투자해도 좋습니다.

0: 이제 테레비에 연속극 같은데 탤런트 의사, 또 그 다음에는 무대 의사, 그 신협이라고 있었죠. 영국 단체. 뭐 해머레신이, 로맨 주리에신이 뭐 많잖아요. 그 의상을 다 제가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의상 노라노가 나왔고, 이 무대에도 전부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의상 노라노를 넣어달라. 선전의 방법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빨리 선전이 됐고, 또 금방 보급이 됐고, 뭐 맞아 떨어진 거죠 뭐.
1: 외국 경우를 봐도 사실 패션 디자이너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같이. 무용 공연도 하고, 오페라 관련된 것도 하고, 영화는 당연히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예전에 발렌시아가 지방시 뭐 다 그랬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처음으로 노라노 선생님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확장성을,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 노라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옷을 좋아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 옷에 대한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쓰고 싶었어요.

이런 옷은, 요 두 옷은 노라뇨 선생님의 옷인데 이것도 좀 제가 입었었어요. 어머니도 입으시고 저도 입고. 이 옷은 굉장히 너가 나중에라도 많이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쩌다가 한 번 입는 옷이 아니라 많이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많이 입었어요.

노라나 선생님의 옷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편안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편함이 없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옷이 아닌가. 막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한 옷, 나 이렇게 좋은 옷 입었어 하고 자랑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리고 내 자신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옷이라 그러잖아요.

0: 이것도 한 15년 됐을까? 그러니까는 유행이라는 게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입고 어울리면은 그게 유행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 집 옷을 보시면은 우리 집 옷을 어머니 거를 다 대를 이어서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한 20년 동안 지금 옷을 안 해입어요.
1: 몇년된 옷이에요?
0: 이한 15년 다 그래요. 한 15년 동안 옷안 입었어. 이건 한 20년 될 거야. 내가 이거를 좋아하지. 편하니까.
1: 선생님, 근데 검은 옷이 맞네요.
0: 다 검은 거예요. 대체로.
1: 왜요?
0: 그래야지만 구두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일일이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바쁜 사람이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지.

0: 혹시 결혼을 다시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우선 남자도 사귀어도 오래 안 가. 왜냐하면은 데이트를 하면은 7시에 약속을 해 놓으면은 내가 9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못 맞춰 가거든. 그럼 누가 두 번은 기다려주지만 세 번째는 안 기다려주죠. 그러고도 글쎄 뭐라 그래야 될까? 왜안 했을까? 책임이 많았어. 아,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6.25 때

우리가 다 버렸잖아요. 재산도 날라르고 날라가고 아버지는 그 병이 드시고 그리고 식구는 열 할머니까지 해서 애들 아홉, 어머니, 할머니 열한 열두 명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 더구나 뭐 결혼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끝나니까 이미 늦었다고.

0: 계속 롱런을 하니까. 그래서 백화점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그때 이제 노라노 선생님께서 샵에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태극기를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윤복희 선생님의 그 인터뷰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내가 미국 가서 유명한 백화점에서 정말 멋진 옷이 있어서 살려고 보니 노라노였다.
1: 아, 하여튼 굉장히 큰 비싼 백화점인데요. 거기에 노라노 선생님이 옷이 진열돼 있어요. 샵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노라노 이렇게 해갖고 그 샵이 있다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자랑스러웠죠.

직장에 미국서 직장 여성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직접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낮에도 입고 밤에도 입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자인한 게 그 스트라이프스. 근데 이제 그 식사를 하려면은 허리가 늘잖아요. 밥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뒤에다가 사이즈를 조금 늘려가지고 고무줄을 끼워서 앉아서 먹어도 편안해서. 그게 힘들쳤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죠. Known as fashion is under well controlled elegance.

최정아 학생 차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신 패션 디자이너 오라노 선생님 모셨습니다.

0: 저는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1: 네, 저는 오늘 로라로 선생님 얘기를 하려고 올라왔어요. 선배 기자님 중에 노라로 선생님하고 아주 친한 선배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경축 기자로 들어온 저를 데리고 노라로 선생님한테 갔어요. 굉장히 그날 막 흥분되고 감동을 받고 하는 생각이 납니다.
2: 하나부터 열까지 많이 깨우치고 배웠어요. 그때 한국 여성들이 가지 못했던 길 없는 길을 개척해 오셨고, 그래서 선생님의 100년은 한국 여성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안녕하세요. 유튜브 hug me.
1: Old grandma.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키워주셨어요. 막 그냥 같이 옷을 파는 것도 기억나고 같이 일하는 것도 그냥 패턴 만드는 거 스케칭 할 때도 그냥 보고 있는 것들도 한번 이거 한번 패턴 잘라봐라. 그래서 잘라서 하는 것들도 다 기억나요. 너무 저를 아껴주시고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줘서 저는 그냥 너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2: 아직도 유행이에요.
1: 근데
2: 이제 리조트니까 막 라피아 디테일
1: 그런 걸 매칭해서
2: 그리고 막 타조
1: 근데 타조 털
2: and then like
3: 선생님은 그 당시 옷을 통해서 여성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다면 저는 물려받은 이 헤리티지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느냐가 저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0: 이제 4대는 누가 하겠느냐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저 이탈리아에서요 최소 한도가 3대야. 최소 한도가 프라다 무슨 뭐 구찌 이런 데도 지금 다 이제 3대 아니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하려면 한 4대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0: 이게 무력하다.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이제?
1: 네. 사장님과도 같이 옆에 있어요?
0: 아니, 뭐, 여기야. 신부님들 다 계시고. 네.
1: 뭐, 항상 기도해 주시고. 외롭지가 않지.
0: 응?
1: 외롭지가 않지.
0: 글쎄요.

0: 너무 바쁘게 살아서. 80년이 어디로 갔는지.
1: 그래도 선생님은 잘 살았습니다.
0: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지.

1년에는 한국 나이로는 100세죠. 엄청나. 실감이 안 나네요. 그만큼 살았다는 실감이 안 나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여기 와서 보니까는 지난 날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나네요. 정말 좀 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0: 실감이 안 나네요. 100년을 살았더니 실감이 안 나. 그냥 생겼던 일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짚고 앉아서 생각하면 꿈같이 지낸 거죠. 잘 살아왔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또 잘 됐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난 정말 모든 게 그 두 마디로 끝이야.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또 제가 선생님께 너무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더 큰 영광이었고
2: 선생님 백수를 축하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3: 100세까지 현직에서 일하시면서 일하시는 100세로 기네스북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해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걸 하셨잖아요. 정말 놀란 분이에요.
4: 지금까지 에너제틱하게 열정적으로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으로 진심으로 옷을 만들어 왔다라고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6: 선생님 옷을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7: 사랑해요. 노 선생님 사랑합니다. To the Korean film, Old Boy, Parasite of Bong Joon-ho.

실제 3일만 새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이거든요. 네.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그렇죠. 증거거든요.

0: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1: 전 태어나서 한 번도
2: 없어요.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0: 아, 아시겠죠?
3: 아, 맞아, 맞아요. 네.
0: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3: 진짜요?
0: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2: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4: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0: 씩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4: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가지고 없었어요?
2: 깜짝이야.
0: 이게 레이저구나.
4: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0: 국내 최초고
4: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0: 탑3.
4: 우리께 훨씬 좋아요. 한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0: 이야.
3: 넘산데요, 가성비가.
5: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기업 두 곳이 탑15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늘 이 순위를 지켜봐왔는데요. 한국 기업이 첫 화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왠지 울컥했습니다. 지금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제품을 확보하려고 전 세계 고객들이 줄을 섰고요. 오늘날 반도체는 석유와 철강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죠.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반도체 강국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부품을 받아 조립하는 하청기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AI 시대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반도체 산업 6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시작은 1965년 미국 기업 고미가 한국에 합작회사를 세워 트랜지스터를 조립하면서였습니다.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의 세제 혜택까지 미국과 일본에게 한국은 그저 부품을 보내면 조립해 되돌려받는 조립 공장이었죠. 하지만 자본도 기술도 없던 그때 한국에겐 이 낮은 단계의 투자마저 절실하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기업의 도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국 최초의 반도체 기업은 삼성도 SK도 아닌 바로 안암산업이었습니다. 1968년 김향수 창업주는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설비를 들여와 공장을 세웠지만 2년 넘게 주문이 없었습니다. 부도 위기의 순간 장남 김주진이 미국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현지에 판매 회사를 세워 직접 수주를 따옵니다. 그 결과 직원 7명으로 시작한 안암은 1972년 종업원 1,000명이 넘는 기업으로 급성장합니다. 그렇게 안암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한국 최초의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섭니다. 이때부터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을 만들고요. 1970년대에는 전자공업 육성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전자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갔습니다. TV와 라디오 생산은 빠르게 늘었지만 핵심 부품 상당수를 일본에서 수입하던 시절, 반도체를 국산화하지 못하면 전자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산업정책의 지원 속에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금성, 지금의 LG는 1970년 미국 수프림사와 손잡고 반도체 조립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강기동 박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한국 반도체. 이 회사는 한국 최초로 웨이퍼 가공부터 패키징까지 반도체 만드는 전 과정을 처음으로 시도한 기업이었습니다. 비록 오일 쇼크의 자금난을 끝내 넘지 못했지만 이 회사가 훗날 삼성의 손에 넘어가면서 한국 반도체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83년 2월 8일 한국 반도체 역사를 바꾼 날이죠.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도쿄 선언입니다.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안암 창업주 김향수 회장입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사업을 벌여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회사 업계에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최첨단이냐. 정부 관리조차 차라리 신발 산업을 밀어주는 게 낫다라고 했고요. 일본 기업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도체는 인구 1억, 국민소득 1만 달러는 되어야 가능하다는데 당시 한국은 그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곧바로 64K D램 개발에 착수한다는 발표였습니다. 1416K 같은 앞단계를 다 건너뛰고 곧바로 64K로 직행하겠다는 겁니다.
리프로깅. 한국이 선진국이 이미 지나간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는 대신 다음 세대의 기술로 곧바로 뛰어드는 추격형 산업화 전략을 택했다는 점이죠. 삼성은 미국의 벤처기업 마이크론의 칩을 받아와서 그걸 뜯어보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연구원들은 64K DRAM을 잊지 말자고 64km 행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요. 그만큼 집념을 갖고 매달린 끝에 개발 착수 6개월 만인 1983년 말 64K DRAM 개발에 진짜로 성공합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였습니다. 10년 넘게 벌어졌던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

저를 단숨에 4년 안팎으로 좁힌 겁니다. 공장 건설도 보통 1년 반 걸리는데요. 6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그 공장이 자리한 경기도 기흥이 한국 반도체의 메카가 되었죠.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뛰어들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반대에도 특유의 기업가 정신으로 독자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을 밀어붙였죠. 1983년 현대는 현대전자산업을 설립하고 경기도 이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성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DRAM이 아니라 SRAM에 먼저 집중을 했고요. 1984년 16회 SRAM 시험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어려웠고요. 판로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D램으로 눈을 돌려서 1986년 256KB D램 양산에 성공합니다. 삼성과 현대, LG, 아남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몸담은 여러 기업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경쟁이 한국 반도체의 토대를 닦았고요. 연구 개발의 역량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성공은 분명 창업자들의 미래를 내다본 식견과 과감한 결정에 큰 빚을 지고 있지만 결코 한 기업과 한 기업의 영웅 서사만은 아닙니다. 결정적 도약의 순간에는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가 모두 한 배를 탔습니다. 1986년 그때 시작된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당시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다음 세대 D램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자. 후발 주자인 한국이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기술을 더 빠르게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 반도체 통신, 현대 전자산업, 금성 반도체와 정부 출연 연구소인 애트리,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하나의 프로젝트 아래 모았습니다. 총 879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당시로서는 국가적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모두 경쟁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현대, 금성은 시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만큼은 함께 참여했습니다. 경쟁은 유지하되 국가 차원의 기반 기술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메가 D램, 16메가 D램 개발에 이어 1992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기술 개발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먼저 다음 세대 반도체를 개발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삼성은 1993년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에 올랐고요. 1994년 256메가 D램, 1996년에는 1기가 D램을 연속해서 세계 최초 개발을 이어나가면서 세계 메모리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도약에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주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자란 산업 생태계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핵심 장비와 소재의 상당 부분을 미국과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장비 한 대가 늦게 들어오면 라인 전체가 멈추는 취약한 구조였죠. 이 약점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국산화를 밀어붙였고요. 정부도 공동 개발과 기술 축적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1980년대부터 한미 반도체 같은 토종 장비 기업이 자리를 잡았고요. 동진 세미켄과 솔브레인 등 소재 기업, 리노 공업과 하나 마이크론 등 후공정 기업들이 차근차근 성장했습니다. 메모리 공장이 커질수록 그것을 떠받치는 장비 소재 후공정 생태계도 한 몸처럼 함께 커진 겁니다. 한국 반도체는 완성품 경쟁력과 공급망을 동시에 키워낸 세계에서도 드문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잘 나가던 한국 반도체, 성장하던 한국 경제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죠. 반도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기업사의 중복된 투자 산업에서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정부는 빅딜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999년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2001년 이름을 바꿔다는 것이 바로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닉스는 출발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1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고 있었고요. 2001년 세계 반도체 경기마저 얼어붙으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외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에 팔아넘기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요. 매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때부터 하이닉스의 생존 싸움이 시작됩니다.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서 신규 투자금이 끊기자 새 장비를 살 돈이 없었던 하이닉스는 기존 라인을 뜯어고쳐 쓰는 블루칩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기존에 0.18 마이크로미터 장비를 직접 개조를 해서 0.15 마이크로미터 미세 회로를 구현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로 하이닉스는 생산성을 약 1.7배 끌어올리고요. 투자비 9,500억 원을 아끼면서 적자 2년 만에 2003년 3분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D램 세계 2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끈질긴 생존과 성장의 DNA가 나중에 SK 하이닉스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07년부터 반도체 업계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치킨 게임입니다. 너도 나도 공장을 늘려서 물량을 쏟아내고 가격이 원가 밑으로 떨어져도 버티는,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살벌한 출혈 경쟁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약한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했고요. 2012년에는 세계 3위였던 일본의 엘피다마저 무너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메모리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 지독한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였습니다. 2012년 SK텔레콤이 빚더미에서 막 일어선 하이닉스를 인수합니다. 그렇게 SK하이닉스가 탄생했고 세계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이 세 회사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숙명 같은 게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호황, 불황이 거세게 오가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 격렬한 사이클을 견디면서 불황에도 기술 투자를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무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핵심은 HBM, 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회로를 더 작게 그리는 평면 미세화 경쟁은 비용과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고 보고 옆으로 못 넓히면 위로 쌓자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시장 수요도 없던 2000년대 중반부터 이 기술 개발에 착수를 해서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내놓습니다. 앞서 자금난 속에서 단련한 그 공정으로 승부한다는 DNA가 여기서 결정적 차별화로 이어진 겁니다. 세대를 거듭한 HBM은 AI 칩의 절대강자 엔비디아의 핵심 부품이 되었고요. SK하이닉스는 6세대 HBM4 시장을 선점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HBM 초기 대응이 한 발 늦어서 고전을 했지만 마침내 6세대 HBM4 초기 양산에 성공을 하며 시장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요. 차세대 제품인 7세대 HBM4E 시제품까지 세계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종속적 파트너나 계약 상대자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글로벌 AI 반도체의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60년이 보여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경쟁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기술을 산다고 곧바로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0: 이상하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장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이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먹어도 돼요?
1: 아.
0: 어, 뜨거. 오이시, 오이시. 혼돈이 오이시.
1: 아리마야로. 할아버지도 다 제주요. 응. 너라 우치와 아버지 저기 어머니 쪽 다 제주 출신이야. 여기는 오사카 이쿠노 지역은 제주 사람들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살아.
0: 아 그래요.

일본 식민지 정부가 그 한반도 사람들의 땅을 뺏기 때문에 도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되게 됐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그런 돈을 벌 그 자리가 없어요. 이카이노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이카이노.

0: 망한다라.
1: 일본에 와서 종식이는 막 일도 제대로 없고 나라만 아무 일이나 하면서나 조문 김치 국사이 이거 어루 마늘 냄새 나는 차별 마루시네. 나라마 뭐 엄청 고생이 많았을 거야.
2: 우리나라 이주사를 돌아보면 멀리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 있는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모습보단 이분들이 외롭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현학생, 오늘은 추리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추리소설 좋아해요?
1: 제가 어릴 때 셜록 홈즈 시리즈랑 아르센 루팽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리물을 어릴 때참 좋아했습니다.
0: 꼬마 덕후였구나. 저도 덕후예요.
1: 네.
0: 너무 반갑다. 자, 다시 한번 하자.
1: 주먹으로? 네.
0: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니라 추리 정상회담이라면 누구를 세 명의 연사로 모실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추리소설의 원조, 그러니까 뒤펜을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0: 그다음에 추리소설 확신의 탐정상. 이 사람은 탐정의 대명사다. 셜록 홈즈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애거스 크리스티가 만든 에르큘 푸아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거 앨런 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메인은 고딕 소설이라고 있어요. 고딕 성당 같은 걸 보면, 고딕 건축물 같은 거 보면 되게 첨탑이 위로
1: 쾌적하죠.
0: 솟아있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오래되어 있고, 고풍스러운 성에 으시시하고 막 괴기스러운 일, 이런 거 일어나는 거를 고딕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딕 소설을 주로 메인으로 썼던 작가예요. 그 유명한 작품이 어셔가의 몰락.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네. 이게 알수 없게, 이유도 알수 없게 기괴해요. 여동생이 죽고 내 여동생을 납골당에 넣었는데 납골당에서 여동생이 피투성이 돼서 다시 나타나고, 그거를 친구로 온 화자가 이렇게 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셔가가 몰락하는 기괴한 이야기예요. 암튼간에 이 사람은 되게 기괴하고 음울하고 어둡고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을 추리소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을 추리소설의 효시라고 불러요.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혹시 아시나요?
1: 아니요, 처음
0: 아,
1: 들어봤습니다.
0: 진짜? 자, 들어봐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몰락 귀족인 듀팽이라는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나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인 한 남자가 듀팽이라는 사람, 이렇게 분석력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라고 서술하는 거예요. 자, 모르그가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와 딸이 죽은 채로 발견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야. 그런데 밀실이에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어. 근데 어머니와 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밀실 사건, 그러니까 밀실 트릭이라는 것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야.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밀실 너무 좋아해요. 죽인 사람은 없는데 죽은 사람만 있는
1: 맞아요.
0: 거예요. 이거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시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못 푼다. 이거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근데 뒤팽이 푼 거죠. 범인이 오랑우탄이었어요. 한 프랑스 선원이 외국에 갔다가 오랑우탄을 잡아온 거죠. 잡아와서 동물에다 거액으로 팔려고 가둬두고 있었는데 얘가 탈출한 거예요. 덤문이 열려있는 2층에 어느 집을 보고, 불이 켜져 있냐고 해서는 이 오랑우탄이 거기 들어간 거죠. 딸과 어머니가 놀래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오랑우탄이 놀라갖고 이 어머니를 목을 면도날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던져버려요. 근데 딸이 너무 놀래서 소리 지르니까 딸 어떡하냐? 거꾸로 들어서 굴뚝에 처박아 놓습니다. 엄청난 괴력이죠. 그러고서는 오랑우탄 말로 말말말 하다가 그 아주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창을 열어서 위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락날락 할수 없는 밀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뒤팽은 알아차렸죠.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뭔가 다른 것이어야 돼.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 다 뭐라고 했느냐? 다른 증인들이 알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외국어 같았다. 근데 모든 인종의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우리말은 아니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알아보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오랑우탄이 내뱉는 어떤 알수 없는 말이었구나 해서 범인을 잡았더니 이제 오랑우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이런 걸좀더 많이 쓰고 작고를 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이 사람 인생이 너무 스산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마 나도 제일 좋아할 거고, 현우 학생도 제일 좋아할 만한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참 탐정 중에서 제일 팬덤이 강할 거예요. 탐정 중에서 팬덤이 제일 강한. 셜록이언이라고 하는 팬덤 이름도 있고요. 홈지언도 있어요. 셜록 홈즈의 광팬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아서 코난 도일은 안과 의사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셜록도 있고 왓슨도 있나 보다. 왓슨은 사실은 그군 참전을 했었던 군의관
1: 의사죠.
0: 출신이고,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되게 괴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이런 괴짜 캐릭터를 자기 안에서 이렇게 분열을 시켰는데, 사실은 왓슨을 되게 뭔가 들러리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왓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왓슨을 만들 때도 자기 이력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뒤팽에서부터 내려온 그 뭐랄까, 추리소설의 문법 같은 게 있어요. 우선 전형적으로 밀실을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0: 그리고 이거는 비범한 사람만이 풀수 있는 문제야.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못 풀어. 게다가 이거를 접근하는 탐정들이 대부분 제도권 내에서 막 예를 들어 경찰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바깥에서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어떤 천재적인 재능으로 확 풀어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천재들만이 풀수 있는 문제. 이걸 같이 따라가다 보면 왠지 나도 천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셜록 홈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이건 인간인가? AI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어떻게 옷깃에 묻은 흙자국만 보고도 어느 어느 길을 통해서 도착했군요. 이런 걸다알수
1: 맞아요. 네.
0: 있는지 대단한 추리력을 보여주거든요. 셜록 홈즈하고 왓슨하고 처음 만났던 첫 작품이 주홍색 연구라고 있어요. 왓슨하고 이제 셜록 홈즈가 같이 하숙생, 같은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메이트를 찾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때 셜록 홈즈가 왓슨을 보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온 군인이군. 이렇게 다 알아맞혀요. 딱딱딱 맞추거든요. 그리고 왓슨은 이제 셜록 홈즈를 쫓아다니면서 워워 해주기도 하고 기록을 해주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조를 하죠. 이렇게 짝꿍이 생긴 것도 사실은 뒤팽이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뒤팽도 혼자 살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짝꿍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짝꿍이 화자예요. 소설의 화자. 그래서 뒤팽이란 사람이 자문 작품에 원형이 굉장히 많구나. 세 편밖에 안 됐지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가 저는 뒤팽 얘기보다 더 재밌었거든요. 뒤팽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귀족이고 점잖아요. 근데 셜록 홈즈는 너무 이상해. 괴짜야. 막그 약간 중독자 같아요. 미치광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건에 중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셜록 홈즈는 사건이 있으면 이런 표정인데
1: 맞아요.
0: 사건이 없으면 난 우울해, 난 죽어가. 막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건을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그리고 모든 지식이 사건을 푸는 데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는 게 엄청 많은데 또 무식한 데는 또 엄청 무식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ADHD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산만해. 근데 또 집중할 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실험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본인한테 뭘 발라보기도 하고
1: 맞아요.
0: 본인이 뭘 먹어보기도 하고 목숨을 거는 데 정말 개의치 않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이 사회적 소셜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왓슨이니까 봐주는 거야. 그냥 좋게 봐주는 거지. 결혼해서 같이 산다던가, 이웃으로 지내기에는 정말 최악의 사람. 괴짜 중에 괴짜인데,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셜록 홈즈를 읽다 보면은, 뭐가 재밌냐면, 어떻게 이 코난 도일은 이런 트릭을 다 상상을 해낼 수가 있지? 케이스 케이스마다 다 미스테리한 걸 어떻게 이런 트릭들을 개발해냈지?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 그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설정을 했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글쓰기를, 제가 글쓰기 하는 게제 주된 업무잖아요. AI 때문에 되게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AI가 내 글쓰기 가르치는 거, 이거를 다 대신해버리면 나는 글쓰기 가르쳐도 뭐 아무 반응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추리소설을 AI한테 쓰라고 하면 기존의 문법을 답습하는 거 외에 새로운 트릭을 만든다던가 새로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전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소설을 쓸수 있어요, AI가. 시도 잘 써요. 그런데 추리소설의 이 아주 독특하고 뭔가 특이한 트릭과 세팅은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는 워낙에 아서 코난 도일이 아이디어 다양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잉 메시지. 주홍색 연구에 나오거든요. 독일어로 복수라고 하는 그 다잉 메시지. 그런 거. 그다음에 암호문. 딱 봐도 졸라맨 그림이야. 졸라맨한테 여러 명 있어. 근데 셜록 홈즈 딱 그걸 보고, 아, 이게 뭐다. 라고 알아차려요. 그다음에 정말 조금밖에 없는 힌트. 어떤 줄무늬 어떤 끈을 봤어요. 근데 그거 뱀이다. 이렇게 딱 알아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이 참신한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앤드 셜록 홈즈는 키도 자유자재로 줄인답니다. 노파로 이렇게 변신해 갖고, 이렇게 왓슨 옆을 지나갔는데 왓슨이 몰랐고요.
1: 맞아요.
0: 죽은 척도 잘해요. 병들어서 왓슨 난 이제 곧 죽네. 누구를 불러와다오. 이런 것도
1: 맞아요.
0: 잘하고요. 다 거짓말이었죠. 모리아티 교수랑 싸우다가 자기가 죽은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매력이

0: 무진하다. 그러기를 만든 아서 코난 도일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셜록은 과연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 네.
0: 셜록의 꼬마 덕후로서 셜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에 적이 많으니까.
1: 그렇죠.
0: 어디 밤을 가다가 이제 조금 지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졌을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폭치로 해갖고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적이 많으니까 원한이 많아서 밤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독약에 당하거나 근데 이 사람이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말년에 이 범죄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서 그 양봉업자가 돼요.
1: 양봉업자?
0: 양봉업자가 돼요.
1: 그랬나? 네.
0: 마지막에 꿀을 키워요. 근데 이게 또 개연성이 있어. 말이 또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셜록 홈즈가. 나는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찰을 아주 주의 깊게 해왔는데, 이제는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 그래서 거래 세계와 벌의 행태에 대한 관찰로 옮겨간 거예요. 예를 들어, 벌이 이렇게 팔자춤을 쳐. 얘는 어디 가서 먹이를 발견했고. 추리를 하는 거야. 네. 이 벌은 어떤 상태의 벌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여왕벌이 대상인가 막 이런 거를 보는 걸로 바뀌어서 책을 써요. 벌 잘 키우는 법, 양봉업 이런 책을 써갖고 나중에 왓슨한테 선물을 해요. 자네 내가 쓴 책 보면서.
1: 독특한 사람이에요.
0: 그죠. 근데 그 관심이 사실은 이 관심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이 꼴벌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구나, 넘어갔구나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고.
1: 그렇죠.
0: 관찰할 게 없으면 이 사람은 미쳐버릴걸요. 그러니까 꼴벌한테 열심히 관찰하는 게 그 노년의 셜록 홈즈한테는 너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추리 소설이 그 풀지 못하는 약간 추리 소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림 피아드 경시대회가 있어요.
1: 네.
0: 수학 문제. 아주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나가서 푸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다고 쳐요. 평범한 사람은 거기서 상을 못 받아.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왜 그 제도 샤프를 이렇게 차르륵차르륵 이렇게 굴리면서 문제를 척척척척 푸는 그런 그 수학 머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는 느낌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풀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쾌감. 이게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일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문제 푸는 쾌감을 알려주기에는 되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되게 권했었거든요. 셜록 홈즈는 읽어봐야지. 셜록 홈즈를 안 읽길래 그러면 소년탐정 김정은 어때? 명탐정 코난은 어때? 왜? 문제 풀이에 쾌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방법이 먹히질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애가서 크리스티는 세계 제일 많이 번역된 작가라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대요. 애가서 크리스티의 작품 읽어본 적 있어요?
1: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0: 거의 그 애가서 크리스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고로 뽑는 맞아요. 작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여러 독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추천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스포가 되니까. 스포가 돼요. 아무 말 없이 맙시다. 단지 거기에 나오는 게 어디 얘기를 해도 되나?
1: 어디까지 얘기를
0: 해야 되나?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것도 역시 그 애거서 크리스티는 얼마 전에 베컴이 영국 왕한테 자기 받는 거 보셨나요?
1: 봤어요.
0: 축구를 신금으로 잘하면 이제 자기를 받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애거서 크리스티도 자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서 코난 도일도 자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리소설의 나라, 영국이라는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애거서 크리스티는 그 정도로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작가인데, 디펜, 홈즈, 그 다음에 푸아로 놓고 본다면, 셜록 홈즈 팬이 제일 많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사람 작품이 정말 뛰어난 작품 많죠. 그런데 그 위대한 홈즈도 사실은 디펜을 조금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자네는 마치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디펜 탐정 같군 그래. 그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가. 홈즈는 벌떡 일어서며 파이프에 불을 댕겼다. 자네는 나를 칭찬해줄 생각으로 뒤팽을 끄집어냈겠지만

0: 내가 보기에 디팽은 한참 모자란 친구라네. 15분 동안이나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말을 던져 친구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수법은 아주 과시적이고 천박하지. 어느 정도 분석에 재능이 있기는 하지만 비범한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않네. 포는 비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말이야.
1: 맞아요. 어? 별론데. 약간 이런 거예요. 나보다 안 했네.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슷하게 셜록 홈즈에 대한 애거서 크리스티의 얘기도 있어요. 애거서 크리스티 자서전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기는 셜록 홈즈라는 그 거대한 벽, 이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탐정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셜록 홈즈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의식해서 써야 됐다. 그래서 나온 캐릭터가 포화루예요. 자, 뒤팽하고 셜록도 사실 상당히 다르거든요. 뒤팽은 좀 더 정적인 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분석력을 강조하죠. 근데 셜록 홈즈는 실제로 동양의 무술인 유도에 정통하였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력도 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력과 무력 양쪽이 다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뒤팽의 변주형이 셜록 홈즈라면 셜록 홈즈에서 조금 더 변주된 게 푸아르예요. 마치 포켓몬에서 이상해 씨가 이상해 꽃이 되고 이상해 열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네. 뭔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 셜록 홈즈는 이제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조금 매력적인 어떤 네. 남성이었다면 그리고 젊은 남성이에요. 푸아르 경감은 은퇴한 경찰이에요. 은퇴를 했고 뒤팽은 프랑스 사람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영국 사람 네. 이 사람은 근데 푸아르는 영국 작가가 쓰긴 했지만 국적이 벨기에인이에요. 오. 영국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 살던 동네에 벨기에에서 온 이렇게 난민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천막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어? 벨기에 사람으로 설정을 할까 한 거예요. 그리고 셜록 홈즈가 젊으니까 그럼 나는 좀 나이 든 사람. 은퇴한 벨기에 경찰이면 탐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푸아르가 그 처음에 스테일스 저택 괴 사건이라는 곳에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게 1920년에 처음 등장해서 1975년 커튼이라는 작품에서 실제로 작품 안에서 죽음을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죽음을 푸아로가 맞았을 때 그 똑같은 1975년에 뉴욕타임즈지에 푸아르의 부고 기사가 실립니다. 저 봤는데 실제로 봤는데 푸아르가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벨기에 탐정 푸아르 이렇게 사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공된 인물, 창작된 인물 중에서 부고가 실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그만큼 영향력 있고 유명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푸아르의 특징은 사실 셜록 홈즈하고 데뷔하면 되게 쉬운데 이 캐릭터에 염두에 뒀다는 게 첫 번째 작품에 이런 게 나와요. 푸아르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세요. 믿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셜록 홈즈 그만큼 보증 수입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셜록 홈즈한테는 친구 왓슨이 있었잖아요. 푸아르한테도 왓슨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대령인데 이 대령이 그 친구고 화자 역할을 해줘요. 푸아르가 이래이래 했었다. 네. 그다음에 뒤팽은 분석력 최고다. 그다음에 셜록은 분석력에다가 아주 치밀한 어떤 추리력. 여기 이것이 최고였다. 푸아르는 어떤 게냐? 분석력도 좋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뭔가 그런 걸 카운셀링 같은 네.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푸아르 경감이 자기의 분석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뭐를 발동시켰냐면 작은 회색 뇌세포. 이게 그 인간 뇌에 보면 그 회백질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고차원적인 어떤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래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애거서 크리스티가 쓴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나에게는 작은 회색 뇌세포가 있지. 지금 빨리 발동을 해. 회색 뇌세포야. 약간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추리력을 발동을 해서 역시 탐정기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제 푸아르는 입으로 싸웁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나불나불 해서 약간 이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얘기 듣고 알리바이를 다 듣고 심리 추적까지 한 다음에 말이 안 맞는데 이 사람 왠지 알리바이가 이상한데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꼬마야 꼬마야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그다음에 한여 아가씨 이리 와봐 얘기 좀 해봐. 요렇게 다 들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되게 인간미가 있어서 조금 범인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0: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 이 연인이 결합을 못 하게 돼. 그러면 그걸 그냥 모른 척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 끝에 보면 냉랭했던 부부가 다시 화합하는 장면도 있고,
1: 네.
0: 연인끼리 이렇게 이루어진 장면도 있고, 그래서 뭐랄까, 월한 노인처럼 인연을 좀 맺어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런 게 조금 깔려 있어요. 그거를 볼수 있는 이제 전형적인 작품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푸아르가 나오는 작품이 오리엔트 특급살인이에요. 오리엔트 특급살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처음 봤어요.
0: 그리고 아무도
1: 네.
0: 없었다만 읽으셨구나.
1: 맞아요.
0: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열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아홉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죽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스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걸로
1: 네.
0: 해요. 그런데 오리엔탈 특급살인은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문법을 보여주고 게다가 애거스 크리스티의 특징을 보여줘요. 애거스 크리스티 선호하는 게 뭐냐면 무대 장치예요.
1: 무대장치.
0: 무대 장치. 항상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병정섬으로 10명의 사람을 모으잖아요.
1: 초대하죠.
0: 그쵸?
1: 네.
0: 초대하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오리엔탈 특급살인도 여기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 모든 사람이 모여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연히 거기에 푸아르까지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푸아르가 해결하는 겁니다. 데이지 암스트롱이라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납치돼서 유괴살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살인범이 법망을 빠져나가요. 라세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아주 부유한 사업가로 변신해서 이 기차를 타게 되는 거죠. 기차를 탔는데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푸아르가 생각하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왜? 왔다 나갔다 할 수가
1: 네,
0: 없으니까.
1: 그렇죠.
0: 이 안에 있는데 누굴까? 알리바이를 맞춰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알리바이가 돼주고 너는 제 알리바이가 돼주고 알리바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뭐지? 생각을 했는데 12명의 승객 모두 그 죽은 납치되어서 죽은 소녀 데이지 암스트롱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데이지라는 아이의 외할머니가 연극 배우인데 모은 거예요.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배심원의 법망을 빠져나간 저 범인을 내 손녀를 죽이고 내 딸을 죽게 만든 저 인간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데이지의 대모, 데이지의 유모, 데이지의 가정교사, 데이지의 운전수, 데이지의 요리사, 데이지 아버지의 비서 싹다 모은 거예요. 다 결기를 한 겁니다. 나는 데이지를 위해서 가담하겠습니다. 12명이 모여서 순서대로 그 범인을 한 번씩 찌른 겁니다. 그래서 자상이 총 12개. 사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범인도 12명. 이런 상황이 돼요. 전형적인 밀실에다가요. 복수극에다가요. 알리바이가 완벽한데 그거를 푸아르가 뚫고 나가요. 그래서 푸아르한테 그 외할머니가 얘기해요. 그래, 나예요. 내가 범인이에요. 어쩌실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전 이걸 보면 생각했거든요. 요즘 모범택시라든가 쪽에 사적 제재 중심의 그런
1: 네.
0: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런 게 이미 여기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푸아르가 이해가 간다. 배심원들이 그때 잘못한 것 같다. 당신들을 배심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진범은 여기 없습니다. 이미 열차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리소설의 3대장. 을 살펴봤는데 저는 언제 추리물을 읽냐면요. 주식이 폭락하면
1: 네, 왜요?
0: 추리소설을 읽어요. 왜냐면 주식이 폭락을 하면 내가 할수 있는 건 손절밖에
1: 그렇죠.
0: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전 추리소설을
1: 네.
0: 봐요. 현생은 사실 잘안 풀리잖아요. 순리대로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내가 주식을 이거 샀는데? 오를 것 같아 샀는데? 안
1: 맞아요.
0: 오르잖아요? 그럴 때 추리소설을 보면 나는 답답하지만 여기서는 명쾌한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추리소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체

0: 적인 어떤 해결책, 쾌감. 아,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열심히 풀었더니 문제가 풀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푸는 게또 재밌어. 왜냐하면 추리소에 조금 비슷비슷한 그런
1: 맞아.
0: 결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추리소설을 봐요. 추리소설에 없는 살인사건 유형이 뭐냐면 묻지마 살인사건이에요.
1: 맞아요.
0: 살인사건이 처음에는 누가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끝에는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건 너왜 죽였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데 묻지마 이유 없이 그냥 찔렀어. 이런 식의 살인은 안 나와요. 결국은 다 이해되는 심리 상태, 이해되는 살인 사건, 이해되는 어떤 인간의 사연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현대로 갈수록 사실은 묻지마 살인 같은 불안하고 모호한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추리 소설은 살인 사건이긴 한데 뭔가 살인 사건 같지가 않아요. 문제로 느껴지지, 뭐 사람이 죽었어, 피범벅이야, 요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추리 소설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문제풀이, 퍼즐 맞추기에 지적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에는 절대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없다. 항상 해결 가능한 살인이 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살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게임은 게임인데, 막 내가 쫓겨, 내가 당할 것 같아. 이런 공포스러운 게임이 아니라, 뭔가 스릴이 있고 쫄깃쫄깃하고 조마조마한데, 안전해. 결국은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는 저는 추리소설이 트릭도 중요하고 푸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게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추리소설 보면 살인이나 이 도둑질 일어나는 이유는 거의 두 가지예요. 인간의 아주 어둡고 진한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이게 주홍색 연구의 살인의 이유예요. 몰몬교들한테 내 약혼녀, 연인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복수극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 특급 사건도, 특급 살인도 손녀를 잃은 할머니의 복수극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주 농축되어 있다. 추리소설 밑에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망이 또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이죠. 대부분 유언장이 나왔어. 재혼을 하게
1: 맞아요.
0: 됐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됐어. 이렇게 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 돈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게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욕망과 사랑과 복수라고 하는 핏빛 욕망이 추리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다. 그래서 보면, 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좋아서 추리소설을 읽었는데 이거를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에서 추리소설 읽은 걸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우선 소설을 읽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문학과나 또는 이제 그 소설을 원어로 읽는다면
0: 오!
2: 영문학과도 충분히
0: 아!
2: 수행평가나 뭐 아니면 요즘 많이 신경들 쓰시는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세특에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추리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고를 다각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0: 맞아요.
2: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또 나라면 어떻게 볼까? 이런 단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학습과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본인이 이런 다각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
0: 심리학.
2: 그리고 뭐 범죄사회학 이런 분야들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많이 읽히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0: 세특에다가 난 이런 걸 읽고 사회심리학을 전공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든지 범죄심리학,
2: 그렇죠. 그럼 이제
0: 범죄심리학,
2: 프로파일러나 이런 이렇게 꾸민
0: 프로파일러,
2: 친구들은
0: 범죄심리학을 전공할 그런 꿈을 키우게 되었다. 심리학도 괜찮다. 인간
2: 그렇죠.
0: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조명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금방내 풀이가 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추리소설은 암만 단편이어도 항상 이 헛발질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좀 헛고생을 하다가 항상 정답이
2: 네.
0: 나오잖아요. 난 이게 공부의 과정 같거든요. 공부는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틀려도 극복을 해내야 되고 내가 이걸 하려고 끝까지 정답은 있을 거야 찾아보자라고 하는 끈질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180 IQ가 아니어도 있어도 이렇게 꾸준함으로 끈질기게 찾으면 결국 사건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 수리술의 트렌드예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게 평범한 형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범인을 찾아내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자세를 내 새끼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공부하든 이런 자세라면 되지 않겠어요? 탐정은 추리소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공부 자세를 배운 데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탐정 소설을 한 번 더 읽혀볼 거예요.
2: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부터 읽기 시작했던 거라서 네, 11살, 12살 이때쯤 한창 재미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또 텍스트가 줄글이 익숙해지고
0: 맞아요.
2: 네, 그러면 또 다른 소설을 읽을 때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셜록 홈즈를 타고 뒤팽도 가시고 셜록 홈즈를 타고 이제 푸아로도 가시고 이렇게 가지를 치는 즐거운 추리 소설 라이프를 즐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2: 감사합니다.
0: 네.
1: TV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아웃.
3: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리오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 직업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굉장히 특별해요. 댄스 꿈나무의 댄스 학원 오디션. 이 친구는 진짜 프로페셔널 댄서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1: 제 주변에도 그 연습생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0: 요즘에 진짜 댄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연습생으로 나중에 뭔가 뭐 이런 전문 댄서라든가
1: 아니면 셀러리. 아이돌을 희망할 수도 있고요.
0: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요즘에는 직장인분들도 취미로 굉장히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1: 저도요.
0: Really?
1: 네.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지만 한창 배울 때는 뭐 아이돌 저리 가라까지는 아닌데 내가 저리 갔어요.
0: 그렇군요. 저도 한번 수업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1: 네.
0: 이틀 나가고 또 그만뒀다.
1: 왜냐하면 이게 따라하기가 어려우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0: 그리고 창피해요.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댄스 학원 오디션을 본 상황.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아, 이게 뭔가 잘했을 수도 있는데요.
1: 그죠.
0: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불킥이라고 하나요?
1: 그쵸, 그쵸.
0: 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 흘렸어. 아, 이럴 때 있죠.
1: 왜냐면
0: 긴장되죠.
1: 긴장이 되니까 제 실력 발휘가 하기가 어려워요.
0: 아,
1: 오디션 자체가.
0: 그러니까요. 이 오디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람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1: 그렇죠.
0: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댄스 학원 오디션을 대체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2: 독사.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3: Oh, what's wrong? Why are you so sad?
2: 이거를 못해가지고.
3: Your elbow, you hurt it.
2: No,
3: Oh,
2: no, no, no.
3: no.
2: 이 동작, 이 액션, 내가 부족했는데. My audition, you know?
3: Your audition, yeah?
2: 오디션, 실패, failed.
3: Oh, wait, cheer up.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Not the end.
3: Not the end of the
2: The
3: world.
2: world.
3: So cheer up.
2: 근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렸어.
3: You're crying?
2: 아니, crying, no crying.
3: Oh, no crying.
2: 뭐지? 심사위원들, PD or 그 director, front
3: Oh,
2: of.
3: in front of the director?
2: 그렇지, 그렇지. Sweat,
3: Sweat.
2: sweat,
3: Oh.
2: sweat. 계속. Continue, 그 뭐지? Be like a rain,
3: Oh
2: like
3: no.
2: raining.
3: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No breaking.
3: No breaking?
2: No breaking.
3: Nerve-wracking.
2: No.
3: You know, you can be really nervous.
2: Nervous, yes.
3: Oh, and
2: So.
3: sweating. And then make a mistake.
2: 이 동작이 안 되는 거야. 너 돼? 이거 해봐.
3: Like
2: dance.
3: this.
2: 그렇지. 이 동작을 내가 제대로 못했어.
3: Like this.
2: 그래, 여봐. 너도 못하지?
3: 어?
2: 아니야.
0: 제가 슬기 씨
1: 네.
0: 허락 하나 받아도 돼요?
1: 뭐요?
0: 오늘 진짜 제대로 된 진짜 생활 영어 표현 다 알려드려도 돼요?
1: 아, 그럼요. 너무
0: 알겠습니다.
1: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0: 그렇죠. 이런 경우, 아, 특히나 꼭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어도 말이죠. 아, 뭔가를 망쳤다, 뭐,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야, 뭐, 또 해보면 되지.
1: 괜찮아.
0: 이런 거 너무너무 쓰거든요.
1: 네.
0: 영어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5: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4: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5: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벌써 반가운 표현도 나오면서 지금 한번 볼게요. 내용 자체는 좀 슬프긴 해요.
1: 네.
0: 아,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어구. 그래. 메스가 막 뭔가
0: 네.
1: 어지럽혀진 뭐 그런 거였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는군요.
0: That's right.
1: I messed up my dance 오디션이 들어가야겠네요.
0: 네. 스펠링만 잘 써준다면은
1: 그렇죠.
0: 문제
1: 오디션이니까 오로 시작하겠죠.
0: 없죠.
1: 오디션.
0: 네.
1: 야.
0: 지금 입술 깨무느라 큰일 날 뻔했어요.
1: 왜 깨무세요?
0: Audition. 오케이. 자,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정답? 아,
1: 어?
0: 최근에
1: 왜 이렇게 써요?
0: 스펠링이 느낌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1: 아.
0: 슬로우 간도 그렇고요.
1: 많이
0: 이것도
1: 헷갈렸죠?
0: 너무 audition 이렇게 돼 있기
1: 아니,
0: 때문에.
1: 이거는 왜
0: 네.
1: 오디션이라고 했죠, 우리가?
0: audition. AU라고 하는 게요.
1: 네.
0: 아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우로 발음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굉장히 rare 합니다.

0: AU, AW 이런 것들은요. 보통 이 정도로 발음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오디션이 아니라 5에서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audition, audition. 조금만 벌려서 5보다는 차라리 어에 더 가까운 게 낫습니다. 한번 네. try 해보세요.
1: audition.
0: Yes.
1: audition.
0: audition. All right. 오. So, audition이라고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
1: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헷갈릴만 했네요.
0: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예. 자, 그래서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인데, 자, 지금 보면 망치다를 오늘 못 썼다고요?
1: messed up.
0: 이걸 썼습니다.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말한 게 딱 맞아요. 뭔가가 messy 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네.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결과가 나오긴 했겠죠. 뭐 김치찌개를 만들었던 뭐가 되는 결과물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아하.
0: 진짜 엉망진창이 됐다.
1: 예.
0: 이렇게 얘기할 때 mess up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ruin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1: 네.
0: ruin은 이건 엉망으로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완전 그냥 망한 거예요.
1: 예, 예.
0: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아, 내 인생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좋진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돌릴 수 없다. 당신 때문에.
1: 에.
0: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you ruined my life. 이런 굉장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So mess up something, 뭔가를 망치다. 사실은 엉망으로 만들다가 더 어울리긴 합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잖아요. It, this, that 이런 거.
1: 네.
0: 그러면은 mess up it 아니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Mess up that.
0: 그게 아니고요. 요 예. 가운데 넣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1: 아, mess it up.
0: 네. 이렇게 대명사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내가 이거가 이때 시작하는 줄 알고 저게 저때 시작하는 줄 알고 나 바꿨잖아. 그래서 나는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1: I messed예요.
0: messed. 망쳤다니까 과거니까.
1: 네. I messed up my schedule.
0: My schedule or the schedule.
1: 네.
0: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거 해볼게요. 그 요리사가 그 조리법이 뭐죠? 우리 외래어로 쓰는 거 조리법.
1: Recipe,
0: yes. right? 그 레시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아하.
0: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든가 설탕을 넣으면 안 되는데
1: 아이고.
0: 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그 요리사라고 하면 더 뭘까요?
1: The cook.
0: The cook.
1: Yes.
0: 그 다음에 엉망으로
1: the
0: 했다.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Recip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네.
0: I messed up the schedule.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자, 그리고 나는 오디션을 망친 겁니다.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굉장히 우울해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아, 힘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1: 그렇죠.
0: 또 해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1: 맞아, 맞아.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세상. So world 되겠네요.
0: World.
1: Yeah, world.
0: Okay. 그럼 cheer up이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1: Cheer up은 힘내.
0: 힘내. 네. Cheer up. It's not the end. 끝이 아니다. 무엇의 끝이 아니다? Of the world. 정답? Perfect.
1: Yes.
0: 세계 세상이죠. 자, 이거 나온 김에 RL 동시에 붙어있죠, 그렇죠?
1: 네.
0: World. 저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R 발음 제대로 하는지 L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RL을 두 개를 붙여서 할 때도 문제가 없는지가 당연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 그렇죠.
0: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혀가 얼마나 많이 뒤로 당겨지고 그게 금방 펴지는지 이런 것들이 귀에 제가 들리는데 일단 R 발음할 때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워주고 혀가 코어가 이렇게 일단은 원래 돼야 돼요.
1: 네.
0: 그 다음에 L 발음이 혀가 뒤로 당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앞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1: R이요?
0: L, L.
1: L은 앞쪽으로요.
0: 앞쪽으로 가야
1: 돼. 네.
0: So, 혀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뒤로 왔다가
1: 네.
0: 앞으로 팍 가면서 윗니와 입천장 사이 여기 닿는 게 L 사운드입니다.
1: 네.
0: 오케이? 그래서 R,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예.
0: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R, L 해보세요.
1: R, L.
0: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1: 네.
0: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돼요. R, L. 띄워졌다가 Earl.
1: 오.

0: 이렇게 혀가 약간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인 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 하고 끝나는 거. 그게 바로 world. 아, 이게 되는 거예요. Right? 네네. RLD. 한번 try 해보세요.
1: World.
0: 오!
1: 오! World.
0: 100점 중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1: 어, 야. 네.
0: 너무 좋았어요.
1: 조금 약간 포즈가 길었네요.
0: 아우, 약간 긴장감 연출하려고. 예,
1: 감사합니다.
0: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R 따로, L 따로 연습하시라고 제가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거의 굳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 결국에는 절망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원어민들이 이걸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y, come on, ma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오. 빠르게 말을 해버려요. 야, 네.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를 위로해 줄 때 보통 쓰게 됩니다. 아. 자, 근데 앞에 보세요.
1: 네.
0: 이거 나왔잖아요.
1: 네.
0: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1: 힘내.
0: 힘내, 기운내 라는 게 cheer up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나름 조금 너무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오디션을 떨어졌다고 엄청 문제가 생긴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지인의 가족 쪽에 무슨 건강 상태가 엄청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아, 그랬을 때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Hey, cheer up, man. 이거는
1: 좀 가벼울 수
0: 있네요. 너무 가벼운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인이랑 관련이 있어서 벌어졌다. 오. 그러면 절대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1: 아, 이건 안 되는군요.
0: Cheer up은 좀 가벼운 힘을 내 정도이기 때문에 네.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내. 너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1: Cheer up. It's not the end.
0: You can. 이렇게 볼게요.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아. 말 그대로. You can.
1: You can try.
0: 다시.
1: Again.
0: Again. 자, 근데 방금 너무 좋았어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힘내. 한 다음에 그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떻게 할까요? 풀려도 돼요.
1: Cheer up.
0: Cheer up.
1: It's not too bad.
0: Too bad or so bad.
1: It's not so bad.
0: Alright.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네. 그래도 할 말이 있죠, 뭔가. 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1: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cheer up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0: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게 나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I'm sorry to hear that. 아,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마음이 안 좋네요. 네네. 굉장히 진지해져야 돼요.
1: 그렇죠.
0: Ye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느낌으로. Cheer up. You can try again.
1: Cheer up. You can try again.
0: Hey, cheer up. It's not so bad.
1: Cheer up. It's not so bad.
0: All right. 본문들 읽을게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Okay, 자, 이랬을 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슬기 씨는
1: 예.
0: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뭐 연예계 쪽에서 뭔가 이렇게 리포터를 하실 때
1: 그쵸.
0: 오디션을 보고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1: 저는 그때는 캐스팅이 됐는데 아하. 근데 사실 매번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가 오디션 같았어요.
0: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매번 누군가 거의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하는 스타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번 긴장이 돼서 땀을 진짜 많이 흘렸던
0: 진짜 땀을 흘리고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가 다 젖어 있었어요. 땀이 너무 많이
0: 진짜로?
1: 나서.
0: 진짜로?
1: 네.
0: 너무 진짜 긴장함에 와,
1: 그쵸.
0: 대단합니다.
1: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땀이
0: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런
1: 그때 당시에 그랬죠.
0: So I was wet. 땀이 막 비오듯 온 거예요.
1: 그쵸.
0: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1: In front of the judges.
0: 그게 뭘까요?
1: 심판.
0: 심판. 오케이.
1: 아, 심사위원.
0: Yes, yes.
1: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나는 땀을 흘렸다 이거잖아요. I was 땀을 비오듯 흘린 거니까
0: 네.
1: 흘렸다는 running이거든요. 일단 running이에요. 모처럼 like rain. 그쵸? 비처럼 흘리는 거니까.
0: 나 진짜 네. 심사위원들 앞에서 비처럼 달렸잖아.
1: 그렇게 돼요?
0: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
1: 왜냐면 러닝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콧물 흘린다 할 때 러닝 노즈 하잖아.
0: That's right. Runny nose and the, or the water's running, or something 예, 예. running,
1: 땀을 안 썼네.

0: 러닝 그러면 스웨트를 쓸게요. 땀이 스웨트예요.
1: 죄송한데 거의 그게 다 들어갈까요, 여기?
0: 너무 길다.
1: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아, 틀렸다. 네, 저 I was 뭐뭐 in front of the judg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오늘부터 쓰시면 돼요. 바로
0: 네.
1: sweating
0: 아,
1: bullets.
0: 오?
1: 이거 한번 보지 않았나요?
0: 네.
1: Maybe, maybe not.
0: 어디서 나왔죠?
1: I don't know.
0: 어.
1: 자, 여기 지금 bulle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Bullet?
0: 불릿은 그거 화살 아니에요?
1: 아, 어디서 안본 겁니다, 그러면. 자, bullet은 총알입니다.
0: 아, 총알.
1: 총알.
0: 아, 총알.
1: 그래서 sweat이라는 동사는 땀을 흘리다.
0: 흘리다.
1: 그리고 bullets들을 흘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땀이 총알처럼 빠르게
0: 아,
1: 떨어지는 거예요.
0: 우리는 막 구슬땀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1: 아,
0: 여기는 총알처럼
1: 오, 맞네요, 진짜.
0: 흘린다.
1: 맞아요. 그래서, sweat, bullets. Okay, sweat bullets라고 얘기를 하면, 땀을 비 오듯 흘리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로치고 뭘 써놨어요?
0: 긴장.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더울 때 쓰는 것보다는요,
0: 네.
1: 긴장했다. 그만큼 식은땀 나는 느낌 있죠?
0: 네네네.
1: Right? 그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Okay, so sweat bullets. 이거 sweet 아니라
0: Sweat.
1: sweat bullet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또 알아두시라고요. sweat buckets라는 표현이 있어요.
0: 아,
1: 이것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0: 땀을
1: 이거는
0: 바가지로
1: 진짜
0: 흘리는
1: 버킷,
0: 건데?
1: 바가지만큼 꽉 흘리는 거예요. 이
0: 네.
1: 경우는 사실 긴장도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더위에 많이 쓰게 됩니다. 너무 더워서
0: 네.
1: 말
0: 아,
1: 그대로.
0: 때에 따라서 쓰는
1: Yes.
0: 표현이 좀
1: Right. 근데
0: 다르군요.
1: 솔직히 떠오르지 않으면 sweat a lot이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제일
0: 네.
1: 많이 써요.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면 들을 때 청취가 잘 되겠죠, 그렇죠?
0: 네.
1: 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지금 막 bullets가 나왔어요?
0: In front of the judges.
1: So judge라고 얘기를 하면
0: 네.
1: 심사위원, 뭐 판사, 뭐 기타 등등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0: 네.
1: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발음을 할 때요, D 사운드를 약하게 해서요, judge. 그리고 마지막에 입 모양이 하고 모여야 됩니다.
0: 오.
1: Okay? Alright, so 한번 해볼게요.
0: 네.
1: Judge, judge.
0: Judge,
1: Alright,
0: judge.
1: right. So, judge들을 앞에서 bullets를 sweat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0: 네.
1: In front of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0: 뭐뭐 앞에.
1: 누구 앞에,
0: 네.
1: right? In front of 뭐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안 해봤죠?
0: 그쵸.
1: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울었어. 근데 우리 앞에서 울었어.
0: She cried in front of our
1: 우리니까 목적으로 쓰죠. She cried in front of us. How about this? We'll 쓸게요.
0: 예.
1: 내가 기다릴게.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나 기다릴게.
0: I will
1: I will
0: wait
1: wait. 그 건물 앞에서.
0: in front of the building.
1: Very nice.
0: Mm-hmm.
1: 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Yes.
1: 요거는 딱 의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0: 네.
1: Make sense? Alright. So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문장 직접 만들어 보세요. Please. 자, 가보겠습니다. She cried in front of us.
0: She cried in front of us.
1: Alright.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본문도 읽어봐야죠. 막
0: 네.
1: bullets 떨어져요. Right?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1: 자, 이랬을 때, 아, 친구가 진짜 괜찮은 친구네요.
0: 네.
1: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0: 오.
1: So, 아유, 공감해. 오디션은 진짜 긴장될 수 있지. 아, 인정, 인정,
0: 아, 그럼,
1: 인정.
0: 그럼. 이렇게 또 누가 한마디 해주면,
1: 아유, 그럼요.
0: 너 아는구나.
1: 그러니까,
0: 이렇게
1: 그날
0: 되죠.
1: 편하게 그래도 잘수 있어요.
0: 그쵸. I feel you. 나도 너 느껴. It can be really
1: 뭐할수 있다고요?
0: 긴장될 수 있다.
1: 오케이.
0: 아,
1: 자,
0: 왜 이렇게
1: 여러분
0: 길죠?
1: 한번
0: 아,
1: 써보세요.
0: it can be. 이 시, 여기서 오디션 같은데. 오디션은 진짜로,
1: Alright. 뭐할
0: 이렇게
1: 수 있다.
0: 긴장될 수 있다. can be 이미 다 있는데. 저는 여기 그냥 nervous만 쓰고 싶거든요.
1: 오케이. 그럼 형용사를 쓰면 되겠네요.
0: 그래요, nervous.
1: Nervous, 오케이.
0: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1: 아, 저기, 그거는
0: 부담되네.
1: 신경 쓰지 마세요.
0: 네.
1: 일부러 헷갈리게 길게 해놨을 수도
0: 아,
1: 있습니다.
0: 정말
1: 자,
0: 별로예요.
1: 진짜 죄송해요. 근데
0: 예.
1: 그게 저의
0: 아, 그쵸.
1: 성격이에요.
0: 예.
1: So,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ous. 여러분, 정답이랑 맞춰보시고요.
0: 네.
1: 정답, 아쉽게도
0: 어?
1: 틀렸습니다. 이거, didn't I mention this before?
0: 그래요?
1: I mean, okay, nervous 한 거는 뭐라고 해석해요?
0: Nervous는 긴장된.
1: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거, 오케이?
0: 긴장하는, 예.
1: 근데 그 오디션 이벤트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이벤트가 이러고
0: 아,
1: 있나요?

0: 내가 그러는 게 아니죠.
1: 아니죠. 누가 긴장해요?
0: 내가.
1: 내가 긴장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오디션은 이 오디션이라는 상황이 본인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아.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0: 하지만 영어는 이게 헷갈려요.
1: 그렇죠.
0: Exciting, excited, interesting, interested,
1: yes.
0: interesting. Yes.
1: 다 같은 패밀리입니다.
0: 아, 정말.
1: Okay. So, nerve-wracking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0: 네.
1: 이 nerve-wracking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0: 하게 만드는.
1: 하게 만드는. 의역하면은 긴장되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 방금 슬기 씨가 쓴 거.
0: 그건 바로 nervous입니다.
1: 얘는 긴장한. 한마디로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긴장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주어가 내가 됐을 때.
1: That's right.
0: 쓸 수 있겠네요.
1: 꼭 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0: 누군가.
1: 어떤 누군가 사람이 돼야 되겠죠.
0: 네네네네.
1: 보통. Okay? So nerve-wracking은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요. 요거 하나만 잡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I feel you.
0: Yeah.
1: 자, 제가 공감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다른 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이거 아마 처음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거 직역하면 어떤 느낌? I feel you.
0: 나도 느껴.
1: 나도 느껴. 뭐냐면 너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 다 흡수가 돼.
0: 네.
1: 그래서 I feel you 하면 아, 공감해.
0: 어.
1: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비격식이에요.
0: 예.
1: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친구들끼리 보통 I feel you. 아니면 뭐 동네 이웃끼리도 쓸 수가 있겠고요. 좀 친하면은. 네. So,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가볼게요.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이거 무슨 뜻일까요?
0: 어, 나 너 완전 공감해.
1: Uh-huh.
0: 그거 완전
1: 지치는 거예요.
0: 아, 맞아. 지쳐버리게
1: 만드는 거예요.
0: 아, 지쳐버리게
1: right?
0: 만드는
1: 그래서 내가 exhausted가 된 거죠.
0: 예.
1: Okay? So exhausting은 지치게 만드는 이 되겠습니다.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자,
0: I feel you.
1: I feel you.
0: I had trouble too.
1: 어.
0: 나도 그거 문제 있어.
1: 맞아요. 나도 그거 애 먹었었어. Have trouble. 이 애를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아, 나 공감해. 나도 있잖아. 애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0: Yes.
1: 그리고 참고로요. 자, I feel you 말고 제가 전에 갖고 왔던 것은 난 당신의 말이
0: 동의해.
1: 당신의
0: 들려.
1: 말이 들려.
0: I hear you.
1: 아하. Remember this?
0: Yes.
1: Alright. So I hear you 해도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0: 네.
1: 얘가 더 캐주얼할 뿐인 거예요. I hear you. I feel you. 공감해. 자, 읽어볼게요.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자,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0: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두 번째는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0: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1: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2: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1: 네. Mess up something. 뭔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0: 그죠.
1: 목소리 키워주세요.
0: 네.
1: 내가 그 일정을 망쳤어.
0: I messed up the schedule.
1: 그렇죠?
0: 응.
1: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내 댄스 오디션 망쳤어.
0: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There you go. 그 요리사가

0: 레시피를 망쳤어요.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There you go.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messed up the schedule.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or something.
1: Yes.
0: 자, 걔는, 그녀는 우리 앞에서 울었어.
1: Oh,
0: 과거형으로.
1: She cried in front of us.
0: You got it. 자,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Will 써볼게요. 그 건물 앞에서 나 기다릴게.
1: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나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1: yes.
0: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와,
1: 와,
0: 와, 와 대단합니다.
1: Yes. 오케이.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cried in front of us.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3: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3: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this is so hard, this action.
5: Oh,
4: oh
5: no.
4: My God. Oh.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5: Oh,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4: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5: Oh,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s okay. Don't worry. Just practice more. Like this.
0: Oh, great job, you guys.
1: Yay.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0: There you go. Be going to를 사용해서
1: 네.
0: 나 원래 가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이룰 거야. So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가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Mess up something.
1: Oh.
0: So 뭔가를 망치다인데 사실은 좀 엉망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
1: 네.
0: 엉망으로 만들다였습니다.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아이고.
0: 가만 가만 못생기게 나왔어.
1: 아, 속상하죠.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다 같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네, 오늘의 강연자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픔을 지나오면서 선택하고 또 훈련해온 태도라는 걸 느꼈는데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웃는 법을 배운 사람, 그리고 웃음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일으키는 사람. 희망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 남편이자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인님을 모시겠습니다.
1: 귀현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머, 제가 초대드렸나요? 네.
1: 보니까 좋네요.
0: 잘 오셨어요.
1: 네.
0: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강연 자리에 같이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오늘은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아이보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선수 생활도 했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많이 사갔죠?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이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전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손톱에 한번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야.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이 있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이야기 듣고 울지 않았어요. 저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했죠.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제 몸을 누군가가 뒤집어 주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렇게 이도 누군가가 직접 다 닦아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전신마비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전 당시에 이 요도안을 이용해서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3살 차이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이렇게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 통째로 휴학을 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아,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그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이렇게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입원했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며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니 어떻게 전신이 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 한 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재활을 해서 내 몸을 회복해서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을 주는 삶이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 휠체어를 요 정도 또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변과 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이 휠체어에 앉아서 밤까지 기다려 했습니다.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재활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하루는 제가 휠체어로 혼자 3시간을 밀어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 공원까지 혼자서 휠체어를 밀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나 혼자 놓여지더라도 나 혼자서 집은 갈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래 차고 있었던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제 혼자 10초면 좌약도 넣습니다. 저 이제 진짜 독립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엄청난 재활량 끝에 드디어 혼자 침대에 옮겨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제가 상체 힘을 키워서 혼자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직접 제 아내를 제 차에 모시고 직접 운전해서 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전신이 마비가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께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주시는 거예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요 돈이 없어도 줄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쓸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지, 사랑을 할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제 마음 속에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뜻을 가진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혼자 샤워를 못 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그 목사님이 저랑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 정도 전화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에 마비가 된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휠체어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예,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동일인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호전이 돼서 저희 개인 채널에 편집자로 무려 4년간 활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친구는 아직도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주먹이 쥔 상태로 돌돌 말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편집을 하는 줄 아세요? 이손 밑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 편집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제가 오히려 사랑 이상의 큰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0: 여러분, 저는 제가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전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 수 없게 되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저처럼 달릴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기적은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가 집에서 외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사실 그거를 요즘에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송지은,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너무 그 매서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고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저 색깔들 좀 봐, 이 공기 좀 봐, 너무 아름답잖아. 그냥 저렇게 존재만 해도 아름답잖아. 나도 그런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수백 번 담금질을 거쳐 사람의 손끝에서 비로소 깨어나는 인고의 색이 있습니다.
1: 이제 그 색소를 잘 머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0: 하늘빛 같기도 바닷빛 같기도 한 푸르디 푸른 색.
2: 뿌리에서 이 색이 나오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3: 제가 5대째 하고 있고요. 6대째 받아서 할 거예요. 자, 1번.

0: 6번.
1: 6번도 있어요?
2: 네.
3: 막내.
2: 막내인데 고3이라 못 왔네요.
4: 저희가 안 하면은 사라지는 거니까, 이 전통은 사라지는 거니까 해야죠.
5: 푸른 청춘 6남매가 가문의 쪽빛을 지키겠다 나섰으니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영산강 지류인 고막천변에 있는 나주 명하 쪽빛마을.

0: 를 찾았습니다. 새벽부터 가족들이 출동.
1: 쪽이라는 염색 풀이에요.
0: 이 초록잎에서 파란 쪽색이 나온답니다. 조선시대부터 쪽 농사를 짓고 대대로 가업으로 이어왔다는데요. 수확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2: 이 쪽풀이 이슬을 딱 머물고 있어야지 상처가 덜 나요. 상처가 난가 동시에 이거 보면은 다 이렇게 색소가 파괴가 되죠. 우리가 색을 가꾸려고 하는 모든 행위의 초점인데 마른 잎이었을 때는 지네들끼리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슬이 있을 때만 베고 이슬이 거쳐지는 시점에서는 그냥 수독.
0: 행여 잎이 상할까 낫으로 일일이 베는 수고로움도 자처하고 있지요.
3: 아침에 일어나기 제일 힘들어요.
4: 언제부터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3: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변에서 하니까 그냥 같이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4: 몇째세요?
3: 셋째입니다.
4: 낫질하는 거 어떠세요?
3: 아, 낫질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지어서 쭉 같이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제일 제가 앞서 있습니다.
4: 이쪽 낫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3: 아, 이렇게 할 만큼 훑고 해서 잡고 훑으면 됩니다. 근데 이때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길면. 그때 흙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하고 놓을 때는 이렇게. 또 위에 놓을 때는 반대쪽으로. 그래서 지그작으로 놓으면 됩니다.
0: 이게 또 보기보다 만만치가 않대요.
1: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한번 잡아서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야 된다. 그냥 이렇게 한번 잡은 데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 된다고.
4: 그냥 손 잘라버려. 그렇지. 낫으로 먼저 잡고.
5: 네. 오, 갈 길이 멀다.
6: 그 아드님이 뭔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1: 아니요. 야, 좀 더 나서지라고 좀 더 나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7: 다른 곳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제 쪽에 관련된 거면은 많이 엄하시죠. 다르게 말하면 약간 확고한 거죠.
0: 그 확고한 고집은 그 역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전쟁 통에 맥이 끊긴 쪽 염색을 되살리고 평생을 염색장으로 사시다 팔순이 넘어 그 공을 인정받으셨다죠. 선친이 지켜낸 가문의 유산은 그의 손을 거쳐 아이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쪽 염색의 과정은 그리 단순치 않답니다. 초록 풀잎에서 파란 쪽빛을 얻으려면 우선 항아리에 넣고 염료를 추출해야 하는데요.
3: 나.
2: 베고 나서 최대한 단시간에 집어넣어서 추출을 해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색소가 파괴가 돼요.
0: 무작정 넣어서도 안 된답니다. 둥글게 공간을 만들어가며 쌓아야 한다죠.
8: 이거 되게 많이 넣어야 되는가 봐요.
3: 네.
8: 얼마나 넣어야 돼요?
3: 꽉꽉 저기 빈 공간이 없을 때까지 들어갔을 때.
8: 아, 왜 그런 거예요?
3: 네. 왜 꽉꽉 눌러야 돼요?
1: 물을 가득 채울 거니까 물 비우라고 맞아줘야지. 물은 많이 들어가고 조금 안 들어가 있으면 색이 덜 모아지지.
0: 깨끗하고 맑은 물을 잠기도록 부어줍니다.
3: 옛날에는 강가에서 했대요.
4: 강가요?
3: 이거 물 바가지로 퍼다가 날라야 되는데 안 되니까.
0: 이제 쪽풀에서 색이 우러나기까지 꼬박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
2: 야, 넷째! 빨리 와!
9: 둘째 셋째는
2: 둘째 셋째 어디서 모르겠는데.
0: 때 되면 알아서들 나온다네요.
1: 파란 옥색으로 바뀌었어. 이게 돌아가요. 다 우려놨을 때는 항아리 쪽풀이 돌아가. 꽉 끼어 있다가도 이렇게 하면 돌아가.
0: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도 낮은 어두운 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지는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죠.
6: 보면은 네. 구분이 돼요. 이렇게 건질 수 있다.
3: 아, 당연하죠. 아, 이쯤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의 확인은 받고 모든 행동을.
0: 하나, 쪽을 대하는 마음은 1등이라 자신한답니다. 맨손 투혼도 불사하죠.
3: 장갑을 껴봤자 엉켜가지고 빠질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0: 푸르다 못해 검게 물든 아버지의 손을 보고 자라 훈장처럼 여겨진답니다.
8: 아들, 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1: 힘들겠다. 먹고 살려면 힘들겠다. 이거 하면 힘들어요.
8: 그래도 뿌듯하시겠어요?
1: 지키는 거지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억지로 시켜서는 버텨내기가 힘든 고된 일이기도 하죠.
1: 굴껍질을 구워서 만든 색가루, 쪽잎에서 흘러나온 색소를 이것이 잡아줘요. 모아줘요.
0: 겨울에 직접 구워 만든 석회가루로 물에 녹아있는 색소를 응집시켜 물감으로 만든답니다. 이때 석회와 쪽물을 잘 섞이게 하면서 잠들어 있던 쪽빛 특유의 색을 깨우는데요.
3: 방그레질이라고 안에다 산소를 넣는 중입니다. 안에 넣은 석회가루가 색소를 머금고 가라앉기 전에 이제 그 색소를 잘 머금게 해주는 과정.
0: 산소를 많이 공급해줄수록 좋은 색이 만들어진답니다.
6: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7: 아, 그렇진 않아요. 힘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어야지 돼요. 눌러줄 때만 힘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런데 눌러줄 때 공기가 들어가야지 이제 색이 변하고 색이 나오고.
3: 근데 올라올 때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1: 당그레가 물 밖으로 나오면 물이 튀고 안에서 멈춰가지고 내려가면 튀지 않아. 펑 소리만 나지.
0: 두어 시간은 쉼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죠.
8: 싫으면 못하잖아. 하기 싫어지고.
3: 아, 아무래도 은연중에는 자부심이 깔려있지 않을까요? 역사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좀 점점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자랑스러워지고.
0: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염색 장인.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쪽 염색을 배우며 자란 육남매는 전통을 이어가는 일을 온몸으로 깨달아서일까요? 가족과 함께 명맥을 지켜가겠다 자처했다지요.
2: 이렇게 그냥 해야 된 거를 숙명으로 알고 하게끔 애들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뭐 밖으로 안 뛰쳐나가고 아직까지는 그 마을 안에서 다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뿌듯한 거를 뛰어넘어서 자랑스럽죠.
0: 청출어람, 배를 이어 더욱 깊어지는 쪽빛입니다.
1: 이 상태로 한 3시간 정도 놔두면 쪽 물하고 앙금하고 분리가 돼요.
0: 윗물을 걷어내고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시루에 넣고 물기를 빼주면 물감인 쪽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쪽 앙금은 잿물과 섞어 한 달 넘게 온돌방에서 발효한 후 사용하는데요. 염색할 때도 잿물이 쓰입니다.
7: 콩 때 잿물이라고 염료가 잘 들어가라고.
0: 먼저 콩대를 태워 만든 잿물로 무명천 매염을 합니다.
9: 자고
10: 염색 은서가 해.

0: 하세요.
1: 평소에 하듯이.
0: 네. 따뜻.
1: 끝을 찾아내시고 빌어주고 끝으로 치지 말고 어?
2: 마지막으로 색이 균일하게 발색될 수 있도록 물 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야 하는 일이죠.
0: 어려워요.
3: 어떻게 네. 어려워요?
0: 아, 이제 얼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안에서 이게 잘 펴줘야 돼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펴주고 이제 얼룩이 안 생기게 해야 되니까 산화할 때도 염색을 할 때도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다.
2: 염색 횟수와 염액 농도에 따라 다양한 빛깔이 만들어지는데요. 물에 씻어낼수록 잿물이 빠져 색도 더 선명해진답니다.
4: 색이 잘 나오면 이제 기쁘고 또 이제 색이 예쁘잖아요. 보기에도 그냥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마음도 좋고
2: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얻은 쪽빛 물결이 참으로 곱습니다.
5: 아무 문자 안 해줘. 짜자자자자.
0: 짠.
6: 고생했는데 아직 조금 더 많이 남았다.
5: 이제 시작이지.
7: 응. 짠 안 해줬어, 진짜.
2: 쪽 염색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8: 전 좋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만 자기한테 잘 넣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2: 쪽이라고는 모르던 경자 씨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한 달 만에 염색집 며느리가 됐다죠. 쪽과 함께 살아온 인생길, 후회는 없답니다.
1: 쫙 펴지죠. 고루 펴지죠. 실 가닥이 고루 가라고 지금 그런
2: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그 빛깔은 천년을 간다고 하죠. 단순히 옷감을 물들이는 기술을 넘어 한 가족의 역사와 자부심을 담아낸 고귀한 푸른 빛입니다. 새로운 작업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데요.
9: 쪽 원단을 활용해서 자수를 넣어가지고 지금 차 받침, 티코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죠.
9: 작고 귀여운 것들을 선호하시잖아요. 옷보다는. 시대를 읽고 좀 더 발전을 해서 또 언젠간 또 소품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2: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지켜내기 위한 쪽빛 꿈. 1차 샘플이 완성됐습니다.
9: 원래 기술이었던 것이 예술로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은 길이어도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나면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2: 쇠도 씹어먹을 청춘들이 뭉쳤으니 무언들 못 해낼까요?
10: 다른 사람이 한 번 삼촌이 묻힌 거.
4: 행복하죠.
10: 아, 이었으면 좋겠어요.
11: 이렇게 질문한다고?
1: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정은 누가 될지 몰라도 혼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11: 다 같이.
10: 우리끼리 그 암암리에 그 약간 대화를 한 게 있어요. 누구는 우리가 콩대가 필요하니까 콩을 키우고, 누구는 쪽이 필요하니까 쪽을 키우고, 누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딸기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2: 가족이 물려받은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오늘도 변함없이 쪽빛이 휘날립니다.
7: 정말 120년 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는 게 이제 무한말 평양에서 손님들도 뭐 대를 이어가지고 오시거든요.
12: 제가 이제 세 번째, 3대째 이어받은 대표입니다.
13: 더 많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맛있게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5: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7: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언제 또 맛볼까요?
3: 슈마헬 슈마헬 미스터 슈마헬
4: 한번 또 내볼까?
2: 사막을 질주하는 짜릿한 맛.
5: 한이 호텔. 실실 한이 호텔.
4: 아, 맞았다.
5: 야, 한국 바울보다 고독하네.
6: 이거. 여기 회도 있어요?
2: 어디?
5: 이야, 이거 좀 봐, 이거.
2: 아니, 그 아까운 건. 거기에 장미의 향긋함까지.
5: 어떤 우주에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2: 오늘도 내 인생 참 달콤합니다. 아제르바이잔 면적은 남한의 약 0.8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설산에서 사막까지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채로운 자연 가운데 지구가 그려낸 화려한 줄무늬가 있다는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지구상에 있는 11개의 기후 중에 9개가 나타납니다. 수도 바쿠에서 북부의 코카소스 산맥을 연결하는 길목, 반사막과 산악지대가 맞닿는 곳에서 역동적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반사막 목초지를 떠나 이동 중인 양떼를 만났습니다. 여러 번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풍경이죠. 가지런히 풀 뜯으며 줄지어가는 모습이 정말 순한 양입니다.
7: 여기 세일 구바에 기르자. 구다 인데 그시다드 인데 야일라가 기르. 다가. 요즘 구바다 야시나 만자 야일라 수하이단 유카다드. 그 계진티에 갤라다 오랄라.
5: 사랑합니다.
2: 양 몰고 조심히 가세요. 양치기와 양떼가 지나가자 숨겨진 비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5: 와, 마치 우주의 행성에 온 것 같아요. 붉은색도 나고 하얀색도 나고. 그래서 여기를 캔디 케인 마운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깔이 마치 그 막대 사탕 같은 거.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붉은색을 띠고 있고. 아, 그래서 그래서 이곳을 불리워지기를 캔디 케인 마운틴이라고 하더라고요.
2: 영국의 어느 여행 작가가 크리스마스 사탕을 떠올리며 이름을 붙였다는데, 붉은색, 흰색의 화려한 줄무늬가 이어진 독특한 구름지대. 이곳엔 수천만 년 전 바다의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바다에 쌓인 여러 종류의 퇴적층이 수천만 년의 시간을 품어 빚어낸 자연의 걸작입니다. 초현실적인 풍경 속에서 지구의 신비에 빠져듭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할 풍경으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5: 현지에 있을 때는 거의 일에 묻혀 살았잖아요. 지금은 자연에 묻혀 삽니다. 너무 자연이 좋지 않아요? 이야, 좀 더 일찍 퇴직했어야 되는데. 한 65개국 했고요. 지금 193개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3분의 1도 못했어요. 저는 좀 더 일찍 퇴직했으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다리가 안 떨려요.
2: 세상은 넓고 인생은 짧은데 갈 곳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부지런히 다녀야겠어요. 이토록 지구가 멋지니 말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또 다른 풍경을 찾아 떠납니다. 어느덧 나타난 메마른 땅은 온통 바위 세상입니다. 말은 협곡의 땅이란 뜻의 고부스탄인데요. 황량한 풍경 속에 거대한 바위산이 솟아 있습니다.
5: 이 산이 보면은 바위로 덮여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커팅이 되어서 지금 바위가 없잖아요. 큰 바위가. 이게 소련 시대에 바위를 옮겨가지고 저쪽에다가 건축재료라든가 공사 현장에 갖다 사용했대요.
2: 고부스탄의 암석은 주로 석회암 종류라 절단과 가공이 쉽습니다. 그 때문에 소련 시대 중요한 채석장이었죠.
8: At the time of USSR, they cut stones and they opened the way for

0: cars taking for carrying stones.
1: No concrete.
0: They, no, no.
1: They ah, it's a
0: they,
1: rock.
0: Yes.
1: No concrete. Yeah.
2: 석회암은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다듬을 수 있어 건축용 돌로 인기가 높았답니다. 옛 채석장 터널을 지나 바유산 정상부에 올랐는데요.
1: 와, 정상에 올라오니까요. 이게 테이블 마운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평평한 지역이 이렇게 또 나오네요.
2: 아주 오래전 바다 밑에 쌓인 퇴적층이 솟아오른 뒤 오랜 침식 끝에 단단한 암반만 남아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곳곳에는 계단처럼 깎인 채석의 흔적이 있는데 마치 폐허가 된 옛 도시 같기도 합니다.
1: We can say it's a Baku city. There's a lot of building. They make this stone. They use the cutting and the construction material. Yeah?
3: Yes, like, yes. Yeah. You're right. Yeah. Exactly. Please be careful.
1: Yes. Oh. Wow. 여기 보니까 카스피해가 저 멀리 멋지게 보이는데요. 바쿠 시내를 가다 보면은 그 건물들이 정말 그 중세 건물처럼 멋있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분의 그 재료는 이 산에서 돌을 잘라다가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잘한 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2: 아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위를 깎아내던 중에 선사시대의 암각화를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버려진 바위산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여기에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돌이 있답니다.
0: This is a special stone that was used by ancient people, hunters, as musical instrument. For example, when they saw wild animals, when other tribes attacked them, they used that type of stone for singing pieces.
2: 돌을 두드리니 맑은 울림이 퍼집니다.
1: 마치 악기를, 타악기를 두드리는 것 같아요.
2: 선사 시대에는 이 소리에 맞춰 춤을 췄겠죠?
1: 이 안에 이렇게 뻥 뚫려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울림통이 되는 거죠.
2: 이제 본격적으로 선사 시대로 떠나볼까요? 암각화는 주로 옛 사람들이 생활했던 은신처 주변에 있습니다.
1: It is also shelter.
0: Yes, this side also the shelter. Our historians call the shelter the bull shelter. There is no that type of bull depictions. You can see a lot of bull depictions on the wall.
2: 암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가 소랍니다. 정확히는 야생 황소 오록스인데 중요한 사냥감이었죠.
1: 저기 보면 암각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의 모습이고 말의 모습인데 소의 모습은 크게 그려져 있고 말의 모습은 작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원근감이 없었던 거예요. 소는 직접 자기들이 이제 뭐 잡을 수 있었고 사육할 수 있었으니까 크게 그렸는데 말은 멀리서만 봤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네요.
2: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처럼 보였던 메마른 바유산입니다. 하지만 이 거친 풍경 속엔 생생한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니. 고보스탄의 바위는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인류의 오래된 이야기책입니다. 인류의 오래전 시간을 뒤로하고 이번엔 지구의 숨결을 찾아갑니다. 이 땅에는 또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차를 바꿔 타야 합니다.
1: 진흙 화산이 펑펑 섰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고 있는데 접근하기 어려워서 이런 사륜구동차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2: 인상 좋은 아저씨는 운전도 편안하게 하는 맨발의 운전사네요.
1: 이거 완전히 오프로드네.
2: 길이 꽤 거칩니다. 군데군데 단단한 흙길과 자갈길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4: 혹시 운전할 수 마신데?

0: 할 수 있나?
1: 운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0: 돼요?
1: 오, 오케이. 운전.
0: 되지?
1: 운전해도 돼요.
2: No problem.
1: No problem.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제가 처음 운전면허 딸 때는 수동기어 차량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2: Can I explain the bus?
0: 혹시 운전할 수 있어요?
1: 내가 원래 스틱 해봤어요. 오케이, 안전띠를 메고요. 이게 또 퍼스트. 야, 완.
3: 오랜만에 그 시절 감각을 되살려 봅니다. 왠지 설렙니다.
1: 자, 갑니다. 긴장하세요. 와, 야야. 와, 굿. 이야. 아니, 클러치를 사용하는 차가 아직도 있어요. 이야. 굿. 아이고, 엄청 딸린다, 저 차.
4: 엄청 빨리 달려요.
1: 예. 오케이. 베스트 드라이버?
2: Very good.
1: 야야야. 야.
2: 슈마헬, 슈마헬, 미스터 슈마헬.
1: 아, F1 선수 같다고요? 한 번 그럼 속도를 내볼까?
3: 제 안에 질주 본능이 깨어납니다.
1: 야, 신난다, 신나. 이렇게 사막을 질주로 한 줄이야.
3: 거친 길을 달리는 짜릿함과 수동기어의 손맛을 제대로 느낍니다.
1: 이쪽으로 가요? 야, 역시 몸이 기억한 건 안 잊어버리네요. 머리로 기억한 거는 잊어버리는데. 어디로 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잠시 나이를 잊고 마음껏 달렸네요. 여행은 이렇게 마음을 다시 젊게 오케이. 만듭니다.
1: 신났어요, 아주 신났어.
3: 목적지를 앞두고 길이 더욱 험해집니다.
1: 아이고, 길이 막 화산 가는 과정이 더 재밌네. 아주 언덕을 이게 거의 70도는 되겠어.
3: 힘겹게 산길을 올랐더니 이번엔 강풍이 기다립니다.
1: 우와,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3: 사정없이 몰아치는 바람이 장난이 아니죠?
1: 이렇게 바람 센데 난 처음 봐요.
3: 그런데
1: 오, 야.
3: 요건 또 뭘까요? 진흙화산입니다. 분화구로 용암이 아니라 진흙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화산이라서 뜨거울 거라 생각되잖아요.
1: 오.
3: 하지만 이 보글보글 끓는 진흙은
1: 엄청 차워요. 엄청 차. 시원해 아주. 이게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치 지구가 살아서 숨쉬는 것 같아. 뻥을 뻥을 오르면서 이야 지름이 온도가 엄청 있어요. 어떻게 한다거나 하기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네랄이라든가 피부에 좋은 게 많아요.
3: 여기 진흙은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1: 정말 신기하네.
3: 고부스탄의 진흙 화산은 지하의 메탄 가스가 진흙과 함께 솟아오르며 만들어집니다. 마치 지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죠? 이곳 반사막 지대는 약 35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진흙화산이 분포해 있답니다. 세계에서 진흙화산이 가장 많은 곳인데 이렇게 큰 것도 있죠.
1: 진흙 분화구인데 엄청 커요. 여기는 여기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3: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대신 불모하듯 진흙몽에 빠졌습니다. 뽁뽁 터지는 모습이 이상하게 자꾸 보게 됩니다. 그때 현지 가이드가 신기한 걸 보여주며 저를 부르네요.
1: 가스에다가 바로 라이터 불을 붙이면

0: 와.
1: 위에 테라파라메.
2: 다시 시도하는데 가스불처럼 순식간에
0: 어 불이 붙었어. 와.
2: 진흙과 함께 내뿜는 게 천연가스 말고 또 있습니다.
3: 페트롤.
0: 아, 페트롤 볼케노.
2: 진흙 위를 덮은 검은 석유.
0: 아, this is a black money.
3: Yes, but you cannot take it with you. Yes, and you.
2: 지금도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3: Also new one, but not so new. It's 5 years old.
2: 진흙 화산에서 원유까지 올라옵니다. 이 땅 아래 석유와 천연가스가 가득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렇게 두다니 아깝네요.
0: If we would dig, we can petrol here.
3: Maybe yes, of course. Why not? But enough petrol, so they can, of course, why not? Gas and petrol, yes.
0: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여기는 메탄가스하고 석유하고 물하고 진흙이 그냥 지표면으로 펑펑 솟아오르고 있어요. 아 정말 아제르바이잔은 축복받은 나라가 틀림이 없어요.
2: 거센 바람이 스쳐가는 황무지. 이곳에 아제르바이잔이 품은 또 하나의 자연이 펼쳐지는데요. 지금도 쉼 없이 이어지는 지구의 숨결을 느끼며 진흙 화산의 독특한 풍경을 감상합니다. 고부스탄의 진흙 화산을 벗어나자 곧바로 카스페 연안에 유전지대가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해상 유전도 개발하여 산유국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데 그 해산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터미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조지아 트빌리시를 거쳐가지고요 지중해까지 운반해서 유럽으로 간대요. 그런데 그 길이가 무려 1,700km나 된다고 하거든요.
2: 송유관을 통해 하루 최대 16만 톤의 원유가 이동한답니다. 우리로서는 그저 신기하네요. 뜻밖의 놀라움이 함께하는 아제르바이잔 여행. 이번에 도착한 곳은 북부 관광도시 가발라입니다. 도시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작은 시장인데요.
0: 살람, 살람. 오, 옥수수 왔다.
4: 야.
2: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체리가 풍년이네요.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병들인데
0: 피클이잖아요. 이게 올 피클인데 모든 후르츠, 그러니까 과일, 채소를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호두 피클도 있고 고추, 토마토, 야, 온갖 것을 가지고 다 피클을 만드셨네.
4: 투맨이?
0: 100. 100?
4: 예.
2: 긴 겨울을 나기 위해 피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장하듯 말이죠. 특히 가발라는 농산물이 워낙 풍부해서 종류도 많고 맛도 좋답니다. 웬만한 건 다 피클로 만듭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과일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0: 아주 살구도 잘 익었어요. 이야.
4: 로컬.
0: All local. 이야. Is sweet?
4: Yes, it's sweet.
0: Sure?
4: Yes, you may taste.
0: 오, 이건 정말 잘 익었다.
2: 과육이 꽉 차 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요.
0: 내가 기대했던 맛이 이거거든요. 이야, 진짜 달다.
4: 사울.
2: 과일과 함께 유명한 것이 꿀이라는데요. 가발라에서 북서쪽으로 가다 보면 가열하는 산악지역이 나오는데요. 알록달록한 통의 정체가 궁금해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5: 살람.
2: 양복을 하는 곳입니다.
5: Nice to meet you. My name is 수길.
2: 여기선 벌을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랑 다른지 한번 볼까요?
5: 제가 어렸을 때 벌을 좀 길렀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벌통만 보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벌을 키우고 싶었고 퇴직하거나 사실 은퇴하고 벌 키우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벌쟁이. 이거 안 쓰고 할 거예요? 이거 안 써? 예?
2: 양봉장 주인은 그물망 모자도 안 쓰고 가는데 전 좀 조심하려고요.
5: 이거 아무래도 쓰는 게 좋겠다. 얼굴 보면은.
2: 그런데 요걸 깜빡했네요.
5: 아, 이거 안경을 들어 집어넣어야지. 어려서 벌을 길려서 벌이 이게 무섭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쏘이면은 신경통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봉심을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2: 주변으로 숲이 울창하고 야생화와 허브가 많이 자라다 보니 오래전부터 벌을 키우고 살았다네요.
5: 어우, 꿀 냄새가 아주 진하구나. 이게 다 지금 꿀이 이렇게 채워졌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꿀이 보여지고요. 이게 꿀이 가득 차면 이렇게 위에 뚜껑을 씌워요. 이렇게 벌들이.
2: 계절마다 꽃이 달라지기 때문에 맛과 향도 조금씩 달라지죠.
1: 하라즈다 burada çemen bitkilerde akasiyadı, karakaşa bunlar. En çok yani bura için. Ama dağda çökerdi, şabalıklı dağ bitkiler, çemen bitkileri buradan.
2: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꿀이 천 가지 병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일상에서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그중에서도 코카소스의 산꿀을 최고로 친답니다.
5: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된 좀 큰 벌이 있잖아요. 이게 여왕벌이에요. 이거는 벌통에 단 한 마리밖에 없어요.
2: 알을 낳고 벌집을 유지하죠.
5: 지금 숫벌은 안 보이는데 이건 다 일벌들이에요. 일벌. 아, 여기 숫벌 보인다. 여기 요 까맣게 된 벌이 보이죠, 요거. 요거는 교미할 때 한 번만 쓰고 나머지 꿀만 먹어 치는 놈들이에요, 요 놈들은. 아주 요 놈들은.
2: 제 꿈이 한때 양봉업자여서 그럴까요? 벌들의 윙윙거림이 시끄럽기보다는 오히려 달콤한 노랫소리로 들립니다. 벌과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5: 벌 호텔이 있대, 벌. 벌을 위해서 호텔을 지어놨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2: 정말 별별 숙소가 다 있죠?
5: 오,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수길.
1: 네, 세아보시.
5: 야, 아 이게 벌 호텔이에요? 오, 야.
1: 오다 보다 비리디, 벨레디에. 바블라, 부르다 야시일라, 바부르단 야네 쳐레 이스티일라, 야시일라 부르다. 야네 헤르시, 다 부르단 이즈레메 올로. 바블라 그래서 쳐레 게드 갈레라. 부르다 다 이즈레메 올로. 야네 아르눈 비튼 이신, 비즈 부르다 이즈레 빌리리.
2: 이건 벌 호텔이 아니라 벌들의 생활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든 벌통이랍니다. 이건 또 뭘까요? 벌집 주인이 직접 개발한 치료 장치라고 하네요. 이걸로 벌통의 공기를 마시는 거죠.
1: 뭐 아르 하와스이나 말리자 için nezarda tutulup böyle görürsen nefes alırsın. Yok bu mesela için bir de bir günde mesela 15 dakika 20 dakika.
5: 제가 한번
2: 몸에 좋은 건 빼지 않습니다. 벌통 안에는 프로폴리스, 밀렵 등이 섞여 있는데요.
5: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프로폴리스 있잖아요. 그 프로폴리스 향이 예, 향이 오르고 또 벌에서 나오는 그 꿀 냄새가 같이 겹쳐지면서 몸에 좋은 것 같아요.
2: 온 김에 한 번 더 깊이 마셔야겠습니다.
5: 굿.
1: 네.
5: 한이 호텔. This is 한이 호텔. 아.
2: 벌 호텔이 별 몇 개짜리인지 구경해 볼까요? 먼저 알록달록한 외관은 예쁘니까 합격. 다음은 내부를 볼까요? 잘 정돈된 내부에는 각각 통마다 벌집을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0: 안락한 벌들의 숙소입니다.
1: Ben tekersiz. Yani istenilen yerde istediğimiz gibi yerleştiriyoruz. Şimdi buna tezden ara aileleri vurulacak, başka arazi köçürülecek. Bunların üstünde güneş paneli, təhlükəsiz sistemi, o bir pavilyonumuzda var onlar. Yani ki bunlar uzaqdan biz qalanda bunu nəzarət deyilə bilirik bunlara. İki pavilyon məsələn üçün birində yerləşdirilib, güneş panelidir, internet xəttidir, bir də təhlükəsiz sistemi.
2: Kırıkçı, bu Pol 5스타 호텔이군요. 5스타.
1: 아르라슨 벨. 아르라슨 벨. 5슈즈드.
2: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동 양봉할 때 벌을 한 통 한 통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채로 그냥 가지고 가면 돼.
0: 귀한 벌들을 모셔놨으니 보안 카메라는 필수. 꽃 따라 움직이는 이동식 벌들의 호텔입니다. 이건 사람이 묵는 숙소입니다.
2: 오! 와! 여기 이 방갈로 같은 곳에요. 벌이 잔뜩 있어. 여기 들어가서 이 맞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 맞아요?
1: 바야간 테라피 elemek istiyordu. Yani sancmak istiyse tutun buradan öyle bir yana sancdırım ona.
2: 여기서? 아니 막으면 어떻게 해요? 벌이 엄청나게 많아요.
1: 일단은 tutum sancdırım da.
2: 어유, 딴 데 쫓아 봐. 오! 이거 난 됐을 거. 와, 벌 좀 보세요. 어이구, 어이구 없다. 무서워.
1: 야, 야, 부르다 야, 부르 야, 왔었는데, 사대자 올라가 그래, 비아스 아츠칼업 되네. 아르라 스킵 쳐라. 아, 야니 사대자.
0: 제가 왔다는 소문이 났는지 벌들이 탈출해 나왔답니다. 원래는 침대 아래에 있는 벌통에서 꿀을 만들고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2: 지금 여기 사실은 벌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벌이 밖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폴리스 향이라든가 또 벌에서 나는 그 분비물에서 나오는 그 향이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여기서는 잘 온대요.
0: 여기서 40분만 자도 마치 8시간을 숙면한 것처럼 몸이 개운해진다고 합니다. 전 잠 대신 다른 걸 해볼랍니다.
2: 아, 아제르바이잔에서요? 봉침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0: 탈출한 꿀벌을 잡아서 봉침을 놔준답니다.
2: 어이구.
0: 벌을 피부 위에 올려놓으면 잠시 뒤 벌이 침을 놓는데요.
3: 아, 맞았다. 오, 침 빼세요.
0: 순간적으로 엄청 화끈거립니다.
2: 야, 한국 벌보다 더 독하네.
4: 오. 대일 아제르바이잔lar da bunu terapi ama edirler mi?
1: Böyle edirler. Böyle böyle böyle.
2: 아니 원래는 이게 기본이 3대 이상 놔줘야 되는데 한 대 더 놔주실래?
4: 21'ine denelim.
1: 야, 야 olmaz. olmaz. Alerjisi bir de olabilir.
4: 혹시 알레르기가 있어요?
2: 알레르기 없어요.
4: 대일 yoktu.
0: 제가 봉침을 잘 맞았거든요.
2: 아이고. 딱 제일 큰 놈으로 놔주셨어. 이제 조금 있으면 불어오를 거예요, 여기 이렇게.
0: 봉침 맞는 모습에 구경꾼까지 모였네요. 다음으로 맞을 사람은 바로 담당 PD입니다. 저도 봉침 잘 놓거든요.
2: 한 대 가지고 안 돼요. 그게 한 대는 효과가 없고 기본이 세 대야. 자. 혈관 놓으면 안 되고 혈관을 피해서 원래 여기에요. 우리나라에서 놓는데 여기거든. 바로 이렇게 놔야지. 아, 이게 제대로 놓은 거예요. 이게 그 혈자리를 정확히 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0: 아제르바이잔에서 봉침을 맞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따끔한 봉침 끝에 달콤한 꿀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은 산지에서 바로 먹는 게 제맛이죠. 갓 잘라낸 벌집도 역시 별미네요.
2: 온갖 야생화에서 이게 채취한 꿀이어서 그렇게 너무 달지도 않고요. 사실 꿀이 너무 달면 그렇게 먹기가 좀 그런데
0: 신선한 꿀과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여유. 코카소스에 자연이 담긴 향기로운

0: 아제르바이잔에서 식사뿐 아니라 간식으로도 즐기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홍두깨가 여기도 있네요. 밀가루 반죽을 얇게 민 후 속을 넣는데 지역마다 계절마다 재료가 다르답니다.
1: 고수 같은데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나요?
0: 산악 지역에서는 속재료로 허브와 치즈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엔 새콤한 맛의 향신료 수막을 넣어 만듭니다. 커다란 만두 같기도 하고 부침개 같기도 하죠. 두 개의 구탑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네요.
2: 할아버지가 아주 아주머니 그 일을 잘 도와주시고 계시네.
0: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주방 보조입니다. 호흡이 척척 맞으니 싸울 일이 없겠죠? 장작불 위에서 정겨운 손맛이 익어갑니다. 갓 군 구타 위에 버터를 바르고 수막을 곁들입니다. 원래는 손으로 접어서 바로 먹는데 식당에선 먹기 좋게 잘라서 나옵니다. 소박한 시골 밥상이 차려졌네요. 오.
2: 군침이 넘어가네.
0: 얇고 바삭한 반죽이 매력입니다.
2: 이게 짭짤하면서 부치기인데 우리 문화 부치기는 기름을 들기름 넣고 하잖아. 이건 그러니까 드라이하다 맛이. 아주 담백하네요. 담백해요. 따들었죠. 따들었죠.
0: 그런데 이건 뭘까요? 색이 참 곱죠? 각종 과일즙을 말려 만든 간식입니다.
1: 이 먹어요.
3: 네, 이.
1: 오, 이. 오, 이.
0: 말랑말랑하고 과일향이 좀 나는데 맛은 어떨까요?
2: 시큼하다. 우리가 과일 드라이에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납작하게 한 거네, 이게. 어우, 식이 나죠? 아주 신해. 이건
3: 나르드, 알차, 키비, 개발르, 올라르.
0: 라바삭은 말린 과일이라 잘 상하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아 여행 간식으로 제격이랍니다.
2: 사홀. 네, 안녕하세요.
0: 산골의 따뜻한 손맛에 떠나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흐는 코카소스 산맥 남사면에 자리한 가흐구의 중심 도시인데요. 웅장한 산맥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는 농경지와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을 골목에서 저를 반기는 녀석이 있네요.
2: 공작이 있네. 야,
0: 길고양이는 많이 봤지만 길거리 공작은 또 처음입니다.
2: 어디 가냐? 어, 이리 온. 이리 와요.
0: 내 말을 들을 리 없죠. 오로지 암컷을 향해 열정적인 구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암컷은 무심히 지나가는데요. 그래도 수컷은 포기하지 않고 꽁짓깃을 펼쳐봅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화려한 구애가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그 사이 제 눈에 들어온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하얀 오리입니다.
2: 어, 너무 달아서. 오디가 멋지나 다른지. 단맛이 목에 탁 걸리네 아주.
0: 여기가 유명한 실크 생산지였대요. 그래서 노예를 기르고 뽕잎을 생산하던 마을에는 곳곳에 거대한 뽕나무가 서 있는데요.
2: 와, 이 뽕나무인데

0: 와, 손가락만은 어디가 달렸어? 손가락만은 어디가? 이거 좀. 이거. 남았다.
1: 와. 뽕잎은 노예에게 양보하고 저는 오디만 맛보겠습니다.
0: 이야, 이거 좀 봐. 이거. 이 말이 돼?
1: 맛도 좋아서 따다가 팔아도 될 것 같아요.
0: 와, 내 평생에 먹어본 오디 중에 이런 오디 맛은 정말 처음이네. 사실은 가을하는 여기 그 코카서스 산맥 아래의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서 장미를 가지고 장미수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또 시럽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그래서 그분 댁을 방문했는데 오디가 너무 맛있어서 난 이게 더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에 매년 오는데 독일 사람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오디 따먹으러 온대. 오디 따먹으러. 진짜 맛있다. 살람. 아, 여기 사셔요? 내가 오디 좀 따서요. 이거 주인님.
2: 아, 누셔오소.
0: 괜찮아요?
2: 아, 예, 누셔오소.
0: 아니, 너무 맛있어. 너무 달어. 하나 드셔보세요. 야, 정말 달다.
1: 아, 제가 찾던 집이 바로 이 집이었네요.
0: 온통 장미로 심어져 있고요. 아주 이쁜 집에 사시네.
1: 집 안에 들어서자 장미 꽃내음이 은은하게 번집니다. 이분이 장미 요리사입니다. 부부가 가꾼 정원에 계절의 향기가 가득 머무는 집입니다. 만개한 장미로 가득한 정원은 온통 분홍빛 꽃물결입니다.
0: 야, 이게 로즈향이구나. 우리나라 장미는 향이 없는데 여기 향이 아주 진하게 나네요. 아이고, 아까운 걸. 아이고, 아까운 걸 따시네.
3: 아하, 인데 bir şey dediğim resim hangi? Bak bu yerlerini salmamak lazım. Mürebbi bu yerler acı olur. Burası olmaz. İndi o bitsinmeyi
1: bak. 향이 좋은 식용 장미만 따는데요. 장미잼은 장미가 가장 향기롭고 싱싱한 초여름에 만듭니다. 우리에겐 조금 낯선 장미잼. 장미 요리사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꽃잎만 골라낸 후
3: bu böyle olmasa sonra yiyende hırtır teriyor ağzında. Bu böyle olmalıdır ki biraz.
1: 꽃잎의 떫은 맛과 풋내를 잡아 맛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장미꽃을 따서 장미잼, 장미수 등을 만들죠. 숨을 죽인 장미꽃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레몬을 넣어서 장미꽃을 우려냅니다. 정말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탕에 장미꽃잎 우린물을 넣고 끓입니다. 설탕이 다 녹으면 마지막에 장미꽃잎을 추가해 충분히 졸여줍니다. 이렇게 해야 꽃향이 진하고 색이 고운 장미잼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드디어 완성한 장미잼입니다. 눈, 코, 입이 즐거운 꽃잼이죠. 코카소스의 초여름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장미로 만든 귀한 음식입니다.
0: 장미잼은 제가 처음 먹어봐요. 한국에는 사실 장미잼이 없잖아요. 꽃이 이렇게 씹히기도 하면서 장미향인가 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장미향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장미향이 이런 걸 처음 알았어. 자꾸 먹게 되네.
1: 은근히 중독되는데요?
0: 이분도 드시는 거 보니까

0: 이건 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 홍차 같은 거를.
1: 장미잼은 빵보다 홍차랍니다.
0: 이렇게 마시는 것이 이쪽에서는 이 문화래요. 아제르바이잔 보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단 것들이 많아. 여기 보면 사탕도 이렇게 있고요. 이분들은 원래는 사실은 단 것을 먹기 위해서 이 차를 마신대요.
1: 웃음꽃이 함께 피어나는 향기로운 오후입니다. 자연을 보살아 살아가는 일상, 나이가 들수록 한 번쯤 꿈꾸게 되는 풍경입니다.
0: 과수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 구불구불한 주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 키가 있는 거예요. 키를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의 다래라고 하잖아요. 다래는 많이 봤지만 키는 정말 처음 봤네.
1: 차로는 부족하다며 주인 아주머니가 서둘러 준비한 점심상입니다.
0: 아이고, 빵도 구워가지고 오시고.
1: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졌습니다. 담금 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의 음료는 직접 담그신 딸기 주스랍니다.
0: 딸기 주스.
2: 미셔 모르고.
0: 건배 건강하시고요. 이야, 빛깔이 정말 좋다. 자연의 맛이에요, 자연의 맛.
1: 네. 정성껏 차려낸 음식은 맛보다 먼저 마음을 전해주죠. 한 입 먹을 때마다 따뜻한 인심이 함께 느껴지는데요.
0: 양념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닭볶음탕, 닭도리탕 먹는 것 같아. 아주 맛있어요. 네.
1: 그런데 정말 손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꾸밈 없어서 질리지 않는 게 또 가정식 매력이죠.
0: 시장에서 파는 것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기름이 묻어나오는데 여긴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 있고 느끼하지 않네요. 기름이 좀 많이 안 들어가서.
1: 게다가 야외에서 먹으니 더 특별해집니다. 화가인 아들은 예비 신랑입니다. 2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린다는데요.
0: 아, 또 여자친구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1: 선남선녀 커플입니다.
0: 와, 미인이다, 미인. 이야, 이렇게 이뻐요? 오, 이야. 그렇게 즐겨 오세요?
1: 딸 같은 며느리를 얻는 것이 아들이 장가 가는 것보다 더 기쁘답니다. 코카소스의 시골 마을에서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추억은 오래 끓인 요리처럼 시간이 지나면 더 맛있다. 이곳에서의 만남도 추억이 되어 제 삶에 은은하고 오래 남는 달콤함을 선물하겠죠.
0: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어요.
3: 치즈.
1: 코카소스 자연에서 저는 인생의 또 다른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0: 와, 여기 다 컸네요. 이야, 여기 타고서 엄청 크네.
4: 엄청 이야.
0: 헤비어 1kg 1500불, 2000불, 1kg에 300만 원,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와.

0: 오, 좋아요.
1: 와, 정말 잘 익었다.
2: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4: 이어서 변신, 타요와 중장비 레인저스가 방송됩니다.
15: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위기의 중장비 레인저스.
1: 여긴 어떻게 된 거지? 맥스, 포코, 크리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2: 얘들아.
1: 저건.
2: 나도 같이 놀자.
1: 로비잖아.
3: 열심히 준비했는데.
4: 이젠 아무도 우리 쇼를 좋아하지 않아.
1: 조이와 하트까지 모두 슬퍼하고 있었구나.
5: 작다고 약보지 말아요.
2: 절로는 답답하단 말이야. 그냥 장난친 것 뿐인데.
1: 다들 진정해.
2: 이제 남자는
1: 답답하지.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저건 나잖아.
6: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1: 설마 이 마음도.
6: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해!
1: 진짜가.
6: 내가 쓰러지면 안 돼!
1: 아닌가?
0: 용사님! 용사님!
7: 아, 깨어났구나.
8: 괜찮은 거야?
1: 어떻게 된 거야?
0: 기억 안 나세요?
7: 윙을 구하고 갑자기 쓰러졌잖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6: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8: 그런 일이 없어.
6: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1: 그랬었지.
2: 저 빌리.
8: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앞으로는.
6: 됐어. 어차피 또 제멋대로 굴 거잖아.
2: 그렇지 않아.
8: 네가 쓰러지고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6: 이번만이 아니었어. 임무가 힘들다며 뒤에서 투덜대고 자기 혼자만 뽐내려다 사고나 쳤지. 너희 우리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야?
7: 빌리.
9: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8: 맞아. 우린 힘든 게 없는 줄 알아. 늘 참으라고만 하고 우리 얘긴 듣지도 않았잖아. 대장은 그래도 되는 거야?
7: 뭐? 아니, 크리스, 너까지 왜 그래?
9: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6: 잘 됐네.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
7: 빌리. 빌리.
0: 용사님. 윙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0: 다음 에어쇼 때는 윙도 볼 수 있겠지?
9: 그럼.
0: 아까 윙이 본 건 뭐였을까?
9: 아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0: 우주선이라면 설마? 저기 봐. 저렇게 큰 새는 처음 봐. 저건.
11: 저리 빙켜라. 저 미개한 녀석들 겁나서 도망치는 것 좀 봐.
12: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니? 야!
11: 조금만 가면 돼요. 이쪽으로 쭉 더 가면. 저건 레인저스. 그런데 저 녀석한테 마음에 든 반응이 잡힙니다.
12: 잘 됐군. 어서 저 녀석을 따라가.
0: 어서 레인저스.

0: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1: 다신 돌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닉스를 막을 수 있었던 건데.
2: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3: 응! 얘들아! 지금이야! 그래, 대장인 내가 먼저 사과를 하자.
4: 왜 네가 그래야 하지? 어? 그들은 네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1: 이건 설마...
4: 왜 너만 그런 모자란 녀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
3: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친구들이 아니야!
4: 그럼 대장인 네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어? 난 너의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그러니 이제 팀을 이끄는 책임감, 정의를 지킨다는 의무감 따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자.

0: 슈퍼버스 타이어.
1: 얘들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빌리를 데려와야지.
2: 응, 싫다고 제 발로 나갔는데 우리가 왜?
0: 용사님들,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중장비 레인저스는 모두 하나 아니었어요? 그동안 함께 쌓은 믿음을 이렇게 쉽게 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랬어요. 닉스의 함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3: 방어막이 있는데 어떻게?
0: 제가 한번 볼게요. 진짜 닉스의 함선이에요.
1: 바로 근처인데 하필 빌리도 없을 때 어떡하지?
2: 오히려 잘 됐어.
4: 우리끼리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야.
1: 뭐? 너희 어떻게 그런 생각을?
0: 육사님들, 시간이 없어요.
1: 이런...
2: 어서 출동하자.
5: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2: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4: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4: 생명의 파도를,
1: 소멸의 불길을.
4: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쳐들어왔겠다.
2: 본때를 보여주겠어.
1: 루아, 현재 상황은?
0: 함선에서 나온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에너지가.
2: 틀림없이 닉스일 거야.
0: 앞으로 100m, 50m, 30m.
4: 저기 뭔가 나타났어.
2: 숨어있지 말고 어서 덤비라고.
1: 모두 준비해.
4: 그런데 저건
6: 빌리? 저 얼마지 꼴 좀 보십시오.
7: 우리 젤로스 부대의 새로운 사령관을 소개하지. 아주 듬직한 녀석으로 골랐다고.
6: 그동안 우리 지독히도 괴롭히다니 꼴찌야.
7: 너희의 죄도 모두 회수해주마. 물론 새로 오신 빌리 사령관님이 직접.
4: 뭐라고?
7: 저 녀석들을 쓰러뜨리고 에너지 잼을 모두 가져와라.
8: 네, 닉슨님.
1: 자,
8: 빌리, 전원 공격.
2: 저리가.
4: 나한테 맡겨.
1: 괜찮아?

0: 기지를 지키려면 빌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1: 하지만...
0: 얘들아!
2: 고마워. 그래, 지금 망설이면 다른 친구들까지 다칠지도 몰라.
3: 실력 좀 볼까?
2: 얘들아, 지금이야!
3: 겨우 이 정도인가?
2: 얘들아! 이제 어떡하지?
4: 예전처럼 빌리가 우리 편이라면...
5: 좋았어! 이대로 모두 끝내버려!
0: 빌리...
2: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5: 뭐야 저건? 어떻게 된 거냐?
6: 아, 그게...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1: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하하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3: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1: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6: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7: 의자가 동글동글해.
2: 신기한데?
7: 뭐지? 여기 앉으면
3: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짐을 한가득 싸야 해. 새 집으로 이사가는 친구를 도와줘야 하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테이프 롤러인데 짐 상자를 붙일 때 필요해. 짐?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이사 도움이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이사 도우미 놀이 할래? 우와 좋다고? 잘됐다. 우리 다 같이 새 집으로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주자. 자, 준비됐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짓! 뚜뚜루. 이 상자 너희가 테이프로 붙여줄래? 짓! 우와,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이사도!

0: 뭐지? 안녕, 디씨. 안녕, 데이지. 이사 도우미 놀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그럼 내가 새 집으로 이사 갈래. 바닷가에 있는 집.
0: 그럼 짐을 꽁꽁 싸보자.

0: 그럼 붙여볼까? 짓. 다음은 또 어떤 물건이 나올까? 짓. 실로폰 스케이트보드야? 뭐야, 손이랑 같이 붙었잖아. 떼자, 힛. 됐다. 이제 뭐 남았어?
1: 내 침대.
2: 그럼 이렇게 해볼까? 안 돼.
1: 밧줄로 묶어서 밑으로 내리면 어때?
2: 좋아. 아참, 근데 밧줄이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밧줄, 밧줄.
1: 찾았다.
2: 여기 빙글 감고 저기 꽁꽁 묶고. 야. 자. 됐다.
1: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반짝이 등! 한번 볼래? 오! 꼭 조심해서 싸줘, 알았지?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
0: 좋아, 이사 도우미들. 이제 이삿짐을 저 트럭에 실어보자. 으아! 오지, 나랑 침대 옮기자. 천천히.
2: 이건 좀 무겁겠는데. 어? 이제 다 실었어, 이사 도우미 딜런.
0: 좋았어, 자 출발.
2: 어? 너도 같이 가야지.
0: 맞아, 이사 도우미는 짐을 빠뜨리면 안 돼.

0: 이제 짐을 풀어보자. 삐, 삐, 삐.
1: 야. 짜잔! 어서와. 여기가 내 새 바닷가 집이야. 오. 이 상자엔 뭐가 들어있을까?
0: 기타 같은 건가? 아, 맞다. 점심 도시락. 오, 기타 도시락 맞지?
1: 아니, 내 반짝이 등을 찢어.
0: 농구공이잖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1: 그럼 반짝이 등이 여기 들었나? 어, 슬라임 통이잖아. 이건 슬라임 방에 부탁해.
0: 마지막 짐이야. 오직 나 힘없어. 고마워.
2: 아이, 고맙긴 뭘.
0: 근데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
2: 조그만 피아노인가?
3: 우와, 실로폰이야!
1: 이것도 슬라임 방에 부탁해.
0: 침대도 옮겨보자.
2: 그냥 기분 탓인가? 침대가 더 무거워졌는데.
1: 아이, 참, 뭐야. 침대가 문에 안 들어가잖아.
2: 더 작은 침대가 필요해?
0: 아니, 더 큰 문이 필요해. 고마워, 비씨. 됐다! 돼지방 완성! 빠밤!
1: 이야! 여기 진짜 편하다. 이제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반짝이 등! 어디 갔지?
0: 어? 이상하네. 여기엔 없는데. 아까 챙기지 않았어?
2: 여기에도 없나 봐.
1: 여기에도 없으면 그럼 저 바깥에 있는 거야.
0: 좋아, 우리가 지나온 길을 따라가서 찾아보자.
2: 근데 벌써 밤이잖아. 깜깜한데 어떻게 찾아?
1: 밤이니까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반짝이 등은 빛이 나거든.
0: 친구들, 야! 반짝이 등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또 저기도 없어.
1: 반짝이는 웅덩이잖아.
2: 봐봐, 너무 위가 반짝거려.
1: 아이 참, 저건 그냥 달빛이잖아. 반짝이 등 없으면 참 못 자는데 어떡하지?
0: 이사 도우미들, 손상안경으로 같이 찾아보자. 반짝이 등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야! 좋아, 친구들. 이제 마무리하러 가자.
1: 반짝이 등아, 여기 네 새 집이야. 새 집아, 내 반짝이 등이야. 내 집 다 옮겨줘서 고마워.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0: 다 옮겼다고?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로로코딩 컴퓨터.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첫 보급품으로 온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받았나?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0: 기대돼.
1: 팬케이크.
2: 저게 우주선이야?
3: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피해.
1: 모두 괜찮아요?
4: 난 괜찮아.
5: 나도 괜찮아.
0: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1: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4: 안 돼! 내 팬케이크!
6: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0: 그게 가능해?
6: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2: 그럼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6: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7: 착륙장이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8: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9: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팔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6: 좋은 생각이야, 포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리!
11: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6: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11: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12: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3: 기다리다 출동!

0: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아니야.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야.

0: 찾아서니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0: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3: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4: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나빌덕. 그래!
5: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4: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5: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0: 통한다니까.
1: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2: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3: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1: 나한테 맡겨.
0: 어, 아이고.
4: 이건 나.
2: 어리석긴.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과학의 맛이 어떠냐?
1: 스키가 중력 강철에 붙잡혔어. 기가 빌다 모든 변신.
5: 포키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6: 레이봇 변신 완료.
2: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진 어림도 없지.
3: 아,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2: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계란을 반사시켜서 포도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채무

0: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예!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4: 예. 오,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5: 맛있어, 맛있어.

0: 이어서 변신, 타요와 중장비 레인저스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1: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2: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원앤원.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새로운 영웅의 탄생.
4: 빌리,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5: 미안해.
1: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레인저스를 지키겠어요.
6: 하요?
7: 당장의 추억.
1: 하요, 어쩌려고 그래? 위험하니까 당장 내려와. 그럴 순 없어. 나한텐 레인저스처럼 특별한 힘은 없지만 난 쉽지 않아. 레인저스와 함께 싸울 거야.
8: 태우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9: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5: 응. 그런데

0: 빌리는 어디로 갔지?
1: 자유가 위험해!
2: 어떡해!
3: 잘한다! 어서 부숴버려!
4: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2: 주인? 내가?
4: 당신에게서 슬픈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2: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나한텐 아무런 힘이 없거든.
4: 악당들이 무섭지는 않나요?
2: 악당은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서운 건 친구들을 잃는 거지.
4: 자신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역시 당신은 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2: 근데 왜 자꾸 날 네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4: 주인님께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3: 좋았어. 바로 끌 거야.
5: 좋았어. 설마 타워를 통째로 날려버릴 줄이야?
6: 역시 레인저스의 대장은 뭔가 다르네요.
3: 그게 무슨 뜻이지?
6: 아이, 우리 대장 닉스님에겐 상대가 안 된다고요.
0: 타요!
6: 어? 저게 뭐지?
4: 당신의 마음에는 욕심과 이기심만이 가득하군요.
3: 그렇지 않아.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4: 그런 마음을 가진 이는 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돌아와!
6: 하긴 닉스님이 좀 이기적이긴 하지.
5: 욕심은 또 얼마나 많으시네.
3: 이것들이 힘을 못해!
4: 주인님, 깨어나실 시간이에요.
2: 넌 꿈인 줄 알았는데.
4: 전 다섯 번째 에너지 잼인 마음의 잼이에요.
2: 뭐? 다섯 번째 에너지 잼?
4: 순수하고 용기 있는 타요님에게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저와 하나가 되어 레인저스가 되어주세요.
2: 한번 해볼게! 만신! 전설의 레인저스! 정의로운 마음이요! 어둠을 밝힐 빛나는 용기를!
7: 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늘 무거웠을 빌리의 마음을

0: 그러니까 이젠 혼자서만 짊어지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헤쳐나가요.
1: 빌리, 우린 네가 필요해.
2: 제발 다시 돌아와줘.
3: 얘들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4: 빌리!
1: 돌아와, 돌아!
4: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3: 뭐야? 너희 왜 그래?
5: 착한 빌리! 총공격을 준비해라!

0: 지금까지 최대 전력! 으쌰!
1: 으아! 미스민! 이러다 우리까지 통구이가 되겠어요!
0: 시끄러! 내 손에 구워지고 싶나보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다 부숴주마!
2: 이 에너지는... 닉스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3: 이런...
4: 이대로는 도시 전체가 위험해져!
1: 어떡하지?
5: 모두 침착해! 이제 타요까지 합류했으니 분명 우리의 힘은 더욱 강해졌을 거야! 모두 준비됐지?
6: 물론이지!
0: 이제 다 끝이다!

0: 모두의
1: 힘을 모아 하나로 내가 질 줄 알고!
2: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1: 이럴 수가! 당장 우리 친구에서 사라져! 가! 레이저스 6개 죽어보자!
2: 용사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3: 타요, 처음부터 활약이 대단하던걸?
2: 모두가 함께해주신 덕분이죠.
4: 타요가 레인저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5: 무슨 소리야. 타요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지.
6: 저, 얘들아. 그동안 너희 마음을 몰라준 거 사과하고 싶어. 멋대로 떠났던 나를 다시 받아줄래? 만약 싫다면.
7: 빌리는 은근히 걱정이 많다니까.
5: 그래서 우리랑 잘 어울리지만.
3: 아까 한 말 잊었어?
8: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잖아.
6: 얘들아.
2: 이제 타요도 합류했으니 앞으로는 걱정 없겠어요.
9: 아하, 타요라니 용사님이라고 해야지.
7: 뭐?
9: 따라해봐. 타요 용사님. 자, 어서.
2: 전설이나 어린 꼬마를 용사님이라 불러야 한다니. 아이고, 대신세요.
1: 이 지역은 반드시 대갚아주마. 페레보스님.
10: 결국 실패한 거냐.
1: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에너지잼을 모아서.
10: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1: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4: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5: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6: 아닐 수도 있어.
7: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8: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9: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0: 의자가 동글동글해.
2: 이거 신기한데?
11: 뭐지? 여기 앉으면
10: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2: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출동!
13: 저 중장비들 좀 봐.
14: 정말 멋져.
12: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

0: 척척 맞는데요?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다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다 준비 완수!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자, 저기요.

0: 너희들은 취미가 뭐야?
1: 당연히 난 춤이지, 춤.
2: 난 그림 그리기. 어? 어? 부시네?
0: 그건 사실 요술 부신다.
1: 아니 그럼 내 코가 계속 간지러운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코가 막 커지는 거 아니야?
0: 걱정 마. 그 요술 붓은 붓의 주인만 요술을 부릴 수 있거든.
3: 다행이다.
0: 옛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홍도라는 사람이 있었어. 홍두는 붓이 없어서 돌멩이로 벽에 그림을 그리곤 했지.
4: 이야, 작품이다, 작품! 크게 좀 그리지!
5: 그러다가 사또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저 정말.
4: 사또님 납시오! 사또님! 갑순네, 세금이 밀렸더라고. 당장 굶어 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요.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6: 됐고, 집으로 가보자고. 돈이 될 만한 귀한 도자기나 폐물이 있겠지.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내든가.
4: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어떻게든 준비해서 세금 내겠습니다.
6: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그리고 나 왜 온 동네에 낙서를 하고 돌아다니는 게야?
4: 낙서라뇨? 이 정도면 아주 멋진 벽화죠, 벽화. 그림도 그리고 이 정도면 아주 조그맣구만.
6: 됐고, 그림을 그릴 거면 붓으로 종이에다가 그리거라. 이런 데다 그리지 말고.
5: 실은 그게 붓을 살 돈이 없어서요.
6: 그럼 그림을 그리지 말든가.
4: 제 말이요. 한 번만 더 아무데나 그림을 그리면 혼날 줄 알아라. 가시죠, 사또. 우리한테 빼앗은 돈으로 금은보화를 이만큼 쌓아놓고 산다던데, 저 욕심쟁이 사또. 아유, 근데 왜 그림 그리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야? 잘만 그렸구만.
0: 하지만 홍두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지. 붓은 없지만 열심히 그림 연습을 해 홍두는 실력이 점점 좋아졌어.
5: 이야, 내가 그렸지만 근사한걸. 아,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금방 사라지겠지만. 깜짝이야.
7: 그림에 대한 너의 열정과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먹물이 마르지 않는 붓과 이 화첩을 선물로 주마.
5: 먹물이 마르지 않는 붓과 화첩? 진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7: 그럼. 단, 그 붓은 욕심 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꼭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만 쓰거라.
5: 좋은 일이요? 그런데 누구세요? 어? 누구지?
8: 아, 꿈이었나.
5: 진짜 붓하고 화첩이? 산신령님이신가? 나에게도 붓이 생기다니.
3: 어디 붓으로 그리는데 첫 그림. 뭘 그리지?
7: 아,

0: 있어.
1: 그림이 실제 꽃이 됐어.
0: 우와, 붓이 요술을 부리네. 그럼 이번엔

0: 진짜 요술부시네. 우와.
1: 홍두는 요술붓을 좋은 일에만 사용했지. 호미가 필요한 사람에겐 호미를.
2: 그림이 호미가 되다니 신기하다, 신기해.
1: 가난한 할아버지에겐 먹을 것을.
2: 고마워.
3: 어떻게 저게 나오는 거야? 신기하다. 또 뭐가 있냐?
1: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줬지.
2: 대단해. 아유, 세금 내려면 뭐라도 키워야 하는데, 아유 힘들다. 이 밭을 다 언제 가나?
4: 할아버지, 밭갈개에 제가 황소 한 마리 그려드릴게요.
2: 아유, 황소?
5: 홍두야! 홍두야! 아유, 홍두, 너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6: 이게 그 소문으로 듣던 그리기만 하면 뭐든지 다 진짜로 변한다는 그 요술보다 아닌가? 자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게 지금 당장 황금덩이를 그리거라.
4: 네?
1: 여기서 잠깐! 홍두는 황금덩이를 그렸을까?
7: 아까 산신령님이 욕심 부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 쓰라고 했잖아.
6: 맞아, 맞아. 황금은 사또가 욕심 부리는 거잖아.
1: 그렇지. 그래서 홍두는 일단 황소를 그렸어.

0: 홍두야. 가자. 이리야.
1: 그거 참 신기하구나. 자자. 이제 나를 위해서 황금덩이를 그리거라.
2: 황금덩이는 그릴 수 없습니다. 이 요술붓은 좋은 일에만 써야 하거든요.
3: 어허! 감히 사또님 말씀을!
1: 됐고! 이랬네? 이것도 이랬네? 내가 직접 그리면 되지. 황금이 날아든다.

0: 아이 근데 그 황금이 어디 있는 거야?
1: 응? 어우, 사또 그 황금 덩이가 아니라 똥덩이가.
0: 똥똥똥똥똥. 똥덩이가 왜?
2: 이 요술붓은 오직 저만 그릴 수 있습니다.
0: 어서 빨리 황금을 그리지 않겠느냐?
2: 못 그립니다.
0: 아, 됐고 이전에 당장 가져가라.
1: 네, 사또 당장 가져가라.
0: 물도 주지 마.
1: 예, 사또.
3: 그렇게 홍두는 사또에게 잡히고 말았어.
1: 며칠째 밥도 안 줬으니 이제 고분고분해졌을 겁니다.
4: 사또님을 위해서 황금을 거

0: 그려드리겠습니다. 하겠지?
1: 당연하지요.
2: 어우, 배부르다. 어? 사또님도 만두 드실래요?
3: 홍준아!
2: 아, 배부르니 이제 나가볼까?

0: 그럼 전 이만.
1: 아니 뭐해, 당장 쫓아가서 요술기술 뺏어와.
2: 아유 내 사또 거기 서라.
1: 거기 서라. 거기 서.
2: 거기 서.
3: 어서 말을 그려서.
2: 너 뭘 그리려고. 사또 제가 뺏었습니다요.
1: 잘했다. 나를 위해 그림을 못 그리겠다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 안 되지. 이 요술봇 그냥 없애버리겠다.
4: 안 돼요.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다 그려드릴게요. 제발 분만은.
1: 진짜 다 그려주는 거지? 자, 이겼다. 자, 그럼 아주 커다란 황금떡. 아니지. 그걸로는 부족하지. 이왕이면 올카니 아예 황금으로 된 산을 그려줘.
5: 정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군. 좋아, 그려주는 저 혼을 내주자.
4: 알겠습니다.
1: 어서 그리거라.
2: 사또, 저기 황금산이 있습니다.
1: 그렇구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저기 그 바다는 왜 그린 게냐?
0: 아, 그 황금산이었습니까? 아유, 제가 황금산을 황금섬으로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1: 그래? 뭐 황금산이든 황금섬이든 다 내가 가져버리면 그만. 자, 황금 가지러 가게. 어서 배를 한 척 그리거라.
0: 네, 사또님.
5: 그런데 어떤 배를 그리지?
6: 우리가 홍두에게 어떤 배를 그릴지 알려주자.
2: 오, 좋아. 이왕이면 빠른 모터보트.
1: 에이, 아니지. 그럼 욕심쟁이 사또가 황금을 쉽게 손에 넣잖아. 아, 황금선까지 힘들게 가려면.
2: 아, 그럼 오리배 어때?
1: 어? 아,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는 그 오리배?
6: 우와, 오리배 좋다. 엄청 힘들잖아.
7: 홍두야, 오리배 어때?
3: 자, 그럼 오리를 이렇게 여기에 창문.
0: 자.
1: 아니 이게 오리야? 배야?
0: 처음 보는 배인데.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인데 바람이 없어도 다리만 열심히 굴리면 가는 배입니다.
1: 시간 없으니까 일단 가.
0: 예, 사또. 여기로요.
1: 하나 둘. 자, 황금섬을 향해. 하나 둘.
0: 아, 사또, 이거 너무 힘들어요.
1: 아유, 그러게. 아유, 홍두야, 이건 너무 힘들다. 그 바람 좀 그려놓거라.
0: 바람이요? 네, 사또.
3: 바람을 그리고 또 그리고.
1: 오, 간다. 더 빨리 가게. 바람을 좀 많이 그리거라.
0: 바람 많이요?
2: 더 많이 그려라.
0: 네, 알겠습니다.
3: 그리고 바람을 더.
1: 오, 빨라.
3: 더 빨리.
1: 더 빨리.
2: 사또, 바람.

0: 우리 좀 꺼내다. 오! 싫습니다. 꺼내주면 또 제 요술부술 탐하시려고요.
1: 말라. 절대 그렇지 않다.
2: 홍주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라도 제발.
0: 더 이상 제 요술부술 탐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때 꺼내드리죠.
2: 약속할게.
1: 약속할게.
2: 약속할게. 할게. 약속.
1: 약속. 약속.
2: 약속.
0: 약속. 약속하신 겁니다.
1: 살았다. 살았다.
2: 아유, 사또 너무 무서웠어요.
3: 그렇게 사또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도 요술부술 탐하지도 않았지. 그리고 홍두는 계속해서 요술부스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대.
2: 와, 맛있겠다.
0: 맛있게 드세요.
2: 홍두 최고.
4: 요술부터 최고.
3: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3: 말랑무지 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무지 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무지 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 팩 메이커!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어느 별에서 왔어? 어?
1: 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인이래요.
2: 너희 나라로 돌아가, 외국인 놈아.
0: 와, 빨리 와. 같이 놀자.
3: 정세연,
0: 빨리 와.
4: 송지혜.
3: 아, 저기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랬잖아. 급에 안 맞게 뭐니?
5: 너는 왜 내가 싫을까? 나는 왜 제가 싫을까?
6: 주제가 뭘까? 싫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메인 주제가 나는 왜 제가 싫을까? 쟤는 왜 내가 싫을까잖아.
7: 나는 사람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싫어하는 점은 무조건 한 개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6: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거는 그 이주민에 대한 얘기는 그 히틀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 왜? 아직 몰라.
7: 히틀러는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틀린 거라고 여겼대.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도 장애가 있다고 난 봐.
8: 근데 히틀러가 뭐?
7: 아니 그 아저씨 있잖아. 코스튬 입는 아저씨.
6: 독일의 나치군.
7: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모르지. 그 탱크 있잖아.
8: 세계 3차 대전은 들어봤는데.
6: 3차 세계 대전?
7: 1차랑 2차까지만 있어.
8: 아 그래? 없어요. 네,
6: 전 정말
7: 난 있는데.
8: 우리 반에 약간 외국인인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그런 친구야. 그래서 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싫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막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더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싫음은 약간 그 친구의 약간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7: 나는 사람들은 다르면 싫고 비슷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 모든 인간들은.
6: 모든 인간은 아니야.
9: 지원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
8: 저요? 없어요.
7: 마음이 넓은 친구네.
8: 아, 착한 친구네.
6: 그래.
10: 싫음이란 생각이 드는 거는 주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 그냥 나는 보통 그 애가 싫어.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걔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서 걔가 그런 아이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7: 아, 타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난 타협 죽어도 안 해.
8: 죽어도 안 해.
6: 나도 죽어도 안 해.
8: 나도 죽어도 안 해.
7: 나는 딱히 장애인이라고 나는 오히려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90%를 하고 10%를 못해. 근데 우리도 90% 잘하고 10% 못해. 난 다 똑같아.
6: 일단 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타당한 이유가 필요해. 근데 그 이유가 나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7: 사람들의 가치관 같은 걸 전부, 가치관 같은 걸 1, 2선과 2선 있잖아. 2선과 2선을 완전히 겹치는 건 불가능하니까 2선들을 최대한 겹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
10: 나는 싫어하는 게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싫어하는 이유보다는 우리가 싫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위협적으로 구는지 그래도 그냥 참고 사는지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6: 정당화될 수 있지. 왜냐면은 우리의 그런 생각조차도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한다면 그건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그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 중에 다섯 중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치?
7: 근데 나는 싫어하는 마음도 막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쟤는 나랑 달라.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야. 일단 그 마음가짐부터 안 돼. 내가 저지를 때 나온 그 감정은 옳고 그림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10: 그러니까 결국 말은 감정은 옳고 그름은 없지만 감정에 의한 행동은 옳고 그름이 있다 이거지.
7: 그것 때문에 나는 살짝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외국인은 우리가 다른 나라 애국심 있잖아. 우리는 다 애국심 있잖아. 사람들은
6: 조선시대 말기에는 그러지 않았어.
8: 맞아.
10: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
6: 그러니까. 맞아.
7: 장애인 선생님이
11: 저거 뭐야?
7: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저한테 따져 물어봐야겠어. 잠깐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10: 아니, 근데 우리한테 놀지 말이라 놀아야. 솔직히 나도 쟤랑 놀고 싶은데.
8: 엄마잖아. 엄마라면 부모님이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인 우리를 다 걱정하고 사랑하셔서 하는 말인데.
10: 내 친구의 친구가 형편이 좀 어려웠어. 내 친구의 어머니가 야, 너 걔랑 놀지 마. 그렇게 가난한 애랑 노는 거 아니야. 이랬다고 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기 친구를 비판하는데.
6: 나는 제일 먼저 부모님께 왜 그 친구랑 놀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쭤볼 것 같아.
8: 근데
6: 가난한 게 왜 노는 것과 관련이 되나요? 그런 거를 물어볼 거야.
10: 아니요.
8: 아니라고 생각해.
6: 아, 근데 나는 잠깐 사회가 찢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일반인들은 그들에게 맞는 법을 적용시킬 거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주차구역을 또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될 거 아니야.
10: 근데 솔직히 끼리끼리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한 특수 학교 교사가 말했는데 그 특수 반 애들이 다 모여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진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9: 그럼 강요하겠다는 거야?
10: 당연히 해야지.
8: 나도 그럴 수도 있어.
10: 나도.
12: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1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작아져라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량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2: 플러스
0: 뭐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량 원인원
3: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안녕?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
1: 안녕! 난 학교 갔다 왔어.
2: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0: 흠, 오늘은 둘 다 학교에 다녀왔으니 책가방 속의 모든 것을 보여줘 볼까? 단, 가방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숨기지 않기.
2: 내가 먼저 보여줄게.
3: 오늘은 가방 소개를 할 거예요. 이거 엄마를 상징하는 태왕. 이 키링 엄청 예쁘죠?
2: 태왕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건데 해녀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잠시 숨을 고를 때도 사용해. 그리고 잡은 해산물을 넣는 용도로도 쓰여.
3: 이게 스티로폼이거든요, 안에. 이게 둥둥둥둥 뜨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쨍한 색깔이니까 잃어버리질 않아요.

0: 이거는 엄마, 아빠, 고모랑 고모부 사주 보러 갈때 이거를 딱 주신 거예요. 7개의 별들이 저를 지켜주는 그런 부적이고요. 여기가 제 쓰레기 장이. 여기는 제 지금 거의 4년째 친구 지갑, 오빠 거 물려받은 건데, 카드 보관하기도 좋고, 막 이런 영수증이나 밴드 같은 것도 보관하기가 좋아서, 이제 별게 별게 다 나오네요. 귤껍질도 이제 등장하는 건가. 이거는 건조를 좀 제가 한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엄마가 조금 많이 화낼 만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 찌꺼기들을 좀 뺄게요, 한번. 얼마나 있었으면 이렇게 쌔갈쌔갈. 이거 소개할 겸 가방 청소 너무 좋죠. 이제 이거예요. 이거 수학 같은데.
1: 평소에 더쓴거 빼있음?
0: 와, 진짜 많다. 어떡해, 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곳은 쓰레기가 없길 소원을 빌며. 이런 쓰레기가 있네요. 이거 독서로.

0: 제 필통. 제 필통.
1: 연필을 자주 부러뜨려서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야.
0: 엄마 어버이날 때 드리려고 한 카네이션인데. 카네이션 안 예쁘죠 엄마? 넣을게요. 이게 오늘 다 제 가방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2: 나루 가방엔 왜 교과서가 없어?
0: 나 학교에 사물함이랑 보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끼는 게 없어요. 아끼진 않는데 꼭 챙겨다녀야 되는 게 있어요. 배운 공책이라고 배운 그 내용을 요약해서 몇 줄로 적는 공책이에요.

0: 나도 교과서는 학교에 두고 오는데. 그럼 누나의 소중한 물건은 어디 있어?
1: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바로 풍물 가방이야.
0: 풍물 가방? 그게 뭐야?
1: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풍물놀이에 필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지.
2: 이렇게도 볼수 있답니다.
1: 풍물 가방 안에 건거지, 속옷, 두건, 백선, 물체가 들어가 있어.

아, 어려워. 제가 보이넥스 누가 진짜 사랑해요. 아닌가? 아, 왜 그래. 미아도 좋아해.

보이넥스토어 좋아하구나. 보이넥스토어 노래 한번 찾아보고 들어볼게. 멋있을 것 같아.

내 얼굴들? 조금 멋있지? 그건 말할 수 있지. 여기 립밤인데 내 립이 드라이했을 때 내가 꼭 하고 이걸 그냥 하면 좋아. 거기 옷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난 더스트랑 그런 게 알러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이걸 데리고 가고 알러지약 이렇게 눈에 한 거고 이것도 알러지인데 이건 막 코가 간지럽고 그럴 때 그냥 버블감 플레이버? 엄청 이것도 엄청 좋아. 이건 머리 스프레이고 여기 머리가 흐트러졌을 때 이걸 그냥 스프레이하고 픽스하고 그럼 좋지. 그럼 멋있지. 이제 학교 가방. 이건 조금 더 무겁고 더 커. 이거 한번 들어보면 막 엄청 무거워. 뭐가 많이 있지. 먼저 런치박스. 그 다음에 물통. 아, 이건 중요하지. 나 테스트 100 받았다. 이걸로 하자. 이건 페스티벌에서 받았는데 잘 보면 이게 3D 프린트드야. 그 다음에 심심할 때 그냥. 이건 zipstring이야. 누나 클래스에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 엄청 빨리 돌아서 이게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야. 여기 또 내가 오늘 그린 그림이야. 그래서 여기 플래그.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플래그가 있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거 그린 거 조금 멋있게 생겼는데? 아니, 잘 그렸는데. 넌 어때? 잘 그린 것 같지 않아? 또 이건 해리포터 책인데 내가 무비를 먼저 보고 책을 읽어. 원래 엄마들은 책을 읽고 무비 보라고 하잖아. 난 무비 보고 책을 읽었어. 이건 first book,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나랑 내 누나가 좋아하는 시리즈야. Workbook, 이건 third grade. 난 second grade인데 내가 한번 말했는데 똑똑해서 third grade를 사줬지. 스페이스 라이팅 했는데 여기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퀘스천즈를 앤서한 거야.

0: 지금 이 중에서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1: 완전 이거 두 개. 오늘 뚝뚝하고 싶으니까 이건 두 개고. 밥이 더 필요할까 아니면 물이 더 필요할까? 왜냐면 어디 갔을 때 밥은 찰 수 있는데 물은 어쨌든 수돗물이어서 이게 필요하지. 수돗물 안 하고. 안녕.
0: 서로의 가방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정말 신기하네. 보면서 느낀 점 있어?
1: 나루 누나의 풍물 가방이 너무 새로웠어. 소중한 것들을 보여줘서 고마워.
2: 나도 주찬이의 신기한 장난감들을 구경해서 정말 재밌었어. 오대 가방도 진짜 웃긴 것 같아.
0: 그랬구나.

0: 서로를 좀 더 알게 됐네. 서로의 취미 이해하기 성공. 벌써 반 이상 미션에 성공했어. 엄청난 어린이들이로군. 흥미진진한걸.
1: 이어서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가 방송됩니다.
2: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3: 경계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2: 받아라.
4: 경계.
3: 기다려, 기다려.
2: 안돼. 환경 보석검에. 아버지?
5: 따라다니네. 김치 하우스 밥 먹자. 잘 불러?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최후의 다이노이드 버스터 기가.

0: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1: 나도 동감이다.
0: 너무 힘들어.
2: 수지야,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자.
0: 안 돼. 대왕 조개 세 마리 다 찾기 전엔 못 가. 그래야 조개 생태를 조사하는 체험학습 숙제를 할 수 있다고. 아유, 다들 힘을 좀 내봐.
3: 내가 조개 세 마리를 다 잡아준다면. 수지?

0: 내가 다 잡아줘봐.
1: 여기 대왕종이 찾았어.
0: 야, 뭐라고?
2: 와, 백스! 드디어 찾아냈구나. 진짜 최고야, 최고.
0: 야, 나도 얼른 창고에 말 터라.

0: 볼트님이 잡은 대왕족의 낚시요.
1: 우와, 볼트.
0: 이렇게 큰 조개는 처음이야. 진짜 잘했어. 오, 볼트. 쑥이야.
2: 이럴 수가.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마지막 대왕족에는 기필코 내가 잡고야 말 테다. 어? 수지야, 여기에 대왕족애가 있다.
1: 우와, 어디 어디?
2: 봐라, 내가 잡은 조개를.
0: 아우, 뭐야, 티라. 그건 꽃게잖아. 에이, 괜히 설레.
2: 안 돼. 수지. 야, 수지.
3: 여긴 어디지? 어? 이런 지하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어. 잘못하면 폭발에 휘말리겠군. 저기다. 저곳으로 탈출해야겠어.

0: 덕분에 숙제를 마칠 수 있었어.
1: 자, 그럼 얼른 집으로 가자.
2: 얘들아, 정신하자. 최강 공룡 미니트 공대.

0: 르시
1: 최강 공룡 미니트 공대. 괜찮아요?
2: 어? 미니 특공대 블루? 고마워요.
1: 자, 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3: 볼트! 대체 무슨 일이지?

0: 그래서 이런 일이...
1: 그리고 그곳에서 하이로이드 파워가 감지되었다. 지금 즉시 해저로 출동해 마지막 다이노이드를 안전하게 구해내도록.
2: 네, 주사령관님. 남은 다이노이드는 버스터 기갑뿐이야. 얼른 가자.

0: 페르나님, 드디어 버스터 기가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1: 드디어 찾았다.
2: 난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합체 따윈 보고 싶지 않다.
1: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3: 카르노님, 제가 버스터 기가의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2: 렉버스터. 지난번에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 같은데.
3: 이번 임무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부디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출현을 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블랙버스터.
3: 맡겨주십시오, 카르노님.
2: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 그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0: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1: 팀원들, 지금 블랙버스터가 버스터 기관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게 포착된다. 거기서 시간을 지체선 안 돼.
2: 이 녀석들, 그래서 우리 가로막은 거였어?
0: 이거나 받아라!
2: 이럴 시간이 없어.
3: 어디 가려고?
2: 루시!
3: 이 녀석들이!
4: 여긴 내가 먹겠다. 너희는 어서 버스터 기관을 구해.
2: 하지만
4: 그래야만 그레이트 레스 카이저로 합체해 카르노 군단을 무찌를 수 있다. 어서!
2: 버닝케라, 썬더티라, 마그킬러, 소환! 너흰 히라를 도와 여길 나가줘.
5: 알겠어.
0: 히라! 볼트, 서석하자.
2: 티라, 꼭 버스터 기가를 구해올게. 최종 합체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 D9. 티라, 꼭 버스터 기가를 구해올게.